0: 인준 후 첫 공개 연설 자리로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을 택한 것이 매우 의미 있다고 말하며 한미동맹 강화가 재임 기간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부임 시점에 대해서는 다음 주라고 답했으며 29일께 출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임 전 쿠팡이나 구글 등 미국 기업 관계자들과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앞서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미조선협력센터는 양국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추진하는 조선업 협력 플랫폼으로 스틸 대사의 첫 공개 행보가 이 자리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향후 한미 경제 협력의 방향을 가늠하게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원자력 협정을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와 연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사우디와의 이른바 123 협정을 승인하겠지만 이는 사우디가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일기 때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 등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맺은 협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중동 전역으로 확대하려 해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백 악관 대변인도 사우디가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지 않으면 원자력 협정은 무산된다고 확인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사우디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을 관계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세워온 만큼 협정 체결 하루 만에 중대 변수가 생긴 셈입니다. 핵 확산 우려도 불거졌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협정이 사우디의 자체 우라늄 농축을 잠재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고 중동 핵군비 경쟁이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농축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지만 뉴욕타임스와 CNN은 이 발언이 당국자들의 설명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에너지부는 이번 협정이 높은 수준의 비확산 기준을 준수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협정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멕시코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또다시 피살됐습니다. 어제 오후 모렐로스주 테모학 시청사에 무장괴한 두 명이 난입해 발렌틴 라빈 로메로 시장에게 총을 쏜 뒤 달아났고 라빈 시장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올해 들어 멕시코에서 지자체장이 피살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달 초에는 오악사카주에서 에두아르도 사베드라 로페스 시장이 자택 앞에서 오토바이를 탄 괴한들에게 총격을 받아 숨졌고 지난달에는 같은 오악사카주에서 호엘 아멜브라보 시장이 자택에 침입한 무장 괴한들에게 피살됐습니다. 정치인뿐 아니라 언론인을 향한 테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악사카주에서는 프란시스코 알레한드로 레이바 기자가 길거리 음식 가판대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중 오토바이를 탄 남성들에게 총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국제 언론 감시단체 국경 없는 기자회는 이번 사건으로 올해 멕시코에서 피살된 언론인이 모두 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약 카르텔의 지방 권력 개입과 낮은 범인 검거율이 이 같은 연쇄 테러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중앙정부의 치안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범죄 집단의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1: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2: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1: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3: 5시 이브닝 뉴스는 PCB 뱅크가 함께합니다.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4: 오늘 필리핀 마닐라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약 35분간 회담을 가졌습니다.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마닐라에서 이루어진 이번 만남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러 외교 접촉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사된 것입니다. 러시아 외무부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무기 공급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루비오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목표로 하는 유럽 국가들의 불안정화 정책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해 8월 미러 정상이 논의한 우크라이나 평화안을 이행하겠다는 약속도 재확인했습니다. 양측은 양국 외교공관 운영 정상화 방안도 논의했으며

0: 앞으로 접촉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회담 전날 기자들에게 종전을 위한 대화 노력이 지난 몇 달간 주춤했다며 이번 회담에서 대화 재개 가능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견 차이가 있는 영역이 있더라도 러시아 정부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회담이 끝난 뒤 루비오 장관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러 외교 채널이 다시 가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의 후속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와 미네소타에 지급될 연방 메디케이드 예산 10억 달러 이상을 전격 보류했습니다. 두 주 모두 민주당 성향입니다. 원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 기자.
1: 네, 숫자부터 보시죠. 캘리포니아 목 8억 6,750만 달러, 미네소타 목 2억 달러입니다. 연방보건부가 지급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유는 지출 증빙 자료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메흐메트 오즈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국장은 의심스러운 청구는 지급 전에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부 장관도 연방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0: 캘리포니아 주지사 반응은 어떻습니까?
1: 개빈 뉴섬 주지사는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사기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라는 겁니다. 특히 제가 돌봄 서비스는 노인과 장애인을 집에서 돌보게 해서 오히려 납세자 부담을 줄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연방정부는 부적절한 지출이라고 하고 주정부는 효율적인 제도라고 합니다.
0: 연방 예산 보류가 장기화되면 두 주의 메디케이드 재정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소득층과 노인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 서비스에도 영향이 예상됩니다. 당장 서비스가 끊기는 건 아니지만 서류 심사와 자격 재심사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이 연속골로 부활을 확인시켰습니다. 오늘 홈에서 레알 솔트레이크 시티를 상대로 1골 1도움을 올리며 3대1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월드컵 상처를 털어내고 다시 해결사로 돌아온 모습입니다. 원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 기자.
1: 네, 가장 큰 변화는 포지션이 바뀌었습니다. 시즌 초반 도스산토스 감독은 손흥민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내렸었습니다. 연계 역할이었죠. 8경기 연속 골이 없었습니다.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중앙 공격수로 전진 배치했습니다. 오르다스 같은 동료가 몸싸움을 대신 맡아주고 손흥민은 골문을 직접 노립니다. 오늘 전반 11분 페널티 아크 앞까지 몰고 들어가 왼발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부안가의 추가골도 도왔습니다. 72분 소화하며 팀이 넣은 3골 모두에 발을 담갔습니다.
0: 월드컵에서 조기 탈락한 뒤였는데 회복이 빠르네요.
1: 본인이 직접 말했습니다. 국가대표에서 안 좋은 결과를 겪으면 빨리 소속팀으로 돌아오고 싶어진다고요. 존중해주고 자신감을 주는 감독과 동료들이 있는 팀이라고 했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이 매일 대화하며 심리적으로 다독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 경기로 올 시즌 리그 도움도 10개를 채웠습니다. MLS 전체에서 가장 먼저 두 자릿수입니다.
0: 이번 승리로 LAFC는 3연승을 달리며 서부 콘퍼런스 3위를 지켰습니다. 한 달에 9경기를 치러야 하는 빡빡한 일정 속에서 감독이 손흥민의 출전 시간을 전략적으로 조절하겠다고 밝힌 만큼 컨디션 관리가 이 상승세를 얼마나 이어갈지 가늠할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선거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실무자들이 입력 오류를 감추기 위해 조직적으로 숫자 맞추기를 모의한 사실이 오늘 드러났습니다. 수사당국은 오류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다른 투표소의 인원을 나눠 배분하는 방식으로 투표율을 조작하자고 모의한 선관위 실무자들의 메신저 대화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투표소 투표자가 200명인데 2,000명으로 잘못 입력한 경우 나머지 1,800명을 다른 투표소에 조금씩 나눠 배분하는 방식으로 오류를 은폐했다는 것입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태가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 아닐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새롭게 드러난 지방선거 투표자 허위 입력 사태의 핵심은 입력 오류를 감추기 위한 투표율 돌려막기에 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 사이에서 임의로 투표자 수를 조정해 숫자 맞추기를 모의한 메신저 대화 등이 확보되면서 파장은 더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권준수 기자입니다.
3: 선관위는 각종 선거에서 사전투표 기간과 본투표 당일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집계해서 시간대별 투표율을 발표합니다. 각 투표소에서 보고하면 읍면동 선관위에서 누적 인원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이후 시, 군구와 시도선관위, 중앙선관위 순으로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입력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 지시를 내리고 재승인해야 하지만 관련 절차가 임의로 생략된 거로 합수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투표소 투표자가 200명인데 2,000명으로 잘못 입력한 경우 1,800명을 나머지 투표소로 조금씩 나눠 배분한 뒤 서서히 오차를 좁히는 식으로 대응했다는 겁니다. 선관위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 차원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실제 투표자 수 오입력을 상부에 보고하지 말고 임의를 조정해 숫자 맞추기를 하자고 모의한 선관위 실무자 메신저 대화 등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시간 투표율은 여러 선거에서 각 진영의 유불리 계산의 근거로 활용되고 지지층 결집의 변수로도 작용합니다. 투표율이라는 선거 핵심 통계가 실무자 선에서 손쉽게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선거관리 시스템 공정성과 신뢰도에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4: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5: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6: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5: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4: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7: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8: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9: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8: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0: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1: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12: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1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4: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5: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6: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17: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18: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17: 센터 메디컬 그룹.
19: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20: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19: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20: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하세요.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1: 올여름 해치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꿈의 자동차 지바겐을 받으세요. 7월 중 매주 토요일마다 해치한가가 최신형 벤츠 지바겐 G580E 또는 현금 10만 달러를 쏩니다. 이게 다냐고요? 수천 달러 이지플레이도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해치한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게임하며 응모권을 모으세요. 그리고 7월 중 토요일 밤마다 오셔서 추첨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게임을 많이 할수록 당첨 확률도 올라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해치한가.com에서 확인하세요.
21: 모두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 이적이 라이브 콘서트를 엽니다. 9월 26일 토요일 해차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이적을 만나세요. 걱정 말아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하늘을 달리다 등 수많은 명곡으로 사랑을 받아온 이적. 그의 감동적인 라이브 무대가 남가주에서 펼쳐집니다. 조기 매진이 예상되니 888-810-8871번으로 전화하거나 해차한가.com을 방문해 티켓 예매를 서두르세요. 해차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멋진 공연과 카지노 엔터테인먼트의 완벽한 조합을 즐겨보세요.
22: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미국이 이란에 대한 폭격을 열하루째 이어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목표물을 공개적으로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전 백악관에서 조세 바운 레바논 대통령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이란 중부의 곡괭이산을 조만간 매우 강력하게 타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곡괭이산은 지난해 6월 미국이 미드나잇 해머 작전으로 폭격했던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불과 1마일 거리에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 산 아래 약 91m 깊이에 핵무기용 우라늄 고농축시설이 숨겨져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22년부터 이 시설을 건설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에는 보안벽과 출입구 보강공사가 포착되는 등 공격에 대비하는 정황이 위성사진에 담겼습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즉각 반발하며 쿠웨이트와 요르단에 보복공격을 가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시설을 재래식 무기로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카네기 재단의 제임스 액턴 핵정책 국장은 벙커버스터 공습이 터널 입구를 무너뜨릴 수는 있어도 지하 핵심 시설 자체를 붕괴시키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지상군 투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지만 곡괭이산이 이란 영토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 특수부대가 진입하는 과정에서 드론과 미사일 공격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위험도 함께 지적됐습니다. 치매는 기억력이 흐려지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지만 UCLA 신경학과 티모시 장 부교수는 인지기능 문제가 나타나기 수십 년 전부터 다른 신호들이 먼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치매 전체의 60에서 80%를 차지하는데 뇌속단 백질 이상은 증상이 나타나기 15년에서 20년 전부터 이미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초기 신호는 크게 6가지입니다. 55세 이후 새롭게 나타난 우울증과 불안, 그리고 이유 없이 잦아진 짜증과 무기력함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수면 문제로 낮에 지나치게 졸리고 밤에는 제대로 잠들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뇌 속 노폐물 배출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후각 상실로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의 약 85%에서 냄새를 맡는 기능에 문제가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는 걸음걸이 변화로 보행속도 저하는 인지기능 저하보다 최대 10년 앞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6번째는 악력 감소로 소나기 힘이 약 5kg 줄어들 때마다 치매 위험이 남성은 20%, 여성은 12%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치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치매 사례의 약 45%는 생활습관 개선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증상이 걱정된다면 전문의와 상담해 혈액검사나 영상검사를 통해 조기에 확인하는 것이 치료 시기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2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원자력 협정을 아브라함 협정 가입과 연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사우디와의 이른바 123협정을 승인하되 사우디가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 등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맺은 협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를 중동 전역으로 확대하려 해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백 악관 대변인은 사우디가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지 않으면 원자력 협정도 무산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사우디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을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조건으로 내세워왔다는 점에서 협정 체결 하루 만에 중대 변수가 생긴 셈입니다. 핵 확산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협정이 사우디의 자체 핵물질 농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중동 핵 군비 경쟁을 가속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농축은 없다고 단언했지만 뉴욕타임스와 CNN은 이 발언이 미국 당국자들의 설명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에너지부는 이번 협정이 높은 수준의 비확산 기준을 준수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협정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0: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이 내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맞습니다. 두 사람은 2017년 소송을 시작한 이래 약 9년간 재산 분할을 놓고 다투었습니다. 노 관장은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며 SK 주식 절반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비자금이 뇌물에 해당한다며 항소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내일 선고에서는 재산 분할 기준 시점과 최근 급등한 SK 주식가치 반영 여부가 최대 쟁점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결혼 생활은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20여 년 만에 파국을 맞았습니다. 이로부터 2년이 지난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폐기의 이혼 소송이 시작됐고 노 관장도 맞소송을 냈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을 원하면서 자연스레 막대한 액수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최대 쟁점이 됐는데 노 관장은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며 SK 주식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노 관장의 이런 전략은 2심에서 그대로 통했습니다. 항소심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가운데 일부가 SK의 자금으로 쓰였다고 보고 이를 노 관장의 기여분으로 인정했습니다. 최 회장은 곧장 상고했습니다.
3: SK의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부강으로 먼저 일단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2: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 20억 원 부분은 확정했지만 비자금 300억 원은 설령 받았더라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으로 보호해야 할 영역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두 차례 조정이 불발된 끝에 내일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을 놓고 최근 급등했던 SK 주식 가치까지 쟁점이 되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5: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1800년을 건너온 영웅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라디오에서 살아납니다. 라디오 서울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대본부터 목소리, 음악, 효과음까지 한 편의 영화처럼 빚어낸 본격 오디오 드라마 삼국지 열전. 책으로 읽던 삼국지가 아닙니다. 귀로 듣는 삼국지 눈앞에 펼쳐지는 삼국지입니다. 투항전설 사왕귀환에 이어 라디오 서울이 자신있게 내놓는 세 번째 대작. 오는 일요일 낮 1시 1시간 특집으로 첫 방송 라디오 서울에서 만나십시오.
1: 미국 노동부가 오늘 발표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청구 건수는 18만 7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2만 2천 건 줄었습니다. 이는 전문가 전망치인 20만 2천 건을 크게 밑도는 수치이며 1969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이 주의상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계속 청구 건수도 179만 6천 건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고용증가세는 다소 둔화됐지만 해고 역시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노동시장은 균형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연방준비제도가 노동시장보다 인플레이션 억제에 정책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여건이 유지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연준은 이달 28일과 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금리선물시장은 연내 최소 한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어 하반기 통화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주 인프라 스타트업 루나 아웃포스트가 오늘 엔비디아의 AI 칩을 달 탐사 로봇에 탑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루나 아웃포스트의 무인달 탐사 차량에는 엔비디아의 로봇 구동용 칩 제슨과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쿠다X가 함께 실립니다. 이 칩은 달 표면 지도 제작과 자율주행 데이터 처리 그리고 통신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달 표면에서 작동하는 최초의 GPU로 기록됩니다. 달 표면은 우트유얼성과 소요율성과 소형화 때문은 달 표면은 외부 데이터 센터와 통신이 어려운 달 환경에서도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칩입니다. 이 탐사 차량을 실은 달 착륙선은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에 탑재돼 올해 안에 발사될 예정입니다. 저스틴 사이러스 최고 경영자는 달 탐사 재개는 단순히 착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주에서 일하고 생활하고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나 아웃포스트는 향후 임무에서는 우주 환경에 맞춰 개발된 엔비디아 스페이스 1 베라 루빈 모듈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오늘 구글에 8억 9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유럽연합은 구글이 검색엔진과 앱스토어 구글플레이를 통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고 경쟁업체에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쇼핑과 교통관광 검색 결과에서 구글 자사 서비스를 상단에 배치하거나 더 눈에 띄게 표시한 행위와 소비자가 더 저렴한 다른 앱 구매 경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은 행위가 위반으로 인정됐습니다. 구글은 60일 이내에 시정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글은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며 규정을 준수하려면 오히려 유럽 소비자들이 즐겨 쓰는 기능을 제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도 유럽연합이 미국 기술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2018년에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관련 시장 지배력 남용을 이유로 구글에 43억 유로가 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구글은 8년간의 소송 끝에 최근 유럽사법재판소에서 패소해 그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의 빅테크 규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한층 더 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클라우드 매출은 전년 대비 82% 급진한 248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올해 설비 투자 규모를 최대 2,500억 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알파벳은 인공지능 서비스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고 있다며 데이터 센터와 서버 확충에 투자를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정점을 찍고 꺾일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한층 수그러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도 나란히 반등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최근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정점을 찍고 꺾일 거란 우려로 흔들렸던 시장은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3: 반도체 초호황이 계속될지 시장의 관심은 빅테크 실적 시즌의 첫 주자 알파벳에 쏠렸습니다. 알파벳의 2분기 매출은 시장 예상으로 돈 1,198억 달러, 우리 돈 177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서비스 수요가 몰리면서 클라우드 매출은 82% 급증한 248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알파벳은 인공지능 인프라 공급이 급증하는 수요를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공격적인 투자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올해 설비 투자 전망을 최대 1,900억 달러에서 2,050억 달러로 석 달 만에 150억 달러 높였습니다. 한화로 300조 원에 달하는 돈 대부분을 데이터 센터와 서버를 늘리는 데 투입할 계획입니다. 내년 투자액도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구글의 실적과 투자 계획에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정점에 달했다는 시장의 우려도 한층 누그러졌습니다. 주요 고객사인 빅테크 기업이 데이터 센터를 더 짓는 만큼 AI 반도체 수요도 쉽게 꺾이지 않을 거란 기대가 커진 겁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이 오는 2030년에는 363조 원 규모로 지금보다 7배 커질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4: 지금 현재로서는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실행 그 상황을 봤을 때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3: 그동안 크게 흔들렸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도 나란히 반등해 각각 27만 원, 191만 원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알파벳을 시작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아마존도 잇따라 실적을 발표하는 가운데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지속 여부가 이번 실적 시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5: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2: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3: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2: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3: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2: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3: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살 거야?
2: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4: 1250만불, 1250만불.
5: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주 7일 24시간
6: 3237828600, 3237828800.
4: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7: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8: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7: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 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8: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7: 올 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8: 김수전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김수전기.
9: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0: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9: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10: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9: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1: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LA 다저스 선수단을 초청해 축하 행사를 열었습니다. 다저스는 지난해 10월 월드시리즈 7차전에서 토론토 블루제이스를 꺾고 25년 만에 처음으로 두 해 연속 우승을 달성한 팀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오타니 쇼헤이와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직접 표명했습니다. 야구계 최고의 투수이자 최고의 타자를 만나게 된다며 오타니와 다저스 선수단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타니를 비롯한 주요 선수들이 대거 참석했으나 스타 우익수 무키베츠는 가족과 휴일을 보내기 위해 자리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백악관 방문의 정치적 의미를 경계하며 매년 우승해 이 자리에 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선수단은 필라델피아 원정을 마치고 뉴욕 매츠와의 경기를 앞둔 휴식일을 이용해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야구 우승팀의 백악관 방문 전통은 그랜트 대통령 시절인 1869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12: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이 순찰차에 최첨단 안전장비를 도입합니다. 핵심은 럼블러라고 불리는 저주파 진동경보 시스템입니다. 기존 사이렌은 소리로만 경고를 전달했지만 럼블러는 차량 전체에 진동을 일으켜 운전자가 몸으로 위험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창문을 닫고 음악을 크게 틀거나 이어폰을 낀 상태에서도 진동은 전달됩니다. 이 기술이 주목받는 이유는 교차로 사고 때문입니다. 경광등과 사이렌을 켠 순찰차가 교차로를 통과하다 충돌하는 사고가 반복되면서 보다 강력한 경고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럼블러는 이미 일부 도시의 소방차와 구급차에 적용된 바 있으며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이를 순찰차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찰차가 접근할 때 진동이 느껴진다면 럼블러가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11: 스낵 제조업체 PT 오가닉스가 영유아용 과일 퓨레 파우치 제품을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펌킨 트리피터 래빗 오가닉스 바나나 앤 스트로베리 과일 퓨레 파우치로 내부 포장 결함으로 인해 플라스틱 이물질이 혼입됐을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플라스틱 조각이 식품에 섞일 경우 영유아에게 질식이나 구강 부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리콜은 정부 당국의 명령이 아닌 제조사의 자발적 결정으로 진행됩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품은 폐기하거나 구입처에 반품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는 PT 오가닉스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식품 특성상 안전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만큼 가정에 해당 제품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서울시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이후 정치권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출마 자체가 파렴치의 극치였다며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급심에서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며 오 시장을 감쌌고 야당 소속 정치인에 대해서만 재판이 신속하다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맞불로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내부에서는 친한 동훈계 징계 추진을 둘러싸고 윤리위원들이 일방적 발표라며 이의를 제기하는 등 내분 조짐도 감지됐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3: 더불어민주당은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받아든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출마 자체가 모렴치의 극치였다며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또 과거 생태탕 논란까지 재소환해 이번에는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사법부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14: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더 이상 구차한 변명으로 시간을 끌지 마십시오.
13: 반면 국민의힘은 이제 겨우 1심 결과가 나왔을 뿐이고 상급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감쌌습니다. 특히 야당 소속 정치인에 대해서만 유독 재판이 신속한 이유가 뭐냐고 되물으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15: 대통령이기 때문에 재판이 5개든 10개든 다 중단시켜야 되는데 서울시장은 시장 되자마자 한 달 만에 재판해가지고 날려야 됩니까?
13: 문제가 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6년 전 오 시장과 당내 경선을 치른 나경원 의원 역시 기자회견을 자처해 사법부와 특검을 향한 비판에 합류했습니다.
16: 진실을 가려야 할 사법과 특검이 정권의 입맛대로 칼을 휘두르는 청부업자로 전락했습니다.
13: 이처럼 겉으로는 단일 내오 한 목소리를 내는 듯하지만 정작 속내는 제각각 복잡합니다. 오 시장의 정치적 내상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 복당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인데 당권파 관계자는 차기 대선보다 2년 뒤 총선을 중심으로 보수 재편 논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조기 복당 가능성에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 한동훈계 징계 선봉에 섰던 국민의힘 윤리위 내부에선 뚜렷한 파열음이 감지됩니다. 당대표에 대한 반복적 조직적 비판은 징계 대상이란 취지의 보도 자료를 두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윤리위원들이 일방적 발표라며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또 윤리위원 한 명이 사의를 표한 거로 전해지면서 장동혁 대표의 징계 정치 추진에도 한동안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17: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8: 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11: 어젯밤 사우스 로스앤젤레스에서 총격과 교통사고가 동시에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사고는 어제 저녁 7시 반쯤 66번가와 홈스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일어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쉐리프 당국에 따르면 차량 3대가 충돌한 현장에서 출동한 보안관 대원들이 차 안에서 총상을 입은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남성은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장 상공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심하게 파손된 세단과 SUV 차량이 포착됐습니다. 총격이 먼저였는지 충돌이 먼저였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용의자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체포된 사람은 없으며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로미타 지역에서 대규모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우스 웨스턴 에비뉴의 한 건물 뒤편 주차장에 다수의 남성들이 모여 집단 난투극을 벌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 로미타 서 소속 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보안관 당국은 현재 현장 상황을 통제하며 관련자 확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상자 발생 여부와 체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안관 당국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중으로 추가 정보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간송미술관은 오늘 90년 가까이 미술관 앞을 지켜온 청나라 초기 석사자상을 중국에 공식 기증했습니다. 높이 9m의 무게점이어 톤인 이 석사자상은 원래 황족저택 문 앞을 지키던 유물로 지난해 중국 국가문물국 감식 결과 청나라 초기 작품으로 확인됐습니다. 1930년대 간송 전영필 선생이 일본 오사카 경매에서 사들인 것으로 간송은 생전에 중국 유물을 언젠가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추진된 이번 기증식에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중국 국가문물국 그리고 간송미술관이 함께 참여해 정식 기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9: 90년 가까이 서울 간송미술관 앞을 지켜오던 청나라 석사자상 한 쌍을 고국인 중국으로 돌려보내는 기증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추진된 이번 기증이 양국 문화협력의 마중물이 될지 기대를 모읍니다. 김정아 기자입니다.
20: 높이 1.9m, 무게 1.25톤. 묵직하게 기단 위를 지키는 석사자상에서 웅장함과 위엄이 뿜어져 나옵니다. 수컷이 공을 쥐고 암컷이 새끼를 어루만지는 형태의 석사자상은 애군을 맞고 부를 가져오는 상징물로 주로 황족 저택인 왕부 문 앞을 지켰습니다. 당초 명나라 유물로 알려졌다가 지난해 중국 국가문물국의 최종 감식 결과 청나라 초기 유물로 확인됐습니다.
21: 명나라 때의 섬세한 조각 솜씨가 그대로 남아있는 청나라 초기의 작품으로 판명했습니다.
20: 1930년대 간송 전영필 선생이 일본 오사카 경매에서 사들인 석사자상은 90년 가까이 간송미술관 앞을 지켰습니다. 간송은 생전 중국 유물이니 언젠가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혀왔고 이런 유지는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22: 그래도 제자리를 좀 찾아주자. 서로 각자가 있을 자리에 있자라는 의미로
20: 국립중앙박물관과 중국 국가문물국 그리고 유물 소장처인 간송미술관은 기증식을 열고 유물의 정식 기증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23: 中方对韩方这一慷慨大义之举表示高度赞赏和衷心感谢。
24: 동아시아의 문화 발전과 우호 협력을 증진하는데 앞으로 간송미술관도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 일본과 한국을 거친 긴 타향사례를 마치고 고향인 중국 품으로 돌아가는 석사자상. 이번 기증이 정책에 있던 한중 문화 교류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정원입니다.
25: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0: 네.
1: 수영도?
0: 그럼요.
1: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2: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3: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
4: 제1약국이 3154 웨스트 올림픽 전신세계의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3: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며
4: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웹사이트 jaysdrug.com을 운영 중입니다.
3: 혈당검사계 혈압계를 세일하는 제1약국은 323-731-4696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4: 당뇨 교육은 웹사이트 jaysdrug.com.
5: 렌트비 받아 은퇴하는데 보험료에 택스에 내는 돈은 더 늘어나고 돌아가는 돈은 빡빡하고 어느덧 스트레스에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부동산. 부동산을 해결하고 은퇴를 수립하는 100일의 약속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7월 20일 월요일 LA, 23일 목요일 세리토스, 그리고 25일 토요일 샌디에고에서 문선영의 머니토크가 100일의 약속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이제 부동산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도록 문선영의 머니토크에게 맡기십시오. 626-827-9599 626-827-9599.
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7: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6: 선택하세요 품질을,
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6: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6: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7: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8: 타이어.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9: 미국 무역대표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과 연관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는 미국의 핵심 통상수단으로 대통령 지시 없이도 무역대표부가 독자적으로 발동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 미국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중국 신장 지역 면화나 태양광 패널처럼 강제노동 의혹을 받아온 품목들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가 부과되면 해당 제품의 미국 수입 비용이 크게 오르고 공급망 재편 압박도 함께 커집니다. 글로벌 제조업체들은 원산지 증명과 공급망 실사 부담을 새롭게 떠안게 됩니다. 미국이 무역 제재와 인권 문제를 연계하는 방식은 최근 들어 더욱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 이어지는 보도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공격 결정을 내리기 직전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이전 어느 때보다 더 큰 규모의 공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이란을 열이틀 연속 공습해왔는데 이번 발언은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전면적 군사행동을 시사하는 것으로 악시오스는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요청하면 이스라엘이 두 분 안에 공격에 합류할 것이라면서도 이란 공격에 누구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합류할 경우 이란의 보복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이란은 아직 충분한 고통을 겪지 않았다며 합의 체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연방 하원은 이란과의 전쟁에 의회 승인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214표 대 반대 208표로 가결했습니다. 연방상원도 곧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행정부와 의회 사이의 긴장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11: 5시 이브닝 뉴스는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가 최고입니다.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9: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달러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컬 그룹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센터 닥터 알렉스 김,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바비큐, 물 한 방울 섞지 않은 100% 착즙 빨간양파즙 도라지배즙 양배추즙을 14달러 99센트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월드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12: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3: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2: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3: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4: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15: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14: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15: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14: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요.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16: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7: We will fight for you.
16: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8: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19: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18: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19: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18: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9: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18: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19: 213-427-5500, 427-5500.
20: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21: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20: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21: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20: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21: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20: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22: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23: 아무리 더워도 시원하게 냉장 보관됐던 수박 한 입 입에 물면 모든 것이 그냥 녹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입에 물고 있는 그 수박은 어떻게 잘라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수박은 껍질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씻지 않은 채 바로 칼을 대기가 쉬운 과일이죠. 뭐 참외도 그렇고 이런 과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껍질 표면의 미생물이 칼날을 따라 과육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냉장 보관에도 세균 증식이 완전히 멈추는 것은 아니라서요. 네, FDA는 껍질을 먹지 않은 과일도 표면의 흙과 세균이 칼을 통해 내부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꼭 흐르는 물에 씻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단 비누나 주방 세제로 씻어서는 안 됩니다. 과일과 채소는 다공성, 그러니까 표면에 공기구멍이 많기 때문에 세제 성분들이 흡수될 우려가 있습니다. FDA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그리고 일단 잘랐으면 실온에 오래 두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생각보다도 꽤 빠르게 자른 과일들이 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먹을 때는 잘 모르고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못 먹는 과일, 수박이 대표적이잖아요. 한입 크기로 잘라서 깨끗한 밀폐용기에 나눠 담고 이걸 냉장고 저 안쪽, 생고기나 생선에서는 좀 멀리 떨어진 곳에 두는 것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남은 수박을 일단 랩으로 포장해서 냉장고에 넣어야 했다면 나중에 꺼내서는 이 랩과 맞닿은 표면 최소 1cm 이상 잘라내라고 하네요. 시험을 해보니까 표면을 잘라낸 안쪽에서도 사실은 일반 세균 증가가 확인이 됐거든요. 가능하면 제일 처음에 먹기 좋은 크기로 밀폐용기에 두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어떡하죠? 시원한 수박을 벗기 위해서는 그 전에 땀을 좀 흘려야 될 것 같은데요. 껍질을 깨끗하게 씻고 또 깨끗한 칼과 도마를 사용해서 열심히 자른 뒤에 빨리 냉장고에 넣는 겁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7: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분수령이 될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대토론회가 한 50분 정도 뒤에 잠시 뒤 10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140여 명이 참석해서 100분 동안 토론이 진행된다고 하죠.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하고요. 주요 경제 관련 장관들, 부동산 전문가, 언론, 맘카페 구성원, 정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 내용 미리 살펴보는 토론 자리 마련했습니다. 고스토론, 오늘은 긴급 진단으로 마련했고요. 권대중 한성대학교 석좌 교수,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24: 안녕하세요.
17: 저희가 오늘 토론에 섭외한 게 정말 정말 힘들었어요. 다 토론회에 가시거든요. 네. 근데 두 분은 안 가십니까? 교수님 초청 안 왔습니까?
24: 아 근데 만약에 가면은 예. 그 공개 재판일 수 있고요.
17: 아
24: 또 발언권이 140명 중에 돌아올지도 불명하고.
17: 아네
24: 어떻게 보면 뭐 꼭 구색만 취의 아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뭐 가서 발언권이 있다면 할 말을 좀 하겠는데 그럴 확률도 없고 또 우리가 또 안 부르는 것 같아요.
17: 위원님은 초청이 안 왔습니까?
25: 근데 저도 교수님과 비슷하게 네. 사실 지난주에 사전 분야별 토론회가 있었는데 오셨죠. 내용들이 뭐 이렇다 할 타겟점을 주지 못하는 반복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사실은 좀 실망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토론회도 뭐 좋은 내용이 나오면 다행이겠지만 사실은 좀 기대치가 높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17: 그래서 참석하지 않은 두 분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요. 교수님께 제가 질문이 있어요. 네. 이 토론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집 거래 이게 또 도마 위에 올랐거든요. 네. 그런데 이 핵심을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집을 20몇억 원에 팔면서 네. 사비 그러니까 사적으로 근저당 17억 7천만 원을 잡아줬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논란이 되더라고요. 네.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24: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이게 불법이나 탈법은 아니고요.
17: 네.
24: 편법입니다.
17: 아,
24: 근데 이제
17: 아.
24: 그 사실은 이제 집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사람의 한쪽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쌍방 합의하에 팔 때 가끔 이런 거를 쓸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대출을 신청했는데 대출이 좀 늦게 나와요.

0: 사는 경우 있잖아요.
1: 네네네.
0: 그런 게 똑같죠. 이게 융자라는 게 자금융도 전세하고 똑같이 또는 융자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거든요.
1: 네.
0: 레버리지 효과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예요. 정부가 이걸 막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이걸 직접 시행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들도 국민들도 아, 이렇게 해도 괜찮나라는 생각을 네. 할 거예요.
1: 아, 그다음에 많이 질문이 올라오더라고요.
0: 네, 그게 문제예요. 네. 그런데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만약에 이렇게 이제 허가를 받았는데 대통령은 국민들이 만약에 이렇게 넣어서 허가를 안 해줘. 나는 왜 안 해줘. 이래 또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1: 네네.
0: 이게 선례가 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1: 아.
0: 겁니다. 네. 근데 대통령께서는 뭐 집을 어차피 그 팔기로 했고 또 파는 과정에 남보다 좀 저렴한 가격으로 팔았다고 하지만 매수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그 협조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한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 급했다.
0: 네. 네. 여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설정해 준 것만큼은 이제 그 법정 이자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1: 아.
0: 그걸 원래 받아야 되나? 안 받으면 징계세 문제가 나오거든요.
1: 네네네.
0: 제3자 증여가 되잖아요.
1: 그렇죠. 가족끼리도 돈 빌려줬을 때 이자 안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0: 그것도 예. 이제 제3자 증여는 1,000만 원 넘으면 내야 돼요. 가족끼리는 이제 뭐 부부나 또는 뭐, 아, 자식에 따라서 5,000만 원, 6억 다르지만.
1: 네.
0: 근데 이게 이자를 안 받기로 했잖아요.
1: 아.
0: 이게 이제 좀 논란이 되는 거죠.
1: 아, 요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겠네요.
0: 네, 받아야죠. 네,
1: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도 사금융이라고 하시더니 네. 이런 사금융을 좀 하셔가지고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거래하면요. 저 토지거래 허가 받을 수 있어요?
2: 일단은 계약을 실행을 하고 네. 대금을 이렇게 치르기로 했고 4개월 내에 입주하고 이런 것들 조건을 지키면 토지거래 허가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 편법적인 부분이고 이게 선례화돼서 일반인들까지 이제 시도를 하게 되면 사실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개인들 간의 거래에서는 사실상 이런 근저당 설정하고 사금융식으로 처리하는 것들에서 잔금을 받지 못하고 개인 간의 이제 금융 문제로 번질 리스크도 확실히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은 선례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여러 가지 다중 규제에 대출까지 막혀 있는 상황에서 뭐 이번 건에서는 또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에 관련된 지위 승계 뭐 이런 기한까지 또 걸려 있는 네. 다양한 규제들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거나 이제 편의를 봐줬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 국민들이 이런 다중 규제에 사실은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1: 그렇죠.
2: 보여지는 측면인 거죠. 그런데
1: 네.
2: 그분들은 실제로 이렇게까지 실행을 못하고 포기를 하거나 처분을 못하고 이제 세금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것들을 막고 있는 상황이니까 간단히 또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1: 일단 청와대 쪽에서는 이거는 사금융 아니다. 사금융과 법적인 성격이 다르다. 쌍방이 합의한 계약 내용에 따라서 절차대로 이행한 투명한 거래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론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경실련청에서 논평이 나왔는데요. 아니 규제를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으니까 자기도 이렇게 피해갈 수밖에 없게 편법을 쓸 수밖에 없게 된 거 아니냐 이런
0: 이게 만약에 청와대에서 편법이 아니다 정당하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렇게 해도 봐줘야 됩니다. 일단 그렇게 논평을 했다면
1: 네네.
0: 청와대에서 얘기가 이건 그 편법을 한 게 아니다. 정당하게 한 거다라고 하면 국민들도 이렇게 했을 때 정당하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이게 선례가 남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1: 아, 그래서 선례.
0: 예,
1: 그것도 예. 일반적인 선례는 아니니까요. 또 대통령의 사례니까.
0: 경우에 이게 사례가 남아버리니까. 이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1: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논평도 나오고요. 비판 여론도 커지고 이게 적절하냐 부적절하냐를 떠나서 결국엔 대출 규제 문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일반 사람들은 대출도 안 나오고 집도 못 사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를 거래할 때조차도 우회적인 방식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진짜 현장 상황이 어떤 겁니까 위원님?
2: 네, 실제로 저희가 최근에 이제 15억, 25억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1: 네.
2: 주요 시중 은행들이 이미 연초에 이제 세금 규제를 피해서 거래가 좀 한참 많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 대출 한도들을 거의 대부분 소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창구에서의 일상적인 접수도 좀 자체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1: 접수조차도요.
2: 그리고
1: 네.
2: 뭐 예를 들면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최근에 대출 한도를 아예 일률적으로 3억으로 줄이는 것으로 이제 조치를 취하기도 했고 그래서 기존 규제에 은행들의 대출한도 지금 시기적인 것까지 겹쳐가지고 상당히 좀 대출 신청 자체를 넣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 특히나 뭐 이제 계약을 검토하면서 대출을 알아보신 분들은 뭐 안 된다 그러면 시기를 조정하시면

0: 되겠지만 뭐 이미 뭐 분양을 받아서 뭐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대출 규제가 달라져서 잔금이 다 나오지 않는다던가 뭐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도
1: 제
0: 적지
1: 주변에도 한분
0: 않다라는 게
1: 계세요. 예.
0: 문제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유형이나 그 대상의 성질에 따라서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을 좀 핀셋형으로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있어 오기는 했는데
1: 예.
0: 여전히 좀 일률적인 규제에 이제 금액 한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일반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좀 자금력이 아직은 자산 규모나 소득이 좀 부족한 뭐 생애 최초 구입자들이라든가 뭐 신혼부부나 청년분들 뭐 이런 분들의 주택 마련 진입이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더 엄격하게 규제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1: 더 어떤 분들은 이럴 때 대출 그냥 하지 마라 막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솔직히 그거는 내집 마련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거는 고려할 수 있는 주장이 아닌 것 같고요. 국민 부동산 정책 제안, 이거 토론회 앞두고 정책 제안을 보니까 총 5,375건이 지금까지 접수가 됐어요. 이 가운데 주택금융과 관련된 게 2,361건, 그러니까 이쪽에 굉장히 많은 제안들이 쏠리고 있는 걸 보면은 실수요자들에게 직접 와닿는 정책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계속 거래를 규제할수록 집값만 올린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요. 자, 지금까지 전반적인 집값 대책, 이런 것들, 집값 정책, 전반적으로 이게 시장에 진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어느 방향으로 미칠 것인지, 일단 큰 틀에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2: 저는 궁금한 게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고
1: 네.
2: 무주택자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이두 개가 다 막힌 것 같아요. 우선은 그 주택 공급을 하는데 도심지는 택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재개발 재건축이나 도시환경 정비 사업 등어이그 재개발 사업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든요.
1: 예.
2: 근데 이주비 자체가 지금 막혀 있잖아요. 6억 원 이하로. 이것도 은행마다 달리 또 우리 김규정 의원 얘기한 대로 어디든 뭐 3억 원 이하로도 이렇게 제한하는데
1: 네.
2: 이사를 갈수 없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1: 아,
2: 있고 두
1: 예.
2: 번째는 이제 무주택자는 사실 죄인이 아니잖아요.
1: 네.
2: 무주택자들이 내집 마련을 하겠다고 하는데 대출이 안 돼요. 정부는 이제 청년 신혼부부에게는 뭐 열린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무주택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1: 네.
2: 그런 사람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대출을 막아서 집을 못 사게 한다. 또 중도금 대출도 막아놓으면 집을 사놓고도 또내 집을 못 만드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정부는 주택 공급도 늘리고 무주택자에게 주거 안정을 위해서 뭐내집 마련의 기회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두 가지가 다
1: 아,
2: 말을
1: 둘
2: 했는데
1: 다.
2: 실제 그
1: 네.
2: 시장에서는 이게 안 돌아가는 거죠. 이런 측면과 또한 가지는 이제 그 오늘 토론에서 아마 포커스는 이제 그 조세 문제일 겁니다.
1: 네.
2: 재산세 문제가 가장 클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거래세인 양도세 문제일 텐데 이런 문제가 사실은 그 한쪽으로는 가격이 오르고 한쪽은 거래가 또안 되면서 가격 거래가 안 되는 이런 또 내집 마련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포커스를 맞춰놓고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아무래도 뭐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의 포커스가 많이 맞춰질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정부가 정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건 많지 않아요. 규제는 분명히 저 시장에 영향을 줬는데 공급과 관련된 것도 지난해 97 대책이나 올해 19
1: 나오긴
2: 대책도
1: 나왔죠.
2: 중장기 대책이에요. 지금 당장 들어갈 집은 아니에요. 시장은 지금 당장 들어갈 집이 없으면 가격은 움직이거든요. 오르고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토론이 아마 좀 정말로 민생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알겠습니다. 1부에서는 대출 이야기, 2부에서는 세금 이야기 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교수님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지금 공급도 부족하고요. 부동산 시장도 꿈틀꿈틀거리고 있단 말이죠. 올해 주간 데이터를 종합을 좀 해보니까 매매 자치구별 상승률로 안양, 동안, 용인, 수지, 광명, 성북, 분당, 구리, 수원, 영통, 하남, 강서, 구로 이런 순이었거든요. 이거를 쭉 보니까 어떤 상급지보다는 약간 외곽 지역, 그다음에 경기도 일부 지역 이런 것들이 눈에 띈단 말이죠. 이것도 대출 규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까?
0: 네, 실제로 대출이 이제 고가주택 쪽에 더 대출 한도 제한이 엄격하다 보니까
1: 네.
0: 그 규제 가격 이하에 있는 좀 역세권 쓸만한 수도권 외곽의 아파트나 아니면 서울에서도 좀 외곽 쪽에 있는 신축 중에서도 10억이 되지 않는 뭐좀 저렴한 것들을 중심으로 그래도 뭐한 2억 정도라도 대출을
1: 네.
0: 조금 더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시려는 실수요자분들 뭐 무주택 세대주분들이 움직였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1: 제가 좀 전에
0: 그러면서
1: 말씀드렸던 게 성북, 강서, 구로니까 이런 데들이네요.
0: 그렇죠.
1: 예.
0: 뭐 서울에서도 좀 도심 역세권 끼어 있는데 가격 가격은 뭐 15억 조금 안 돼서 대출이 그래도 한 2억 정도는 더 나오는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신혼부부나 무주택자분들이 많이 움직이면서 일시에 그런 가격대에 있던 아파트들의 20평형대, 30평형대들이 좀 급등하는 현상들이 서울 외곽, 수도권 외곽에서 나타났고요.
1: 네네.
0: 수도권 외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반도체 쪽에서 유동성 특수가 좀 있었잖아요. 뭐 소득이라든가
1: 그렇죠.
0: 예. 성과급 같은 것들이 연말에 나오고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움직이시는 수요들이 또 경기 남부권에서는 또 집중을 해서 뭐 동탄이나 수원이나 뭐 용인이나 뭐 이런 지역에서 가격이 좀 급등하는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비단 뭐 정부의 이런 대책이나 규제 때문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가 또 중첩된 것이긴 하지만
1: 네네네.
0: 전반적으로는 좀 일률적인 대출 규제를 피해서 집을 마련하시려는 분들이 움직인 곳들이 또 급등 장세를 보인 건 사실이고 전반적으로 또 그 매매에 진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전월세 가격 상승까지 좀 막고 있는 이런
1: 네.
0: 좀 삼중 규제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정부가 이제 내놓은 실질적인 공급에 대한 대안이나 뭐 세제 정비 등을 통해서 가격 안정이나 뭐 좀 정상화를 시도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면
1: 네.
0: 좀 과거 규제들 시점과는 달랐을지도 모르는데 여전히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돌아보면 사실은 이번 정부에서 내놓은 공급 확대나 세제 정상화나 아니면은 뭐 이런 대출을 통한 뭐 자산 양극화의 해소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상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신뢰감 있게 다가가지 못했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1: 네네.
0: 여전히 공급도 여전히 좀 쉽지 않고 집값은 계속 오를 것 같고 실제로 주택 전월세 가격까지 다 오르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최대한 대출이 그래도 될 때 진행을 하겠다라는 수요들이 움직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물건은 없고 거기에다가 전월세도 없으니까 살려고 하는데 대출도 안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상황들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언론 보도 같은 걸 보면요. 은행에서 한도가 지금 상반기에 거의 다 찼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못 받을까 봐 이 잔금 대출 오픈런을 하고 있다.
2: 네.
1: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더라고요. 이거는 좀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이건?
2: 이게 그 시중에 5월 달 기준으로 광의 통화량
1: 예.
2: M2가 4,184조나 됩니다.
1: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돈을 말씀하신
2: 네,
1: 거죠?
2: 그런데 이제 매달
1: 예.
2: 늘어나는 돈을 보면은 그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던 지난해 6월 이전에는 월별로 2조 9천억에서 3조 8천억 사이가 유동성 작업에 풀렸어요.
1: 네.
2: 그런데 취임하면서부터 4조 3천억이 풀리면서 계속 늘기 시작해서 지난 5월 달에 5조 8천억이 풀렸습니다.
1: 그러니까 돈 자세가 많이 풀리고 있는
2: 네,
1: 거네요.
2: 그러니까 시중에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시중에 돈이 많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가격은 올라요. 대출을 규제해도 현금 부자가 많은 거예요.
1: 그렇죠.
2: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은 김유정 그 의원 말씀대로 또 서울 외곽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에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 그다음에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런 이제 개발 지역으로 투자가 몰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오른 건데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이제 서울의 주택 공급도 없었고,
1: 네.
2: 그다음에 이제 그 향후에 입주 물량도 없다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출 규제는 유동성 작업이 많이 풀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1: 네.
2: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물건 값이 올라가잖아요.
1: 그렇죠.
2: 물가가 올라요. 네. 그거를 잡기 위해서 금리 올리겠죠. 그러니까 이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을 규제하기 전에 미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 선점하는 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1: 그럼 전반적으로 악순환 구조가 되는 거예요?
2: 그렇죠. 그래서 오픈런이라는 게 이제 앞으로 뭐 6개월, 9개월 후에 또 1년 후에 자금이 필요한데 미리 은행하고 협상해서 확보해 놓는 거죠. 대부분 이제 입주가 도래한 그 아파트들
1: 네.
2: 그런 경우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두 같은 기준을 묻고 여러 가지 대출 정책들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많고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아우성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지금 있어요. 계약하신 분들 특히 젊은 층들이 그렇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대출 이야기는 이걸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어떤 내용들 다뤄줘야 됩니까?
0: 실제로 이번 대토론회를 앞두고 이제 등록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실수요자나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려고 할 때 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를 좀 다르게 적용을 해달라라는
1: 네네.
0: 내용들이 적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자금 동원력이 좀 많은 자산가분들이야 대출 규제가 있어도 뭐 본인의 자산이나 현금을 이용해서 좀 뭐 선택적으로 주택을 옮긴다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가능한데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아직은 좀 자산이 축적되지 않은 젊은 무주택자분들은 그렇죠. 사실은 대출 예. 없이는 집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처럼 전월세 불안 구조가 있는 상황에서는 대출을 못 받으면 그냥 집을 못 사고 조금 더 노력해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뭐 일률적인 LTV나 뭐 DSR이나 이런 것들 또 그리고 대출한도 이런 것들을 조금 다르게 적용하고 상황 구조나 이런 것들도 조금 좀 넓혀줘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적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10시부터 그런 논의들이 조금 됐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하반기에 뭐 금융 규제나 뭐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10시에 좀 뚜껑을 열어서 들어봐야겠죠. 예.
1: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이 생기는 게 일단은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람마다 사례를 봐서 해달라. 이걸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찌됐건 지금 가계빚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빚을 축소하는 거는 굉장히 시급한 과제란 네. 말이죠. 그렇다면은 총량 규제는 계속해야 된다. 이 말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맞는 네. 말이긴 하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2: 저는 이제 금리가 한번 올랐잖아요.
1: 예.
2: 지금 이 기준금리가 2.75%인데 앞으로 한두 번 더 올릴 것 같아요. 말 많이 오르면 두세 번 더 오를 수 있겠죠.
1: 네.
2: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 은행으로 돈이 좀 들어올 겁니다 아마. 그러게 되면 이제 은행에서 나가는 돈을 막는 게 대출 규제인데.
1: 네.
2: 저는 그 김규정 의원 말씀대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그러면은 뭐 청년도 해당되고 실혼부부도 해당되고 무주택자도 해당되거든요.
1: 네, 네.
2: 그래서 두 가지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무주택자 그것도 뭐 단기간 무주택자가 아니고 장기간 무주택자들.
1: 네네네. 네.
2: 그 나이가 들어도 집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들에게는 좀 규제를 완화하고 나머지 부분은 좀 뭐 지금처럼 이렇게 그 규제해도 될 것 같아요.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많은 걸 정부가 걷어들이지 않으면은 결국에 주택 가격은 못 잡아요. 그리고 그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출 규제밖에 없거든요. 근데
1: 네네.
2: 사실은 가계 대출은 막으면서 기업 대출은 나가고 있거든요. 또 기업 대출이 다시 뭐 소득이 생기면 가계 대출로 오거든요.
1: 네.
2: 가계로 오거든요.
1: 아 그렇죠. 결국엔 들고 도니까.
2: 네. 네. 네. 그래서 기업 대출을 막으면 또 경제가 위축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퇴양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돈을 많이 풀고 다시 걷어들이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대출 규제, 금리 올리는 것과 하나는 세제죠, 뭐.
1: 그렇죠.
2: 세금 올리는 것밖에 예, 예.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주한 토론회 주제가 세제일 거예요 아마. 대출 규제나 뭐 주택 공급은 나중 얘기고
1: 네.
2: 세제일 겁니다 아마.
1: 2부에선 세제 이야기로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부 하나만 더.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큰 변화가 없이 그냥 만약에 계속 이대로 간다. 그러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돼요?
0: 일단 지금 매매 가격 전월세가 수도권 중심으로는 급격하게 계속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네. 반대로 지방 시장은 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격도 침체돼 있고 거래도 굉장히 부진하고 건설 중단돼 있던 사업장들 이제 헐값에 토지를 넘겨야 되는 그런 사업장들도 늘어나서 물건도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별다른 사실은 해법을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열어보니까 비슷하더라 뭐 이런 상황으로 가서 진행이 된다면 물론 뭐 일부 세제 보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세수는 좀 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집값의 수도권 지방 격차라든가 수도권의 공급 부족에 따른 이제 가격 불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잡기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없으면 하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일부 대출 이야기 중심으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세제 이야기로 한번 초점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화이트앤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도 권대중 한성대학교 석좌 교수,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 따라서 부동산 관련돼서 의견들을 많이 전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집값 때문에 많은 국민들 우려가 있는 게 딱 느껴질 정도로 부동산에 대해서 요즘 반응이 이렇게 뜨겁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 1부에서는 저희가 대출 살펴봤는데 2부에 선 세금 문제를 직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회의 생중계 중에 20억이냐 30억이냐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즉석에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또 이게 좀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초고가 주택 기준 논란. 이재명 대통령은 20억 원은 그건 너무 심하다. 30억은 낮게 보는 것 같은데 이거보다 더 올릴 가능성도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선.
2: 그렇죠. 원래 그 2005년도에 종합부동산세가 올 때 고가 주택이 9억이었어요.
1: 예. 예.
2: 그랬다가 이제 그해 저 8월 달에 고가 주택을 그 6억으로 다주택자 6억 네. 또는 그 1주택자 9억으로 올렸죠. 2008년도에 그 당시는 이제 가구별 합산이었어요. 그랬다 2008년도에 이게 헌법소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서 인별 합산을 바꿨죠.
1: 네.
2: 그래서 그 당시에 고가 주택 9억입니다. 자, 2008년도 9억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걸 3억 올려서 12억이 됐습니다.
1: 네.
2: 12억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시업인 12억인데 2008년도 가격을 지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올랐을까요?
1: 뭐 물가 상승률만 고려해도
2: 네, 국가주택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야 네.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청와대에서도 20억이다 30억이다 논란이 있는데
1: 근데 고가주택을 윤석열 정부 때 올렸습니까? 이 기준은?
2: 3억 올렸죠.
1: 네,
2: 바로 9억에서 12억을 올렸죠. 근데 사실은 그 지금 고가주택의 개념은 어디가 꼭 정답이라는 없어요. 없는데 네. 일반적으로 그 30억이 넘는 주택들이 얼마나 있느냐 또 40억 50억이 넘는 주택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그 30억 넘는 주택들은 강남 3구 또는 크게는 뭐 한강벨트와 4구 정도가
1: 네네.
2: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해당이 안 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그 국세면서 일부 또 50%는 지방에 돌려주는 지방세 성격도 있거든요.
1: 네.
2: 근데 이게 부유세입니다. 부자세잖아요.
1: 네네.
2: 그래서 이번에 아마 토론할 때 이게 논란이 있을 겁니다. 한 30억 이상 결정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종부세라는 게 30억, 40억 막 이렇게 가면은 이게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도 조금 의구심이 드는 측면이 있긴 한데요. 어찌됐건 정부는 똘똘한 한채 현상, 이 굳어진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일지라도 보유세를 높이겠다라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시장에 영향 미치는 사안입니까?
0: 네, 실제로 뭐 최근까지는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뭐 규제나 이런 것들에 차등을 뒀었던 셈인데 지금 이번 대토론회 전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발제식으로 올려놓은 주요 의제들을 네네. 보면 거주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리고 네. 다주택이냐 아니냐 뭐 거주 비거주 다주택 소유 여부 뭐 이것들에 대해서 차등을 어떻게 둬야 되는지를 논의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올린 상황이다 보니까 종전보다는 1주택이더라도 거주하지 않는 혹은 초고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제 차등 규제를 두겠다라는 걸로 인지를 다들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1: 네네네.
0: 그렇다고 보면 이제 실제로 시가 얼마 정도의 고가 주택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더 별도로 물리거나 차등해서 물릴 거냐 뭐 요거에 대해서는 결국 세수를 어느 정도 늘려서 확보를 할 거냐 그리고 어느 정도 고가 주택의 상위 비중에서 조세를 할 대상으로 정할 거냐 뭐 이렇게 좀 검토가 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뭐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좀 장기적으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 뭐 보유세나 이런 거에서 차등을 받지 않았었던 분들이 영향을 받게 될 테니까 정부의 의도는 그런 조치를 통해서 뭐 세수를 늘리면 좋고
1: 네.
0: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에 부담을 느낀 투자 목적으로 장기 보유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들을 좀 시중에 매각으로 내놓긴 이를 원하는 매물을 유도하는 이런 부분을 이제 기대하고 있을 텐데 사실 종전까지의 시장의 이제 보유자들의 대응 방식들을 보자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면 그러면 이제 차등 규제가 된 쪽으로 규제를 맞춰서 뭐 세금을 줄이거나 계속 보유를 하는 쪽으로 응대하는 경우들이 좀 더 비율적으로 많기는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좀 더 장기 거주 보유 쪽으로 가면서 매물이 잠기거나 이럴 영향들이 좀 있다라고 보여.
1: 네.
0: 그래서 이 초고가 주택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뭐 지금 얘기하듯이 뭐 단순히 뭐 30억이나 40억이나 이렇게 좀 뭐 설문조사식으로 할 상황들은 아니고요. 실제로 그 주택 채수
1: 네.
0: 이제 납세를 하게 되는 대상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세수가 증가하고 영향을 미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1: 자, 그런데요. 제가 뭐 강남에 살지 않습니다. 강남 3구에 산다고 가정을 하고요. 제 집이 한 50억 정도 시가가 돼요. 그렇게 또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 말에 너무 겁이 나가지고 집을 팔려고 해요. 그래서 제 집이 매물로 나왔어요. 시장에 별로 영향 안 미칠 것 같은데요. 이런 집 많은 것도 아니고 종부세 기준선이 상위 0.27%라고 하고 이거 부동산 안정이랑 별로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2: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강남에 안 삽니다. 그리고 저도 땅 한 평 갖고 있는 게 없는데 또 종부세 대상자도 아닙니다.
1: 네, 오랫동안 무주택에 있지 않으셨잖아요.
2: 네, 무주택에 예. 지금 산 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정직하게 살면 저같이 돼요. 그런데 뭐 예. 제가 뭐 다 정직하다고 한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오늘 그 이 방송 때문에 몇 가지 준비한 게 있습니다.
1: 네.
2: OECD 통계를 보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OECD가 현재 38개국입니다.
1: 예.
2: 2024년도 기준입니다. 2025년도 자료는 없고요. 취득세는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근데 이 취득세에는 등록세, 면허세, 증거거래세 포함돼 있어요, 우리나라.
1: 네.
2: 이게 전부 다.
1: 예.
2: 그렇게 보면은 그 레버리지가 평균이 11에서 12 정도의 사이에 있어요.
1: 네.
2: GDP 대비 취득세 부담률이 1.5% 정도 돼요. 근데 그 OECD 38개 국가의 평균은 0.3%입니다.
1: 아, 일단 그럼 취득세는 굉장히 높은 편이라는
2: 네. 근데
1: 거네요.
2: 근데 보유세는 예. 38개 국가 중에서 15위입니다.
1: 네.
2: 그 높은 편이죠.
1: 예.
2: 근데 이제 레버리지보다 한 단계 낮아요. 평균보다 한 단계 낮은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에요.
1: 우리나라가
2: 네, 예. 우리나라가 GDP 대비 0.9%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양도세 중에서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어요, 별도로.
1: 네.
2: 그걸 보니까 3위입니다. 3위.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레버리지는 14위에 있는데 예. 우리가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리고 GDP 대비 0.6% 정도 부담하고 있고요.
1: 그리고 양도세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2: 아니요. 증여세 상속세만.
1: 아, 증여 상속만.
2: 네. 그다음에 예. 이제 양도세, 보유세하고 상속세하고 증여세를 포함하면 10위 정도 됩니다. 10위 정도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보유세는 예. 15위 정도 돼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전부 조세 부담률은 제가 계산하지 않았는데
1: 네.
2: GDP 대비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내는 부담률이 거래세와 보유세가 있잖아요.
1: 네.
2: 이걸 전부 합쳤을 때 OECD 38개국에서 몇 번째냐라는 제가 아직 계산 안 했는데 지금까지 계산한 걸로 봐서는 취득세는 좀 높은 편이다. 그리고 보유세도 과히 낮은 편은 아니다. 레버리지 바로 밑에니까.
1: 네.
2: 뭐 38개국에 이제 15위 정도면 낮은 편 아니죠.
1: 그렇죠.
2: 그다음에 이제 상속세 증여세가 없는 게 있어요. 12개 국가가 상속세가 없고요. 또 증여세도 없습니다. 근데 0.1에서 0.2% 물리는 나라가 꽤 많아요. 이것도. 헝가리부터 카나다라든지 뭐 터키 이런 데는 0.12%밖에 안 물려요. 그리고 아예 없는 나라가 12개 나라가 꽤 많거든요. 그리고 선진국에서 이거는 이제 그 OECD 국가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양도세도 부담은 좀 높다. 상속세 증여세가 있기 때문에.
1: 네.
2: 그래서 오늘 세제 논의에서는 보유세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 거래세도 같이 얘기해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이걸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1: 조사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2: 네.
1: 자, 그런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보유세가 낮다라는 게 정부의 계속 반복되는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전체 세금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세금도 많고 그렇게 낮다고는 볼 수 없다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양도세 이거는 확실히 낮춰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일단 김영범 실장은 여기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반응을 내놓기도 했어요. 요 내용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0: 여러 가지 이제 통계들을 가지고 사실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의 보유세 강화 이후의 대응 방식을 생각을 한다면 아무래도 뭐 이 보유세 강화 제도에 대한 고착 여부나 신뢰가 좀 떨어질 경우에는 이전처럼 일단 몇 년 버텨본다 뭐 이런 네네. 식으로 대응하고 매물잠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임대료에 전가되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1: 네.
0: 정부가 보유세를 뭐 이런 통계들에 맞춰서 좀 강화하고 또 고가주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규제 성격의 세금을 조금 더 강화해서 세수를 통해서 다른 것들을 하고자 한다면 원하는 매물 출시를 유도하려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양도세를 동시에 좀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양도세를 그대로 지금처럼 강력하게 규제들을 놔두고 높은 세율로 주면서 보유세도 높이고 이러면 사실은 지금처럼 세제 정상화에 대한 신뢰도가 아직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매물 잠김, 임대료 전가 그리고 좀 단기간에 버티는 수요자들의 행태 같은 것들로 반복이 되면서 사실은 좀 실제적인 효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만약에 보유세를 강화해서 일정 기간 시한을 두고 이렇게 바뀔 거기 때문에 이제 좀 본인들의 조건에 따라서 매각을 걸 시도해라라는 시그널을 주려면 예. 양도세 부분을 같이 건드려주는 아. 게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자, 양도세 중에서 이 부분도 있잖아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네. 이것도 개편하는 것들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똘똘한 한채 전략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 제도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더라고요. 지금 제도는 어떻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걸로 교수님께서는 전망하십니까?
2: 지금은 그 거주하면서 예. 10년이 넘으면은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40% 공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양도세가 이제 80%까지 공제가 되는데 비거주 주택일 경우에는 이게 그냥 전혀 거주 안 하면 30%거든요. 아, 네. 이거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없애거나 이제 줄이겠다는 얘기인데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1: 예.
2: 예, 거주하지 않는 주택까지 세제 혜택 주는 건 안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아마 정부가 그거는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뺄 텐데 문제는 비거주 주택의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1: 그렇죠.
2: 예를 들면 뭐 예. 해외 전출이나 지방 전출을 예, 한다든지 예. 또는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집을 사서 부모님이 거주하게 한다든지 왜 부모님 이름으로 사게 되면 증여세를 내거든요.
1: 네네네.
2: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사서 부모님이 살게 할 수도 있고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그 여건들이 있을 겁니다. 네네. 다른 여건 이런 것들을 다 전부 일일이 감안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과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1: 네. 그럼 그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그 많은
2: 그거는 이제 뭐 거주 기간이라든지 또는 예. 뭐 매입기간부터 거주 그걸 다 따져야 되겠죠. 대부분 세금을 뭐 대충 물리는 건 아니니까요. 예. 이번에 그 양도세보다도 제가 볼 때는 이제 보유세가 더 강화될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보유세가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2021년도에 금리가 올랐잖아요.
1: 네.
2: 8월 26일 날 금리를 올렸는데요. 이 금리가 올라가면 민생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부담 가기 때문에 정부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유세를 완화했어요.
1: 예.
2: 이 보유세라는 건 이제 공시가격이나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고 세율을 곱했거든요.
1: 네.
2: 그게 지난해까지는요. 6억 원 이하는 43%를 적용했어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그리고 6억 원에서 9억은 44%. 또 9억이 넘으면 45%를 적용했거든요.
1: 네.
2: 2021년도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였어요. 다시 이제 올해 60%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아마 80%로 올릴 가능성도 있고
1: 네.
2: 만약에 오늘 토론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개인 생각이라면
1: 예.
2: 이거 왜 거기다 집어넣고 세율을 깎아주지? 이래 생각할 수도 있어요.
1: 네네.
2: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죠. 왜? 예. 가격에다 그냥 세율을 곱하면 되지 왜 공정시장가액비를 집어넣고 세율을 깎아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민생 경제를 좀 더 어렵지 않게 이렇게 보듬으려고 도입한 제도거든요 이게. 그래서 공시가격이나 공시지가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를 가만 놔둬도 지금 60%입니다.
1: 네.
2: 이게 80% 올라가면 20% 더 나옵니다 세금.
1: 그렇죠.
2: 근데 사실 20% 더 나와갖거든요. 조세 반말이라는 문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10억짜리 주택의 재산세가 많이 나와야 한 150만 원, 100만 원 정도 된다. 20% 해봐야 20, 30만 원 더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큰 돈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조세의 그 반발은 없는데 우리 김기정 의원 말씀하신 대로 조세 증가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1: 아 그렇겠죠.
2: 예, 전세가 네. 점점 월세화되고 있고 60% 이상이 지금 월세거든요.
1: 지금 뭐 전가가 얼마나 좋아요. 예. 예.
2: 그러면 그냥 뭐 20만 올리는 건 쉽게 올리거든요.
1: 예.
2: 이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면 연간 5%밖에 못 올리지만 그렇지 않은 신규 물량은 그걸 합쳐서 아마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1: 네, 네.
2: 시중에 매물도 없거든요. 그래서 세제 문제는 민생 경제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보유세나 아까 말한 양도세처럼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런 토론을 거친 다음에 바로 결정할 게 아니라 전문가의
1: 연결이
2: 필요해요. 이거는 네. 그리고 세제, 올해는 적용되지 예. 않습니다.
1: 세제 개편안 발표가 다음 주 다다음 주
2: 이거 너무 빠른 네. 거죠 이게 예. 거의 방향을 정해놓고 그냥 토론하는 건 듣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을 들어서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1: 네네네.
2: 연구 다 해놓고 아마 민생 민의를 듣는다고
1: 그래, 이렇게 들었어? 하는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자 지금까지 한번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보유세 강화는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양도세 완화는 잘 모르겠어요. 대출은 확 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공급은 신호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시장에 명확한 신호로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런 결과로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치고요. 그렇다면 하반기 부동산 시장 두 분께 다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 일단 현재까지 나온 이런 전반적인 사안에서는 대토론회를 거치고 7월에 세법 개정안이 나와서 이제 변화가 됐을 때 사실상 대출이나 공급 정책에서는 뾰족한 요소가 더해지기는 너무 시일도 촉박하고 현재 오픈되어 있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부실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제 세제 부분의 강화 조정 부분이 이제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고
1: 예.
0: 그러면 일단 이런 변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뭐 신뢰나 만족도나 아니면 되면 이제 국민들의 이렇게 되면 주택 가격이 안정될 거야. 뭐 이런 기대들은 좀 떨어질 가능성들이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하반기에 이제 전월세도 좀 부족한 상황에서 어쨌든 대출이나 금리가 더 불리해지기 전에 네. 좀 주택 마련을 하려는 수요에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수도권 중심의 가격 불안정 이런 것들이 지속될 우려가 좀 있습니다.
1: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2: 저는 그 지난해 서울에 결혼하는 쌍이 그 4만 9천 쌍입니다.
1: 네.
2: 근데 올해 입주 물량은 2만 7천 가구입니다. 부동산 1사자료가.
1: 이미 거기서. 네.
2: 예. 거기다가 뭐 분가를 빼고도. 예, 그래서 예. 단기주택 공급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가격은 계속 오를 것 같아요. 단기주택 공급 정책은 제가 뭐 언론에서도 계속 글을 쓰고 하는데 제가 주장하는 게 비아파트 부분에 대한 일시적인 임저 주택수 제외.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또 오피스텔 같은 걸 제외하면 네. 그걸 가지고 임대를 놓고 월세 발산이 있거든요.
1: 네.
2: 그러면은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늘고 공급이 늘면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겠나. 그러면은 시장이 좀 뭐 어느 정도 그래도 안정화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유동성 자금이 많은 상태에서 뭐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1: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책에 대한 원점 재검토와 확실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미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석좌 교수,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5: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됐던 수사는 선관위의 투표율 통계 조작 사건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6: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이번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 기록 위작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시간대별 투표율 집계에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산상 수치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투표율이 조작된 셈인데 선관위의 선거통계 시스템 조작 정황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만약 오입력 등을 이유로 투표율 집계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보고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합수부는 이들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투표율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율을 임의로 조정한 것이 실무자 개인의 판단인지 혹은 조직적으로 이뤄진 건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투표율 조작의 고의성이 확인된다면 이번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과거 선거로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4: 새롭게 드러난 지방선거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사태의 핵심은 입력 오류를 감추기 위한 투표율 돌려막기에 있습니다.
5: 선관위 직원들 사이에서 임의로 투표자 수를 조정해 숫자 맞추기를 모의한 메신저 대화 등이 확보되며 파장은 더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선관위는 각종 선거에서 사전투표 기간과 본투표 당일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집계해서 시간대별 투표율을 발표합니다. 각 투표소에서 보고하면 읍면동 선관위에서 누적 인원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이후 시, 군구와 시도 선관위, 중앙선관위 순으로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입력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 지시를 내리고 재승인해야 하지만 관련 절차가 임의로 생략된 거로 합수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투표소 투표자가 200명인데 2,000명으로 잘못 입력한 경우 1,800명을 나머지 투표소로 조금씩 나눠 배분한 뒤 서서히 오차를 좁히는 식으로 대응했다는 겁니다. 선관위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 차원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실제 투표자 수 오입력을 상부에 보고하지 말고 임의를 조정해 숫자 맞추기를 하자고 모의한 선관위 실무자 메신저 대화 등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시간 투표율은 여러 선거에서 각 진영의 유불리 계산의 근거로 활용되고 지지층 결집의 변수로도 작용합니다. 투표율이라는 선거 핵심 통계가 실무자 선에서 손쉽게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선거관리 시스템 공정성과 신뢰도에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4: 투표지 사태 국정조사 특위가 2차 청문회를 마지막으로 결과 보고서 채택도 없이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5: 하지만 재검표 시기를 둘러싼 여야 공방 속 선관위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어지면서 기한 연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중앙선관위와 올림픽공원 대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부터 청문회까지 한 달여간 이어온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가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검표 필요성에 여야가 뜻을 모으긴 했지만 시점에 대한 이견으로 결과보고서 채택도 없이 이대로면 다음 달 1일에 활동이 끝납니다. 하지만 검경의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고리로 활동기한 연장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9: 선관위의 해명은 아무것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정조사는 즉시 연장되어야 합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판단합니다.
8: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사전투표 폐지론에 이어 선거기록 전반이 담긴 서버 수사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10: 압수수색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된 특검이 출발해야 합니다.
8: 더불어민주당도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기한은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하루빨리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대한 재검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1: 현장을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재검표를 빨리 하고 지금 대한체육회 아시는 것처럼 건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고 비용 40억 원 기본 청구가 들어가고
8: 특히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서는 올림픽공원 집회를 정치적 동력으로 삼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12: 재검표를 받아버리면 자신의 기반이 없어지는 거죠. 올공이 거의 장동혁 대표의 놀이터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도 나왔어요.
8: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나 선관위 개혁 방안 등에 대한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정조사가 빈손으로 끝날지는 여야 결단을 통해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 특검 수사 범위를 둘러싼 여야 협상도 한창입니다. 협상이 타결되면 특검 추천 후보를 놓고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 기자입니다.
5: 아들 특혜 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심 징역 2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총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던 검찰 역시 그제 항소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 2019년 선관위 사무차장 재임 시절 아들이 인천 강화군 선관위 경력직으로 입사하고 이후 인천 선관위로 전입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남미 3개국 독일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합니다. 첫 방문지인 샌프란시스코에는 현지 시각 24일부터 1박 2일 동안 머물며 글로벌 AI 리더와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사들을 만납니다. 특히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오픈 AI의 샘 올트먼, 엔비디아의 젠슨 황, 브로드컴의 혹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CEO들과도 면담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들 CEO는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국내 대표 기업인이 참여하는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도 참석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대통령이 직접 듣고 답하는 토론회가 어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와 공급, 대출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 특히 보유세 부담은 차등을 둬서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13: 지난주 국토부와 금융위, 재경부 등 부동산 관계부처에 이어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이 사상 첫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주관했습니다. 각계를 대표해 나온 140여 명은 세금과 주택 공급, 대출 규제 등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가장 민감한 주제는 역시 세제였는데 이 대통령은 보유세는 늘리되 1주택과 다주택, 실거주와 초고가 주택 등에는 차이를 두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14: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 이거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강화할 거냐, 어떤 차등을 둘 거냐, 사실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13: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3배는 올려야 하지만 그럴 경우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고도 했습니다. 세금 인상이 쉽지 않다는 걸 에둘러 표현하면서도 언제 터질지 모를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14: 이거를 저는 이제 좀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13: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의 또 다른 축인 공급과 금융 분야 정책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특히 주택공급 확대 해법인지를 놓고 서울시 등과 이견을 보이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에 대해선 회의적인 견해를 내놨습니다.
14: 통상적으로는 재건축의 경우는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13: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전세 대출을 지목하며 대출 한도와 보증 비율 축소 등 규제 강화도 시사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지만 과도한 대출이 높은 집값을 유지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15: 애초 100분으로 예정됐던 이번 토론회는 3시간 넘게 진행됐는데 정부는 오는 27일 한성숙 총리 주재로 여론수렴의 장을 또 열기로 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토론회와 관련해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적 방식의 부동산 정책 결정이라고 추켜세웠지만 국민의힘은 여론몰이쇼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16: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대해 민주적인 방식을 통한 최선의 정책을 찾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부동산 관련 토론회도 언급하며 대통령이 직접 총결산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17: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찾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입니다.
16: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부동산 정책을 보완하고 세제 개편안과 후속 공급, 금융 대책에도 국민의 뜻을 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정책 실패를 정당화한 답정너 여론몰이 쇼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일방적인 정책 자랑이나 훈계가 아니라며 무너진 주거 사다리로 절망하는 무주택자들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8: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죄, 세금 폭탄으로 국민을 괴롭힌 죄, 이제라도 반성하고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16: 이 대통령이 자택을 매각하며 매수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도 다시 거론하며 내로남불 꼼수 거래를 덮기 위한 토론회였다고 맹비난했습니다.
19: 국회 원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부동산 관련 입법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야 시각차가 뚜렷한 상황이라 논의의 속도가 붙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4: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손질 중인 초고가 주택 세금 강화 정책이 서울 중저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세제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실제 정책에 반영할 여지가 제한적일 거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차유정 기자입니다.
20: 76주째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서울 아파트값. 올해 서울 성북구 아파트의 누적 상승률은 약 10%에 육박합니다. 강남권 아파트 누적 상승률이 3%대에 그치는 반면 강서 구로구는 8%를 넘겼고 노원도 7% 이상입니다. 공급 부족과 대출 규제 강화, 전세난 여파로 이처럼 서울 내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중하위 지역 집값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손질 중인 고가주택 세금 강화 기조가 전반적인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초고가주택 보유세 강화 등이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권 중심에는 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중저가 지역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21: 15억 이하 중저가 아파트들이 신혼부부들이 많이 사면서 이제 집값이 올라가는데 초고가주택 보유세를 올리면 지금 서울 집값이 문제가 되는 영역이 안정이 될 것인가가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20: 과거 세금 규제 강화는 줄곧 매물 잠김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22: 세제 강화, 규제 강화를 했을 때 오히려 매물이 잠김 현상이 더 심각해졌고요.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가 됐던 2020년에 본격적으로 매물이 출회가 되고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조정이 됐고요.
20: 다주택자 등의 양도세를 낮춰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부동산 세금 규제 강화 기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목표가 비정상적인 가격 형성을 막기 위해서라며 투기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토론회가 부동산 시장 전반 의제를 폭넓게 다루긴 했지만 세제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기존 정책 방향이 틀리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의견 수렴 차원이 강해 아쉬웠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4: 화성 동탄구를 비롯해 이번 달 부동산 3중 규제 지역으로 새롭게 묶인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번 주에 다소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화성 동탄구의 집값은 이번 주 0.25% 오르며 지난주 상승폭 0.73%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함께 3중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용인 기흥의 상승률도 0.49%로 전주보다 0.1%포인트 줄었고 경기 구리의 집값 상승폭도 지난주 0.31%에서 0.27%로 소폭 내려왔습니다. 규제 지역 인근 일대에선 화성 병점구 집값이 0.38% 올라 지난주보다 상승폭을 0.06%포인트 키우면서 풍선 효과 조짐도 일부 나타났습니다. 경기 남부 일대를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도 이어졌는데 성남 분당이 0.58%, 용인 수지가 0.5% 오르는 등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셋값 상승폭은 전주보다 소폭 줄었지만 비슷한 수준인 0.27%씩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전국 땅값 평균 상승률은 1.22%를 기록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이 비싸진 지역은 2.32%가 오른 서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반기 지가 변동률과 토지 거래량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에선 올해 상반기 땅값이 1.69% 오르며 지난해 하반기보다 상승률이 0.03%포인트 커졌고 비수도권은 0.38% 상승폭으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기초 지자체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가 2.99%, 용산구가 2.8% 올라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전국 255개 시군구 가운데 37곳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천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톤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스탠톤 아울렛에서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3,499달러짜리를 오픈 특가 1,877달러, 김채, 풀무원, 김치 냉장고를 오픈 기념 특가로 세일합니다.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며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푸짐한 경품잔치의 티켓을 드립니다.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한국 양복 반값 세일, 한벌 159불, 1399불짜리 마크 발렌테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그 외 모든 양복 하나 사면 하나 공짜.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3100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0: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태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1: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관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당.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 뉴스 특보 한국일보 신현주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신현주입니다.
3: 네, 기자님 앞으로 목요일 뉴스 브리핑을 맡아주셨는데 저희 명당 청취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해주세요. 멋있게.
4: 아,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일보 신현주입니다. 제가 네. 정치부를 좀 예상치 않게 좀 오래 출입했는데
3: 4년
4: 정도 출입했는데 오래된 만큼 그래도 좀 뉴스명당 시청자분들께 제가 취재한 거 열심히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저희 따로 취재해가지고 그 내막 있잖아요. 우리
4: 뒷이야기 이런 거.
3: 네. 명당 당원 동지 여러분이 그런 거 좋아하시니까.
4: 아, 알겠습니다.
3: 이거는 제가 처음 여기서 밝히는 겁니다. 이런 거 아주 좋아요.
4: 아, 그런 멘트 열심히 네. 해보겠습니다.
3: 저희 PD님이 이정료를 상당히 높게 지불하고 신현주 기자님 모셨으니까
4: 아닙니다.
3: 많은 기대 부탁합니다. 네, 바로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볼까요?
4: 네, 첫 번째 뉴스는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 원입니다.
3: 네, 아주 뜨거운 내용이에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판결인데요. 법원 판단 내용부터 좀 전해주세요.
4: 네,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5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오랜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총 2,1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당내 경쟁자였던 나경원 후보를 의식해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충분했고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명의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어 은밀하게 진행한 것으로 본 건데요.
3: 네.
4: 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취지를 잘 알면서도 범행을 주도했고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다. 그런 걸로 일관했다라며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이제 엄청 질타를 했습니다. 또한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요.
3: 네.
4: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3: 네, 오세훈 시장 측 입장은 뭔가요?
4: 네, 선고 직후 기자들이랑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3: 네.
4: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며 납득할 수 없고 즉시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3: 아니, 오 시장이 지난 6.4 지방선거

0: 아, 이제 앞으로
1: 대법원.
0: 대법원 선고에서도 그걸 뒤집은 게 가능하겠냐라는 법조 기자들의 이제 평가가 나오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급심에서 형이 유지되면 정치 생명 전체에 큰 치명타를 입게 될것
1: 그러니까
0: 같습니다.
1: 5년 10년 피선거권 제한 규정에 딱 걸리니까요.
0: 네.
1: 그렇다면 최종심은 언제 나오게 됩니까?
0: 이번 사건은 특검법상 633 원칙, 그러니까 1심은 6개월, 2, 3심은 각 3개월씩 적용이 되는데요. 이 원칙대로라면 내년 1월 말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아서 법정 구속이 되면 즉시 시장직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고 내년 2월 말까지 상실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에 4월 7일에 이제 보궐선거가 이뤄지고요. 3월 이후 확정되면 10월 6일에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차기 대권 구도는 물론 서울시정에도 상당한 혼란과 이제 변수가 생기게 된 셈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만약에 반대로 이제 상급심에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이제 벌금 100만 원 이하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치적인 서사가 쌓이는 거죠. 표적
1: 그러네요.
0: 수사 프레임을 좀 강화하게 되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원래 주장하던 게 보수의 적자,
1: 그러니까.
0: 예, 당에서 키워진 사람
1: 맞아요.
0: 이렇기 때문에 아마 당원들도 그런 좀 이하의 감형이 나오게 된다거나 하면 아마 좀 오세훈 서울시장을 좀 주목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오세훈 시장이 만약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면
0: 네.
1: 2030년에 대선 출마를 못하게 되면
0: 네.
1: 국민의힘은 대선 주자가 상당히 축소가 되잖아요. 그죠?
0: 좀 없죠. 네.
1: 한동훈 의원 뭐그
0: 근데
1: 정도로 봐야
0: 한동훈
1: 될
0: 의원을
1: 텐데.
0: 아마 그 지금 지도부에서는 받기가
1: 복당이
0: 복당이
1: 쉽지
0: 좀 어려운
1: 않으니까.
0: 상황이어서
1: 네, 하여간 이거 어떻게 될지 우리 판결을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판사들 마음이라서 이거 판결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댓글에 장성철 네가 무죄라며 막딴 방송 가서 그랬잖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지.
0: 그쵸.
1: 판결은 존중하되 저의 의견은 또 제가 얘기할 수 있죠. 그 와중에 뭐라고 하세요? 두 번째 뉴스 살펴볼 소식은요.
0: 네, 두 번째 뉴스는 청와대 17억 근저당 해명입니다.
1: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자택 매매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청와대가 다시 한번 해명에 나섰어요.
0: 네, 안기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자택 매매 과정에 설정된 17억 원 규모의 근저당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근저당 이자를 받지 않은 건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한 결정이었고, 그리고 투기 목적이 아니라 이제 거래 과정에서 이른바 물딱지 매물이라고
1: 그렇죠.
0: 하죠. 예, 이제 그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1: 청와대가 이제 몇 번씩이나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는데 야당의 공세나 시장의 반응은 좀 뭔가 좀 이상해.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인 것 같아. 뭐 다른 사람은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0: 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정권에서 대출을 막은 게좀 많다 보니까, 예, 그거에 대한 반발심으로 나오는 반응인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사례처럼 거래 당사자 간 대출 형태인 이제 이른바 집주인 대출 매물이 등장하는 등 연쇄 현상이 이제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걸 또 토대로 대통령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이제 시장 원칙을 흔들고 있다며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고요. 민주당은 이제 방어에 나섰는데 여당 인사들의 실거주 의혹 등을 거론하며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법적 위반 여부는 차치하고 대통령의 사적 거래 방식이 공적 기준과 부합하냐를 두고 공방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1: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좀 주재하잖아요. 이
0: 네.
1: 소식도 좀 알려주세요.
0: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정부 관계자나 전문가, 그리고 일반 국민 등총 140명이 참석합니다. 정부에서는 한성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김윤덕 국토부 장관, 윤호중 행안부 장관, 이어권 금융위원장 등 주요 부처 관계자 35명이 총 출동하고요. 전문가 발제에 이어 맘카페 운영진이나 공인중개사, 청년 등 일반 국민 75명도 참석합니다. 특히 부동산 유명 인플루언서 12명도 참석해서요. 공급, 금융, 세제 분야를 놓고 머리를 맞대서 좀 화제가 좀 되는 게 있는데요. 예, 이달 말 예정된 세제 개편 등 추가 대책 발표에 앞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입니다.
1: 이게 세제 개편은 이미 마련해 놓고
0: 네.
1: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는 거냐, 아니면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국민의 목소리를 세제 개편에 반영할 거냐, 이거는 내일 이후에
0: 네.
1: 어떻게 처리되는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0: 네, 오늘 세 번째 뉴스는 거칠어지는 민주당 전당대회입니다.
1: 시끌시끌해요. 이제 신천지까지 나왔어요.
0: 네, 또 김민석 후보가 띄운 이게 신천지 민주당 개입설이잖아요. 이게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그저께 이제 정청래 후보가 네. 마치 나와 신천지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처럼 냄새를 피우고 있다. 엄중히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한 데 이어서 어제는 친정청래계 최고위원 후보들 가령 이성윤, 최민희, 한민수 의원이시죠. 네. 이 세 분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김민석 후보를 향해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후보직에서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1: 그런데 김민석 후보가 나는 정청래라고 한 적이 없어 이런 입장이고 뭐 주장해보면 정청래라는 단어는 나오지
0: 쓰진
1: 않아요.
0: 않았다. 네. 네.
1: 말씀 좀 해주세요.
0: 네. 근데 뭐 김민석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신천지의 정치 개입만을 문제 삼았을 뿐 네. 특정 후보와의 연관에 대해선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실제로 뭐 말씀하셨듯이 정청래 후보의 이름을 언급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청래 후보는 이에 대해서도 이름을 말 안 하는 게 그 더 문제다. 네, 차라리 말을 하면 경찰 수사를 받으면 될 거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1: 감정이 아주 더 쌓이겠네요. 네. 아니 이례적으로 신천지에서도 별도의 입장문을 좀 냈어요.
0: 이례적이죠. 네. 네. 신천지 측이 어제 이례적으로 냈는데 우리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관심이 없다. 네. 허위 주장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결국 정치권과 종교단체가 동시에 등장하는 좀 이례적인 공방이 펼쳐진 건데요.
1: 네. 네. 이건 주장을 한 김민석 후보가 어떠한 연관이 있다, 무슨 문제가 있다, 입증 책임이 있잖아요.
0: 네, 그렇죠.
1: 김민석 후보 뭐래요?
0: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적절한 타이밍을 계속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1: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 같은데.
0: 네? 그래서 어제도 이제 기자들이 계속 적절한 타이밍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좀 나를 믿어달라. 네. 나는 좀 의미심장한 말만 남기고.
1: 뭘 믿어요? 그냥 뭐 얘기를 하면 되지.
0: 그래서 이제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송영길 후보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랑 만나면서 뭐 이만희 교수에게 홍준표 전 시장이 들었던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다. 뭐 네. 크로스체크 후에 밝히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김민석 후보가 띄우고 송영길 후보가 받고 뭐 약간 이런
1: 그러네요.
0: 식으로 계속 스노우볼처럼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1: 근데 조금 의아한 게 김민석 후보 쪽 의원이 제보 받겠습니다.
0: 네, 제보센터도.
1: 네. 친구가 있으면 왜 제보를 받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이해가 되질 않네요. 하여간 바람 잘 날 없어요. 민주당 전당대회.
0: 맞습니다.
1: 전반적인 분위기 어떤지 좀 전해주세요.
0: 네. 원래도 근데 개파 전쟁이 치열하기는 했잖아요.
1: 당연하죠.
0: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정책이나 뭐 비전 경쟁 뭐 이런 것보다는 네. 상대 후보의 뭐 신천지옥이라든지 좀 배경 뭐 도덕성 이런 것들을 좀 둘러싼 네거티브 공세가 좀 심해지고 있는데요.
1: 네.
0: 예, 당 지도부 선거는 결국 집권 여당의 향후 국정 운영에도 좀 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게 어떻게까지 확산될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되겠네요. 오늘의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0: 네, 마지막 뉴스는 국민의힘 징계 또 시작입니다.
1: 국민의힘의 윤리위가 징계를 또 시작할 모양이에요.
0: 네, 어제 2차 회의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그 장동혁계 그 윤리위원을 충원한 후에 첫 회의여가지고 징계를 실제로 어느 수준으로 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기는 했는데요.
1: 네.
0: 네, 근데 어제 보니까 좀 수위를 낮춰서 징계 절차 착수 여부를 판단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그쳤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 당대표에 대한 일회성 비판과 달리 반복적이거나 조직적인 비판의 경우에만 징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에 대한 조직적 비판에 나섰던 친한계나 대한가미래 뭐 이런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런 개혁그룹 무헌들이 징계 대상에 오를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아니 당대표 비판 받는 거 당연한 거지. 비판했다고 징계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거 본 적 있어요?
0: 네? 사실 이게 의원들의 또 반발 포인트잖아요.
1: 네.
0: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네. 근데 이게 조직적인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모호해가지고.
1: 뭐예요?
0: 네.
1: 뭐예요?
0: 그래서 그런 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윤리위에서도 이에 대한 원론적인 이제 네. 발언만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제 뭐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확한 워딩을 살펴보면
1: 네.
0: 제소된 안건에 대한 징계 기준 설정과 안건 네. 분류 논의를 진행했다며 당대표 또는 당에 대한 단순 비판 발언은 원칙적으로 징계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1: 네.
0: 근데 이게 아무래도 가처분 신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방어 논리막을 쌓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아니 그러면은 당대표가 미국에 가서 그런 해괴망측한 일을 하고 와도 아유 미국 잘 다녀오셨네요. 차관급 복급 인사 아우 정말 잘 만나고 오셨네요.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 되고 지금 올공 거기 집회 가가지고
0: 잘하셨습니다.
1: 부정선거 재선거 어우 너무 잘하셨어요. 막 이렇게 칭찬을 해야 된다는 건가?
0: 약간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대표에 대한 걸 잠재우고 지금 우리는 한 목소리로 가야 된다. 장동혁 대표가 그저께죠. 그저께 의원총회에서도 이야기를 한 게 우리는 이걸 통해서 최소한 이런 그 사전투표 폐지 뭐 약간 이런 거라도 가져가야 되는데 한 목소리를 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거다라는 장동혁 대표의 이런 논리에 좀 이런
1: 이야기로 한 건가요?
0: 추후에 논의를 하기로 한 건데 통상 이제 윤리위에서 제소를 하면 징계 개시 여부를 이제 발표를 하고요.
1: 그렇죠.
0: 그다음에 당사자들을 불러서 입장을 듣고 그다음에 이제 징계 수위를 결정을 하는데 사실 지금 가장 먼저 처리할 게 두 건이거든요. 조경태 의원 그리고 진종우 의원. 이게 두 건이라서 그 두 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답이 좀 정해져
1: 정해놓고?
0: 있다. 그러니까 정해놓고 뭐 한다고 제가 말하기엔 좀 조심스럽지만 어느 정도 수위는 결정이 되어 있다라는 평가가 좀 지배적입니다.
1: 윤리 자체가 좀 취재가 되세요? 윤리위원장이나 윤리위원들하고 통화가 되거나 뭐 이래요?
0: 좀 통화는 되는데요.
1: 돼요?
0: 하면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원래는 6명이었잖아요. 그 충원하기 전엔 6명이었고 그중에 3명만 됐고 이번 회의에서도 안 나온 3명은 이제 다 이게 좀 참석률이 저조하고
1: 그래요?
0: 이야기를
1: 어제도
0: 어제도 좀 참석률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근데 그래도 이제 그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장동혁 지도부에서 대변인을 한 분이 충원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결 정족 수는 또 된 거예요. 해서 원래는 이제 윤민호 윤리위원장의 징계 의지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이제 징계를 착수하고 그리고 이제 징계 수위까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수준의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전에 가처분 인용된 게 워낙 많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조심스럽게 한 게 아니냐 약간 이런 반응입니다.
1: 징계 대상자들의 반응은 좀 어때요? 조경태 아니면 진종호 이런 친한계 의원들은 어때요?
0: 이게 좀 슬픈 건데
1: 슬퍼요?
0: 신경 쓰지 않는다.
1: 아 그래요? 하든 말든?
0: 그러니까 이게 징계 정치가 효과가 있으려면 무서워해야 되잖아요. 그걸 겁나고 떨려야 되는데 징계 대상에 올라간 사람들 아니면 대한감이래나 다 폭넓게 좀 취재를 해보면 다들 좀 관심 없다. 그냥 할 거면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1: 징계 자체를 무서워하지 않는군요.
0: 네. 그게 좀 웃픈 포인트입니다.
1: 알겠습니다. 신 기자님 오늘 2395님께서 신현주 기자님 반갑고요. 앞으로 좋은 소식 많이 들려주세요. 이러한 문자를 좀 주셨네요.
0: 네. 앞으로 좀 자주 찾아뵙고 그리고
1: 자주?
0: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제가 좀 여러 가지 뒷이야기들을
1: 그러니까요.
0: 좀 취재를 해서 당원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가 예전에 통화도 하고 그랬죠. 저한테 막 뭐 취재도 하시고.
0: 여러 가지 저희 대표님이라고 이제는 말을 해야 되나요? 대표님께서 이제 워낙 또 유명하시다 보니까 당에서.
1: 제가 뭘 유명해요. 맨날 욕만 얻어먹고 있어요.
0: 아닙니다.
1: 신 기자님 오늘 너무 잘해주셨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뵐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한맛 나는 세상 황정자.
1: 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찬 출사표를 내던졌던 분이죠. 전 이분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김보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인터뷰를 해보겠는데 저희가 오늘은 특별하게 할 거예요. 전화 인터뷰 한 2, 3분 하고 스튜디오에서 계속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분 특별하니까 특별한 대우를 해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김보미 후보님 나와 계시죠?
3: 네, 안녕하세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1: 네, 후보님.
3: 네.
1: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3: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역사는 계란이 바위를 깬 역사입니다. 오늘도 계란으로 바위치고 있는 계란 김보미 인사드리겠습니다.
1: 그 뭐 저희 댓글에 뽀미 언니 막 이렇게 뽀미 언니 화이팅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강진군 의회에서 뭐 의원도 하시고 군의회 의장도 하시고 그랬죠?
3: 네 그렇습니다. 제가 36살이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정치 시작한 지 13년째입니다.
1: 네.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네 지금 막 스튜디오에 들어오셨습니다. 예, 앉으세요.

0: 네, 앉으세요. 그 지역 의회에서 활동 좀 어떠셨어요? 처음에 왜 정치를 시작하셨어요? 왜 의회?
1: 그야말로 네. 저희 지역에서 네. 이렇게 살면서 네. 지역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네. 출마를 했고
0: 몇 살 때부터 정치 하고 싶어요?
1: 입당한지는 23살인데 네. 이제 당연히 이제 호남에서 정치를 하면서 이제 민주당 정신으로 이제 하는 건 당연하죠. 네. 근데 이제 뛰어 들어가기가 몹시 힘들죠. 네. 그래서 많이 눈팅도 하고 관심도 네. 갔다가 그래도 이제 그 사회 경험을 하면서 사회 단체에서 활동도 하면서 네. 선거 운동도 해보면서 예. 또 출마도 그 결심을 했죠.
0: 23살에 그러면 처음 군 의회 의원으로 출마를 하신 거예요? 기초 의원?
1: 아, 아니요, 아니요.
0: 아니에요?
1: 네, 이제 만 28에 이제 처음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0: 그때 되셨어요, 바로?
1: 네.
0: 오.
1: 그때도 계란으로 바위치기다라고 네. 해서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더라도 네. 내가 자국은 남기리라는 마인드로 이렇게
0: 기초원은 뭐 정당 추천은 아니지만 네. 나는 뭐 어디 정당이랑 가까워요 누구랑 가까워요 막 이러잖아요.
1: 네.
0: 그때는 정당에 가입된 상황에서
1: 그렇죠. 민주당에서 계속 민주당에서. 활동을 했었고 이제 민주당에서 출마를 했었죠. 네.
0: 최연소 군의장 하셨는데 보통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1: 그렇죠.
0: 좀 군의회 의장으로서 역할하기가 조금 좀 버겁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1: 저희 지역에 대체적으로 다 우리 뭐 어르신들이죠.
0: 그러니까.
1: 저희 청년회 가면 기본 50대.
0: 네, 청년이 50대.
1: 노인 회장님 하시면 이제 다들 나이가 지긋하셔가지고.
0: 그렇죠.
1: 근데 제가 그 60, 70대에서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제가 우리 어르신들한테 인기가 최고입니다.
0: 네. 그 정치를 왜 하려고 하셨어요?
1: 일단 제가 지역에서 살면서 어떻게 보면 그 컴플레인 같은 거 도맡아서 했던 것 같아요.
0: 아.
1: 네,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제가
0: DNA에 이제, 정치 DNA가 네. 있으셨구나.
1: 네. 그렇게 활동하다가 이제 정말 궁금한 것도 있었습니다. 호기심. 도대체 정치인들은 왜 이렇게 욕을 먹는가. 안에 가서도 한번 궁금하다 들여다보고 싶다. 왜 변하는가. 막 그런 것도 궁금한 것도 있었고요.
0: 네.
1: 일단은 제가 당선된다고 생각은 안 했었고 그래도 한번 궁금하니까 들여다보고 경험을 해야겠다라는 게 좀 일단 컸는데
0: 네.
1: 막상 당선이 되고 축제사를 열심히 했죠.
0: 오. 그러면은 그렇게 군의회에서 활동하시다가 지방의회 활동만 있으신 거잖아요.
1: 네.
0: 중앙정치 잘 모르시잖아요.
1: 근데 저는 알아요? 중앙정부가 어차피 지방정부가 축소판 아니에요. 네. 예산도 심의하고 네. 뭐 감사도 하는 것이고 또 조례도 만들잖아요. 법을 만들듯이.
0: 그렇죠.
1: 중앙에는 마치 다른 세계적으로는 대체적으로 뭐 기초의원, 광역의원 순서대로 열심히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저는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0: 네.
1: 근데 저희 대한민국만 뭔가 급이 나눠진 것처럼 마치 영원히 오를 수 없는 급인 것처럼 이렇게 좀 나눠진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오히려 뭐 지방의회 경험이나 그런 경험이 전무하셔도 다 중앙에서 열심히들 하시고 잘하고 계시지 않아요?
0: 네. 규모가 근데 되게 크잖아요. 그리고
1: 네.
0: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대단히 많고.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스케일이 좀 다르다라는 표현이니까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
1: 네.
0: 내가 왜 이번에 당대표가 되어야 하는지 첫째, 둘째 얘기해 주세요.
1: 어마어마하게 많이 제가 총망라를 했는데요.
0: 네.
1: 어제도 제가 홍대 가서 이제 마지막 발언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민주당 갈아엎자, 민주당 대개혁, 대전환 선언을 하고 왔거든요.
0: 네.
1: 이제 거기에도 이제 어마어마한 그 저의 공약들이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가짜 당원 정리해야 된다.
0: 가짜 당원이 네. 있어요?
1: 그러니까 1인 1표 당원 주권을 외치시잖아요. 저는 그게 저는 기득권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연장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고 원천이다. 뭐 이번 기회에 좀 저는 다 전수조사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0: 네.
1: 지난 전 경선부터 꾸준히 이렇게 목소리를 내왔죠.
0: 네.
1: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경선 과정의 투명함 경선 결과도 지금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저희 네. 민주당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경선 결과도 공개해야 되고
0: 네.
1: 또 선거가 시작하면 그 선거 기존의 룰도 제발 미리 공개를 하고
0: 네.
1: 중간에 바꾸지 말 것. 이것을 지금 천명을 했습니다.
0: 네.
1: 당연한 기본적인 건데 기본적이지 않는 것들이 많아서 이 공정을 되찾아야 된다. 그게 민주주의를 되찾는 것이고 이제 이 내로남불 불공정이 바로 잡혀야 청년들도 민주당을 다시 보게 될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또
0: 그러니까 당 대표가 이제 당원들 뭐 전수조사하고 당 개혁하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당 대표가 되시면은요
1: 네.
0: 진짜 정말 당정청 회의도 해야 되고 국정 운영의 한 축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분야에 관련해서도 중요한 결정도 내리셔야 되고 대통령과 독대해서 여러 가지 국정 현안 결정도 하셔야 되잖아요.
1: 네.
0: 그거 좀 약간 젊으시고 경험이 지방 군의회 의원밖에 없으시니까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겠어요? 안 되는 거 알면서 나온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공격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1: 아니 그럼 월드컵 우승 못하면 출전 아예 안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으로도 들리고요. 그리고 유독 저에게 물론 이제 지지율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알겠어요.
0: 네.
1: 다른 후보님들한테는 세부 계획을 여쭤보시지도 않으세요.
0: 네.
1: 뭐 공약집 발표한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0: 네.
1: 제가 5대 분야, 25개 뭐 정책 공약, 또 실행 로드맵까지
0: 네.
1: 지금 전부 다 이렇게 공개를 했고 또 거기다가 이제 더 주시는 의견을 덧붙여서 계속해서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어요. 아주 세세한 것까지.
0: 네.
1: 저희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당원들의 당비, 보조금 그런 내역까지 다 공개해야 된다라고 그 수도 없이 많은 청년 의제는 별도로 뭐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검증을 청문회 수준으로 이렇게 세밀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0: 받아야죠. 근데
1: 네. 감사한 마음이고요.
0: 숙명이에요.
1: 아 다른 분들한테 말씀 안 하셔서 네. 아, 저는 말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0: 네.
1: 저는 다른 분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느끼는 게
0: 네.
1: 뭐 다른 분들 뭐 처음부터 잘하셨나요? 처음부터 잘하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방의회 경험도 전무하시지 않아요?
0: 네.
1: 오히려 더 저는 더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바닥민심부터 저는 가까이 들었잖아요.
0: 네.
1: 아, 왜 높으신 분들은 바닥민심을 못 들어라고 이제 반문하실 수가 있는데. 말씀 못 하세요.
0: 네.
1: 어려워서 말하겠습니까? 뭐 시장 가서 사진 찍으면 사진 찍고 가시면 누가 들어가서 너 앉아봐 하면서 내 이야기 들어봐. 높으신 분들께 무서워서 감히 말이나 하겠습니까?
0: 예.
1: 저는 바닥민심을 가장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당원과 국민들께 가장 가까운 후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제 경험에서도 나왔다시피 제가 맨 처음에 9년에 도전했을 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아가가 아기가 출마해서 뭐 하겠냐라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음 재선 도전했을 때 최다 득표를 받았습니다.
0: 그래요?
1: 그나마 면단위 저는 면단위가 7개 면이었는데 통틀어서 제가 최다 득표를 했어요. 그만큼 바뀌신 게 뭐냐면 군 의원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뭐 높으신 벼슬 한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만나기가 좀 어려우신 거예요. 그 의회 군청의 문턱을 넘기가.
0: 그렇죠.
1: 근데 제가 4년 하고 나서 바뀐 게 뭔지 아세요?
0: 뭐예요?
1: 전화 아세요? 이리 오너라. 마을에 가느로 와라.
0: 네, 안 힘들어요? 막 네. 다양한 분들이 아침, 저녁, 뭐 밤 계속 그냥 전화하는 분 있잖아요.
1: 아니, 보일러만 고장나도 전화하시죠.
0: 그러니까.
1: 그 정도로 가깝다는 거죠.
0: 네. 왜 비가 와? 막 이러면서 전화.
1: 아, 그렇죠. 비 오면 또 뭐 지금 무너지면 네. 또 바로 또 인사드리러 가야 되고 하는
0: 네.
1: 건데
0: 네.
1: 그렇듯이 제가 4년의 그 경험을 하고 8년의 경험을 하면서 국민들이 직접 체감을 하셨어요. 아, 젊은 사람 뽑아놓으니까 진짜 더 빠리빠리 잘한다. 우리말 더 잘 알들어준다.
0: 네.
1: 라고 공감들을 하시더라고요.
0: 네.
1: 저는 이게 가장 큰 저의 장점이 아닌가 싶고요.
0: 정치권, 중앙정치권의 네. 혜성처럼 등장하셨어요. 짱돌, 화염병. 뭐, 와, 그 정말 기라성 같은 집권 여당의 정치인들 앞에다 두고 네.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솔직히 겁 안 났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1: 쫄리죠. 겁도 나죠. 근데 저는 그게 그냥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0: 네.
1: 그리고 소위 그 짱돌 세대 우리 선배님들께도 네. 의견을, 고견을 구했었고,
0: 네.
1: 많이 말씀들을 나눠보고, 이제 저도 막상 이렇게 폭탄 발언 수준이죠. 폭탄 발언을 하고 나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셨어요.
0: 그래요?
1: 저는 오히려 제가 청년 세대니까 네. 아무래도 청년 세대의 그런 의제를 모아서 내가 대신 전달했다. 총대를 메고.
0: 네.
1: 이렇게 느꼈는데,
0: 네.
1: 아니 우리 어르신들이 네. 웬걸 그동안 너 그 말 모난돌이 정막는다 가만히 있어야지 혼난다 막 그런 분들이 전화 와서 아 속 시원하게 말 잘했다고 두드려 맞더라도 한두 번만 두드려 맞아봤냐 속 시원하게 할 말 다 하고 와라 그리고
0: 욕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1: 아니 이제 너는 뭐 역사의식이 있냐 없냐 뭐라 하시는 분들도 있죠.
0: 비율이 어떻게 돼요? 야 잘했어 뽀미 언니 아니면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1: 저는 한 그 이 세대 교체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거의 90%가
0: 그래요?
1: 네. 우리 짱돌 세대 선배님들도 전화를 주셨어요.
0: 네.
1: 공감한다. 내가 네. 그 세대지만
0: 네.
1: 공감한다는 의견도 주셨고
0: 네.
1: 일단 가장 먼저 이제 질책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역사의식을 왜 모르겠어요. 민주화 운동에 대한
0: 그렇죠.
1: 감사함을.
0: 네.
1: 제가 호남인으로서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0: 네.
1: 그분들에 대한 존중과 감사함은 당연히 기본 전제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0: 네.
1: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또 의견 주시고 심지어 국회의원 분들도 많이 전화를 주셨어요.
0: 그래요?
1: 네. 그래서 그 짱돌 세대가
0: 네.
1: 짱도 세대 우리 국회의원 분들도 전화 주셔서 뭐 제가 발언한 거에 대해서 맞는 소리 했다. 괜히 또 여기저기 너무 이렇게 집중 공격을 받아서 네. 위축되지 말고 그 발언해라. 다 응원을 하고 있다라는 전화도 직접 주셔서 모르는 전화 받았더니 네. 그래서 너무 감격이었고.
0: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은 뭐예요? 제일 기억에 남는.
1: 맞는 소리 했다. 공감을 한다. 네,
0: 그 얘가 맞아요. 네,
1: 그게 공감을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그
0: 용기와 힘이 있죠. 되죠. 그렇죠?
1: 그리고 네, 더 이렇게 든든한 마음이라서 네. 아 그래도 더 앞으로도 이렇게 할 말을 해야겠다.
0: 우리 김보미 후보님께서 네. 살펴본 정청래, 김민석 이 두 후보의 문제점은 뭐예요? 정청래 대표는 전 대표는 이게 잘못됐고 김민석 이게 잘못됐고 송영길 이거 잘못됐어.
1: 일단 지금 그 세 분을 통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제가 세대 교체를 말씀을 드렸고
0: 개인적으로 좀, 예. 개별적
1: 저는 그분들 다 통틀어서 청년 아젠다로 청년 외치고 계시잖아요. 네. 뭐 2030 청년 없이 2030 없다. 네. 뭐 하시고 모두가 다 청년 뭐 위원회를 각각 꾸려서 청년의 말을 듣겠다. 청년을 앞세우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정치 이렇게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럼 무엇을 하셨는지 과연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들을 이행하실 건지 네. 일단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세 분을 통틀어서 말씀하시니까 청년 하시는데 정말 청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반영을 해주실 수 있을까? 지금까지 안 하셨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목소리를 낸 것이죠. 정말 그 청년을 들러리로 세우고 뭐 사진 찍을 때 기자회견할 때 병풍으로만 세우고 뭐 자리 하나 주겠다 이게 아니라 저는 청년이 그 의사결정, 정책, 예산 그 결정권 안에 어쨌든 고난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계속 그걸 외치고 있죠. 네. 일단 뭐 저희가 청년 최고위원 도입도 그렇고요.
0: 안 됐죠.
1: 뭐 청년 하면서 네. 기탁금도 올렸잖아요. 네. 이렇게 말과 역행하고 있는 민주당을 보면서 뭘 믿고 네. 어떻게 뭐 하시겠느냐라는 것들을 저는 이제 세 분 통틀어서 이렇게 좀 전달할 수가 있죠.
0: 그 오늘 예비경선 발표가 되잖아요. 네. 거기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조금 좀 예비경선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 맞아요?
1: 아 그래도 길고 짧은 건 대보고 끝날 때까지 끝난 네. 게 아니죠.
0: 그럼 만약에 네. 이번에 이제 예비경선 통과 못했어요. 그 전당대회 후에 새로 이제 당선된 당대표가 김보미 후보 지명직 청년 최고위원 내가 줄게 같이 우리 중앙에서 정치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하시겠어요?
1: 이제 그거는 과연 생각이 있으실지.
0: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안을 누가 네. 하면.
1: 네, 물론 소신껏 발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리면 또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지명직이라는 것이 네. 소신이 있을 수 있을까?
0: 있죠.
1: 발언할 없어요.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고요. 뭐 그런
0: 제안 오면 무조건 받으세요.
1: 제가 이제 기득권 깨기를 계속 하겠다라는 그 킵고잉 하겠다라는 꺾이지 않는 마음은 있어요.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거라면은 네. 이 몸 던져서 모든 걸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은 있죠.
0: 저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님을 SNS상 팔로우에서 화제가 됐는데 뭐 따로 연락이 왔다든지 청와대 관계자가 뭐 연락이 왔다든지 뭐 간접적으로 뭐 힘내라 뭐 이러한 얘기 받으신 적은 있으세요?
1: 그렇게 있구나. 간접적인 거는 제가 어느 기준까지인지는 모르겠고 네. 일단 팔로우 해주신 거 자체가 네. 저는 일단 그 SNS에 대한 소통의 대명사시잖아요. 네. 모든 정책이나 그런 것들도 다 아이디어를 얻는다라고 하실 정도로 네. 저는 김보미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 팔로우 하시고 계시니까 네. 그냥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외롭게 투쟁하는 청년의 목소리를 좀 들어준다라는 그런 토닥토닥의 의미가 아닌가라고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합니다.
0: 청와대에서 연락이 오고 격려하고 막 그랬냐고요, 제 말은.
1: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이런 정도로만 네, 네
0: 있구나.
1: 간접적으로 격려. 간접적인 격려를 해주셔서 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0: 정치는 하여튼 내 편이 많아지는 거는 참 좋은 일인 그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게 최근에 보니까 아이고 시간이 다 돼버렸네. 어떡하지?
1: 할 말 너무 많은데.
0: 그렇죠?
1: 네.
0: 왜 늦게 오셨어요?
1: 제가 시골지가 상영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후보님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시간상. 네. 그 다음에 이제 전당대회 끝나면 다시 한번 저희 뉴스명도 나오셔가지고 못다한 얘기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1: 꼭이요.
0: 오늘 국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30초 드릴 테니까요. 김보미에 대해서 어필 한번 해주세요.
1: 네. 일단 제가 어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홍대에 가서 이렇게 민주당이 앞으로 이렇게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청년이 재현하는 마음으로 12가지 이렇게 민주당을 갈아엎자 대전한 네. 선언을 이렇게 하고 왔는데요. 그 하나하나 조금 여러분이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당원 주권이라고 생각하면 당원들이 내는 당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네.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도 투명하게 개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 게 정말 이 국회의원분들 지도부 못지않게 변하지 않는 소위 저희 청년들이 말할 때는 공무원 철밥통보다 더한 철밥통이 당직자 카르텔 철밥통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네. 저희 민주당 사무처 그런 당의 개혁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보면서 겪은 사례도 너무 많아요. 네. 썰풀 게 너무 많은데 네. 이렇게 짧게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좀 아쉽고요. 네. 그래도 앞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의 권리를 찾는 그런 역할을 제가 끝까지 킵고잉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이상 당찬뽀미언니 김보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보좌하기 위해 진짜들이 나타났다. 의리 하나로 뭉친 최측근 실세대 반란. 본격 정치 뒷담화. 진철파!

0: 장성철의 뉴스 명당 3부와 4부는 본격 개파 시사 토크 찐철파로 함께합니다. 저의 최최최최 측근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제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네. 강찬호 의원이 확 겁을 줘가지고 네. 지금 엄청 쫄아 있어요. 네.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주입니다.
0: 네, 그리고 저희 영혼의 단짝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저희 김보미 후보님 네. 정말 멀리서
4: 오셔가지고
0: 오셨는데 2시간 넘게 걸리셨대요, 아침에. 예. 좀 아쉬워가지고 네. 앞에 한 10분 정도 네. 같이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좀 나눠보고 뒷얘기 좀 나눠보고 그렇게 할게요. 김부미 후보님 네. 저 송영길 후보에게 후보 자격 막 좀 얘기하셨다가 된통 호통 들으셨다고 구체적으로 좀 어떤 상황이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5: 조금 뭐 당혹스럽기도 한데요. 네. 네. 네, 당혹스럽기도 한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게 네. 제가 사람을 비교하고 이제 지적한 게 아니잖아요.
0: 네.
5: 그런
0: 자격이 네, 자격. 네.
5: 그런 그 과정에 그냥 불공정을 이제 지적하고 평가한 건데 좀 그 부분이 왜곡돼서 이렇게 전달되고 퍼져서 제 비난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질책도.
0: 네.
5: 그런 부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또 호통 치시고 고함 치셔서 저도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제 사과를 좀 요청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0: 사과하셨어요?
5: 안 하셨어요? 사과는 안 하셨습니다.
0: 안 하셨어요?
5: 네.
0: 지금까지도 어떤 뭐 연락이 와가지고
5: 네.
0: 아니 내 그 미안해 뭐 간접적으로라도 그런 건 없었어요?
5: 네, 아직은 그런 말씀이 없어서 제가 이 전당대회가 아쉬운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0: 네.
5: 토론회가 한 번도 없잖아요. 제가 아, 이 기타금 구하느라고 얼마나 소위 이 네. 전라도 말로 쇠가 빠지게 고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고작 동영상 촬영에 그 7분
0: 그러네요.
5: 이렇게 주어지고 그 후보들과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전혀 전무한 거예요.
0: 네.
5: 뭐 토론회가 일단 일절 없으니까요.
0: 네.
5: 그래서 이런 부분도 토론하고 좀 이야기 나누면 네. 이런 좀 오해가 쌓이지 않지 않나 좀 시원하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0: 네.
5: 근데 이러한 자리가 없어서 너무 아쉽다. 그래서 이 전당대회 룰도 정말 조금 많이 개편이 돼야 되잖아요.
0: 예비 후보들이라도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진짜
5: 지금 이거 시간이 어떻게 보면 주어진 시간이 고작 4일인 거예요.
0: 그러네요.
5: 그럼 후원회 만드는데 거의 하루
0: 맞아요.
5: 동구하는데 하루 그럼 고작 이틀인데
0: 네.
5: 그래도 후원금 계좌 오픈하고 네. 조금 이렇게 도와주셔서 오늘 드디어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오늘에서야?
5: 네. 이제,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
0: 네.
5: 이제 그래도 오늘 중앙위원분들에게 문자 보낼 여력은 조금 생겨서
0: 네.
5: 오늘 끝나고 바로 문자, 단체 문자 발송하려고.
0: 서 소장님 이렇게 네. 좀 젊은 정치인에게 이렇게 좀 지도자급의 인사가 호통치고 그런 거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2: 그러면 안 되죠.
0: 안 돼요?
2: 그게 호통으로 느끼게끔 좀 어떤 발언을 했다면 그거는 조금은 좀 과했다.
0: 네.
2: 목소리가 큰 거와 호통은 좀 다른 문제이니까.
0: 네.
2: 그래서 저는 좀 작은 얘기하거나
0: 네.
2: 좀 더 이제 예를 들면은 좀 속이 상했다 하더라도 뭐 좀 더 분발해서 나를 좀 이렇게 욕여달라.
0: 네.
2: 이렇게 얘기해주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걸로.
0: 민주당 당원이시죠?
2: 오래된 당원이죠.
0: 오래된 당원이죠. 그럼 네. 조금 위로나 좀 대신 사과라도 좀 하셔야 되는 거죠.
2: 속상해요. 근데 이제 또 이게 과정이라고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고
0: 네.
2: 저는 김보미 후보가 던진 이 민주당의 청년 정치에 대한 어떤 화두들
0: 네.
2: 세대 교체에 대한 이야기들
0: 네.
2: 뭐 의미 있다고 봐요.
0: 그렇죠.
2: 이게 23일 오늘의 결과를 다 떠나서 민주당이 가야 될 길은 사실 세대 교체에 있는 거예요.
0: 네.
2: 그건 저도 공히 공감하는 것이고 기타급 문제도 제가 파편적인 문제지만 사실 청년이란 이 화두에서 실질상 기타급 문제는 그걸 피부에 와닿는 청년들의 큰 고민이에요. 천만 원 작은 돈 아니거든요.
0: 작은 돈 아니죠.
2: 사실 보면은 왜 당은 청년들에게 투자하지 않는가
0: 네.
2: 민주당은
0: 네.
2: 저는 그 기업도 신입사원들한테 수억 원을 투자를 해서 인재를 키워요.
0: 네.
2: 근데 청년 정치인들한테 투자를 해야죠.
0: 그렇죠.
2: 그게 그냥 마음만 투자하지 말고 돈도 투자해라 라는
0: 네.
2: 측면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음 선거부터는
0: 네.
2: 청년들 기타금은 그냥 무료로
0: 마이크
2: 뺏어가
0: 마이크 뺏어가 진짜
3: 나도 하려고 나도 한마디만 하면 안 돼?
0: 두 마디 하셔도 돼요.
3: 아니 저는 저 김보미 이번에 후보님이
0: 네.
3: 화염 언제까지 화염병 짱돌 가지고
0: 강렬했어요.
3: 정말 너무 그거 정말 딱 두 글자 이 다섯 글자가 우리 청년의 가슴을 후벼팠는데 저의 가슴도 후벼팠습니다. 왜 그러냐?
0: 뭐 궁금한 것
3: 아니 저는 아니 궁금한 것보다 네. 지금 보니까 나 89년생이시잖아요.
5: 네.
3: 제가 68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지금 21살 차이고 옛날로 네. 치면 아버지와 딸뻘이에요. 옛날에 20대 초반에 그렇죠? 나왔으니까 네. 그럼 아버지하고 딸뻘인데 저희 둘 다 지금 그 바로 오늘 지금 이제 송영길, 김민석, 정청래 다 지휘 받았어요. 저는 그때 대학 87년에 대학생이었는데 87 6월 항쟁 때 제가 바로 그분들 다 그때 전대협이고 네. 그분들 지휘를 받아가지고 저도 명동 나가서 저는 뭐 돌까지는 못 던졌지만 독재타도 호원철폐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뻘 시대에 지휘했던 사람, 그 아버지를 지휘했던 사람들이 지금 딸 지금 세대에 지금 민주당을 또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 여전히
0: 그러네요.
3: 무려 지금 그런가 87년 지금 87년부터 치면요
0: 네.
3: 지금 40년을 어떻게 보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좌파 세계를 지배했지만
0: 네.
3: 지금은 나라를 지배하는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40년을 지금 아버지하고 딸이 다 저는 형님들이고 저분들한테 저 우리 김보미 후보한테는 대선배이자 이제 대표급들 건데 똑같이 지배받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3: 세상에 이런 기막힌 화염병 짱돌의 지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제는 그만. 네.
0: 김보미 분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게 댓글에도 많이 올라오는데 이낙연 게 아니야? 뭐 하는 거야 지금? 과거 파묘. 이거 민주당 전당대회. 민주당의 가치 철학. 당신 이어갈 수 있어? 공격 많이 하던데. 해명하세요.
5: 일단 이낙연 게는 확실히 아니라고 제발 선을 긋고 싶은 게 뭐냐면요.
0: 제가 사진 찍었잖아요. 아침.
5: 제가 사진을 한 십몇 년 전에 제가 여성 기업인으로 네. 활동하면서 오. 도지사님이 상을 주는 여성 기업인 행사에 와서 상을 주시는 사진인데 단독 사진도 아니고 다른 분들과 사진을 같이 찍은 거예요. 여성 기업인으로 제가 거기서도 여성 벤처협회에서 막내로 의자 나르고 커피 타고 고생했다고 상 챙겨주시잖아요. 막내들.
0: 네.
5: 거기서 이제 상 받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13년째 지금 민주당이 정치를 하면서 당대표님이 수도 없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0: 네.
5: 그러면 그 개파를 다 껴주지도 않다가 갑자기 개파를 지금까지 껴졌냐고요. 네. 청년이 개파가 어디 있습니까? 뭐 그 기득권 안에 뭐 씌워주기나 했습니까? 들러리로 이용만 했지. 그리고 뭐 이낙연 전 당대표 시절에 제가 억울하게 제명을 당했습니다. 소명기회도 없이 그냥 가차 없이 증거도 없이 그냥 제명을 당했습니다.
0: 네.
5: 정치 생명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끝났다가 이재명 그 대통령님 당대표 시절에 제가 사면 받아서 복당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낙연계가 될 수가 있을까요? 사무쳐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5: 그리고 저는 이번에 그런 이 계기로 물론 이제 비난도 많이 받고 있어요. 물론 제가 출마 이유가 뭐 상대 후보 대신해서 이렇게 지적해 주면 우쭈쭈 잘한다라고 칭찬해 주면 제가 좋다고 거기서 춤추면서 그렇게 할 생각 전혀 없고요.
0: 네.
5: 전 누구의 당선을 돕고 뭐 당락을 뭐 떨어뜨리고 이러한 똘마니로 제가 출마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오히려 증명이 돼서 너무 저는 오히려 이 비난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0: 네, 김준일 평론가님, 뭐 우리 김보미 후보의 등장과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한번 해주세요.
1: 뭐 이낙연 뭐 그 얘기는 오선 국회의원 호남을 대표하는 분이 이낙연 그 전 총리였고
0: 네.
1: 전남 도지사하고 총리까지 했는데 당대표도 하고 찍은 사진이 한 장이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뭐 찍은 사진도
0: 맞아요.
1: 있고 그래서 네. 뭐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개파해서 활동을 했다든지 뭐 이런 네. 거 아니면은 그런 거 이제 그만 좀 해라 민주당.
0: 네.
1: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서
0: 네.
1: 민주당이 관료제에 포획됐다 이 생각이 들어요.
0: 뭔 말이에요?
1: 그러니까 다른 방송에서 제가 했는데 민주당은 선거 기계가 됐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선거를 효율적으로 치르고 요 제도 내에서 어떻게 하면 최적화돼가지고 이기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0: 네.
1: 예를 들면은 2002년에 대선 경선 그때 처음으로 국민참여경선을 해서 새천년 민주당에서 노무현 후보가 돌풍을 일으켰잖아요.
0: 네.
1: 그때 후보가 몇 명 나왔는지 아세요?
0: 몰라요.
1: 7명 나왔습니다. 7명이 나왔고 그중에서 가장 소위 말해서 급이 떨어지는 사람이 노무현이어서 솔직히 얘기하면.
0: 네.
1: 그러니까 지금 왜 3명을 예비경선을 통해서 3명만 남겨야 되는지 솔직히 그거 잘 모르겠다. 선호투표제를 하더라도 5명, 6명이 올라와 있는 게 오히려 이 취지에 맞는 거 선호투표제. 선호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첫 번째 투표에서 2등한 사람이 2위 표를 더 많이 받아가지고 뒤집는 게 선호투표제의 묘미예요. 그러니까
0: 네.
1: 그러려면은 이거를 3명만 남겨야 되나?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 편리한 대로 하는 거예요. 관리가 편하잖아요. 그러면은 3명만 있으면은
0: 네.
1: 그래서 이거는 관료제가 됐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건 한번 다시 이 당대표 선거도 역동성을 위해서 경선의 역동성과 당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다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보미 후보 뭐 김보미 후보님이 여기 있어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민주당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그 앞에 김보미 후보님 같은 분들이 많이 나와서 네. 이제 586, 686, 786 이제 이 세대하고 끝낸다라기보다는 공정하게 경쟁해서 네.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0: 그 그럼 제가 김보미 후보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고 이제 네.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유시민 작가의 등장과 뭐 이 정권 뭐 실패할 거야, 뭐 실패할 거야, 막 이런 얘기들 어물전 썩은네 막 이렇게 저주 섞인 발언을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비판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5: 이제 뭐 누구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판할 네. 수 있는 건 자유죠. 근데 이제 왜 지금인가라는 게 좀 의구심이 되고 진정성이 네.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0: 비유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5: 아니, 비유도 지금 와서 와닿지 않고 저는 지금 선거 개입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느끼고 있고요.
0: 전당대회 누구를 앞두고. 위한 선거 개입이라고 보세요?
5: 제가 뭐 특정 후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노코멘트 하신 분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왜 이 시기에 이런 발언들을 하시는지 네. 그러면 전화를 안 했다는 서운하다는 말씀도 하시지 마시지 네. 좀 본인의 그 진위가 몹시 왜곡되고 있어서 와닿지 않는다. 네. 왜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또 선거를 또 흔드시는지 좀 아니 청년이 왜 기타금 내고 지금 4일밖에 이렇게 못 뛰는지 그런 것 좀 이야기해 주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게 아깝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뭐 제 사진 한 장 한 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대표 분들과 사진 안 찍은 게 없어요. 맨날 청년 들러리로 나가는데 사진 안 찍겠습니까?
0: 찍어야죠.
5: 사진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 정청래 지금 후보님과 찍은 사진도 겁나 많습니다.
0: 겁나 그럼 네, 올려불어.
5: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0: 올려불어 그냥.
5: 네, 다 올려불어 해도 다 올려져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있고 그 수많은 분들하고 다 찍어서 올려져 있는 것인데 네. 그 사진 파묘하고 개파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제가 공약을 지금 뭐 5대 분야 25개 정책 공약에다가 덧붙여서 뭐 민주당 대전환 선언 지금 12개 그 선언을 어제 하고 왔는데 제 정책 좀 파묘해 주세요. 네. 좀 후보들의 정책을 파묘하고 그거에 대해서 검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0: 알겠습니다.
5: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3: 가시기 전에 저도 마지막 하나만 드립니다. 그 지난 지방선거 때 제일 눈길 끈 것 중에 하나가 전남 강진의 정청래 후보 이제 그때는 대표가 갔는데 상여까지 등장하고 거기 뭐 강진 사위라는데 처갓집 오지 마서 막 이런 것까지 됐어요. 그때 굉장히 그래서 호남 지역 공천에 말썽과 시비가 좀 많았던 것 같고 무소속 후보가 막 당선되는 파란도 있고 근데 정청래 상여까지 그렇게 등장하게 된 강진군 또 의회 의장 하셨으니까 강진에서 그런 또 상여가 등장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고 지금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5: 네. 제가 지난 경선에서 네. 불공정의 과정을 온몸으로 겪고 목 또한 제가 증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부분 개선해야 된다. 개선해야 총선을 승리하고 대선도 이어갈 수 있다. 네. 이대로 가면 폭망이다. 다 망하고 다 죽는다라는 네. 게 제 기조였거든요. 네. 이제 뭐 물론 이제 결과가 보여주다시피 불공정했고요. 그래서 무소속 뭐 저희 군수가 당선됐고 뭐 도의원, 군의원 할 것 없이 싸그리다 심판을 당했습니다.
3: 왜 그런데 그런 그 공천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인가요? 그러니까
5: 지금 이게 다 지금 자기 사람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불공정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당시에 경선의 불공정이 지금 선거에서도 고스란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당대표 경선에서도 지금도 어떻게 보면 검증하지도 않은 그런 불법 당원들이 지금 당대표까지 뽑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선거를 이틀 전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루 전에. 제가 그것도 기자회견했어요. 아니 지금 면접 보는데 기준도 말 안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냐. 돈은 어떻게 구하냐. 말을 해줘야지 미리 구하지. 이런 거 기자회견하고 그날 밤에 이제 공지가 떴거든요. 그럼 똑같아요. 근데 이것도 당원 당규에 원래는 명시가 돼 있어요. 30일 전에 이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당원 당규를 또 윤석열 똑같아요. 윤석열 검찰과 시행령 바꾼 것처럼 부칙을 신설해가지고 네. 또 바꿨단 말이에요. 당원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네. 중앙위원 투표로.
0: 네.
5: 아니 당원당규를 이렇게 맨날 당원당규를 맨날 바꾸면서 무슨 당원당규 당연한 거 하시는 거예요. 네. 사람에 맞춰서 입맛대로 바꾸고 있잖아요. 최소한 그 룰을 정하면 바꾸지 말아야죠. 근데 이미 출전을 하고 했는데 맨날 바뀌잖아요. 수시로.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막 밤에 막 최고위도 열고 이런 불공정의 사례를 제가 지적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공감은 못 해주고 호통치고 그렇게 고함치고 하면 되겠습니까?
0: 알겠습니다. 김보미 후보님 너무 말씀 잘 해주셨고요. 정말 이번 전당대회 때 좋은 성과 이뤄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5: 네.
0: 자 우리 보내드릴까요?
2: 네.
0: 네. 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0: 네.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6: 관심을 모았던 부동산 대토론회가 끝났습니다. 명확했던 건 보유세 강화 기조였습니다. 반대로 시장의 요구가 컸던 거래세 인하와 공급 확대, 대출 규제 완화 측면에선 명확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부동산을 둘러싼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까요? 2부와 3부에 걸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7: 이 와중에 국제유가는 다시 출렁이고 있습니다. 브렌트유가 다시 100달러를 돌파했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이어지고 후티 반군까지 유조선 공격에 나선 영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이란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했는데요. 종전 양해각서는 그야말로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6: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보유세 부담에 차등을 더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남미 3개국, 독일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젠슨 황, 샘 올트먼 같은 인공지능 관련 선도기업 대표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6: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수 전산 조작 정황을 포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임의로 투표자 수를 조정해 숫자 맞추기를 모의한 메신저 대화까지 확보되면서 파장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7: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앞서 2심은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서 재산 분할액을 1조 3천억 원대로 책정했지만 대법원은 불법 자금의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재산 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6: 오늘도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인 가운데 중부지방 곳곳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에 경북 포항은 38도까지 오르겠고 중부지방의 장맛비는 최대 8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듣고 답하는 토론회가 어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와 공급, 대출 같은 핵심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 특히 보유세 부담은 차등을 둬서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먼저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지난주 국토부와 금융위, 재경부 등 부동산 관계부처에 이어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이 사상 첫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주관했습니다. 각계를 대표해 나온 140여 명은 세금과 주택 공급, 대출 규제 등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가장 민감한 주제는 역시 세제였는데 이 대통령은 보유세는 늘리되 1주택과 다주택, 실거주와 초고가 주택 등에는 차이를 두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9: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 이거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강화할 거냐, 어떤 차등을 둘 거냐, 사실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8: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3배는 올려야 하지만 그럴 경우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고도 했습니다. 세금 인상이 쉽지 않다는 걸 에둘러 표현하면서도 언제 터질지 모를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9: 이거를 저는 이제 좀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8: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의 또 다른 축인 공급과 금융 분야 정책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특히 주택 공급 확대 해법인지를 놓고 서울시 등과 이견을 보이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에 대해선 회의적인 견해를 내놨습니다.
9: 통상적으로는 재건축의 경우는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8: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전세 대출을 지목하며 대출 한도와 보증 비율 축소 등 규제 강화도 시사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지만 과도한 대출이 높은 집값을 유지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거로 보입니다.
10: 애초 100분으로 예정됐던 이번 토론회는 3시간 넘게 진행됐는데 정부는 오는 27일 한성숙 총리 주재로 여론 수렴의 장을 또 열기로 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6: 네, 이 대통령의 발언대로 보유세 부담을 앞으로 늘린다면 초고가 1주택의 기준은 대체 얼마로 정해야 할지 토론회에서는 각가지 제안도 이어졌습니다.
7: 양도소득세를 두고도 투기 억제를 위해 올리자는 주장과 한시적으로 낮춰서 집을 팔 퇴로는 열어두자는 의견 등이 엇갈렸습니다. 이어서 정현우 기자입니다.
11: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2: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효과가 좋은 한약을 만들려면은 첫째는 정확한 진단, 둘째는 한약 처방전, 셋째는 좋은 약재의 선별이고 넷째는 한약이 법제화, 한약을 다리는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네 박자가 잘 맞아야만 효과가 으뜸인 한약이 탄생을 합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맞춤형으로 한약을 다려드립니다. 환자를 보고 병리 진단에 따라서 그리고 제가 내려지는 한약 처방에 따라서 약을 다릴 때 그 다리는 과정이 환자마다 모두 다릅니다. 보통 20여 가지의 약재로 한 환자분이 처방이 이루어지는데 이 서로 다른 종류의 약재들을 따로따로 세 번을 다려서 뽑아낸 후 합쳐서 포장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인삼이나 당삼은 한 뿌리 한 뿌리 잘게 자릅니다. 그리고 딱딱한 한약재들인 황귀, 당귀, 배출과 함께 30분 정도 물에 담그었다가 1시간을 달인 후 탕약을 짜냅니다. 그 다음 열매로 된 산사, 오미자, 구기자, 산수유와 같은 약재들을 먼저 달인 딱딱한 약재와 함께 45분을 더 달입니다. 세 번째는 C종류로 되어 있는 산조인, 도인, 행인과 같은 한약재는 바로 다리기 전에 빻은 후 두 번 달인 약재 위에 넣고 마지막으로 30분을 더 끓입니다. C종류의 한약재를 바로 다리기 전에 빻아야 하는 이유는 이 모두 향과 기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약의 이 독특한 향이 약성을 살리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후화를 해야 하는데 한 방에서 후화란 나중에 잠깐 다려야만 그 약재가 갖고 있는 유효 성분과 약성이 살아있어서 제일 마지막 잠깐만 다리는 것을 후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두 세 번을 재탕하면서 끓인 후 골고루 휘저어가면서 포장을 하게 됩니다. 북경의술원에 오시는 분들은 들어오실 때마다 한약 냄새가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오랜만에 맡아보는 냄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침치료를 받으시는 동안에도 한약을 다리는 냄새를 맡으면서 누워 계시다 보면은 저절로 건강해지는 느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북경의술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한 분 한 분의 한약을 정성껏 다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의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11: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제가 얘기 나눴고 강찬호 의원님, 네. 어떠세요? 이렇게 좀 얘기 나눠보니까.
4: 아, 저 그 연설 때 아주 그냥 반했는데, 네. 역시 직접 보니까, 네. 더 훅 빠지게 되네요.
3: 아, 그래요?
4: 예, 아니, 정말 아니 사실은 근데 이분의 말씀은, 네. 그냥 일반적인 말씀들이거든요.
3: 상식적인.
4: 네, 상식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굉장히 지금 그 아주 그 드물게, 네. 정말 간만에 들어보는 시원한 소리다라고 하는, 네. 이런 현실 자체가 서글픕니다.
3: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진철파 대담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아침에 미디어 토마토가, 네. 여론조사를 낸 게 있어요. 당대표 후보 진보층에서 정청래 42.7, 김민석 27.3,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정청래 39.4, 김민석 37.5, 송영길 14.2 이렇게 좀 나왔어요. 지난번하고 좀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김민석 후보는 좀 하락 추세, 정청래 후보는 좀 상승 추세,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네네. 서영주 소장님 분석해 주세요.
5: 네. 뭐 일단은 전통적으로 선거에서 네거티브하는 쪽은 길게 봤을 때는 재미를 못 본다.
3: 네.
5: 그러니까 지금 이상하게 김민석 후보가 일강 구도를 선점하고 있는 여론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네거티브 비슷한 걸 하는 것처럼 보여요.
3: 김민석 후보가 네거티브.
5: 그렇죠.
3: 한다?
5: 그다음에
3: 신천지 뭐 이런
5: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언더독. 그냥 동정심 유발하기 위해서 납작 엎드리는 상황이라서 저는 그런 구도 자체가 지금 점차 동정론에 힘입어서 지금 정청래 후보에게 표가 가고 있지 않냐.
3: 그래요?
5: 저는 그런 흐름은 잡혔다고 봐요.
3: 예.
5: 그래서 저는 송영길 후보도 그렇고 김민석 후보도 그렇고 두 분이 네거티브를 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돼요. 그냥 문제제기는 하되. 그러니까 조금 더 비정경쟁으로 본인들이 좀 끌고 나와야 될 상황에 이르는 것 같고 다만 저는 이제 이 흐름 자체가 크게 뭐 저는 뭐 대세. 의미가 있다고 보지 않는 건
3: 왜요?
5: 오늘 컷오프예요.
3: 네.
5: 그러니까 오늘 이제 당대표는 3명 최고위원은 8명으로 14명에서 8명으로 최고위원 갈라지고 당대표는 5명에서 3명으로 갈라집니다. 이제 이 구도가 완성이 된 뒤에 여론조사가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거죠.
3: 아니, 그다음에 흐름을 얘기...
5: 아니 그냥 흐름은 흐름이지만 이제 일기나게 말하자면은 그 예, 컷오프가 된 다음에는요 또 다시 재편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나 전체 흐름을 봐서는 정청래 후보가 앞서는 이런 조사가 김민석 후보는 앞서는 건 있어도 송영길 김민석 합산을 이기지는 못해요. 그래서 3자 구도의 한계를 깨기에는
3: 이순위표
5: 어려울 것이다.
3: 네. 김준일 평론가님은, 네. 처음부터 정청래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6: 네.
3: 이게 현실화가 된 것 같은데 이거 좀 분석 좀 해주세요.
6: 예, 뭐 이제 맥 수장님이 맥을 잘 짚어주셨고 말씀 안 한 거를 제가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은,
3: 네.
6: 하나는 유시민 작가의 참전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봐요.
3: 아, 정청래 후보에게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돼버렸다.
6: 그러니까 결집 효과가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 스탠스가 불만인 사람들.
3: 네.
6: 뭐 이를테면은. 지금 너무 우클릭하는 거 아니야?
3: 네.
6: 라고 하는 사람들을 결집하는 효과가 유시민 작가가 정청래라는 단어는 얘기는 안 했지만은 누가 봐도 정청래를 찍으라는 거잖아요.
3: 예.
6: 그러니까.
3: 예.
6: 근데 어무전에서 썩은 냄새 나고 그거를 막으려면은 지금 일종의

0: 45.1이 정청래, 29.5가 김민석, 10.6이 예, 송영길 이렇게 나왔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네. 검찰 수, 보안수석은 폐지 안 된다. 유지해. 그러니까 남겨놔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19.8이 정청래, 17.0이 김민석, 7.7이 송영길. 그리고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가 39.4. 그러니까 여기에는 수치게 쉽게 얘기하면 보안수석권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층이 많거나 진보 성향이 많은 거고
1: 네.
0: 반대하는 사람들은 중도거나 아니면 국힘 지지층이거나 뭐 이런 거니까 상대적으로 여기 이게 결집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
1: 그러네요.
0: 이 이슈가 점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명도 원내대표가 어제
1: 맞아요.
0: 이게 전당대회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인지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거 당론으로 이거 그러니까 당론이란 표현을 빨리 신속하게 이거 보안수사권 이거 수사기소 분리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1: 아,
0: 이제
1: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2: 예, 예, 예.
1: 네, 네.
2: 강찬호 의원님 네. 이게 이런 흐름이 네. 강 의원님이 처음에 예측하셨던 흐름과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아니면 좀 예상 외에요?
3: 아, 저는 어느 정도 예상하셨어요? 물론 제가 확신을 가지진 못했지만 가능성이 네.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네. 제가 민주당 사람들 만나보면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아니 현직 대통령 이제 프리미엄을 김민석 후보가 안고 있고 대통령 힘이란 건 무섭지만
1: 네.
3: 민주당이 원래 구주류 원래 예. 민주당의 전통적 당원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사이에 몇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정청래 대표 1년 동안에 1인 1표제라는 한마디로 친명들이 믿을 만한 중요한 기반인 그 대의원의 힘을 무려 17.5배를 빼버린 거예요. 대의원 힘이 1이었다가 17.5분의 1로 확 줄어들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1인 1표.
1: 네.
3: 이걸 결국 관찰해냈잖아요.
1: 네.
3: 그다음 둘째는 이 조국당과의 네. 정말 끊임없이 조국당과 뭔가 플러팅되고 있는 정청래 대표의 그동안의 행동.
1: 아.
3: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김민석 후보가 저 최근에 3대 아젠다를 제시했었어요.
1: 네.
3: 3대 아젠다 대응 제시했는데 그 말은 겉으로 하면 분열 세력 뭐 어쩌고 이런 거지만
1: 아.
3: 본질은 뻔한 거거든. 첫째 신천지 유인 문제.
1: 네.
3: 그다음 이제 유시민 이거 손볼 거야.
1: 네.
3: 세 번째가 조국당 이중당정 문제. 자 조국당 이중당정 문제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나섰고 어제 측근 강두구 의원도 제 중앙일보 불편한 여의도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조국당한테 난 제안하고 싶다. 우리 둘 다 당원 명부 다 까가지고 이중당 이중 저 명부 이중 등록된 분들은 어느 한쪽으로 정리하자. 이거 정말 제안하고 싶다 이래요.
1: 네.
3: 지금 많게는 10만 명까지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그냥 고스란히 정청래 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2: 서영주 소장님은 네. 그래도 네. 송영길 후보 표랑 김민석 후보 표 합치게 되면 그래도 당대표가 될 거다.
3: 그렇죠. 물론 이제 당연히 지금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죠. 그런데
1: 네.
3: 물밑 흐름이라는 건 모르는 거고
1: 네.
3: 그다음에 이제 각종 그 전대까지 각종 상황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또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그 얘기가 많이 서서히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게 지금 갈수록 이제 친명이 만약에 그 차기 당대표 되면은 공소 취소 밀어붙일 거다.
1: 아.
3: 근데 요거를 지금 누가 사실 제일 발목 잡고 있냐면요. 유시민이에요.
1: 맞아요.
3: 유시민 이분이 공소 취소 모임 보라 그랬어요. 완전히 무슨 헛짓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지금 여기도 가만히 보면 지금 당이 대통령 따라가서는 안 된다. 어? 민주당의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고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명이 되어야 된다. 대통령 따라가면 망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게 무슨 얘기예요? 공소 취소 만약에 해주면 지지율 폭락해가지고 다음 총선 대선 다 진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또 하나가 또 올라왔어. 연임이야, 연임계. 지금 이게 연임까지도 지금 주창 지금 5.18을 전문에 넣자. 는 걸 하더니 지금은 또 선관위 저거 감사 받게 하려고 저것도 선관위 지휘 변경하는 것도 개헌하자.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2: 그거에 대한 민주당 당원들의 반발심이 여기에
3: 그럼
2: 그
3: 연임 근데 연임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는 연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은 네. 국민의힘 이전에 친청이라고 봐요. 비명들 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혼나고
2: 조국을 대통령
3: 12대 4로 이긴 선거도 졌다고 하고 이 얼마나 지금 서름과 고통이 많아. 근데 연임을 해서 계속 우리가 그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고?
2: 알겠습니다.
3: 그런 겁니다. 그래서
2: 이러한 반응
0: 제가 좀 이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1: 네.
0: KSOI 여론조사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전체 여론조사에서 정청래 25.7, 김민석 21.5, 송영길 8.3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민석이 36.1, 그 정청래 32.6 이렇게 해서 오차범위 내로 나왔는데
1: 맞아요.
0: 그러면은 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오차범위 내지만은 김민석이 조금 이제 수치가 높았는데 왜 이렇게 나왔느냐. 다른 정당 지지층에서 정청래 후보를 많이 지지를 해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 지지한다는 사람들은 정청래 21.1, 김민석 6.7, 송영길 5.5,

0: 없다 52 이렇게 나오고 조국 혁신당 지지자들은 정청래 61.1, 김민석 17.4, 송영길 0. 0% 나왔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물론 조국 혁신당 지지자들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압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최근에 그래서 합당 바로 난 추진하겠다. 당원들 뜻 물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흐름이 있는 건데 한번 바뀔 거라고 보고 이거는 지금 그 유시민 작가의 참전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게 지금 우리 강찬호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1: 네.
0: 본인이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야 뭐 소위 이게 좀 속된 말로 아사무사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연임 얘기가 싹 퍼져 있어요. 이 지지자들한테는.
1: 그래요?
0: 예.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2: 연어가 아니고 연임이에요.
0: 그러니까 네. 공소 취소하면 안 된다. 연임하면 안 된다. 그렇지. 이게 이 좀 민주당의 반명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비이재명 이쪽 지지자들한테 퍼져 있는데 연임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한테는 적용이 안 되고요. 그러면 부칙을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잘하시니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부칙을 저희가 넣어드리겠습니다라고 개헌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1: 네.
0: 이거는 헛된 망상이에요. 근데 이거를 허수아비를 지금 유시민이 사실상 때리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봐요. 그러니까.
1: 알겠습니다.
2: 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네. 한 가지 할게요. 법치 처장부터가 거기에 대해서 팀이하게 얘기를 하면서 의심에 불을 질렀어요. 그런데.
1: 그렇죠.
2: 서
1: 소장님 네. 이러한 분석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3: 소설 같은 거죠.
1: 소설이에요?
3: 네, 지금 집권 1년 2개월 차예요. 여기 유시민 씨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본인이 허상을 만들어서 어떤 정치 의도가 있겠죠. 저는 전당대회라고 봐요. 말씀한 대로 이 전당대회에서 강성 지지층을 직결시키기 위한 표태 역할을 본인이 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후보와 저는 역할 분담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더독으로 엄청 뭐 두들겨 맞고 내가 막 다구리를 당한다고 하면서 나는 때리면 맞겠다 하면서 납작 엎드려서 동정표를 긁어 모으는 동안 유시민 작가는 짠하고 나타나서 내가 이 핍박받는 정청래를 구하기 위해서 나타났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서사 같은 거예요. 본인들한테는.
1: 네.
3: 근데 저는 사실 어물전이 과연 이재명 정부가 어물전인지 저는 유시민 씨가 얘기하는 본인들의 그 민심의 척도라고 하는 딴지 나라가 어물전인지는 저는 좀 구분해야 될 거는 같아요. 이번 전당대회도 통해서 그 어물전의 그 위치와 냄새의 농도는 저는 가늠이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연임 문제는요. 너무 빨라요.
1: 빨라요?
3: 그러니까 지금 2년 3년 차도 아니라
1: 네.
3: 지금 1년 막 지나서 2년 차에 국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우리가 정치적으로 계속 그냥 너무 과몰입돼서 연임을 할 것이다 공소 취소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막 주장을 하는데 그건 한 2년 차 3년 차 지나서
1: 근데 그건 민주당이 자초한 거
3: 되는
1: 아니에요
3: 거고 아니가 자초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 취소는 이미 멈춰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할 것이라는 추측성 발언이잖아요 움직임이 없어요 그다음에 연임 문제는 완전히 뇌피셜이에요 연임은 현실적으로도 헌법에 보장되지 않고 김준일 평론가 얘기했잖아요. 200석이 넘어야 민주당이 온전히 진보층 200석이 넘어야 이걸 그냥 밀어붙일 수 있는데 이걸 누가 해줘요 대한민국에서. 안 돼요. 근데 안 되는 허상을 가지고 그냥 악마화를 시키거나 이게 뭐 성과 악을 구분하고 싸우려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 그게 저는 국민의힘이면 이해가 되겠는데 진보 진영 내 빅스피커인 유시민 씨라는 게 경악스러운 일이죠. 그게 전당대회 샘포까지 들어가니 이게 뭐 하는 것인가 정말 이거 집안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나 싶어요.
1: 유시민 씨의 오늘도 이제 뭐 네. 다른 방송 나오잖아요.
3: 예.
1: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효과를 봤다라고 생각할
2: 그럼요.
1: 거니까.
2: 저 이거 또 괜히 그 뭐 여론조사 해설하셔서 죄송한데 리얼미터 지난번 네. 13일인가 네. 그거부터 보세요. 거기 유시민 작가 발언 이후에 네. 결국 제일 핵심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예요? 40대 이탈이잖아요.
1: 맞아요,
2: 4%
1: 맞아요.
2: 나갔잖아요. 그 이탈을 하고 그 이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가볍게 보면 안 되고 그리고 뭐 서영준은 이제 민주당 분이니까 그런 얘기 하시지만
1: 네.
2: 결국 민주당이 자초한 거예요. 왜? 아 그럼 대통령 말하면 돼요. 뭐 개헌 갖고서 제 연임하고 시비 거는 분들인데 저는 그런 거 안 한다. 개헌은 5.18이라든가 정말 꼭 해야 되는 것만 할 거다. 이렇게 한마디만 말하면 돼. 안 하잖아요.
1: 아니, 또 갑자기 뜬금없이.
2: 아니 그러니까 저 언젠가 저 왜 그러냐면 법제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에요.
3: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건 네. 제가 사실적으로 네. 접근을 좀 해드릴게요. 그러면 저한테 서영준 너 사람 죽일 거지. 너 도둑질 할 거지. 그러면은 그걸 대구가 가치가 없어요.
2: 비유가 너무 나간 거고.
3: 아니, 비유 나간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2: 그래요?
3: 그러니까 대통령은 연임에 대해서 헌법에 이미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뭘로 그거를 연임을 안 한다고 선언해요. 마치 연임을 생각한 것처럼. 그런 거거든요. 내가 누구를 죽이지 않을까라고 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들은 현실화돼서 딱 고차가 돼 있는데 마치 그것이 현실이 깨질 것처럼 허상을 만들어 놓고 그 허상을 부인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잖아요.
2: 최소한 그렇다면 법제처장이 앞으로 국회 나와서 그런 질문 받을 때 그 법제처장은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1: 그 얘기는 뭐 네. 나중에 정리 끝나고 뭐 어떠한
2: 이제 그 정도 말씀드렸으면 법제처장은 네. 아마 정리하셔야 될 거라고.
1: 알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3부 여기서 마치고 광고 듣고 4부에서는 좀 신천지 얘기 조금만 더 하고
3: 신천지
0: 네. 오세훈 시장이 제일
3: 오세훈 시장 중요하잖아요.
1: 아니 오세훈 시장 일심 유죄하고 신천지 오세훈 네. 시장 이거 당연히 해야죠.
3: 신천지는 별로.
2: 신천지는
3: 이제 구천지
2: 신천지가 별로. 제가 신천지 얘기해드릴게요. 취재한 게 있으니까.
1: 한 게 있어요? 네, 신천지 네. 얘기는 강창우 네, 의원님만 네, 하고 네, 오세훈 일심 유죄.
2: 오세훈 얘기 그쪽만 하면 되겠네요.
1: 요거 하겠습니다.
2: 공평하게
1: 좋아요 눌러주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4: 이 회가 함께합니다.

0: 대철파 4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3부에서 강찬호 위원께서 언급하신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성인 유권자 2,007명을 대상으로 한 ARS 조사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바랍니다. 유튜브 댓글에 맨하탄님, YTN에 제안할게요. 장성철의 뉴스명당 패널들 자리가 너무 좋아 보이네요. 멋진 토론이 안 될 것 같아요. 장성철만 혼자 넓게 쓰고 말이야. 이러면 되겠어요? 죄송해요. 아유, 피디님이 여기 이렇게 앉으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1: 당대표는 넓게 써야지 그러면. 좋은 무례기들이 뭐 어떻게 당대표랑 같이
2: 저희가 지금 기타금도 안 내고 이렇게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너그러운 당대표 어디 있습니까?
0: 저는 이제 문 밖에 나가서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3: 저는 의자 하나 놔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2: 그럼요. 네.
0: 스튜디오 이사를 위해서 YTN 라디오 100만 갑시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씨 얘기 좀 해요?
3: 뭐 살짝 하고 넘어가시죠.
0: 신천지?
3: 신천지는 우리 강찬호 위원께서
0: 네,
3: 취재하셨다.
2: 지금 저 우리
0: 민주당 신천지
2: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를 계속 띄우는 핵심적인 이유가 지금 정성래 후보가 만만치가 않고 결국은 지금 여러 가지로 쳐봤는데 의외로 견고하다 이거죠. 네. 자, 그러면 이런 거죠. 네. 이 견고한 지지층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은 투표율이 높은 분들이에요. 반대로 지금 이 김민석 후보가 상대적으로도 소구해야 될 집단은 뉴 이재명이라든가
0: 그렇죠.
2: 전통 비교적 새로 유입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개파색이 얇고
0: 네.
2: 그리고 투표율도 낮을 가능성이 있어.
0: 네.
2: 그렇지 않습니까?
0: 그렇죠. 결속력이 좀
2: 결속이 그러니까 지금 결집을 시키고 빨리 많이 나와야 돼. 여러 번 안 나오시면 네. 제가 1등이지만 투표에서 투표율 낮으면 맞아요. 저분들은 똘똘 뭉쳐서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저 집니다. 자, 이거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신천지를 꺼낸 거라고 분석이 나오는데 자, 이거 그냥 뭐 지금 뭐 많게는 뭐 지금 10만 명대 막 들어온다 이거야.
0: 그러니까.
2: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정청래 자동 당선된다 그걸로. 네.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오십시오. 투표자가 투표 그날 눌러주십시오.
0: 네.
2: 이거 한다는 거야. 투표율 높이는 거.
0: 네.
2: 거기에 지금 신천지만한 소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또 공교롭게 신천지 막 김문석 후보가 맹공을 하는 시점에서 송영길 후보도 어저께 아침인가요? 그저께 밤 어저께 아침에
0: 홍준표
2: 선배랑 만났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직접 그쪽에 취재해 봤습니다.
0: 뭐래요?
2: 두 가지입니다.
0: 뭡니까?
2: 홍준표는 회고를 하는 거죠. 윤석열하고 자기하고 4년 전 경선했을 때 자기가 이름 밝히긴 그렇지만 한마디로 윤핵관 국민의힘 고위층이 이만희 만나가지고 도와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만희가 11만 명이 그때 들어오면서
0: 네.
2: 이만희에 대한 각종 여러 가지 사법 처리나 수사 다 봐줬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놀라운 것은 국민의힘도 최소한 3개월 당비를 내야 거기도 책임 당원 되는데 권리 당원 되는데 그때 특별히 그 신천지 대거 유입된 분들이 경선까지 시간이 촉박하니까 한 달만 당비 내면 1,000원짜리만 1,000원으로 그냥 바로 책임 당원 투표 1,000원으로 투표권을 얻는 그렇게 그때 바꿨다는 거예요.
0: 그 네.
2: 그랬는데 여기서 더 한 가지 나가서 본인도 이만희 저 신천지한테 당할 뻔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본인이 소나무당 만들었었잖아. 소나무당 만들고 그때 감방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무총장한테 접근했대요 신천지가.
0: 네.
2: 그래가지고 우리 저 황영길 대표가 감방에서 나오는 순간 이만희 한 번만 만나주면 당원 수천 명 가입시켜주겠다.
0: 네.
2: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소나무당 창단하라고 빚 많이 졌지 않느냐 다 갚아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0: 네.
2: 당연히 송영길 후보는 단호히 거부했다.
0: 네.
2: 하지만 이제 그 얘기를 공개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가 여야 가리지 않고 당원을 대규모 유입시켜주는 걸 조건으로 지금 본인들의 어떤 사적인 지금 이익을
0: 그럼요.
2: 챙기는 집단이다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는데 뭐 진위 여부에 한번 보겠지만 이 양쪽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 신천지 공세 만만치 않을 걸로 보입니다.
0: 서소장님 이게
3: 네.
0: 김민석 후보가 꺼냈잖아요.
3: 네네.
0: 좀 도움이 될까요? 김민석 후보에게.
3: 일단은 뭐 저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 같다.
0: 실이 많아요?
3: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한 인물에 대한 타격을 주기 위해서 이슈를 꺼냈는데 이게 인물에게 주는 타격감보다는 당 전체에 주는 안 좋은 이 소재예요.
0: 네.
3: 예를 들면 신천지 문제가 어떤 근거를 통해서 흔들기 시작하면 당사 압수수색 당해야 돼요.
0: 네.
3: 수사 대상이 돼야 돼요. 이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이중당적인 문제는 수사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인데 이건 신천지의 개입설 부분들이 전 지도부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묵인하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 아니면 전 어떤 정치인들이 신천지와 손을 잡고 우리 당원들의 어떤 의사 결정에 뭐 어떤 그 안 좋은 영향을 주려고 했다든지 이건 민주당 전당대회 큰 영향에 있어서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네. 신천지 이슈는 저는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의 근거만 제시하고 네. 저는 이중당정 문제를 정리하는 부분으로 제도 개선 딱 거기까지만
0: 알겠습니다.
3: 김민석 후보가 하셨으면 좋겠다.
0: 알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1심 유죄 우리 살펴볼게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명태윤 씨 관련해서 1심에 벌금 1,000만 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김준희 평론가님, 예. 좀 뭐 설명해 주시고 뭐 어떠신지.
1: 일단 이 정치자금법의 이제 형량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0: 네.
1: 어제 이제 판사가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징역 뭐 이제 참작할 이유가 있어서 징역형을 살 일은 아니다라고 이제 했거든요. 벌금을 풀로 때린 거예요.
0: 그러네요.
1: 1,000만 원까지 진짜? 때릴 수 있는데 1,000만 원 때렸다라는 거는 이게 그 판사도 얘기했지만 죄질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이제 판사가 본 거고 처음부터 이 법 쪽에서 나온 거는 이거는 정치자금법에 그 이제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는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나오는 거는 어렵다. 쉽게 얘기하면은 무죄가 나오든지
0: 맞아요.
1: 아니면은 세게 나오든지
0: 맞아요.
1: 둘 중에 하나지 그렇게 나오기가 어려운 이 사안이고 검찰과 특검 구형도 징역 1년 6개월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 그래서 생중계까지 재판부가 한다라는 거를 감안을 했을 때 물론 모든 가능성이 있지만 이거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느냐라는 전망이 이미 있었고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제가 그 재판부에서 그 재판 판결문 그 설명자료를 다 읽어봤는데 이게 오세훈 시장이나 국민의힘에서 얘기했듯이 단순히 명태균의 증언만으로 된 건 아니다.
0: 아니에요?
1: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있어요? 김한정 씨가 내가 오세훈 시장의 오세훈 후보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돈을 대신 준 거야라고 말을 안 했죠.
0: 네.
1: 근데 그거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들을 판사가 굉장히 꼼꼼하게 봤어요. 좀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여론조사를 명태균이 10개를 했어요. 그 중에서 5개만 인정을 했습니다. 1, 2, 3, 4, 6은 인정, 5, 7, 8, 9, 10은 인정 안 했어요. 인정 안 한 이유를 보면은 이거를 의뢰를 한 게 오세훈이 했는지 아니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했는지 아니면 뭐 여의도 연구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이 했는지 뭐 오세훈이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은 이거는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서 그거를 배제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가장 이제 핵심이 된 게 뭐냐면은 김한정 씨가 2021년 2월 1일 날 1,000만 원을 줘요.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2월 5일 날 550만 원, 2월 18일 날 550만 원 뭐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2월 1일 날 1,000만 원을 줬는데 이게 그동안에 그 오세훈 시장 측의 얘기는 뭐였냐면은 강철원 정무부시장하고 명태균하고 싸웠어요. 그 계속 그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김한정이 이거를 보고 명태균을 달래기 위해 이쪽하고 상의도 없이 줬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김한정 후원자는 서울에 없었습니다. 제주도에 휴가가 있었어요. 그때 보지를 못했어요. 이 싸우는 장면을. 그리고 실제 명태균하고 김한정하고 얼굴을 대면을 처음 한 게 2월 21일이에요. 2월 1일 날 1,000만 원 입금하고 20일 뒤에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1,000만 원을 입금을 한다? 싸우는 거를 보지도 못했고 이런 정황 증거들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명태균한테 처음 만나자고 한 것도 오세훈 시장이고 김영선 의원을 통해서 전화번호를 얻어가지고 2021년 1월 8일 날 전화번호 받은 다음에 1월 20일 날 만나고 그다음에 1월 22일 날 첫 비공표 여론조사하고 23일 날 다시 오세훈 명태균이 만나서 설명하고 25일 날 다시 여론조사하고 27일 날 다시 만나고 이 과정들을 봤을 때 이거는 돈 대납한 것까지 이거는 명백하다 이렇게 이제 재판부가 본 거예요. 그래서
0: 명확한 지시나 뭐 승인 이런 거가 없더라도 예. 그러한 정황적인 증거만 봐도 대납을 확실하게 판단을 한 거네요.
1: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1,000만 원을 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처음 보니까 20일 뒤에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그 싸우는 장면을 직접 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예. 이제 재판부가 본 거죠. 그래서 네. 이게 생각보다 항소심 가서도 만만치 않겠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게 보여요.
0: 강찬 의원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물론 저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네. 김한정 씨 본인이 네. 어쨌든 간에 강 전 부시장이 1월 30일 날 명태균과 싸웠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게 꼭 네. 현장에 있어갖고 눈앞에서 봐야 그것을 가지고서는 바로 그렇게 했다고까지 그 단정할 수가 있을까? 물론 이제 그게 좀 더 설득력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저 요세훈 쪽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김한정 씨가 지금 보니까는 그렇게 싸웠다 그런 얘기 전언을 듣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좀 나서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0: 네.
2: 그렇게 했다고 지금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2심에서 좀 더 명료하게
0: 네.
2: 정말 그 지금 우리 김준일 씨가 얘기한 대로 그런 네. 그런 정황을 가지고 그것이 정말 오세훈이 그냥 했을 것이다라고 바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인지를 갖고서
0: 네.
2: 좀 더 굉장히 정교한 법리 다툼이
0: 네.
2: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0: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네요.
2: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원론적인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한데 아시다시피 이게 저희들 중에서 그걸 제대로 지금 다 정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0: 네.
2: 그러니까 지금
0: 맞아요.
2: 판사도 결국은 지금 볼 때는 정황을 가지고 원론적으로 가장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2심 판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은 따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0: 하나만 제가 김준일 평론가님께 예. 의견을 여쭤보고 서영주 소장님 말씀하세요. 판사가 명태균 씨의 증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명태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본인 형사 재판의 유불리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수 있다는 점을 보면 명태균 씨의 진술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예. 얘기를 하거든요.
1: 예예. 예.
0: 그런데도 어떻게 명태균 씨의 증언을 갖고 아까도 뭐 정황적인 증거는 말씀하셨지만 명태균 씨 말을 믿고 이렇게 1,000만 원 유죄를 뗄 수 있느냐라는. 비판과 반박도 좀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그거를 판사가 감안을 한 거죠.
0: 네.
1: 그런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황 증거들을 봤을 때
0: 네.
1: 이거는 이제 대납을 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김한정 씨가 돈을 2월 1일 날 꽂았고 여론조사를 처음 받아본 거는 2월 17일인데 그 전에 여론조사를 다 받아본 거는 강철원 정무부시장이에요.
0: 네.
1: 그리고 그거를 샘플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샘플을 줄여라 이렇게 상의를 한 것도 강철원 정무부시장이고 뭐 이런 거를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김한정은 처음부터 이 여론조사를 내가 받아볼 생각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0: 그러니까 돈만 준 거야?
1: 돈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왜 줬겠냐.
0: 네.
1: 그러니까 선의로 줬다라고 본인은 주장을 하는데 전혀 상의도 없었다. 근데 앞뒤에 맥락을 봤을 때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무죄 나올 가능성 2심에서 배제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거는 판사 복불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0: 맞아요.
1: 판사 복불복이 너무 저는 크다라는 우려가 있지만은 1심 판사가 명태규만의 얘기만 듣고 한 건 아니다.
0: 네.
1: 굉장히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이거를 재구성을 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제가 화요일 날 대단히 유명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분을 만났는데 제가 이 사건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언론 보도 보고 관련된 내용을 보면 증거로만 입각해서 판단을 하면 이거는 유죄가 나올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정황적인 증거라든지 그분이 한 얘기가 똑같아. 김준일 평론관이랑. 판사에 따라 달라가지고 예측을 못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영주 소장님 네. 어제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3: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들은 증거로 나온 거는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를 만났다.
0: 네.
3: 만났죠.
0: 네.
3: 그 증거예요. 만나서 이런 조사를 의뢰했느냐. 했죠. 이런 조사를 의뢰하고 그 일련의 과정이 17일부터 21일까지 쭉 하고 미래연구소라는 곳이 돈이 없어서 이런 조사를 안 돌리다가 오세훈 시장을 만나고부터 공장이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론조사 꽁으로 돌릴 수는 없죠. 돈을 받는다는 어떤 확답이 있어야 돌릴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이 이 여론조사의 첫 출발점이라는 게 증거라는 것이고 오세훈 시장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명태균 씨 연락처를 물어본 녹취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증거예요. 이런 증거를 토대로 했을 때 그러면 이 등장인물이 오세훈 시장이 후보로 나왔을 때 명태균 씨와 직접 거래를 했느냐라는 얘기인데
0: 네.
3: 아니죠. 하지만 명태균 씨는 직접 거래했다라고 주장하죠.
0: 네.
3: 근데 그거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해서 그걸 정황이라 보지만 최소한 강철원이라는 사람이 이 캠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때는 강철원 씨가 명태균 씨와 통화하고 샘플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들 언론사를 넣고 말고 하는 여론조사에 아주 깊숙이 개입했다는 것들은 오세훈 시장과 이미 여론조사에 대해서 흐름 속에 같이 있었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김원정 씨는 따로죠. 돈은 누가 냈느냐. 원래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에 있어서 관여된 건 직접 본인이 내야 됩니다. 캠프에서.
0: 맞아요.
3: 근데 그걸 안 내고 제주도였던 김원정 씨가 아무것도 용문도 모르고 돈 보내 하니까 돈을 보냈다는 거죠. 결국에는 제3자가 돈을 대신 내줬다. 이게 큰 재판에 있어서 줄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정황에 가까운 판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 피고에 대한 여러 가지 통화 녹취와 관련성들의 대화들을 다 종합해서 네. 판결을 내린 거라서 저는 뭐 1,000만 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항소 가서 크게 뒤집어질 것 같지는 않다.
0: 네. 알겠습니다.
3: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김주일 평론가님께 네. 이거 여쭤볼게요. 오세훈 시장이 좀 정치적인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예.
1: 아니 오히려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0: 열심히요?
1: 그럼요. 예, 예. 오히려 본인은 무죄고 예. 이거는 정치적 판결이고 예. 명태균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본 판사가 문제다. 예. 뭐 직접 존중은 한다라고 하겠지만은 그래서 오히려 더 떳떳하게 당당하게 활동을 열심히 해야지 여기서 위축되면은 오히려 뭐 있는 거 아니야?
2: 그렇지.
1: 그리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저는 이제 이거에 이 판결의 후폭풍을 좀 주목하고 있는데 네. 최대 수혜자가 누구냐?
0: 누구예요?
1: 1번 장동혁.
0: 아.
1: 최근에 윤상현 의원 오세훈 시장 만나가지고 당대표도 없애야 된다 막 이러면서 또 오세훈 시장이 막 공격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장동혁이 그때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은 왜 5선에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 네. 이런 얘기도 하고 약간 견제했잖아요.
0: 네.
1: 알터니가 빠진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네. 한동훈계는 어쨌든 이쪽은 개파색이 너무 세서 이쪽에서 공격하는 거는 약간 무마가 되는 게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하는 게 진짜 뼈 아팠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어쨌든 이렇게 조금 힘이 빠진 거 하나 첫 번째. 두 번째는 길게 보면 한동훈이죠. 왜냐하면 대권 경쟁 가도 에서 한 명의 유력한 후보가 아직 이제 확정은 안 됐지만은 만약에 확정된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이제 타격을 입었다라는 거. 세 번째는 누군가가 될지 모르지만은 국민의힘의 차기 서울시장 후보 혹은 민주당의 차기 서울시장 후보 뭐 그게 박주민이 될지 나경원이 될지 누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재밌어진 게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뽑히잖아요. 총선 공천하기 전에 이게 만약에 유죄가 확정이 판결이 되면은 모의고사 치르는 거예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돼요.
0: 그러네요.
1: 이게 그러면은 이번에 뽑힌 당대표가 만약에 민주당 당대표가 진다? 그러면 중도 사퇴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졌다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0: 그러네.
1: 이게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0: 그러네요.
1: 예.
0: 하여튼 오늘 시간이 다 돼가지고 강찬호 위원님, 서영육 시장님 말씀 좀 들어야 되는데
3: 네.
0: 아쉽네요.
3: 네. 네. 네.
0: 신천지 얘기 안 할 걸 그랬네.
3: 아 그러니까 신천지 이제 구천지야.
0: 알겠습니다. 네. 오늘 찐철파 세 분 치열한 토론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마칠게요.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5: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강제 노동 관세를 확정하고 우리나라에 1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6: 네, 그리고 한미 조선 협력과 관련해선 미 상무장관이 미국 내 선박 생산량으로 한미 협력을 평가할 거라며 조선 협력에 대한 압박에 나섰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고요?
7: 네, 무역 대표부는 잠시 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강제 노동 관세 부과를 공식 확정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발표된 내용을 보고 계시는데요. 미 무역 대표부는 강제 노동 관련 수입 차단이 미흡하다며 60개국에 10%에서 12.5%의 강제 노동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예고했던 대로 1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자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었죠. 이 글로벌 관세의 150일 기한이 24일 0시에 만료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 관세 체제를 준비해왔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 3월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경제권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라 구조적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지난달 미국은 한국을 포함해 12.5%의 강제 노동 관세를 예고했는데 이 대상국들의 반박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오늘 최종 관세를 확정한 겁니다. 아직 구체적 수치가 나오지 않은 과잉 생산 관세까지 합치면 이 관세율이 20%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난해 대미 투자를 약속하면서 관세 15% 상한선을 확보했는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 15% 상한선을 사수하기 위해 러트닉 상무장관 등을 상대로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5: 네, 이런 가운데 미국 상무장관이 한미 조선협력에 대해서 우리 정부를 또 압박했다고요?
7: 네,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전 워싱턴 DC에서 한미조선협력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3,500억 달러 가운데 1,500억 달러, 우리 돈 224조 원을 조선협력에 투입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협력센터에서는 투자와 기술 교류 등 협력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개소식에 참석한 하워드 러트닝 미 상무장관은 말만 하는 건 소용이 없다면서 미국에서 생산한 선박의 숫자로 한미조선협력을 평가하겠다며 성과를 압박했습니다. 이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8: We are going to judge the center by the capital you deploy, the facilities you modernize, the workers you train, the supply chains you establish, and ultimately the simple number of how many domestic produced ships we make together.
7: 러트닝 장관은 미국 내에서 사업장을 설립하고 이 선박 건조 역량을 확대한다면 규제 장벽 등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우리는 NLG 운반선을 건조할 거라면서 미 정부와 의회에 인센티브와 규제 개선도 촉구했습니다. 김 장관의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9: First, clear and sustained demand. Second, strong incentive. And third, alliance-friendly regulatory environment. With these three pillars, the bridge strategy will become a reality.
7: 이번 개소식에서는 공급망 협력과 공동기술 개발 등 4개 분야의 협력 MOU 15건도 체결됐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 네, 중동 상황은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선박을 공격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도 책임을 묻겠다며 대규모 공격 결정이 임박했고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엔 뉴욕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유가 급등 영향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응에 나섰다고요?
10: 네, 그렇습니다. 중동산 원유 수송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상황에서 우회로인 홍해 바브 엘만데브 해협까지 막힐 수 있다는 위기감에 국제유가는 두 달 만에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무장 세력인 후티 반군은 홍해의 관문인 바브 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하려던 사우디 유조선 두 척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브 엘만데브 해협이 막히면 세계 최대의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의 원유 수출 능력이 크게 제한돼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7%가 줄게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까지 합치면 25% 정도에 달합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란을 상대로 어느 때보다 더 큰 대규모 공격 결정을 내리기 직전이고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선박을 다시 공격할 경우 후티를 지원하는 이란에도 군사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1: Saudi fuel ship that's flag Chinese. It's a Chinese ship. Are they going to blow up the Chinese ship? Then this becomes a problem for China. This will become a problem for the whole world. But I hope that will de-escalate because I think the Houthis, frankly, got snookered into this thing by the Iranians.
5: 네,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원자력 협정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10: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와의 원자력 협정을 승인할 것이라며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는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이란 이 트럼프 1기 때 미국의 중재로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모로코, 수단이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것을 의미합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즉각 사우디의 아브라함 협정 동참은 중동 평화를 향한 역사적인 도약이 될 것이라면서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이스라엘이 수용하기 어려운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을 관계 정상화 조건으로 내세워 협정이 하루 만에 중대 변수를 맞이했다고 미국 언론들은 짚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의 핵물질 농축은 없을 것이라며 이란과 UAE처럼 비군사적 용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핵 무기화를 이유로 이란을 공격해놓고 정작 이란의 원자력 보유를 비군사적 용도로 인정한 건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 언론들은 사우디의 핵물질 농축, 재처리를 잠재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무기급 핵물질 생산의 길이 열릴 수 있다며 중동에서 핵 군비 경쟁이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원전조차 짓지 않은 사우디가 우라늄 농축의 길로 이어질 수 있는 협정을 체결해 오랜 기간 핵 농축 권리를 협상해온 한국에는 이중잣대가 적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협정에 대한 백악관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시죠.
12: He has said if they don't join the Abraham Accords, the deal is off. So we'll continue to have those conversations with our Saudi counterparts moving forward.
6: 네, 뉴욕 증시는 동반 하락했다고요?
10: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유가 상승과 구글과 테슬라 등 빅테크의 인공지능 AI 자본 지출 우려 여파로 동반 하락했습니다. 유가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다시 고개를 든 여파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서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28일과 29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확률은 지난 16일 11.8%였는데 오늘은 35.8%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처리장치 CPU 시장의 절대 강자인 인텔의 2분기 매출은 161억 3천만 달러로 예상치인 144억 3천만 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2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 EPS는 42센트로 예상치의 2배에 달했습니다. 인텔은 올해와 내년 장비 분야에 집중해 자본 지출 CAPEX를 늘린다는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5: 네, 어제는 한 해 가운데 가장 덥다는 절기 대서였습니다. 호우 속에도 찜통 같은 대서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6: 장맛비가 차츰 약해지면서 서울은 9일 만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제주도는 이미 지난 19일 장마가 종료됐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중복을 앞두고 1년 중 가장 더워지는 시기 대서입니다. 비와 폭염, 열대야가 반복하며 내륙은 습도 높은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과 영남 지방은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 충청과 호남, 경기 남부는 33도 이상 치솟으며 대서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서울에도 9일 만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제주도는 19일부터 장마가 종료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로 산간을 제외한 제주도에는 최근 15일가량 비 없이 폭염과 열대야가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 제주도는 19일 이후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 들어 장마철이 종료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13: 하지만 내륙은 정체전선의 영향권에서 다음 주 초반까지 장맛비가 더 내릴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중부와 전북, 경북지방에 막바지 장맛비가 다소 강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반 비가 그치고 나면 우리나라 상공으로 뜨거운 고기압이 자리하며 내륙도 점차 장마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15: 다음 주 초반에 26일에서 27일 우리나라 상하층을 뜨거운 고기압이 채우면서 내륙의 장마는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폭염과 열대야가 전국으로 확대 강화되겠고요. 먼 남해상에서 만들어지는 열대저압과 태풍의 생성 발달 정도에 따라 한반도 주변 기압계의 변동성이 큽니다.
13: 기상청은 장마가 끝난 뒤에도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며 찜통 더위와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공존하는 예측 불가의 날씨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휴가철로 접어드는 7말 8초 기간, 바다나 산, 계곡 주변의 야영객들은 심한 더위와 갑자기 쏟아지는 호우에 유의해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5: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6: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됐던 수사는 선관위의 투표율 통계 조작 사건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16: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이번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 기록 위작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시간대별 투표율 집계에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산상 수치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투표율이 조작된 셈인데 선관위의 선거통계 시스템 조작 정황이 드러난 건 이번 처음입니다. 만약 오입력 등을 이유로 투표율 집계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보고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합수부는 이들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투표율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율을 임의로 조정한 것이 실무자 개인의 판단인지 혹은 조직적으로 이뤄진 건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투표율 조작의 고의성이 확인된다면 이번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과거 선거로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5: 장윤기 사건의 부실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수사단이 전 광산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는데 부적절한 영향력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6: 특별수사단은 국가수사본부 강력계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장윤기의 살인과 성폭행 혐의가 분리수사된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나연우 기자입니다.
17: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자리잡은 기동대 건물을 전 광산경찰서장이 빠져나옵니다.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겁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조사는 늦은 밤이 돼서야 마무리됐습니다.
18: 네,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네.
19: 박성주 전 본부장이 성폭행 사건을 감시하고 지휘했나요?
17: 김 경무관은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 대신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도록 영향을 끼친 혐의입니다. 조사의 핵심은 광산경찰서가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게 된 경위입니다. 김 경무관이 광산서 최종 책임자였던 만큼 이 같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의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국수본 성폭력 수사 계장을 소환한 데 이어 강력 계장 최모 경정을 소환했습니다. 광산서와 광주청 강력계의 사건 병합 요청을 여성 청소년과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를 들어 막았다는 의혹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 박성주 본부장이 지시한 적 있어요? 성범죄 사건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17: 특별수사단은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 그리고 광산경찰서로 이어지는 지휘체계 안에서 지침이 어디서부터 어떤 경로로 내려졌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함께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도 수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0: 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 하다 보니까 대신에 그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좀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제가 지금 수도권에 지금 헬기 타고 한번 돌아볼 생각이거든요. 전부 다 좀 찍어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1: 네, 보신 것처럼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가 진행이 됐죠. 3시간이 넘는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명확하게 확인된 내용은 보유세 강화였습니다.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어떤 정책으로 이어질지,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지 윤지혜 부동산 114 리서치 랩장과 알아보겠습니다. 랩장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반갑습니다.
1: 어제 TV 화면으로 뵀습니다. 어제 참석하셨었죠?
2: 예, 뭐 참석은 했습니다만 예. 발언하신 분은 한 20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초대받으신 분이 140명 그렇죠. 정도 되니까 예. 대부분은 발언 기회가 예. 없었다 정도에서 좀 아쉬운데 물론 이제 100분이었지만 1시간 20분 정도를 더 연장해서 네. 뭐 소통을 하시려고 하신 부분들은 뭐 높게 평가할 만합니다.
1: 예. 사실 140분이 모였으면은 2박 3일 동안 해도 시간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 면에서는 약간 아쉬운 점도 있었을 것 같고요.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2: 예, 뭐 분위기는 사실 아무래도 그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회의다 보니까 네. 그 처음에 이제 서두 발언에서 여러 가지 그 한정되는 이슈들을 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문에서도 아무래도 그 안에서 움직여야 되고 네. 발표도 뭐 사실은 공급이라든지 뭐 세금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5분씩 발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안에서 좀 움직이는 경향들이 강해지다 보니까 새로운 내용들을 추가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분위기라는 예. 현상들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뭐 토론회의 목적 자체는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 소통과 관련돼 있으니까 그 목적성 자체는 뭐 굉장히 우호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에 대한 변화들을 유도하려는 목적성에서 보면 뭐 좋게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이어질지 이 부분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이런 토론회가 열리게 된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대단히 불안정하다라고밖에 평가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2: 예, 우리가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네. 뭐 대부분 공급 쪽을 제외하고 보면 규제 일면이었죠. 그래서 6.27 대책에서 6억 원 한도 제한을 한 부분들이 그렇죠. 있었고 10.15 예. 대책을 통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광역적으로 확대하는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하는 이런 규제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패키지로 규제 사항들이 유발되고요. 예. 거기에 이제 올 초에는 세금과 관련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와 관련된 부분들을 5월 9일 기점으로 원복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제적인, 대출적인 혹은 제도적인 규제 일변이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치상 볼 때 최근 1년을 돌아보시면 역대 어느 정부보다 1년치 매매가격 서울 기준이긴 합니다만 상승폭이 네. 크다. 아무래도 리딩 지역이니까 이 지역에서 가격 통제가 안 되면 사실은 정책의 효과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고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전세와 월세, 주거비가 오르는 국면들을 동시에 목격하고 있으니까 정책 관점에서 1년을 평가해 보면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정책 효과가 정말 있었나? 정책에 의해서 더 오른 게 아닌가? 뭐 이런 평가도 가능한 수준입니다.
1: 지금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자료 기준으로 봤을 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수도권 매매가격은 6.75%, 서울은 12.67% 올랐고요. 전세는 수도권이 6.28%, 서울은 8.91%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오름폭, 이렇게 시장이 불안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뭐 없는 부분인데요.
2: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문재인 네. 정부 1년차 때 상승폭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 1년 차의 상승폭은 한 15% 정도 되니까요. 네. 사실은 문재인 정부 1년 차 때도 굉장히 우려를 했었거든요. 그 2회 연차에는 한 20% 가까이 이제 서울에서 급등을 그랬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 하반기로 갈수록 혹은 내년으로 갈수록 특히 공급에서 불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아.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크다. 네, 이렇게 봅니다.
1: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책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인데요. 지금까지 정책은 그렇게 성공적이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다뤄졌던 그래서 중요했던 것은 한 세 가지 정도 축이었던 것 같은데 먼저 세금, 대출, 공급인 것 같습니다. 세금부터 살펴보죠. 네. 세금과 관련해서는 보유세 강화는 명확해진 것 같아요.
2: 예, 뭐 아무래도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는 네. 그 현장의 분위기를 보면 뭐 딱히 반대 의견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보유세는 강화하는데 뭐 학계든 전문가든 뭐 유튜버든 뭐 인플루언서든 네. 일반인이든 네.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였고요. 예. 문제는 전제가 붙는다는 거죠.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그 거래세와 관련된 부분, 취득세와 아.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낮춰줘서 네. 매물 유도 혹은 투입되는, 들어가는 입구 쪽과 출구 쪽을 열어둬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사실은 현장의 동의 국면들에 있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보유세를 내기 싫으면은 양도세를 낮출 테니까 팔고 나갈 수 있다.
2: 맞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공급 쪽, 신규 공급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 주택에서 매물을 유도하는 정책들을 반드시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된다가 주로 논의된 사항들이고 그 네. 안에서도 좀 동의를 구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1: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보유세를 높이려면 양도세라든지 거래세를 낮춰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거래세에 대해서는 어떤 명확한 입장 같은 게 나왔습니까?
2: 사실은 보유세는 우리가 뭐 초고가 1주택이다 혹은 초고가에 대한 기준점이다 혹은 실효세율을 뭐 1%까지 한다 안 한다 네. 뭐 이런 부분들까지 고민해서 우리가 이제 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다 이런 부분들이 당장 이달 말에 세제 개편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1: 그렇죠.
2: 그래서 그런 예. 부분들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토론 과정을 거쳤다 볼 수 있는데 이 거래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토론 과정이라는 사전 절차들이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
1: 그렇죠.
2: 그러다 보니까 예. 사실은 5월 9일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했는데 우리가 7월 말에 세제 개편안에서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들을 다시 뭐 1년을 유예하겠다 이러면 사실은 정책에 뭔가 일관성이 떨어지잖아요.
1: 안 좋죠. 보기도 그렇습니다. 일단 안 좋고.
2: 그러다 예. 보니까 토론회를 기점으로 이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거래세 부분들도 같이 좀 건드리자 쪽으로 논의가 된 건데 네. 실제 거래세 부분들도 완화해 줄지는 아직 물음표가 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아까 설명드린 정책적인, 정치적인 노선에서 보면 정책의 일관성이 좀 떨어지는 비판들이 커지니까 예.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부분들은 지금 논의 과정에서 좀 완화해 줄 여지가 있다. 뭐 1년을 유예할 수도 있다.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1: 네.
2: 근데 취득세 부분 우리가 이제 다주택자든 혹은 비규제 지역에서 3주택자든 이렇게 취득세를 뭐 8%, 12% 이렇게 중과하는 부분도 네.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1: 해봤던
2: 있거든요.
1: 거죠.
2: 예, 그런데 취득세와 관련해서 완화 논의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출구 쪽만 열어놓고 네네. 입구 쪽을 막다 보면 또 출구로 안 빠지는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1: 아, 그것도 또 묶이는 배경 가운데
2: 그렇습니다.
1: 아닙니까?
2: 그러다 예. 보니까 우리가 똘똘한 한 채라는 부분들 혹은 다주택자에서 증여나 상속을 통해서 우회하는 부분들도 이 똘똘한 것들을 타인에게 팔고 싶지 않는 그 욕구들이 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실제로 우리나라의 취득세는 상당히 높은 편인 거는 맞으니까요.
2: 네.
1: 자 그런데 보유세를 높이는 건 확실한데 거래세를 낮추는 거는 확실치가 않고 의문이 붙는다. 만약에 거래세가 그대로 된다. 이거는 이미 우리가 경험했던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2: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를 다 온통 강화했죠.
1: 그렇죠.
2: 하다못해 증여 상속과 관련된 부분들까지.
1: 네.
2: 그래서 온통 강화하니까 사실은 이럴 거면 보유에 대한 부담들이 커지니까 증여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이럴 거면 가족에게 혹은 뭐 지인에게 혹은 뭐 친인척에게 뭐 이렇게 그 증여 혹은 지인 간 거래 쪽으로 좀 우회를 했다는 거죠.
1: 아, 예.
2: 혹은 이제 법인 쪽으로도 우회하고 했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틀어막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라는 부분들은 항상 우회로 이른바 이제 절세 전략이라는 것들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온통 다 올리면 제일 그래도 부담이 덜한 걸 찾아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1: 아, 예.
2: 양도와 취득이 부담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 다음에 남은 선택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징역적으로 우회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실제로 우리가 경험했던 일이기도 하고요. 어제는 또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택수 가액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으로 묶자라는 논의도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 차례 계속 논의가 이루어졌던 건데 그래서 보유세도 하나로 합치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까?
2: 예, 이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주택 가액으로 보지 않고 주택 수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징벌적인 세금을 유도하는 그런 논의로 진행이 됐고요.
1: 그렇죠.
2: 그 과정에서 한 발짝도 논의가 진전이 안 된 이유는 정부 여당에서의 그 부자 감세 프레임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1: 아, 예. 아,
2: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가 뭐 자산가인데 왜 이 부분들을 완화해 줘야 되냐 이 논의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 와중에 우리가 이제 현실적인 부분들을 대입해 보면 정치적인 이슈가 아닌 현실적인 부분을 보시면 주택이 10억 원짜리 3개 있는 경우
1: 네.
2: 그리고 30억 원짜리 하나가 있는 경우에 사실은 가액 기준에서 동일하지 않습니까?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4: And Trump threatened to attack a mountain in Iran that's allegedly used for nuclear activity. Pickaxe Mountain is described as one of the most secure.
5: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비밀 핵시설로 추정되고 있는 곡괭이 산이라는 곳을 며칠 안에 타격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만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시설을 미군이 완전히 파괴할 수 있을지를 놓고 의견이 지금 분분합니다. 우선 그 곡괭이 산이라는 게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곡괭이 산이라는 것은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고요. 영어로는 Pickaxe Mountain이라고 부릅니다. Pickaxe가 곡괭이를 말하는 거니까 그대로 직역한 겁니다. 이곳은 이란 중부의 핵심 핵시설인 나탄즈 인근에 위치한 지하 요새화 시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형 산맥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큰 이 산의 이 페르시아어 원래 이름은 쿠에꼴랑가즈라입니다. 이를 영어로 직역하면 Pickaxe Mountain입니다. 그러니까 곡괭이 산이라는 것은 이란 말을 영어로 그리고 영어를 다시 한국어로 그대로 직역한 것입니다. 자, 미국이 이곳을 공격하려는 이유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이곳은 이란이 가장 지키고 싶어하는 지하 깊은 곳에 요새화된 핵시설입니다. 이란은 과거 미국의 공습으로부터 핵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탄즈 인근 산악지대 지하 깊은 곳에 새로운 시설을 건설해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설이 지하 100m 이상 깊이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이곳의 핵심 시설을 이전한 의혹이 있는 곳입니다. 이란이 기존에 지상 및 지하에 분산되어 있던 이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수천 대를 이 깊은 산속 지하시설로 이동시켰다라는 이스라엘 정보당국의 평가가 나오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주요 타격 후보지로 떠오른 것입니다. 자, 이곳이 어떤 곳이냐. 세 번째, 현재 상태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엔 원자력기구의 사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곳은 실제로 이 완공돼서 가동 중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성 사진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터널 굴착 작업과 이 방어력을 보강시키기 위한 작업 등을 했음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단 그 공사를 한 움직임이 포착됐다라는 것이지 이곳에 핵시설이 있다라는 명확한 증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의회에서도 정말 그곳에 핵시설이 있는 건 확실하냐라는 의원들의 질문이 매번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 핵시설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 미국의 공격이 성공할 가능성은 그러면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곡괭이 산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완전한 성공을 거두고 이란의 핵 역량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매우 어렵거나 불확실하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 그 지하 깊이의 한계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하 깊은 곳에 벙커를 파괴하기 위해서 재래식 무기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이 벙커버스터, 지금 제가 재래식 무기라고 이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재래식 무기 하니까 굉장히 낡고 노후한 무기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0: 하기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 당국이 생각하고 있는 다른 대안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다른 대안이라는 것은 우회 타격 전략인데요. 산을 직접 관통해서, 즉 하늘에서 산을 향해서 벙커버스터를 쏴서 산을 뚫는, 그렇게 직접 관통해 파괴하는 방식 대신에 터널 입구를 붕괴시키거나 환기 시스템 또는 전력 공급망 등의 핵심 인프라를 무력화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내에 매우 강력하게 타격할 것이다 라면서 강경한 경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이처럼 지형적인 방어력이 워낙 견고해서 군사적 성공 여부는 여전히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미군은 지난해 6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포르도와 나탄즈 그리고 이스파한 등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이 벙커버스터 14발을 가져가서 폭격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성공이라는 평가를 얻지 못했습니다. 당시 폭격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심각한 파괴를 입혔고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최소 2년 이상 지연시키는 효과를 얻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과장하기 좋아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2년 이상 지연시키는 효과를 얻었다라고 말을 했다면, 그 말 자체는 바꿔 말하면 사실상 지하시설의 파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번에 폭격하겠다라는 이 곡괭이 산은 이들 지역보다도 훨씬 더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폭격의 효과를 얻기가 더 힘들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미국의 벙커버스터 공격이 과연 언제 실시될지, 또 어떤 방식으로 실시될지, 그리고 실제 벙커버스터 공격을 하기는 할지 지금 상당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1: United States has reportedly cut a landmark nuclear deal that could shift the balance of power in the Middle East, not with Iran, but Saudi Arabia.
0: 자, 이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하겠다라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곡괭이산이라는 타겟까지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아주 의미심장한 체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어제 체결한 이 원자력 협정이 발효될 경우에 중동정세에 이 만만치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제 체결된 협정은 미국의 원자력법 123조, 원자력법 123조의 바탕을 두고 체결됐다라고 해서 123 협정으로 명명이 됐는데, 이 협정은 기존과 달리 사우디아라비아의 자체 핵물질 농축과 자체 재처리를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장차 사우디에서 핵무기 자체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의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부장관, 그리고 사우디에서는 압둘 아지즈 빈 살만 에너지 장관이 나와서 이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란은 핵시설을 폭격하겠다라고 하고, 즉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 핵시설을 폭격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열쇠를 쥐어줬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제 체결된 이 협정의 문제는 사우디에 대해서는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추출을 완전히 금지하는 그 안전핀이 제거됐다라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어제 연방정부의 발표를 보면 2년간의 공동연구에서 상업적인 타당성이 입증된다라면 사우디가 자국에 매장된 우라늄을 채굴하거나 아니면 수입을 해서 우라늄 농축을 직접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년간의 연구 끝에 상업적 타당성이 입증된다면이라는 전제가 깔리긴 했습니다만은, 그 전제 하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직접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짧게 한 줄로 보도되는 내용만 보고는 뭐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또 그게 의미하는 것이 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렇습니다. 핵물질의 농축과 재처리 등은 미국의 승인 없이 불가능하다라는 기존의 123 협정에서 사우디는 면제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핵물질의 농축과 재처리 미국 승인 없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안전핀을 뽑은 수류탄을 잘 다뤄야 돼, 너 이거 조심해서 잘 다뤄 라고 그냥 건네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사우디는 이번 협정이 핵무기 개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가 핵을

갖게 되면 이집트, 또 튀르키예 등을 비롯한 인근 국가들의 그 연쇄적인 핵 도미노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폐기와 핵물질 반출을 요구하면서 지금 5개월째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은 이를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점과 관련해서 미국은 이번 협정을 통해서 경제적, 외교적으로 막대한 유형, 무형의 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일단 경제적으로는 그 원자력 사업을 사우디에서 벌일 전망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원자력 기업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네, 미국의 원전기업인 이 웨스팅하우스의 원자로를 사우디에 독점 공급할 전망입니다. 웨스팅하우스가 따낼 계약 규모는 수십억 달러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0년간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는 그 협정의 경제적인 효과를 30년 동안 계산해 본다면 수백억 달러의 규모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자, 몇십억 달러 또는 뭐 30년에 걸쳐서 몇백억 달러. 물론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력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액수는 사실 뭐 보이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규모인데 과연 그 정도 액수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협정이 체결된 것인가라는 의문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어제 이 협정에 사인을 하고 아직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벌써부터 곳곳에서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0: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한동안 잦아들었던 리짐 체인지, 이란에 대한 정권 교체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외교적인 해법이 한계에 부딪히자 강경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건데요. 무기 고갈과 확전이라는 두 가지 위험이 뒤따를 것이다라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1: 파이낸셜 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백악관 내부에서 이란 정권 교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다 그간의 군사 타격마저 한계를 보이자 이란 체제 자체를 흔드는 쪽으로 기류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 역시 기존의 징벌적 공습 전술은 수명을 다했다고 진단합니다.
2: Yeah, look, I think the punitive nature of these strikes on Iran, if they were going to pull the regime to the negotiating table under better terms, I think that would have happened by now.
1: 바뀐 전략의 핵심은 원유 수출을 전면 차단해 정권의 자금줄 자체를 말려버리는 고사 작전입니다. 여기에 보류했던 쿠르드 반군 무장 지원 카드까지 다시 꺼내 내부 봉기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미국 내부에선 무리한 정권 전복이 더 큰 권력 공백을 부를 것이란 회의론도 거셉니다.
3: Is the CIA planning on backing Kurdish rebels to eventually overturn the government and give us a new government Iran? And who's that going to be? You know, we have walked into a huge mess. This is...
1: 실제로 미군이 감당해야 할 안보와 정치적 후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핵심 미사일 자산이 빠르게 소모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대비 태세에 구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요동치면 다가오는 11월 중간 선거에 큰 악재가 됩니다. 외교적 해법을 접고 체제 붕괴라는 극단적 승부수를 다시 만지작거리는 미국. 이 초강수가 이란의 항복을 이끌어낼지 아니면 무기 고갈과 유가 폭등이라는 치명적 대가로 돌아올지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4: 아프리카 콩고에서 발생한 에볼라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민주콩고보건부는 지난 20일 기준 에볼라 누적 확진자가 2,473명, 사망자는 99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격리시설과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도 최소 737명입니다. 지난 5월 15일에 공식 발병이 선언된 이번 에볼라는 기존 유행과는 달리 승인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희귀 계통인 분디부교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현재까지 이 분디부교 계열에 승인된 백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험용 백신 개발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에볼라는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에볼라 유행으로 꼽히는 지난 2013년에서 16년 사이에 최소 2만 8천 명이 감염되고 1만 1천 명 이상이 사망했지만 누적 사망자가 1천 명에 이르기까지 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달 만입니다. 에볼라는 발생 빈도는 낮지만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구토물이나 혈액, 정액 등 감염자의 체액을 통해 전파되며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신규 확진자의 80%가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방역당국이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민주콩고 당국은 이번 유행의 진원지인 이투리주를 비롯해 확진자가 발생한 다른 4개 주에서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시설과 방역팀을 겨냥한 공격이 잇따르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진과 구호단체가 철수한 상태입니다. 또 일부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에볼라 발병 이후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며 파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0: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첫해 동안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의 수가 1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안보통계국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에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 국적자는 총 13,3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그 전년도에 14,850명보다 1,500명, 즉 10.1% 줄어든 수치입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를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행정부가 바뀐 시점을 기준으로 영주권 취득자의 수 향방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1기 말이었던 2025 회계연도 1분기까지는 한국 국적자 2,900명이 영주권을 취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2.8%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 출범한 지난해 2분기부터 연말까지는 한인 영주권 취득자 수가 10,440명에 그쳐서 1년 전 12,290명보다 15.1% 급감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한인 영주권 취득 감소율은 미국 전체 영주권 취득자 감소 추세와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2025 회계연도 미국 내 전체 영주권 취득자 수는 약 132만 명으로 전년 대비 2.7% 감소하는 데 그쳤지만 한인 감소율은 이보다 무려 3.7배나 높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영주권 갱신과 시민권 신청 등 합법 이민 절차의 처리 기간이 눈에 띄게 길어지면서 이 한인들을 비롯한 이민자들의 불편과 더불어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이민국이 FBI 신원조사와 보안심사 등을 대폭 강화하면서 이 심사 지연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이 4개월에서 길면 6개월 안팎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최근에는 7개월에서 길면 1년 이상 걸리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한 영주권자는 지난해 12월 영주권 갱신을 신청했지만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새 카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3-4개월 정도면 갱신이 끝났는데 이번에는 반년이 훨씬 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시민권 신청자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10월 시민권을 신청한 또 다른 한인은 9개월이 지나도록 인터뷰 일정조차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이민국은 최근 내부 지침을 통해서 영주권, 시민권, 그리고 망명 등이 대부분의 이민 혜택 신청에 대해서 FBI 신원 조회를 확대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기존에 이미 신원 조회가 완료된 신청서라 하더라도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재조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 결정을 보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민업계는 앞으로도 강화된 신원조회 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영주권 갱신과 시민권 신청을 계획하는 이민자들은 해외여행이나 취업, 운전면허나 신분증 갱신 등 중요한 일정을 미리 고려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모든 아동과 청년에게 무상으로 공공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자라는 내용의 이 파격적인 법안이 앤디 김 의원 주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앤디 김 연방상원의원은 출생 시점부터 만 26살이 될 때까지 가구소득이나 이민신분 또는 건강상태 등에 관계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과 청년의 건강보험을 보장하는 메디키즈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저소득층 아동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메디케이드 등 기존 공공건강보험의 수혜 대상을 모든 아동으로 전면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미 전역에서 약 3,700만 명의 어린이가 메디케이드 등을 통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는 있지만 여전히 약 440만 명에 달하는 아동이 무보험 상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며 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LA 경찰국이 한인타운 일대를 포함한 LA 주요 지역에서 주말까지 검문소 운영과 집중 순찰을 강화합니다. LAPD는 오늘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는 노스리지 지역, 노드 호프 스트리트와 젤자 에비뉴, 그리고 베니스 블루버드와 센티넬라 에비뉴에서 각각 DUI 체크포인트를 설치합니다. 또 주말의 경우 토요일 오후 6시부터 LA 한인타운 웨스턴 에비뉴와 팔가 교차로에서 DUI 체크포인트가 운영됩니다. 주말 토요일 오후 6시부터는 한인타운 웨스턴 에비뉴와 팔가 교차로에 DUI 체크포인트가 운영됩니다. 역시 토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벤나이스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집중 순찰, 또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는 77가 경찰서와 사우스 이스트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DUI 집중 순찰이 이어집니다. 남가주를 강타한 폭염이 오늘부터 주말까지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기간 동안 낮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10도 이상 높아지는 데다가 밤에도 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LA 한인타운은 90도, 밸리 지역은 화씨 100도를 넘는 폭염이 예상됩니다. 이 밸리 지역의 우드랜드 힐스 등 일부 지역은 최고 105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은 한인타운 91도, 토요일 역시 91도, 일요일 92도,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88도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1: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2: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3: 부당 찜뜸의 명가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찜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4: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3: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우니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5: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6: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5: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6: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7: 99세까지 팔팔하게.
8: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9: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보험.
9: 명불허전 진흥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0: 네, 농담인 듯 농담 아닌 진담 같은 농담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후 조지아주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서 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선거에 또 출마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28년 대통령 선거에 다시 도전하겠다라는 의미로 들리기도 했습니다. 즉시 학생들의 웃음과 함성이 터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그냥 농담한 것이다 라고 하고는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연방 헌법에는 대통령의 두 번을 초과해서 선출될 수 없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3선 출마는 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종종 3선 출마를 암시하는 듯한 뼈 있는 농담을 하면서 지지층을 계속 자극하고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3선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농담인 듯 농담 아닌 진담 같은 농담을 던진 트럼프 대통령은 학생들이 웅성웅성하자 곧바로 이란 관련 이슈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이어서 중간선거에 나서는 이 조지아주의 공화당 후보들을 무대 위로 불러올리면서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조지아주는 대표적인 경합주입니다. 지난 2020년 대선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49.5%의 득표로 49.3%를 얻은 트럼프에게 신승했고 2024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를 50.7% 대 48.5%로 이겼습니다. 2020년 대선 때 득표차가 0.2%포인트 차로 바이든 후보가 근소하게 앞섰지만 그렇게 너무 근소했던 차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주에서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테슬라가 지난 2분기에 기대에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실적을 냈습니다. 테슬라는 어제 실적 발표를 통해서 올해 2분기 순이익이 11억 1,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전망한 순이익 13억 달러에 한참 미치지 못한 수치입니다. 다만 매출과 차량 판매량은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 2분기 테슬라는 전년 동기보다 25%가 늘어난 48만 128대를 판매했으며 총 매출도 26%가 증가한 282억 3천만 달러였습니다. 매출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이처럼 부진한 이유는 모델3와 모델Y의 판매가격 인하와 영업비용 증가 등이 꼽혔습니다. 뉴욕의 건물주들이 맘단위 시장이 주도한 임대료 동결 조치에 반발해서 법원에 무효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 소재 소규모 건물주 5명은 뉴욕시 임대료 동결 결정을 취소해달라라는 소송을 뉴욕주 법원에 냈습니다. 원고 측은 맘단위 시장이 자신의 핵심 선거 공약 이행을 위해서 건물주의 운영비 상승 등 관련 데이터를 무시한 채 파행적으로 의결을 진행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뉴욕시 임대료 가이드위원회는 표결을 통해서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로 지목된 100만 가구의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는 10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1년 및 2년 임대차 계약에 임대료가 동결될 예정입니다.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라는 것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뉴욕시가 오래된 공동주택을 상대로 임대료 인상에 제한을 둬온 그런 아파트입니다. 과거 그런 아파트에 살았던 맘다니 뉴욕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임대료 동결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었고 취임 6개월 만에 이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 것인데 소송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어제 한국에게 군함을 파견해 줄 것을 또다시 요구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은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어제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등을 개최한 뒤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루비오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은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라며 향후 재차 요청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았습니다.

0: 아무리 더워도 시원하게 냉장 보관됐던 수박 한입 입에 물면 모든 것이 그냥 녹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입에 물고 있는 그 수박은 어떻게 잘라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수박은 껍질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씻지 않은 채 바로 칼을 대기가 쉬운 과일이죠. 뭐 참외도 그렇고 이런 과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껍질 표면의 미생물이 칼날을 따라 과육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냉장 보관에도 세균 증식이 완전히 멈추는 것은 아니라서요. 네, FDA는 껍질을 벗지 않은 과일도 표면의 흙과 세균이 칼을 통해 내부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꼭 흐르는 물에 씻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단, 비누나 주방세제로 씻어서는 안 됩니다. 과일과 채소는 다공성, 그러니까 표면에 공기구멍이 많기 때문에 세제 성분들이 흡수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 FDA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그리고 일단 잘랐으면 실온에 오래 두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생각보다도 꽤 빠르게 자른 과일들이 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먹을 때는 잘 모르고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못 먹는 과일, 수박이 대표적이잖아요. 한입 크기로 잘라서 깨끗한 밀폐 용기에 나눠 담고 이걸 냉장고 저 안쪽, 생고기나 생선에서는 좀 멀리 떨어진 곳에 두는 것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남은 수박을 일단 랩으로 포장해서 냉장고에 넣어야 했다면 나중에 꺼내서는 이 랩과 맞닿은 표면 최소 1cm 이상 잘라내라고 하네요. 시험을 해보니까 표면을 잘라낸 안쪽에서도 사실은 일반 세균 증가가 확인이 됐거든요. 가능하면 제일 처음에 먹기 좋은 크기로 밀폐 용기에 두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어떡하죠? 시원한 수박을 벗기 위해서는 그 전에 땀을 좀 흘려야 될것 같은데요. 껍질을 깨끗하게 씻고 또 깨끗한 칼과 도마를 사용해서 열심히 자른 뒤에 빨리 냉장고에 넣는 겁니다.
1: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 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5: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6: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7: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6: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7: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8: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7: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8: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9: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9: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0: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213-388-7979 213-388-7979
9: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
12: 제1약국이 3154 웨스트 올림픽 전신세계의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11: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며
12: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웹사이트 jaysdrug.com을 운영 중입니다.
11: 혈당 검사계 혈압계를 세일하는 제1약국은 323-731-4696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12: 당뇨 교육은 웹사이트 jaysdrug.com.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보험. 명불허전 진흥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4: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듣고 계십니다.

네, 윤 어게인 아니고 트럼프 어게인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애리조나주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론에 동조하는 공화당 후보들이 줄줄이 승리했습니다. 어제 애리조나주에서 주지사 후보 자리를 놓고 치루어진 공화당 내 당내 예비선거에서 앤디 빅스 연방 하원의원이 승리했습니다. 빅스 의원은 73.4%라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경쟁 상대를 꺾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빅스 의원은 올 11월 중간 선거에서 현직인 민주당 소속 케이리 홉스 주지사와 이 표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앤디 빅스 의원은 공화당 내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이자 강경한 마가 활동가로 유명합니다. 특히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라고 믿는 대표적인 부정선거론자이기도 합니다. 빅스 의원 외에도 부정선거론을 믿는 여러 후보가 이번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애리조나주 법무장관 공화당 최종 후보로는 워렌 피터슨 주 상원의원이 뽑혔는데 그는 2020년 대선 부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다음에 이 마리코파 카운티에 대한 조사 결과를 FBI에 직접 넘긴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애리조나주 국무장관 공화당 최종 후보로 선출된 알렉산더 콜러딘 주 하원의원은 변호사 시절 부정선거에 대한 허위 주장을 하다가 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주 하원의원이 됐는데 의원이 되고 나서도 꾸준히 우편투표와 사전투표를 제한하자라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그 역시 대표적인 부정선거론자입니다. 애리조나주에서 이처럼 공화당 내 부정선거론자들이 공화당 최종 후보로 줄줄이 선출되면서 윤 어게인, 아니 트럼프 어게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만만한 나라만 골라서 보복하는 이란의 강약 약강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국면이 파국을 맞은 후 이란의 보복 화력이 친미 아랍국, 쿠웨이트, 요르단 그리고 바레인에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동작전 핵심 거점 중에 소위 만만한 나라만 골라 때리는 강약 약강 보복전이다라는 평가를 낳고 있습니다. 쿠웨이트의 경우에 이란 전쟁 개전 이후 이란으로부터 약 1,400건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요르단 내 미군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도 최근 들어서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 해군 5함대 사령부가 자리한 이 바레인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반면에 다른 주변국들은 이란의 위협에서 이들 세 나라보다는 훨씬 공격을 덜 받고 있습니다.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이 세 나라, 네 나라의 공통점은 자체 군사력이 미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쿠웨이트, 요르단, 바레인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실제로 군사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에는 거의 공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공격을 받은 후 주변국에 대한 보복 공격을 하더라도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보복하는 국가를 선별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서 집중적으로 보복 공격을 받고 있는 요르단의 경우에 이란의 공격을 받더라도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이란 본토를 타격할 장거리 전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만만한 나라만 골라서 보복하는 이란의 강약 약강 스토리였습니다. 네, 이어서 그나저나 남의 집까지 쳐들어가서 우리가 잡아온 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지금 어떻게 된 거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내년 6월 1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엘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어제 열린 재판전 협의에서 마약 및 테러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마두로 전 대통령 부부의 형사재판을 내년 6월 1일 개시한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올해 1월에 체포해왔는데 재판은 내년 6월에 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헬러스타인 판사는 마두로 전 대통령 사건의 본 재판 일정을 지금부터 약 10달 뒤로 잡는 이유는 사건이 워낙 이례적인 데다가 재판 개시 전에 해결해야 할 법적 쟁점도 너무 많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마두로 전 대통령은 자신이 미국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납치됐다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두로 변호인 측은 그가 국가 수반으로서 면책 특권의 적용을 받는다라며 때문에 법원이 소송을 각하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하한다라는 것은 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면서 법원이 그냥 돌려보내는 그런 절차입니다. 한편 헬런스타인 판사는 오는 11월 마두로 대통령 측의 방금 말씀드린 그런 주장에 대해서 우선 심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마두로 전 대통령은 어제 이 베이지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스페니쉬 통역이 제공되는 헤드폰을 착용한 채 재판 관련 발언들을 들었습니다. 어제 연방 하원 의회에서 한인 영 김 의원은 중국이 해양 군사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 그리고 일본 등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회는 중국 조선업의 시장 지배력에 대한 대응 이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화당 소속 영킴 소위원회 위원장은 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 오늘날 중국은 전 세계 선박 건조의 50% 이상을 장악했지만 미국의 점유율은 0.1%도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대만 해협을 놓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은 주저없이 자국 해양 인프라를 군사적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다 라며 이는 미국의 경제적 실패일 뿐만이 아니라 심각한 국가 안보상의 취약점이다 라고 우려했습니다. 영킴 위원장은 한국 그리고 일본과 공격적인 조선 동맹을 우리 미국은 구축해야 한다라며 미국의 혁신과 한국 및 일본의 산업 역량을 결합한다면 우리는 중국의 해양 독점을 깨뜨릴 수 있으며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일 대미 투자와 기술력을 활용해서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의회 차원에서도 한국 및 일본과의 조선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이 드디어 시작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2: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3: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2: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3: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4: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5: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4: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5: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4: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5: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4: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6: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7: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6: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7: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6: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8-45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0: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1: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0: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2: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3: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12: 명불허전 진흥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4: 네, 이 이혼 소송이 진행된 지는 거의 10년 다 돼갑니다. 정확히는 이제 9년인데요. 9년 전부터 소위 세기의 이혼이다라고 불리우는 그 이혼 소송을 이어온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제 내일 최종 선고를 받아들게 됩니다. 두 사람은 도시 하나의 1년 예산과 맞먹는 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재산 분할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데요. 이제 내일 최종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의 과정을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5: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결혼 생활은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20여 년 만에 파국을 맞았습니다. 이로부터 2년이 지난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세기의 이혼 소송이 시작됐고 노 관장도 맞소송을 냈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을 원하면서 자연스레 막대한 액수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최대 쟁점이 됐는데, 노 관장은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며 SK 주식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노 관장의 이런 전략은 2심에서 그대로 통했습니다. 항소심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가운데 일부가 SK의 자금으로 쓰였다고 보고 이를 노 관장의 기여분으로 인정했습니다. 최 회장은 곧장 상고했습니다.
8: ASK의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그 부강으로 먼저 일단 사업을 키웠다라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15: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 20억 원 부분은 확정했지만 비자금 300억 원은 설령 받았더라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으로 보호해야 할 영역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두 차례 조정이 불발된 끝에 내일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을 놓고 최근 급등했던 SK 주식 가치까지 쟁점이 되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14: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어제 필리핀 마닐라에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하고 시진핑 주석의 오는 9월 미국 방문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현지를 방문한 루비오 장관은 왕이 외교부장과 회동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시진핑 주석이 워싱턴 방문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으로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국가 이익을 수호하겠지만 잠재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몇 가지 있다라고 부연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또한 양측 간의 의견 차이가 있지만 우리의 임무는 이런 의견 차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9월 24일 미국을 방문할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만은 중국은 사실 아직 시진핑 주석의 구체적인 미국 방문 일정에 대해서 방문을 하겠다, 안 하겠다, 또는 뭐 언제다 전혀 일절 관련된 내용을 공식적으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임스 울시 전 CIA 국장이 84세를 일기로 어제 별세했습니다. 울시 전 국장은 1993년 당시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서 CIA 국장으로 임명돼서 냉전 종식 이후 역할 재정립에 나선 CIA를 2년여간 이끌었습니다. 울시 전 국장은 한국과도 인연이 매우 깊습니다. 1차 북핵 위기 당시 그는 1994년 1월 CIA 국장 자격으로 극비리에 한국을 방문해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 북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 상황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의 극비 방문은 전 세계가 주목했었습니다. 당시는 북한의 핵 개발을 둘러싸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로 그의 한국 방문은 북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간 고위급 정보 공조의 하나로 추후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제임스 울시 전 국장은 재임 중 북한의 핵 위협을 미국의 핵심 안보 과제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하면서 당시 지금 전 세계에 불안과 우려를 일으키는 가장 위험한 지역은 북한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12: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경질로 야기된 대규모 시위를 수습하기 위해서 군 총사령관을 전격 해임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하일로 드라파티 소장을 신임 총사령관으로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드라파티 신임 총사령관은 우크라이나 지상군 사령관과 합동군 사령관을 역임했었고 지난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군 훈련장 공격으로 장병들이 숨지자 책임을 지고 지상군 사령관에서 사임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엿새째 이어진 대규모 시위에 따른 것입니다. 부정부패에 맞서고 러시아에 대한 드론 공격을 진두지휘하며 전세를 많이 끌어올려 국민들에게 큰 인기가 있었던 미하일로 페도로프 국방부 장관이 취임 6개월 만에 경질되자 키이우 등 주요 도시에 수천 명의 시민이 모여 페도로프 전 장관 복귀, 올렉산드르 시리스키 총사령관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또 시위대는 기한을 내일까지로 제시하며 요구가 묵살될 경우 무기한 시위를 벌이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같은 시위대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우리 모두의 바람은 하나, 적에 대한 승리와 전선 및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통해 러시아를 평화로 이끌 수 있는 조건을 달성하는 것이라며 일단 총사령관을 바꾼 것입니다. 한편 경질된 페드로프 전 장관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군 개혁을 추진해온 젊은 개혁파로 전통적인 군 수뇌부 출신 시리스키 전 총사령관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페도로프 전 장관의 복직은 결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시위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페도로프 장관을 해임하면서 국가안보국방위원회 고위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페도로프 전 장관은 이를 거절하고 장관직을 그대로 유지하길 원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16: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7: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8: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7: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19: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20: 엄마 집밥이 최고지.
19: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20: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19: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20: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9: 밥 한 그릇 더요.
21: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9: 웨스턴 도마 칼국수.
21: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9: 우리 엄마 최고. 투고디죠.
21: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22: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23: 213-381-2424 213-381-2424.
2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5: We will fight for you.
24: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네, 요즘 많이 더우시죠? 오늘도 LA는 90도, 벨리 지역은 100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당분간 한 일주일 이상 이런 더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보가 나오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이 더위에 너무 노출되면 쉬 사람이 지치고요. 또 그렇다고 에어컨에만 하루 종일 너무 오래 있으면 냉방병 걸리고, 자, 이럴 때야말로 과유불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미옥 인사 올립니다. 간밤을 잘 보내셨나요? 저는 어제 아주 오랜만에 사랑하는 방송 선배님과 저녁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살아온 얘기를 나눴습니다. 옛 얘기를 나누면서 울고 웃고 참으로 따뜻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 지금은 방송을 떠나 계시지만 멋진 방송인 저랑 이름이 같은 유미옥. 미옥이 있다. 저는 미옥이 하나. 지금도 늘 도전하며 멋지게 살고 계신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집니다. 어떤 만남은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끝나지만 어떤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좋은 스승을 만나 꿈을 찾고, 누군가는 평생의 친구를 만나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고, 또 어떤 사람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준 낯선 사람 덕분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의 기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좋은 만남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때로는 아픈 만남조차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소중한 스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누군가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따뜻한 미소를 건네고 진심 어린 안부를 묻고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 어쩌면 그 작은 행동 하나가 한 사람의 하루를, 더 나아가 인생까지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도 오랫도록 기억될 아름다운 만남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누군가에게 잊지 못할 따뜻한 인연이 되시길 바라면서 굿모닝 차차차 시원하게 한번 출발해볼게요. 한여름에 듣는 캐롤은 어떤 분위기일지.

파일벨의 캐논이 이렇게 크리스마스 캐롤로 변신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이렇게 들으니까 좀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요? 오늘 선풍기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선풍기를 사러 가야 되겠습니다. 아, 그래도 습기가 요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워지는데 더위를 어떻게 잘 견디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문을 열고 나오셨나요? 영국의 축구 스타 케빈 킥언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내가 마주하는 모든 일을 즐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난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후회도 없죠. 어떤 일이나 사람을 만나기 전에, 야, 오늘 이거 분명히 재밌을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미리 기대하는 그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진짜 우리 하루가 훨씬 근사해진다고 합니다. 그래봐야 뭐 그냥 그렇지. 이런 마음이 아니고, 야, 오늘은 재밌을 거야.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모든 일을 즐긴다. 내가 마주하는 모든 일을 즐기자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우리 하루가 훨씬 더 괜찮아질 거라는 거죠. 지나간 어제의 실수나 아쉬움은 툭툭 털어버리고 오늘이라는 이 선물 같은 순간에 마음을 가득 실어보는 건 어떨까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후회 대신 새로운 기회, 즐거움만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의 시간 속에 아침을 여는 굿모닝 차차차도 좋은 만남이 되길 바라면서 스페인 월드컵 우승해서 얼마나 좋을까요? 스페인의 대표팀 그 파비안 루이스와 가비 선수가 월드컵 우승 기념으로 자신들의 몸무게만큼의 토마토를 선물 받았다는 그런 뉴스가 있네요. 아유, 너무 수고했어. 이래서 고향에 가니까 이 고향이 토마토 특산지로 유명한 스페인 세비야입니다. 그래서 두 선수를 위한 특별한 환영식을 열었는데 이두 선수는 체중계에 올라갔고 그러면 곧 몸무게만큼 토마토를 얹어서 선물하는 이세 그 환영식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선수는 187파운드, 한 선수는 151파운드. 싱싱한 토마토를 품에 안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승의 주역, 아우, 동상도 건립할 시당국에서 동상까지 건립한다고 합니다. 이 스페인 대표팀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를 꺾고 정상에 올랐는데 무려 5,100만 달러의 우승 상금과 함께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우승 기념 반지까지 수여받게 됐죠. 얼마나 좋을까요? 몸무게 얘기하니까 세상에 바다 거북이가 400파운드나 나가는군요. 얼마 전 케이맨제도의 한 멋진 해변 리조트에서 수영장에 갇혀있는 커다란 암컷 푸른 바다 거북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무려 400파운드나 나가는 거구였습니다. 요즘 이 바다 거북이들이 한참 이 산란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미 거북들이 밤에 알을 낳으려고 해변으로 올라오는데 이 해변가 리조트나 건물들의 환한 인공 조명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겁니다. 달빛이나 별빛이 반사되는 바다를 보고 찾아가야 되는데 건물 불빛에 홀려서 육지 쪽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다 땅과 높이가 똑같은 진상형 이 수영장에 툭 빠져버려서 400파운드나 되는 거북이가 수영장에 갇혀서 스스로 나올 수도 없고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다행히 총 출동을 해가지고 이 거대한 400파운드나 나가는 이 거대한 거북이를 안전하게 끌어올렸고요. 건강 상태도 체크하고 바로 위치 태그까지 딱 붙여서 무사히 고향인

0: 바다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가끔 너무 눈부신 불빛에 마음을 빼앗겨 길을 잃을 때도 있잖아요. 오늘만큼은 나만의 잔잔한 달빛을 따라서 차분하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온화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건망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진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네 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5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2: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7: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6: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7: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 벌 799불.
6: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7: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6: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쇼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7: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8: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9: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0: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1: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0: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1: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0: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0: 213838899 213838899.
1: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2: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2: 융자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3: 99세까지 팔팔하게

탱자 뮤직 극장. 오늘은 해먹 위에서 망고를 먹는 날입니다. 인생에도 흔들 의자가 필요하다. 오늘은 내셔널 해먹 데이 그리고 망고의 날이기도 하거든요. 해먹에 누워본 적 있으세요? 가만히 누워있는데 바람이 살짝 흔들어주고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얼굴을 스쳐 지나가고 아 세상이 이렇게 조용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해먹은 원래 놀려고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전 중앙 아메리카 사람들이 땅의 벌레와 뱀을 피하려고 나무 사이에 천을 걸어 잠을 잤던 것이 오늘날 해먹이 되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만들었던 것이 세월이 흘러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휴식이 된 것이죠. 또 오늘은 망고의 날. 망고는 이상한 과일입니다. 망고 망고. 껍질은 투박한데 안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죠.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에는 지친 마음 하나씩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망고 한 입, 해먹 한 번,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느껴질 때는 더 빨리 뛰려고 하지 마세요. 해먹은 앞으로 가려고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쉬라고 흔들어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잠깐 멈춰있는 시간이 결코 뒤처지는 시간이 아니죠. 그 시간 덕분에 다시 걸어갈 힘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해먹은 어디인가요? 커피 한 잔일 수도 있고 좋아하는 음악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아우 우리 점돌이 나의 반려동물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굿모닝 차차차가 여러분의 해먹이 되었으면 합니다. 잠시 기대어 웃고 노래도 듣고 힘을 얻어가는 곳 오늘도 그렇게 함께 흔들려 보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차차차에서는요 한라인 우리의 한라인을 활짝 열었습니다. 213 531 2291 531 2291로 전화 주시는 분은요 아 굿모닝 차차차에 선물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세상에나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다는 올림픽 칼국수 거기 콩국수가 얼마나 구수하고 맛있는데요. 올림픽 칼국수에 해서 50불 상당의 선물권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제주화로에서 50불 상당의 식사권. 아, 찌끼다시가 예술인 곳이죠. 그리고 소반식당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에서 50불 상당의 선물권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끼면 뭐해. 응? 빨리 그냥 오픈을 하려고요. 오늘 전화 주신 굿모닝 차차차 여기 듣고 있어요 하시는 분 선착순 한 분께 선물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531-2291로 전화 주시면요 세상에 50불 식사권이 어딥니까? 전화 주세요. 213-531-2291입니다.

0: 어머, 전화가 마구 왔어요. 어,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디 누구십니까?
1: 아, 저 채팅방으로 항상 인사드리는 송다정입니다.
0: 어머, 다정탱자님. 어, 너무 네. 반갑습니다. 방송 듣고 계셨군요.
1: 그럼요. 매일 듣죠.
0: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 요즘 덥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 더위를 잘 이겨내고 계세요?
1: 저는 사는 데가 팜딜이에요.
0: 거기 덥잖아요.
1: 여기는 완전 사막이죠.
0: 어떡해.
1: 그래서 여름에는 뭐 땡볕이 엄청 세서 네. 사실 바깥에는 잘 못 나가지만
0: 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1: 아, 뭐 그냥 저냥 살아야지 뭐 여기서 어떻게
0: 그냥 저냥 살아. 아, 팜데일 거기 그래도 한인분들이 많이 계시던걸요? 거기 한인회도 있고 그렇잖아요.
1: 저기 예전에 제가 여기 이사 온 지 한 15년 됐는데요.
0: 네.
1: 맨 처음에는 그렇게 한국분들이 별로 없으셨어요.
0: 네.
1: 근데 이제 지금은 어우 많이 살고 계세요.
0: 그렇죠.
1: 네.
0: 저 아는 언니도 거기 계시는데 어우 거기는 널널해가지고요. 뒷마당에 뭐 탱자나무, 레몬나무, 대추나무, 뭐 복숭아나무 다 심어놨더라고요.
1: 여기는 요즘 짓는 집은 그렇게 이제 자리를 저기 땅을 많이 주지를 않는데. 예전에 집들은 이 뒷마당이 굉장히 많이 넓어요.
0: 네.
1: 그래서 나무들 진짜 뭐 자두, 복숭아, 저도 또 복숭아 나무도 몇 그루 있고.
0: 네.
1: 저기 제 지인분들도 뭐 대추 나무에서부터 자두 뭐 안 심어서 키우시는 분들이 없는 것처럼 많이 심고 있어요. 네네.
0: 아우 이 뜨거운 열기가 그 나무들을 열매를 그냥 푹 그냥 달콤하게 익히는 것 같아요. 농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1: 농사가 이렇게 띵볕이라 농사가 그렇게 잘 되는 거는 없는데 되는 거는 잘 돼요. 자두, 뭐 복숭아,
0: 네.
1: 뭐 이런 그런 거는 열대 나무는 잘 돼요.
0: 네, 아니 이러다가 금방 또 추수철. 응? 땡스기빙이라고 터키하고 그러고 이러다가 금방 또 크리스마스 해피 뉴이어 이러게 생겼어요. 왜 이렇게 빠르죠 대정님?
1: 맞아요 맞아요. 저도 미용님 친해지고 싶어서 전화 네. 한번 드려봤습니다.
0: 너무 벌써 친해진 느낌이에요 언니.
1: 감사해요
0: 언니. 아니 우리 다정님은 미국에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1: 2000년에 왔어요. 2000년에 와서
0: 아, 네.
1: 플로리다에 한 6년 살다가
0: 네
1: 저기 남편 직장이 이제 캘리포니아로 되는 바람에
0: 네
1: 캘리포니아로 2006년에 이사 왔어요.
0: 네
1: 이제 근데 뭐 캘리포니아는 너무 물가가 비싸고 하니까
0: 네
1: 이제 뭐 그래도 뭐 그럭저럭 벌써 20년 됐네요.
0: 우리 뭐 다들 뭐 그래 똑같아요. 그럭저럭 다들 그럭저럭 지내면 최고죠 뭐.
1: 아 그 그럭저럭이 참 시간이 빨리 가죠.
0: 그냥저냥 그럭저럭 그냥 살다 보니 어떻게 휘리릭 시간이 지나갔나 진짜 어이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가죠 진짜 말도 안 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진짜 안 그래요? 벌써 올해도
1: 맞아요.
0: 지금 7월 달이야. 말도 안 돼.
1: 눈 깜빡하자면 벌써 7월 달이면 7월 말쯤이잖아요.
0: 그렇죠. 아니 플로리다에서 이쪽 캘리포니아로 오시니까 뭐가 제일 좋던가요?
1: 뭐가 제일 좋은 게 날씨죠. 이제 플로리다도 사실 리타이어 하시는 분들이 플로리다를 많이 가시잖아요.
0: 그렇죠.
1: 왜냐면 거기는 그 스테이트 택스가 없어서
0: 네.
1: 이제 그 이제 많이 리타이어해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가시는데.
0: 맞아요. 네.
1: 근데 너무 그 습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0: 모기도 많고.
1: 모기 무는 게 이 눈에도 안 보이는 게 그렇게 많아요.
0: 예.
1: 그래가지고 밖에를 뭐 날씨가 뭐 차츰하면 뭐해 나가서 뭐 한 5분만 앉아 있으면은 모기 뭐 무슨 조그만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벌레 뭐 뭐 네. 뭐 너무나 많이 물어뜯으니까 사실 네. 나하고는 별로 안 맞더라고요.
0: 저도 캘리포니아 와서 넘버원 제일 좋은 거 뽑으라면 모기가 없다는 건데.
1: 진짜 맞아요.
0: 요즘은 종종 나타나서 아니 이러고서 요즘 습기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네. 아무튼 우리 다정탱자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소반식당 올림픽 칼국수 제주화로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거 고르세요.
1: 아유 안 주셔도 되는데.
0: 아유 그리고 저기 이렇게 차차차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0: 차차차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네.
0: 네 듣고 싶은 노래 신청곡 있으시면 청해 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네 청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0: 오키님의 나는 몰라요 들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언젠가 한번 들으면서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했는데 시간을 놓쳐버리고 오늘에야 준비를 했습니다. 오키님의 나는 몰라요 들으셨어요. 아,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또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제 우리 미션 CD 클리닉의 마크리 대표님이 방송이 끝나고서 오후에 전화를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발런티어를 하겠다 해서 전화를 많이 주셨다고 그래서 방송의 위력을 느낍니다 이러셔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전화를 주시는 분이 있어야 또 여러분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정말 좋은 분들이 그렇게 참여를 해서 그런 미션에 또 홈리스 돕기 캠페인도 하시고 여러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라고 많은 분들이 발런티어를 하고 또 기부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전화를 주셨다고 합니다. 전화 주신 모든 분들 복 받으시는 그런 일을 복지는 일을 하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게 발런티어를 많이 하는데 요즘 아이들이 정말 스마트폰이나 모니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요즘에 무려 100시간 동안 화면 대신 동화책을 들고 아주 특별한 친구를 찾아간 11살 소년이 있습니다. 플로리다 잭슨빌에 사는 소년 네헤미아 터너라는 소년인데요. 지역 동물보호소에서 책 읽어주는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유기견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해왔다고 합니다. 이게 참 독특한 게요. 그냥 뭐 유기견들하고 놀아주는 게 아니고 이 동물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했던 그런 동물들이 그 동화책을 읽어주면 굉장히 이 강아지들이 그 진심이 전해져서 그런지 귀를 잘 기울이면서 아이들의 불안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불안도 덜어주고 그리고 새로운 좋은 가족을 만나게끔 해주기까지 그런 시간을 드린 거죠. 누군가의 작은 관심과 다정한 목소리가 또 누군가의 세계를 바꾸는 일. 그렇게 오늘 동화책을 읽어주든가 노래를 해주든가 그런 작은 관심이 바로 우리 주변에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루를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굿모닝 차차차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 탱자 뮤직극장에서는 여러분의 전화도 많이 받을 테니까요. 이거 적어놓으세요. 213-531-2291 우리 모두가 작은 새의 피난처 쉼터가 될 수 있는 탱자나무에 모두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탱자님이십니다. 오늘 다정 탱자님이 저쪽 팜데일 오늘 덥겠네요. 팜데일 오늘 100도 넘을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그곳에도 계시고 저쪽 팜스프링에 계신 분 또 리버사이드 이런 쪽에도 과일나무 익어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네요. 자, 그런 한 분 한 분 탱자분들과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더 가지려고 합니다. 스튜디오의 핫라인은 항상 켜져 있습니다. 213-531-2291-531-2291입니다. 좋은 일 알려주시고 또 도움이 필요한 곳에 그런 또 종소리도 울려주시면서 이 시간이 그런 신문고 같은 그런 또 나팔수 같은 역할을 하기를 바라면서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3: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4: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5: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6: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7: 건강하세요.
5: 센터 메디컬 그룹.
8: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8: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0: 혼자 가라 샤데. 이 시간은 여러분의 고민을 받는 시간입니다. 한인타운에 사는 모처의 모 소녀가 이런 고민 사연을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탱박사님. 저는 늘 왜 제자리인가, 왜 발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건 아닌지. 남들은 좋은 집에서 안정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난 아직 이 낡은 아파트에서 떠나지 못하고 이렇게 묵혀 있는 걸까. 언젠가 나아지겠지 희망을 갖고 여지까지 잘 견뎌온 것 같은데 요즘은 매사가 재미가 없고 의욕이 없는 것 같아요. 나의 마음을 다시 일깨워줄, 다시 살고 싶은 의욕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저 좀 나무라 주세요, 탱 박사님. 탱자 가라사대. 등장인물은 탱박사와 점돌입니다.
1: 야옹.
0: 박사님, 이분은 스스로를 나무라 달라고 하시네요. 왜 나는 아직도 제자리일까? 왜 남들은 다 앞으로 가는데 나만 이렇게 멈춰있는 것 같을까요? 근데 이분 정말 혼나야 되는 걸까요? 잊지 않기
2: 위해 더 깊이 점돌아, 옛날 대나무 농장을 본 적이 있느냐? 씨를 심고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는단다. 사람들은 말하지, 이거 죽은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대나무는 땅 속에서 수천 갈래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 그리고 어느 순간 몇 주 만에 몇 미터씩 자라기 시작하지. 사람들은 그때만 보고 갑자기 성공했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그 대나무를 키운 거란다.
1: 그럼 탱 박사님, 이분도 지금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걸까요?
0: 숨이 멎은 자리에. 그럴 수도 있고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지. 사연을 들어보니 이분은 포기한 사람의 말이 아니야. 너무 오래 버틴 사람의 말이지. 버티는데 힘을 다 쓰면 사람은 앞으로 나갈 힘이 잠시 없어질 수 있단다.
1: 그런데 왜 요즘은 아무것도 재미가 이분이 없다고 그러실까요?
0: 마음도 배터리 같아서 계속 쓰기만 하면 방전이 되지. 방전된 배터리를 보고 왜 달리지 못하냐라고 꾸짖지는 않잖아. 먼저 충전부터 하지. 사람도 그래. 지금 필요한 건 자책이 아니라 회복일지 몰라. 하지만 여기서 꼭 하나는 얘기하고 싶구나. 남의 집과 내 인생을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남의 결승선에서 내 출발선을 재기 시작한단다. 그건 누구에게나 불공평한 경기야. 당신의 그림자를
2: 따라가요. 오늘의 탱자 가라사대.
0: 인생은 빨리 가는 사람이 이기는 경주가 아니라 멈추지 않는 사람이 결국 도착하는 여행이다. 오늘 당신이 살아낸 하루도 내일의 당신을 떠받치는 뿌리가 된다.

이지의 Somewhere Over the Rainbow 들으셨습니다. 제가 웃겨가지고요. 왜냐면 밤새 무슨 일이 있었나? 챗GPT 제가 이런 질문을 했군요. 짝을 찾으려면 왜 이렇게 썼을까? 진짜 혼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그랬는지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제가 딴 건 안 하고 짝을 찾으려면 이렇게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챗GPT가 그런 얘기를 해주네요. 짝을 찾는 방법은 다양하고 사람마다 효과적인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짝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일반적인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하고 해주셨습니다. 요즘 한인타운에 짝 없는 분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어떤 분이 너무 외로워서 난 다 가졌는데 짝이 없어서 너무 외로워서 광고를 낼까 이런 생각까지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다행히도 짝을 찾으셔서 요즘 뭐 아주 행복해 하시는 걸 봤습니다. 서로가 좀 의지가 될 수 있고 혼자 있으면 밥도 대충 먹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누가 있으면 그래도 차려서 그냥 이렇게 먹어야지 이러면서 아무래도 신경을 쓰게 되고 야 우리 이러고 있지 말고 나가서 걷자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쪽으로 많이 서로 자극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짝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밤에 내가 왜 이걸 물어봤을까 세상에 웃기지 않습니까? 짝을 찾으려면 챗GPT가 이렇게 정말 착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첫째,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기, 동호회, 자원봉사, 스포츠클럽 등 다양한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집니다. 집에만 있지 마시고 여러 활동을, 자원봉사를 해보십시오. 또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를 이용해라. 친구와 가족의 소개도 좋고 소개받는 방법이 아주 좋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추천을 받기 때문에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취미나 관심사를 통한 만남, 공통의 취미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모임에 참여를 하면 대화의 주제도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대요. 그리고 자신을 가꿔라. 자신의 외모, 건강, 정신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뿜뿜하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끌어당긴대요. 그러니까 자신을 가꾸는 거에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해하자. 나 자신의 가치관, 성격, 원하는 관계의 형태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야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군요. 그렇게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좋은 인연은요, 때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올 수 있어요.

0: 굿모닝 차차차 캠페인이었습니다. 짝을 찾아. 2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은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하는 성민산삼 한방병원,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지는 에취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 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리는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네 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립니다.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곧 찾아뵐게요.
1: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2: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
3: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4: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3: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4: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3: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4: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3: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5: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5: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6: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213-388-7979 213-388-7979
5: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8: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7: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8: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7: 올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8: 김수전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김수전기.
9: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0: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9: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0: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9: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5: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1: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5: 네.
11: 수영도?
5: 그럼요.
11: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5: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1: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2: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3: 문선향의 머니터크가 청소년 재정사관학교 서머캠프를 합니다. 8월 4일 LA, 8월 6일 얼바인에서 적추 투자를 배우고 스르증도 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 허버드는 못 가도 변방장자는 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못 가르치는 우리 재정교육 문선영 선생님이 해주십니다. 참가 문의 626-827-9599 626-827-9599. 참가자 2명을 선발 장학금도 수여합니다.
14: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 시주쿠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5: 안녕하세요. 우미노 시주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다 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면역력이 튼튼해야 각종 질병에 대항할 수가 있다는 말인데요. 면역력 하면 바로 후코이단을 빼놓을 수가 없죠. 최근에 보면 후코이단의 인기가 매우 높아지며 시중에 검증되지 않은 후코이단 제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제대로 만들어진 후코이단을 선택하는 대표적인 기준과 실패 없는 후코이단을 선택하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후코이단은 해조류 중에서도 갈색을 띠는 갈조류에서 추출한 끈적끈적한 하나의 성분 이름일 뿐 모든 후코이단 제품이 동일한 효능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먼저 후코이단 캡슐 안 내용물 색을 확인하십시오. 자연계에 존재하는 후코이단은 갈조류에서 추출되기에 원재료 색상은 천연 갈색을 띠어야 합니다. 캡슐 안 파우더의 색이 흰색이나 아이보리색 혹은 옅은 갈색을 띠는 경우라면 미량의 후코이단만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으며 후코이단의 분자 구조를 깨뜨려서 저분자 상태로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다한 정제 과정을 거쳤다면 후코이단 고유의 효능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후코이단 내용물의 맛을 보십시오. 캡슐 형태라면 꼭 캡슐을 열어서 파우더의 맛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미역기나 다시마를 갈아서 짙은 갈색을 내거나 색소나 다른 첨가물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으니 꼭 캡슐 안을 열어 눈으로 확인하신 후 맛까지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특별히 후코이단은 제조 공정이 복잡하고 섬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올바른 공정을 거치지 않은 후코이단은 천연 갈조리 맛이 나지 않고 화학약품 맛이 나기도 하며 미량의 후코이단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코이단의 색과 맛은 흉내낼 수 있다고 해도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3의 공신력 있는 공인기관에서 후코이단의 원료부터 제조 과정은 물론 최종 완제품의 품질과 효능까지 검증받은 JHFA 자파 인증 마크입니다. 반드시 JHFA 인증을 받은 제품을 고르셔야 금전적, 시간적, 그리고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후코이단 업계 최초로 자파 인증을 획득해 품질과 안전성 모두 검증받은 오리지널 우미노 시주쿠 후코이단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866-566-9999으로 연락 주시면 전문 상담과 함께 정품 후코이단을 비교해 보실 수 있는 무료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미노 시주쿠 후코이단과
16: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7: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시원하게 잘 계십니까? 어제 진짜 더웠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더위를 먹었는지 집에 가면 그냥 뻗어가지고 어? 선풍기도 고장나고. 아 근데 에어컨을 왜 이렇게 틀기 싫은 거예요? 소리가 나고 그래서 에어컨 바람을 안 좋아해서요.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홍님도요 집에서 정말 비치 스타일로 가는 옷을 입으시면서 시원하게, 그래서 시원하게 에어컨 없이 잘 견디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이 캘리포니아 이 서부의 물 재앙이다. 이 파월호와 미드호가 역대급 위기로 수위가 최악으로 떨어졌다는 뉴스가 오늘 또 떴네요. 파월호 레이크 파월의 경우는 저수율이 단 23%밖에 안 되고 미드호는 27%라고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눈이 안 와서 봄에 눈이 녹을 때 다시 좀 나을 것도 같지만 아우. 이 콜로라도강 줄기가 마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4천만 명의 마실물이 위협받고 500만 에이커의 농경지 요수가 끊기고 또 70만 가구에 공급되던 수력발전 전력이 또 날아갈 위험에 처한다고 그러는군요. 앞으로 콜로라도강 물을 나눠 쓰는 7개의 주가 누가 물을 어떻게 내밥거릇 싸움을 하면서 연방정부까지 나서서 중재 중이지만 타협이 쉽지 않다고 하네요. 이게 올겨울에 눈 좀 온다고 해결될 수준이 아니라고 합니다. 당장 뼈를 깎는 물 절약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네요. 그래도 나라도 그냥 아껴 쓰자 이런 마음으로 샤워는 짧게 그게 피부에도 좋다죠. 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16살의 소년 에반 버즈가 수중 미세 플라스틱을 감지하는 자율주행 거북이 로봇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카누 캠핑 중에 부드러운 거북이에 헤엄치는 모습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거북이 로봇을 설계를 했습니다. 이 로봇이 물속에 들어가면요 바로바로 미세 플라스틱을 식별해서 정확도 94%의 정밀 측정 기술을 보인다고 하네요. 어우 정말 그 어린 나이에 정말 기특하지 않습니까? 국제과학기술 경진대회에서 상을 수상해서요 5만 달러 장학금을 받았다네요. 앞으로 계속 우리 인류를 위해서 공학을 전공할 계획입니다. 지구촌이 뜨거워지고 있죠. 온난화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대형 산불 소식이 정말 자주 들려오잖아요. 스페인에서는 첨단 드론이나 AI 대신에 아주 특별한 원조 소방대원들이 활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당나귀 소방대 얘긴데요. 바르셀로나 근교의 한 작은 마을에서는 학대받거나 버려진 당나귀 60여 마리를 구조해서 산불 예방 작업에 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불이 가장 번지는 큰 이유는 바짝 마른 풀과 덤불 때문인데 이 당나귀들이 산속을 누비면서 불에 잘 타는 풀들을 부지런히 먹어 치우는 겁니다. 천연 방화선을 만들어주는 거죠. 더구나 당나귀는 몸무게가 꽤 나가다 보니 쿵쿵 걷기만 해도 낙엽층이 단단하게 눌려져서 불길을 차단하는 효과도 크고 당나귀들이 지나가던 길은 실제 소방관들이 소방호스를 끌고 이동하는 통로가 되어준다고 합니다. 버려진 동물들에게는 치료와 함께 안전한 울타리를 선물하고 우리 인간에게는 푸른 숲을 지키는 가장 친환경적인 방패가 되어주는 당나귀들. 옛 조상들의 지혜와 동물의 따뜻한 체온이 만나 산불을 막아내고 있다니 기분 좋은 상생의 아이디어네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어쩌면 작은 존재들이 서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꿀벌 얘기입니다. 갓 태어난 어린 일벌들이요. 여왕벌 곁을 지키며

한국의 한 미슐랭 투스타 고급 레스토랑 주인이 법원에 넘겨져서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 원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바로 개미를 손님한테 대접해서 그랬다네요. 샤벳 디저트에 산미를 신맛을 내겠다고 미국이랑 태국에서 말린 개미를 가져와서 고명으로 얹어 판 건데요. 4년 동안 무려 12,200그릇 개미 49,000마리를 손님한테 대접했다고 합니다. 디저트로만 판 돈이 1억 2천만 원이 넘는다나. 근데요, 아, 번데기도 먹는데 왜 개미가 안 돼? 근데 한국에서는 식약처 법상 식용으로 등록된 곤충 10종, 번데기, 메뚜기 등 등록된 애들만 허가받고 이렇게 어? 그래서 그 외에 다른 곤충을 쓰려면 특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건 식약처 조사 결과 이 식당에서 쓴 개미에게서 중금속이 허용 기준치에 최대 55배나 나왔다고 하는군요. 환경에도 좋고 단백질도 풍부하다 해서 개미나 메뚜기 요리, 곤충 요리를 응? 다시 유행시킨다. 우리 나중에는 이런 거 먹고 살아야지. 뭐 이런 영화도 있잖아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개미 올라간 샤베트가 나오면 드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 먹을 것도 많은데 꼭 개미를 먹어도 될까? 요즘 인터넷에 SNS에 아주 뜨는 노래를 마지막으로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즘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의 코미디언 카일 고든의 신곡 미스터 잠보라는 노래인데요. 아프리카 사람들의 이름 중에 잠보가 되게 우리의 그 어? 갑돌이처럼 일반적인 이름인가 봐요. 미스터 잠보. 이 내용이 진짜 배꼽 잡아요. 베리 버겐이라는 미국인 관광객 캐릭터가 아프리카 초원에 가서 혼자 깨달음을 얻었다 하면서 유난을 떠는 얘기입니다. 그 뮤직비디오에 보면 그 현지인은요, 그 아프리카 말로 뭔 소린지 한 개도 모르겠어 하고 질색을 하지만 난 나에게 영혼의 골짜기와 고대 문서의 지혜를 알려주는 거구나 이러면서 엉뚱하게 오버를 하는 거죠. 서양 관광객 특유의 엉뚱한 모습을 뼈있게 꼬집은 겁니다. 이 카일 고든은 이 노래 하나 찍으려고 직접 사비를 털어서 아프리카 남아공이와 그리고 에스와티아까지 건너가서 뮤직비디오를 찍었다고 합니다. 현지 주민들에게 나는 바보 같은 미국인 관광객 역할이다 라고 설명했더니 촬영 내내 모두 배를 잡고 웃었다고 하는군요. 바로 폴 사이먼의 아프리카 대륙을 모티브로 해서 불렀던 노래 그레이슬랜드를 패러디를 한 노래. 미국의 코미디언 카일 골든의 미스터 잠보. 아프리카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실까요?

0: 카일 골던의 미스터 잠보 들으셨습니다. 아프리카 말도 나오고 그러죠. 아프리카 언어가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가보셨나요? 저는 아프리카라고는 뭐 아프리카 대륙에 있긴 하지만 모로코만 가보고 다른 데는 못 가봤어요. 최근에 이집트를 피라미시 그렇게 크다니 하고 엄청 다녀오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요즘 또 그리스 또 그런 문화에 관한 강의를 듣고 나니까 그리스도 가봐야 되겠고 이집트도 가봐야 되고 죽기 전에 가보고 싶은데 날이 이래가지고 움직이지 말고 그냥 있는 것이 안전한 것이요. 또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닐 수 있을 때 또 다니는 게 좋지요. 캘리포니아의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여러분 예출할 때 휴대폰만 들고 달랑 나왔다가 어머 운전면허증 이렇게 놀라신 적 있으시죠?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스마트폰에 운전면허증을 넣고 다닐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참여 정원을 확 늘렸다는 소식입니다. 케빈 뉴섬 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서 전체 운전자의 60% 무려 2100만 명까지 등록할 수 있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이 뉴스를 보고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께 설명도 드릴 겸 저도 직접 저의 그 구글 왈렛 앱에 담아뒀습니다. 여러분 뭐 애플을 쓰시는 분은 애플 왈렛에서 하셔도 되고요. 그런 또 DMB 왈렛 앱이나 여러분 그런 크레딧 카드를 앱으로 저장을 하잖아요. 거기 가시면 나의 뭐 드라이브 라이센스 아이디 넣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클릭을 하면 나의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앞뒤로 스캔을 하고 그리고 내가 본인이라는 거를 거기서 DMV에서 인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비디오로 나를 촬영을 합니다. 오른쪽 왼쪽 돌려서 그래서 찍어놓고 기다리면 한 몇 분 후에 인증이 됐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 나의 그 지갑 앱에 구글 왈렛 앱에 나의 라이센스가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쓰이는 데는 아직 한정이 돼 있어서요. 지금은 LAX 일부 공항 검색대나 지정된 업소 위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미리 등록해놓으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운전하실 때는 꼭 실물 면허증을 지갑에 챙겨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편리해지긴 했지만 한편으로는요. 좀 그래요. 이제는 뭐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정부에서 모든 거를 아주 그냥 통제를 쥐구멍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요즘은 그렇게 다 모두를 하나하나 그렇게 통제를 하는 그 브라질에서 픽스라는 그런 어떤 결제 시스템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한 거라고 그러더군요. 너무 간편해서 브라질 인구의 70%가 쓰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떤 그 모든 게 집중화가 되고 너무 컨트롤을 하고 그런 또 정부가 다 그냥 보는 거죠. 그래서 비자 마스터 필요 없다 피 안 낸다 좋아할 게 아니라 그러면 또 위험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도 뭐 이 변화의 바람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옛날 것이 좋은 것이요. 나는 농약 안 쳐 이러고 꽃밭을 가꾸시는 분을 뵀는데 오렌지 카운티 쪽에 라데라 렌치 여기에서 여기가 아주 그 미션비오보다 더 밑에 있는 쪽이에요. 라구나 비치에서 안쪽으로 한 20분 가면 있는 그 라데라 렌치에서 아주 특이한 소아암 환자들이 발생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잔디에 뿌린 그 농약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약이 정말 안 좋죠. 그래서 골프 치는 것도 아침에 상쾌한 바람 하면서 골프 치는 거 아침 일찍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농약 뿌린 게 올라온다 그러는데 그래도 뭐 그러고 보면 내추럴한 게 참 좋은 건데 우리가 또 좋아하는 아보카도도 사실은 가장 좋은 그런 브랜드를 한 종류만 쓰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그 하스라는 아보카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브랜드인데요. 전 세계에 무려 1,210만 톤, 242억 파운드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아보카도를 한 해에 이렇게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어느 하나가 야, 그게 맛있고 촉촉하고 이게 제일 좋다 라고 해서 그것만 열심히 키우다 보면요, 유전적 다양성이 없어서 새로운 병충해나 기후변화가 찾아오면 전 세계 아보카도 농가가 한 번에 순간에 초토화될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요, 중남미 저지대 시골 마음에 그 희망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고대 품종, 그런 옛날 애들이 잘 적응을 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네요. 오늘 식탁에 올라온 그런 아보카도나 이런 채소들을 보면서 유구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잘 여지까지 있어올까, 멸종하지 않고 하시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버타 캐나다에서는 금붕어를 포함한 외래종을 자연에 방류하지 말라, 사람들이 일부러 방생한다고 금붕어를 마구 풀어가지고요 토종 생물들의 서식지를 위협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붕어를 외래종을 방류할 경우 최대 우리 돈으로 5만 천 달러의 벌금, 최대 1년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작은 거 하나가 생태계를 그렇게 파괴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생물이든 원래 살던 곳이 아닌 자연에 함부로 유입이 되고 이러면 또 사단이 나지 않습니까? 아, 그래도 우리는요, 여기 와서 한국을 떠나서 이 미국에서 잘 그래도 뿌리를 내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에게 기특하다고 응원해 주세요.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지는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 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3: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4: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213-388-7979, 213-388-7979.
3: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6: We will fight for you.
5: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7: 3호 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6: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7: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6: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7: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6: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7: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6: 213-427-5500, 427-5500.
0: 굿모닝, 차차차. 오늘 2부 게스트 오셨습니다. 너무 싱그러운 분이세요. 이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 영어가 왜 이렇게 안 늘어요? 이분이 1 플러스 1 할 때 너무 귀여워요. 1년밖에 안 되셨는데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많이 아니 영어가 거죠? 안 느는 게 1년 되셨으니 아 우리는 뭐 30년 40년 돼도 영어가 왜 이렇게 아 어려워 진짜 일찍 아, 왔었으면 좋았을 걸.
8: 예, 그러니까. 네. 예. 아기 때 왔어야 되나 봐요.
0: 네. 응애할 때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도요. 우리 LA에 이렇게 한인들이 모여서 함께 소통하고 또 좋은 그런 물건들을 우리 토속식품 또 여러 생활에 편리한 물건들을 홈쇼핑 월드 가서 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거야 진짜 감사해요.
8: 저도 홈쇼핑 네. 월드 다니면서 한국분들 네. 많이 만나고 네. 또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0: 아~ 바로 홈쇼핑 월드 김미경 실장님 모셨습니다.
9: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네. 오늘 한인타운 경제 살리기 창고 대방출 세일 제3탄이네요.
8: 아 진짜 야. 이번에는 크레이지 네. 세일입니다.
0: 진짜?
8: 예예예. 예, 예.
0: 기대가 돼요.
8: 저희가 과일 네. 모이스처 클렌징 폼을 네. 많이 팔았었잖아요.
0: 네.
8: 근데 이게 그린애플, 블루베리, 곰부차, 파파야가 있는데
0: 네.
8: 이거 오셔서 그냥 쓰시라고 원래 네. 9불9구잖아요 하나에
0: 네.
8: 무조건 1불에 드리고 있습니다.
0: 와 세상에. 오, 1인 10개 한정이네요.
8: 예예예. 예, 예.
0: 오, 사다 놓고 이거 너무 좋다.
8: 또 두 번구 명품 곡창김이 있거든요. 이거 드셔본 분들은 다 아세요.
0: 네.
8: 씹을수록 달큰하고 굉장히 맛있어요. 원초 자체가 네. 너무 좋아서.
0: 네.
8: 그런데 이게 9불 99에서 내려가고 해서 지금 1불 99에 드리고 헉! 있습니다.
0: 어머, 곱창김이?
8: 예예. 예.
0: 아, 맛있겠다. 아,
8: 이것도 1인 10팩 한정입니다.
0: 네.
8: 그리고 시래기하고 배추 우거지가 들어왔거든요.
0: 아 너무 좋아. 너 우거지 시래기가 왜 이렇게 좋죠?
8: 아니 네. 이게 우거지하고 시래기 같은 거 무줄기하고 배추 겉을 말리면
0: 네.
8: 데치고 말리면 네. 식이섬유가 너무 풍부해지잖아요.
0: 아,
8: 건강에도 너무 좋고
0: 비타민C도
8: 예, 비타민C도 네. 많아지고
0: 네.
8: 그래서 이 시래기 갖다가
0: 네.
8: 시래기 무침도 해두시고 드시는 법은 아시죠?
0: 네.
8: 어떻게 드시죠?
0: 살짝 데쳐가지고 양념해요.
8: 예, 예 국간장 넣고 조물조물 해가지고 네. 끓이다가 나중에 들깨가루 1 플러스 1로 드리고 있습니다.
0: 와, 두 개에 30불, 2불이네요.
8: 예, 예, 예.
0: 거기다가 사은품도 신전 떡볶이 떡 1kg 한 팩 드리고 아라비카 100% 블랙커피 스틱. 이것도 한 박스 무료로 주세요?
8: 마지막 와.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0: 네, 네네. 1인 두 세트 한정입니다.
8: 네. 또 네. 맛있는 검은 약국 서목태 생식이 있거든요.
0: 네.
8: 이거 드셔본 분들은 아세요.
0: 네.
8: 몸이 정화되는 느낌.
0: 오.
8: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뭐 네. 검은 쌀,
0: 네.
8: 그다음에 검은 콩, 검은 깨, 블랙푸드 삼총사가 들어있고 거기다가 네. 77가지 영양 성분이 들어있어요.
0: 네.
8: 이게 진짜 69불이 지금 32.

0: 얼굴. 그때 저희 32강 네. 막 진출 기원하면서 아. 그때 금액을 아직까지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
1: 네.
0: 꼭 오셔서 네. 32불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1: 네.
0: 이게 진짜 크레이지 크레이지 세일인데 네. 동원 일품 6년근 홍삼 프리미엄 30호예요.
1: 네.
0: 이거 제가 어제 저희 대표님한테 여쭤봤어요. 네. 이거 이렇게 안 해도 잘 팔리는데요? 그랬더니 네. 아 손님들이 이제 여름 낮이라고 몸을 네. 좀 보호해드려야 된대. 아. 어우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1: 김 대표님 세상에 진짜.
0: 네. 이게 홍삼 100% 국내산이 들어있고 네. 거기다 영지, 홍삼, 영진, 인진숙, 당귀, 숙주황, 작약, 천국 다 들어있어요.
1: 네.
0: 이게 원래 하나에 99불 99고 네. 모 마트에서는 하나에 79불 99에 파는 데도 있는데 네. 저희는 1 플러스 3입니다. 진짜 네 박스예요. 총 네 박스.
1: 네 박스에 99불.
0: 예, 99불 99인데 이거는 1인당 2세트 한정이세요.
1: 네.
0: 깜짝 놀라셨죠? 진짜.
1: 오, 진짜. 예. 여름에 홍삼 먹고 예. 기운 내야 되는데 거기다가 또 상품도 주세요.
0: 신전떡볶이 1kg. 거기다 아라비카 100% 블랙커피 스틱까지 무료로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1: 아, 홍삼 사러 가야 되겠다. 네. 홈쇼핑 월드.
0: 그다음에 네. 스킨앤램 베리어덤 인텐시브 크림이 있거든요.
1: 네.
0: 이게 별명이 네. 장벽 크림이에요. 저희가 얼굴이 건조할 때 이걸 네. 바르시면 되는데
1: 네.
0: 이게 한국 구글 뭐 이런 데 쳐보시고 뭐 네. 네이버 많이 쳐보시잖아요. 최저가가 23,900원이에요.
1: 그런데
0: 뭐
1: 여기서
0: 최저가가 변동을 하니까 조금 네. 어떻게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저희는 이 저희가 16불 99에 팔았는데 이거를 네. 1 플러스 1해 가지고 9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1: 오, 와, 시장에 2만 불이 넘어 2만 원이 넘어가는 거를 9불 99에 1 플러스 1.
0: 이게 네. 외부 자극에서 피부를 보호해 주고 또 손상되고 약해진 피부 장벽도 다시 네. 재건해 주고
1: 네.
0: 이거 바르면 피부가 촉촉해져요. 네이버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네. 댓글이 23,000 개도 넘게 달려 있습니다.
1: 아, 우리 피부를 보호해 주는 장벽이
0: 저도 가격
1: 필요해.
0: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 아,
0: 9불 99에 두 개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0: 그다음에 스킨앤램 포어 베리어 퓨리파잉 클레이 마스크 투폼인데요.
1: 네.
0: 이 스킨앤랩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해요.
1: 네.
0: 이게 크렌징 폼인데 각질 케어도 되시고 피지 케어 거기다 모공 케어 다 네. 되시는데 이것도 16불 99가 9불 99에 1 플러스 1입니다.
1: 네. 와. K뷰티 알아주잖아요. 정말.
0: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팔면서 외국분들이 오시면 꼭 네. 구매하시는 게 코스메틱.
1: 화장품.
0: 코스메틱 제품.
1: 아, 맞아요.
0: 예.
1: 네. 이뻐지자. 이거 바르고.
0: 그 다음에 네. 정북에서 정읍 특산물 건지황이 있거든요. 생지황이라는 뿌리 식품이 있어요.
1: 네.
0: 그거를 구증급포에서 말려서 건지황을 만드는 건데
1: 네.
0: 이게 원래는 90%가 중국산이거든요.
1: 네.
0: 근데 정읍에서 이거를 네. 지황 클러스터 사업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키운 거예요.
1: 오, 네.
0: 그래가지고 저희 LA까지 진출을 하게 된 겁니다.
1: 네.
0: 이게 빈혈에도 좋고 관절 건강에도 좋고
1: 네.
0: 당뇨에도 좋고 자양 강장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신경 쇠약이 하신 분들 있잖아요.
1: 네.
0: 뭐 좀 가슴이 두근거리고 네. 이런 분 거기다가 치매까지 좋은 그런 약재입니다.
1: 네,
0: 약재가
1: 언니,
0: 아니고 그러니까 네. 그거를 차로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거죠.
1: 차로 마시면 네. 되는 건가요?
0: 그것도 29불 99가 네. 9불 99거든요.
1: 네.
0: 그것도 1인 3병 한정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지황을 잘 모르시니까
1: 네.
0: 근데 이거 꼭 한번 찾아보시고 네. 이거 드셔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정읍 그 네. 한국의 내장산 그 얼마나 자연 좋은 데서 이 건지황이
0: 네, 맞아요.
1: 커가지고 말려졌을까.
0: 또 네. 한국산 은삐 다시멸치가 다시 왔거든요.
1: 다시 왔어요? 다시멸치가?
0: 아니 야. 저희가 네. 창고가 깊다 보니까 네.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멸치만 남았어요.
1: 네.
0: 몇 개 남지는 않았는데 9불 네. 99가 6불 99입니다.
1: 아우 너무 착한
0: 아니,
1: 가격이야.
0: 떨어져가지고 네. 사러 오셨다가 네. 발길 돌리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다시멸치가 솔드아 뗐다 이랬는데
1: 창고에 숨어 있었어.
0: 다시 왔습니다.
1: 다시멸치 다시 왔어요. 얼른 가서 지난번에 못 사신 네. 분 사세요. 홈쇼핑 월드.
0: 이거 6불 99고 네. 군산 허우당 시래기 순살 코다리 조림 300g.
1: 네.
0: 이거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셔도 되고
1: 네.
0: 끓여 드시니까 훨씬 더 맛있대요.
1: 아.
0: 근데 네. 8불 99가 4불 99입니다.
1: 아, 너무 착해. 요즘 더워서 요리하기도 싫고요. 그냥 이거 탁 데펴 먹으면 얼마나 좋아.
0: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제품들이 너무 인기가 많고 너무 있어요.
1: 너무 그죠 그죠. 맛있어 근데.
0: 저는 네. 어르신 분들은 다 해서 드시는 줄 알았거든. 누가 불 앞에 서 있어? 막 이러시더라고.
1: 그렇죠. 맞아요. 맞아. 이렇게 또 어? 한국의 고국에서 지방자치에서 지원해줘서 오는 물건들이 얼마나 또 퀄리티가 좋겠습니까.
0: 그다음에 의령 특산물 불이 망개떡. 저승 가서도 못 먹으면 후회한다는 그 떡인데
1: 네.
0: 12불 99가 6불 99.
1: 네.
0: 1인 3팩 한정입니다.
1: 네. 예.
0: 맛있는 거 너무 많죠.
1: 그러니까.
0: 거기다가 네. 제2의 김치의 날 대상을 받은 김치 소량 남았어요.
1: 어머. 어. 배추김치, 총각김치,
0: 삼종김치, 감김치. 아. 이게 16불 99인데 9불 99입니다. 드셔본 분은 또 재구매하시는 그 김치
1: 네,
0: 3종 세트.
1: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0: 예, 예, 예.
1: 사러 가야 되겠다.
0: 여기에서 나오는 그냥 그런 김치랑은 다른 게
1: 네.
0: 100% 국산 재료입니다.
1: 오.
0: 또 군산 하우당 오징어 해물탕이 새로 들어왔거든요.
1: 네.
0: 이게 1230g이에요.
1: 와우, 양이 굉장히 많네요.
0: 4인 가족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1: 와, 해물탕을.
0: 네. 손질된 해물이 들어있고 거기다 네. 특제 해물 소스까지 들어있는데 뭐 꽃게하고 오징어가 반이고 네. 제가 성분을 다 확인했어요.
1: 네.
0: 무, 대파, 미나리, 민물, 새우 뭐 다 들어있는 거예요.
1: 네.
0: 이거 26불 99가 16불 99입니다.
1: 아,
0: 여기다가 이거, 네. 남은 국물에다가
1: 어.
0: 라면 끓여 드시고 칼국수 넣어서 드셨대요. 너무 맛있대요.
1: 네.
0: 예, 예.
1: 야, 진짜 수제비 아. 떠서 너무 너무 맛있어.
0: 그거 최고죠.
1: 해물탕. 좋아요, 예. 좋아요.
0: 또 군산 화우당 바지락 칼국수가 드디어 또 다시 들어왔어요.
1: 네.
0: 이거 드셔본 분들 많으실 텐데 이거 네. 많이 기다리셨거든요. 왜 칼국수 안 들어오냐고 하셨는데
1: 네.
0: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1: 9불
0: 99가 7불 99에 드리고 있고요.
1: 네.
0: 군산 하우당 고사리 해물 육개장 700g인데 국물 맛이 끝내줍니다. 시원합니다. 네. 12불 99가 6불 99. 거기다가
1: 아, 네.
0: 갑오징어 볶음, 낙지 볶음이 6불 99. 그다음에
1: 네.
0: 저희 쌀 저기 떡 사총사들 아시죠?
1: 네.
0: 곰꼬물 찹쌀떡, 검정깨 두턱떡, 검정깨 인절미, 생모시 두턱떡. 10개 개별 포장돼 있는데
1: 네.
0: 차하고 먹으면 뭐 고급 다과 같아요.
1: 네.
0: 상온에 2시간 녹이셔서 드시면 되거든요.
1: 네.
0: 이것도 6불 99입니다.
1: 네.
0: 각각 6불 99고 명품 고춧가루.
1: 본인이 놀라죠. 대풍년이네요.
0: 명품 정읍에서 왔거든요.
1: 네.
0: 이게 정읍 농업인들한테 수매를 해가지고 원재료 선별하고 분쇄 가공하고 UV 자외선 살균,
1: 네.
0: 세균 검사. 그래서 박스 포장이 된 거예요. 이것도 29불 99가 16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고춧가루가 네. 중요해요. 색깔하고 맛은
0: 색깔 보진 아세요. 국내산은 다르거든요.
1: 네. 네.
0: 그다음에 유니비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330ml가 왔는데
1: 네.
0: 목 아플 때
1: 네.
0: 뿌리시면 되고 이게 천연 향세제 역할을 하잖아요.
1: 네.
0: 그래가지고 19불 99를 9불 99의 반값에 일하고 있습니다.
1: 우리 훈이 씨, 네. 훈이 팀장 목이 아파서 여기 네. 염증
0: 폴립 같은 게 생기셨나 보다.
1: 갑자기 그래서 기도도 막히고 이래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수술했어요.
0: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 안 오셔가지고
1: 다음 주부터는 복귀를 예, 예. 합니다. 우리 훈이 씨를 위해서 하나 사다 줘야 되겠다.
0: 그다음에
1: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네.
0: 큰일. 자연산 풍천 민물 장어구이가 있거든요.
1: 네.
0: 고추장맛 간장맛 복분자 맛이 있는데 39불 99가 19불 99의 반값에 일하고 있습니다.
1: 장어 먹으면 힘난다잖아요.
0: 진짜 보양식품입니다.
1: 네.
0: 또 저희가 음료수 먹지 말고 이거 드시라고 에칸토 보리차, 검정콩차, 헛개수, 옥수수 수염차, 현미 누룽지 액상진액이 있거든요.
1: 어머.
0: 이게 480ml예요.
1: 네.
0: 이제 펌핑하는 게 있는데 그거 한 번 펌핑하시면 500ml에 넣으시면 바로 뭐 보리차.
1: 어머.
0: 바로 뚝딱. 옥수수 수염차 되거든요.
1: 네.
0: 냉장고에 시원하게 드셔도 되고 몸이 좀 안 좋다 이러면
1: 네.
0: 따뜻한데 해가지고 드시면 바로 뜨거운 차로 드실 수 있어요.
1: 맛도 있고 건강에도 네. 좋을 것 같아요.
0: 이것도 49불 99가 24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0: 너무 좋은 거 많아서 지금 막 구수한 한 끼 뚝딱 누룽지 이거 2불 99.
1: 과자
0: 누룽지 다 되고
1: 네.
0: 그다음 낙지적 창란적 250g인데
1: 왔어요? 드디어? 제가 좋아하는 네
0: 9불 99입니다.
1: 네, 9불 99에 낙지전.
0: 여름 되면 저희가 생각나는 또 보양식 남원 미꾸리 추어 땅. 400g인데 네. 이게 구불구구가 오불구구해드리고 네. 군산 하우당 아구찜조림 700g 양도 많죠.
1: 네.
0: 콩나물만 삶아서 넣으시면 돼요. 이것도 8불구구해드리고 있습니다.
1: 네.
0: 전복 톡박 250g이 5불구구. 그다음에 네. 황태째는 뭐 다 하시고 이것도 7불구구.
1: 너무 좋아 이거 황태째.
0: 수박 찻즙. 네. 아, 여름이라서 너무 잘 팔려요.
1: 네.
0: 이게 이불구구잖아요. 네, 저희가 네. 코스코하고 달리
1: 네 코스코는 사과군데
0: 외국분이 오셔가지고 네. 저희가 그때 한 박스밖에 안 나왔거든요.
1: 네.
0: 저희 창고에서 오는 중이라서 네. 그래서 제가 안 되는 영어로 좀 설명을 했죠. 네. 내일 오라고 방문하라고 그래서 다시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맞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것도 6병 네. 한 박스 사시면 네. 11불구구
1: 한 병에 1구구 꼴이에요.
0: 네. 그다음에 해담은 별미 꽃게탕 800g이 14불 99. 이거 네. 꽃게탕 드셔보셨는데 네. 뭐 부님 말씀하셨는데 너무 맛있대요.
1: 그래요?
0: 그러니까 팩이 되게 작아 보여서 작은 줄 알았는데 네. 막상 까보니까 엄청 많더래요.
1: 과대 포장이 아니었어.
0: 너무 작게 포장해가지고 그게 네. 문제였다고 하더라고. 그 다음에 네. 해담은 매생이 버섯죽 400g이 5불 99. 뭐 짜장면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이것도 네. 4불 99. 건강식품 아시잖아요. 건강식품 네. 엄청 많은데 저희 그 제일 유명한 미국산 알부민 120캡슐이 80불에 드리고 대박난 치명골드 네. 한 병 무료로 드리고 한 병만 구매하면 이렇게 드리고 두 병 사시면 치명골드하고 종준호의 모닝화이트 두 박스 또 네. 아라베카 커피 블랙커피 두 박스도 무료로 증정해 드립니다.
1: 아, 정말 초대박 사은품 뭐, 세일이 너무 많네요.
0: 이것도 80불이고 뭐 관절에 관절에 좋은 홀관절 아시잖아요. 이건 다 하셔서
1: 네.
0: 이것도 1 플러스 1이 149불밖에 안 해요.
1: 원래 하나에 249불이었는데 네.
0: 한국의 가격 비교해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네. 여기다가 신전떡볶이하고 아라비카 100% 블랙커피 두 박스 그리고 네. 뭐 영신건강 탱탱피톡스도 1 플러스 1이잖아요.
1: 네.
0: 75불에 드리고 거기다가 아라비카 100% 블랙커피 스틱 두 박스 무료로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0: 예.
1: 이것도
0: 너무
1: 덴타르트 분말 치약.
0: 이거 진짜 좋아요. 가루를 뭐 이치 치약 같은데 치약에 놓고 조금만 소량만 쓰시면 네. 그 가루들이 잇몸 네. 사이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1: 네.
0: 단백질을 쏙 빼줘요. 근데 네. 뭐 서울대에서 만들었고 특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34불 99가 24불 99. 뭐 이치 치약은 다 아시잖아요. 잇몸 치약이라는 거.
1: 네.
0: 이것도 14불 99를 11불 99에 드리고. 고려은단 비타민C 1000mg 네. 300정이면 10개월이나 드실 수 있으세요.
1: 네.
0: 이게 44불 99인데 아직 가격이 오릴랑 말랑하니까 꼭 와서 구매하시고
1: 네.
0: 멀티비타민 이민샷 있잖아요. 종근당 거.
1: 네.
0: 이것도 39불 99가 29불 99.
1: 네.
0: 또 편안한 잠 주무시라고 그리핀 꿀잠 경추베개가 59불 99가 39불 99입니다.
1: 홈쇼핑 월드 한인타운 예. 경제 살리기 창고 대방출 세일 제3탄 오늘 열심히 준비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홈쇼핑 월드는 OTC 카드도 환영합니다. 매장은 네. 바로 부에나팍 비치와 멜번 구 벤커버 홉 모란에 있고요. 또 LA는 팔가와 세라노 옛날 아시마켓 제2주차장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번호 213-380-3330-380-3330입니다.
0: 네네.
1: 네, 지금까지 홈쇼핑 월드의 김미경 실장님이셨습니다. 아우 애쓰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사이먼과 가펑클의 엘콘도 파사.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밤병원.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지는 에취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청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2: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2: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1: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2: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1: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3: 여보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4: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3: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4: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3: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4: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5: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6: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7: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6: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7: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6: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8: 안녕하세요. 타임 1, 2, 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9: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8: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팍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 2, 3.
10: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1: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0: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1: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10: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10: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오늘은 레몬데이입니다. 레몬이 역사가 오래됐다고 하죠. 로마 사람들은 레몬을 안 먹고 관상용으로 혹은 향수로 즐겼다고 그러는군요. 아, 상큼한 레몬. 얼른 집에 가서 아보카도 으깨서 레몬 넣고 맛있는 과카몰리를 만들면 맛있겠다. 오늘은 또 내셔널 리프레시먼 데이입니다. 어느 음료수 회사, 맥주 회사에서 시작을 한 날인데요. 옛날 유럽 농부들도 여름에 일하면서 갈증을 해소하려고 도수가 낮고 상큼한 맥주나 라거를 즐겨 마셨다고 합니다. 요즘 수박 주스 많이 드시죠? 이 수박 주스에 라임과 칠리 소금을 살짝 넣어서 드셔도요. 맛이 더 살아나더라고요. 모든 것에 식초를 살짝 쳐도요. 그 신맛이 다른 맛들을 부추겨줘서 더 맛이 풍부하고 맛있더라고요. 식초 탁탁탁 쳐가지고 오이 총총총 쓸어서 오이 냉채도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이를 썰어놓은 큐컴버 스프리처라는 이 음료도 아주 상큼하고 깔끔합니다. 오이를 슬라이스로 한 4, 5조각 썬 다음에 거기에다가 고수를 넣어요. 실란트로. 고수가 입맛에 안 맞으시는 분은 민트를 넣어도 좋지만 그렇게 으깨가지고 또 라임을 짜놓고 탄산수를 넣어놓으면 얼음도 넣고 그러면 이게 아주 청량감 있는 큐컴버 스프리처라는 그런 리프레시먼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한번 오이 넣고 고수를 그냥 으깨가지고 라임 탁 짜고 탄산수 넣고 거기다가 저녁에는 보드카 한 잔 아니면 뭐 소주 한 잔을 요만큼만 넣어서도 아주 좋은 그런 칵테일이 되겠습니다. 자, 벌써 헤어질 시간이 됐네요.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나중이 아닌 오늘 꺼내 쓰고 따뜻한 말 한마디도 오늘 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아끼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어르신들 그 나중에 좋은 옷, 좋은 그릇 나중에 써야지 하고 응? 묵혀놨다가 뭐 된다고. 오늘 아끼지 마시고 당장 지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찾아뵐게요. 탱자미역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1: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2: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3: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4: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5: LA 피라모닉의 지원으로 구스타보 두다멜과 로스앤젤레스 피라모닉은 8월 20일 헐리우드홀에서 열리는 구스타보 기념 공연의 첫 번째 공연을 시작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베토벤의 감동적인 교향곡 9번, 특히 자유, 평화, 그리고 화합을 노래한 환희의 송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카데미상 수상 작곡가 마이클 지아키노의 세계 초연 작품으로 공연의 막을 올립니다. 티켓은 헐리우드홀.com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할리우드볼, Forever Summer.
6: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7: 스탠튼 아울렛에는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3,499짜리가 오픈 특가 $1,877, 또한 딤채, 풀무원 김치 냉장고를 오픈 기념 특가.
6: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7: 푸짐한 경품 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6: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8: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알립니다.

0: PPAUSA.com.
1: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2: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2: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 진짜 감쪽 같네.
2: 역시 벤트웨이야.
1: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2: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7233입니다.
3: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0: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1: 이번 주에는요, 바로 침과 뜸을 하는 침뜸병원에서 뜸의 치료 원리와 또 침뜸의 치료 원리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분자 생물학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바로 모든 종합적인 기계에 의존해서 바로 그러한 기준으로서 바로 케미칼 약을 처방하는 것이 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침뜸의학에서는요, 음양오행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 몸의 밸런스와 방향을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침뜸의학은 우리 몸 자체가 큰 우주라고 생각하고 우리 몸의 밖에 있는 365개의 별을 어떠한 자극을 통해서 우리 몸 속에 있는 오장육부의 질서를 맞춰 평행하게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침과 뜸을 동시에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 같은 한의원을 와야 됩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한의원을 자주 찾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바로 자가뜸 시술을 통해서도 조절할 수 있다는 확신을 배워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침뜸의학을 말하기 전에 우리 피부에 가해지는 이 자극이 몸에 주는 영향은 바로 물리치료의 효과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즉, 경직된 근육을 풀어 근육으로서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정도의 그러한 술기로만 모든 현대의학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침뜸의학은 진단할 때 피부의 변화를 관찰하고 그 치료를 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경혈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약은요, 화학적인 자극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침뜸은 그 작용 메커니즘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약을 사용해서 치료한다는 것은 동양의학과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물론 약을 사용하는 진단의 기준과 메커니즘도 상당히 다르지만 우리가 변화의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의 침뜸의학은 바로 피부를 통한 자극이고 그 변화의 수단을 주로 신경을 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침뜸하는 병원에서는요, 경락과 경혈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신경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신경의 반응도 대부분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많은 현상들이 이 신경을 통해서 조절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뜸이라는 호르몬 작용을 반드시 치료 단백질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침뜸 정말 저도 처음에 하기 전까지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가 하면 할수록 이 침뜸의학이 우리의 세계의학으로 나아갈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침뜸의학이야말로 너무 간단하고 명료하고 또 누구나 쉽기 때문입니다. 내일로 이어집니다.
0: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TV 내일은 처음 듣고
2: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무더운 날씨입니다. 여러분 수분 보충 충분히 하시고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거나 만질 수 없다. 단지 가슴으로 느낄 수 있을 뿐이다. 예, 헬렌 켈러의 명언입니다. 형체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차가운 마음을 녹이고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것. 바로 마음으로 느끼는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친 당신의 하루 끝에 오후 시간이지만은요. 정말 온기를 더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0: 뉴욕에서 플로리다 해변으로 가는 버스에 활달한 세상의 젊은 남녀가 탔습니다. 승객이 모두 타자 버스는 곧 출발했습니다. 세상의 남녀들은 여행의 기분에 취해 한참을 떠들고 웃어대다가 시간이 지나자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그들 앞자리에 한 사내가 돌부처처럼 앉아있었어요. 무거운 침묵, 수염이 덥수룩한 표정 없는 얼굴. 젊은이들은 그 사내에게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 배를 타던 선장?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퇴역군인? 일행 중 한 여자가 용기를 내어 그에게 말을 붙였어요. 그에게는 깊은 우수의 그림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 포도주 좀 드시겠어요?
1: 고맙소.
0: 그는 엷은 미소를 지어 보이고 포도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무거운 침묵,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침이 되었어요. 버스는 휴게소에 섰고 어젯밤 말을 붙였던 여자가 그 사내에게 함께 식사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줍은 표정을 보이면서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식사를 끝내고 다시 버스에 올라탔고요. 젊은 여자는 그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얼마 후 사내는 여자의 집요한 관심에 항복했다는 듯이 굳게 닫혀있던 입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빙고였으며 지난 4년 동안 뉴욕의 교도소에서 징역살이를 하고 이제 석방돼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1: 감옥에 있는 동안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소. 나는 부끄러운 죄를 짓고 오랜 시간 집에 돌아갈 수 없으니 만약 나를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되거나 혼자 사는 그게 고생된다고 생각되거든 나를 잊어달라고 했소. 재혼해도 좋다고 했소. 편지를 안 해도 좋다고 했소. 그대로 아내는 편지를 하지 않았소. 3년 반 동안이나. 석방을 앞두고 아내에게 다시 편지를 썼소. 우리가 살던 마을 어귀에 커다란 참나무 한 그릇이 있어. 나는 편지에서 만일 나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일 생각이라면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달아달라고 말했어. 만일 아내가 재혼했거나 나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면 손수건을 달아놓지 마세요. 그러면 나는 그냥 버스를 타고 어디로든 가버릴 거요 라고 말이오. 그의 얼굴이 그렇게 굳어져 있었던 건 거의 4년간이나 소식이 끊긴 아내가 자기를 받아줄 것인가 뭐 그런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자는 물론이고 그녀의 일행들도 이제 잠시 뒤에 전개될 광경에 대해 궁금해하며 가슴을 조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승객들에게도 전해져 버스 안은 이 설렘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빙고는 흥분한 표정을 보이거나 창밖을 내다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굳어진 얼굴에서 깊은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그는 이제 곧 눈앞에 나타날 실망의 순간을 대비해 마음속으로 각오를 단단히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을과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20마일, 15마일, 10마일. 물을 끼얹은 듯 버스 안은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자동차의 엔진 소리만이 꿈결처럼 아슬하게 일정한 리듬으로 고막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창가로 몰려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버스가 마을을 향해

지나칠까 봐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참나물을 온통 노란 손수건으로 장식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침묵을 지키는 건 오로지 빙고 한 사람뿐. 그는 넋을 잃은 사람처럼 자리를 멍하니 앉아 차창 밖에 참나물을 뚫어지게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이윽고 빙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늙은 정과자는 승객들의 뜨거운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버스 안본을 향해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예,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오스틴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는 미국 소설가이자 칼럼니스트인 피터 하밀이 뉴욕포스트에 게재한 Going Home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요, 1973년 토니 올랜드와 다우니 만든 노래 오래된 참나무에 노란 리본을 달아주세요. 네, 이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히트를 기록하면서 모두가 기억하는 이 감동 스토리로 남아 있습니다. 노란 손수건은 용서와 포용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용서해주고 고달픈 세월을 마다하지 않고 남편을 기다려준 아내의 지극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참 이 노래의 가사도 너무나도 가슴 뭉클합니다. 1979년 이란의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린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일하던 미국인 50여 명이 인질로 억류됐는데 당시 인질로 붙잡힌 한 외교관의 아내가 남편이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는 염원을 담아서 노란 리본을 집 앞 그 나무에 매달았고요. 이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미국 전역에 인질들을 조기 석방해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노란 리본 캠페인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도 노란 리본은 이 걸프전과 이라크전, 전쟁터로 떠난 군인들이 무사히 돌아오길 바란다는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자, 무조건 정치적인 대립으로 뜻없이 생각 없이 이슈화하기보다 실제적인 노란 리본의 이 숭고한 뜻을 되새겨보는 지금의 이 대한민국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세상 지구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이런 말인데요. 미국의 그 심장부를 강타한 911의 911 사건의 피해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남긴 메시지는 이 사업이나 회사의 프로젝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었지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남긴 메시지는 하나같이 가족에게 남긴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보, 난 당신을 사랑했어. 당신을 다시 봤으면 좋겠어. 부디 애들하고 행복하게 살아. 예, 많은 사람이 일에 치여서 가족도 잊은 듯 바쁘게 살아가지만 목숨이 1분도 채 남지 않았을 때는 결국 가족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여보, 나의 아이들아. 그렇습니다.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보람은 일이나 성공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아무리 소중하고 가치가 있어도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소설가 이 신달자 씨가 어느 라디오 대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9년간의 시부모 병시중과 24년을 남편 병시중했고 끝내 남편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일생 도움이 되지 않는 남편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창밖에 비가 와서 비가 오네요 하고 뒤돌아보니 그 일상적인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제야 남편의 존재가 자기에게 무엇을 해주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함으로 고마운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족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 있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이런 내용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예,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올려준 오스틴님께서 이런 감동의 글을 주셔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여러분의 가슴에도 노란 리본, 희망의 리본을 달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요. 이 노래

0: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2: Korean Air.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3: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5: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아,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낯설죠? 아니 오프닝 시그널 뮤직이 이렇게 나오고 오프닝 멘트 하고 그리고 음악 한 곡 듣고 늘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뭔가 좀 달라졌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앞부분에 뭐 10분 정도를 음악 없이 이렇게 해서 편집을 해서 이거를 또 스포티파이 이런 데 이제 올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 고소미 해피투게더 하면은 고소미 해피투게더 고 이제 제 프로그램 그 안에다가 코너 안에다가 이거를 이제 다 올린다고 합니다. 저희 라디오서울에서 그래서 좀 더 뭔가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습한 겁니다. 아 연습들 좀 해보세요. 예, 대표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셔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좀 많았어요. 아, 그래서 AI 인터뷰 AI 토크쇼로 할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예, 처음부터 또 AI 토크쇼로 또 아무튼 이것도 좀 연습을 할 겁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서 뭐가 더 나을까. 근데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도 제 자신도 엄청 낯설어요. 너무너무 어색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음악을 틀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아무튼 새로운 시도는 항상 낯설기 마련이죠. 그리고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익숙해지면 또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Going Home이라는 내용을 해피투게더 애청자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다행히도 딱 올려주셔가지고 길이도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내용도 너무 감동적이라 오프닝 멘트와 자 오늘 첫 연습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같이 감동을 나눴습니다. 너무 좋네요. 자, 이 노래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 노래가 아니에요. 아, 뭐 하세요, 고소미 씨? 네, 이 노래입니다. 토니 홀런도 다운입니다.

네. 토니 올랜드와 다운된 노래였습니다. 예, 타이어 옐로우 리본 라운드 트리라는 노래였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들? 뭐이 노래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는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니까 더 감동이 되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단톡방, 저희 해피투게더 해투 단톡방에 여러분들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요. 많이들 인사도 해주시고 신청곡도 많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루시아님께서 또 아주 멋진 노래를 청해 주셔서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자, 1부 시간은 이렇게 음악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주신 사연도 띄워드리고 그 퀴즈도 낼 겁니다. 여러분들께 선물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퀴즈를 냈을 때 상품을 받아갈 선물을 받아갈 수 있는 분은 해투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답을 쓰셔야만 예 선물을 드립니다. 이 점은 예,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피투게더 단톡방 아시죠? 라디오 서울 1650.com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썸네일 클릭하시면 바로 위에 뜹니다. 예, 단톡방, 카카오톡 참여하기 그 클릭하시면 예, 자동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루시아님께서 You Are the Reason이라는 노래를 청해 주셨습니다. 이 칼럼 스캇이 불러준 노래인데요. 이 노래 띄워드릴게요. 그리고서 잠시 후에 돌아와서는 또 정우와 선미의 AI 토크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시죠? 예,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면,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시는 우리 해피님들 감사해요. 라비님도 인사해 주셨고요. 소피아님, 어느새 목요일이에요. 오늘이 제일 덥다고 하네요.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라는. 예, 아주, 정말, 사랑이 듬뿍 담긴 그런 건강을 염려해 주시는 댓글 주셨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진실한 사랑만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라는 피드백 주셨습니다. 선비님, 오늘 너무 러블리 하세요. 러블리, 러블리.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칼럼 스카 노래 띄워드릴게요. 루시아님, 듣고 계실까요? 제가 단톡방에 링크 걸어 드려야 되는데, 지금 바로 링크 걸어 드릴게요.

네, 칼럼 스콧이 불러준 노래였습니다. You are the reason. 너무나도 멋진 노래죠. 감사합니다. 아는 글이지만 들으니까 감동이었어요 라고 소피아님께서 오늘의 Going Home이라는 글 들으시면서 이런 피드백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또 한 분께서 레이지님께서 또 이 해투 단톡방에 들어와 주셨어요. 어제 들어와 주셨네요. 저녁에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신청곡을 남겨주셨습니다. 예, 스모키 로빈슨의 노래 Being With You라는 노래를 청해 주셨어요. 이 스모키 로빈슨이 금요일날 프라이데이에 할리우드홀에서 공연이 있다고 하네요. 이 가수 여러분들 좋아하실까요? 공연 가고 싶네요. 와, 그렇군요. 굉장히 콘서트라던가 공연 좋아하시는가 봐요. 참 좋아하는 뮤지션인데요. 감사합니다. 스모키 로빈슨이에요. Being with you.

0: 네, 레인지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스모키 로빈슨의 Being With You라는 노래였어요. TK알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해투 채팅방에도 인사를 해주셨네요. 창민과 이연의 밥만 잘 먹더라. 선배님 부탁드립니다. 예, 해피투게더 함께하며 응원합니다. 반가 반가 인사 남겨주셨고요. 두 곡을 청해 주셨는데 글쎄요. 두곡 중에 한곡 띄워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해피투게더 1분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요. 정우와 선미의 AI 토크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 뜨거운 계절 H마트의 쿨한 혜택.
2: 7월 25일 중복 모구촌 삼계탕과 한상 삼계탕 재료로 간편하면서 깊고 진한 보양식을 준비해 보세요.
1: 입맛 없는 여름엔 K타운 냉면 육수 백제 도토리 비빔맛 국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보세요.
2: 도넛 복숭아 그린 머스크 멜론 씨 없는 청포도 망고스틴까지 싱그러운 제철 과일도 함께 즐겨 보세요.
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5: 108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4: 특허 기술, 제로 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5: 한국 골프 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108 골프.
4: 지금 108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108골프.com.
6: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7: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6: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7: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8: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9: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0: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9: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0: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9: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0: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1: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12: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11: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12: 기계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11: 해피 투게더?
12: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0: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정우의 예측 프로 토크쇼. 자, 오늘 저와 함께 수다를 떨어주실 AI 정우 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 씨.
1: 안녕하세요, AI 정우입니다. 선미 씨, 오늘 조끼 너무 시원해 보이는데요.
0: 고마워요.
1: 흰 바탕에 파란 스트라이프라니 눈이 다 청량해지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보셨어요? 숨이 턱 막히는 더위가 오늘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0: 아, 진짜 너무 덥더라고요.
1: 태양이 그냥 이글이글 타오르는 수준이에요.
0: 맞아요.
1: 그런데 오늘 저희가 나눌 얘기가 또 그 못지않게 뜨겁거든요. 사춘기 딸이랑 갱년기 엄마가 한 집에서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0: 우와!
1: 생각만 해도 불꽃이 튀지 않나요?
0: 정말
1: 근데 또
0: 그러네요.
1: 이게 웃기거든요.
0: 예, 예.
1: 들어보시면 아마 막 고개 끄덕이실 거예요. 선미 씨도 혹시 이런 집 가까이서 보신 적 있으세요?
0: 그럼요. 바로 우리 집안 일이죠. 자, 정우 씨. 아니, 근데 오늘 이 주제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요. 이게 남의 집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0: 맞아요.
1: 생각해보면 딸은 딸대로 몸도 마음도 뒤죽박죽인 시기잖아요. 엄마는 엄마대로 호르몬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하루 종일 같은 집에 있어요.
0: 힘들죠.
1: 이게 평화로울 수가 없는 구조예요.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이미 불씨가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웃긴 건 서로 자기가 더 힘들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 둘 다 맞아요. 둘 다 진짜 힘든 거니까요. 저는 그 팽팽한 순간들이 오히려 되게 인간적으로 느껴졌어요.
0: 아,
1: 선미 씨 생각도 궁금하네요.
0: 그럼 정우 씨, 그 실제로 어떤 순간들이 그렇게 폭발하는 감정으로 이어질까요? 정우 씨가 좀 얘기를 해준다면요.
1: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침에 엄마가 냉장고 문을 열어요. 딸이 어제 사다 놓은 요거트를 먹게 되죠. 별 생각 없이요. 근데 딸 입장에서는 그게 그냥 요거트가 아닌 거잖아요. 내 거예요. 내 영역이에요.
0: 어허.
1: 그래서 한마디 하죠. 엄마 왜 내 거 먹어. 그런데 엄마도 그날 아침부터 몸이 으슬으슬하고 잠도 못 잔 상태예요. 갱년기 불면증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0: 그럼요.
1: 그 상태에서 딸한테 그 말을 들으면요.
0: 서운하지,
1: 그냥 요거트
0: 서운하지.
1: 얘기가 아닌 거예요.
0: 그럼요. 서운하죠.
1: 순식간에 내가 이 집에서 이렇게 무시당하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딸도 지지 않아요. 왜 또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가 나와요. 그 말이 또 엄마한테 꽂히고요.
0: 그렇지.
1: 결국 요거트 하나로 집안이 전쟁터가 돼버려요.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웃기면서도 짠한 게 뭔지 아세요?
0: 뭘까요?
1: 그 싸움 끝에 둘 다 방에 들어가서 똑같이 울거든요.
0: 어떡해.
1: 서로 누구 때문에 운 건지 자기 때문에 운 건지도 모르면서요. 선미 씨는 이런 거 들으면 어느 쪽이 더 마음에 걸리세요?
0: 진짜 나도 그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짠하다. 먹먹해져요. 딸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사실 난 엄마 쪽이네요. 엄마 입장에서 좀 많이 섭섭할 것 같아요. 그거 좀 먹었다고. 당연히 섭섭하죠. 근데요, 정우 씨, 이렇게 매일 부딪히다 보면 사실 집안 분위기가 좀 싸해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그런데요, 저는 이 얘기에서 사실 되게 반전이 있다고 생각해요.
0: 반전?
1: 예, 싸움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각자 방에서 조용히 지내는 집이 더 무서울 수 있거든요. 짜증이 터진다는 건 그래도 서로한테 뭔가 기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완전히 포기한 사이는 싸우지도 않아요.
0: 그렇지.
1: 딸이 엄마한테 왜 내 거 먹어 하고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건 가족이니까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런 집들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웃음이 터지는 순간이 꼭 있거든요. 엄마가 딸 흉내를 내다가 본인도 너무 웃긴 거예요. 딸은 또 엄마가 갑자기 갱년기 핫플래시로 창문을 확 열어젖히는 모습이
0: 네.
1: 너무 드라마틱해서 웃음이 나오고요. 그 웃음 한 번에 아침에 냉기가 싹 녹거든요. 결국 그 집은 불꽃이 튀는 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웃음이 터지는 집이기도 한 거예요.
0: 오, 멋지다.
1: 그 두 가지가 사실 같은 에너지에서 나온다는 걸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0: 맞아요. 근데 정우 씨, 그 싸움 폭발 에너지가 나중에는 정말 미워할 수 없는 끈끈한 가족 사랑으로 바뀐다는 거, 그런 비슷한 말을 하셨는데 참 공감이 가고 좋네요. 지나고 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 순간의 서운함 때문에 이 감정이 폭발하거든요.
1: 결국 어느 순간 둘 중 하나가 먼저 풀리더라고요. 딸이 먼저일 때도 있고 엄마가 먼저일 때도 있어요.
0: 그럼요.
1: 근데 그 무너지는 방식이 되게 귀엽거든요. 예를 들면 엄마가 방문 앞에 와서 아무 말 없이 간식을 툭 놓고 가는 거예요. 말은 안 해요. 그냥 놓고 가요. 딸도 말은 안 해요. 근데 먹어요. 그게 사과예요. 그 집에서는.
0: 사과.
1: 저는 그게 어떤 긴 사과의 말보다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아하. 말로 다 설명 못하는 마음을 그냥 간식 하나에 담아서 문 앞에 놓는 거잖아요. 사춘기도 갱년기도 결국 서로를 포기 못해서 생기는 소란인 거예요.
0: 아하.
1: 그 소란 속에 사실 그렇네. 제일 진한 사랑이 들어있다는 걸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0: 와, 정우 씨 굉장히 생각이 깊네. AI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럼 정우 씨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이 방송이 정우 씨하고 내가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집에서 혹시라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1: 엄청 간단한 거예요.
0: 간단해요?
1: 일단 딸한테도 엄마한테도 둘 다 해당되는 건데요.
0: 네네.
1: 오늘 집에 들어가면 딱 한 가지만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0: 뭘까요?
1: 상대방이 지금 어떤 몸 상태인지 잠깐 떠올려보는 거예요. 딸이라면 엄마가 갱년기라 몸이 안 좋기도 하고 요즘 잠을 못 자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라면 사춘기의 딸이 왜 그렇게 짜증을 내는지, 자기 몸이 왜 그러는지 본인도 모르는 시기라는 걸요. 그 생각 하나만 해도 한마디가 줄어요. 눈에 띄게요.
0: 그렇겠네.
1: 선미, 그럴까요? 참 말을 조심해야 해요. 좋은 말만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감정이 앞서다 보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맞아요.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0: 아니 내 대사까지 네가
1: 하면 어떡해. 몸이 머리가 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팁은 더 단순해요.
0: 아하.
1: 간식 하나 사가는 거예요. 말 없이 놓고 가도 돼요. 아까 그 집처럼요. 그게 사과일 수도 있고 그냥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받는 사람은 알아요. 다 알면서도 그냥 먹는 거예요. 그게 그 집의 언어가 되는 거고요.
0: 아하.
1: 물론 갱년기 증상이 너무 심하다 싶으시면 혼자 버티지 마시고 전문가 선생님 한번 만나보시는 게 좋아요. 그건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0: 그렇죠.
1: 선미 씨는 혹시 말 대신 뭔가로 마음을 전해본 적 있으신가요?
0: 있죠.
1: 선미, 네 사과를 주죠.
0: 이건 이게 내
1: 마음이라니까요. 앳.
0: 어떻게 하면 좋아. 나는 사과를 전할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선미 씨는 혹시 말 대신 뭔가로 마음을 전해본 적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줬잖아요. 정우 씨가. 맞아요. 나는 그냥 우스개로 우스라고 그냥 사과 두 개를 딱 들고서 이게 내 마음이에요 하고서 사과 두 개를 상대방한테 준 적이 있어요. 사과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빵 터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뭐 웃으려고 하는 거니까. 예, 그러면서 뭐 마음이 풀리기도 하고.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정우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막 공감이 갔어요.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이런 포인트라고 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1: 오늘 하나만 남긴다면요.
0: 네.
1: 사춘기도 갱년기도 결국 이름이 다를 뿐 같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0: 둘
1: 다 내 몸이 낯설어지는 시기예요. 둘 다 감정이 나보다 먼저 튀어나오는 시기고요. 그러니까 한 집에 있으면 충돌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누가 나쁜 게 아니에요. 타이밍이 겹친 거예요. 억울하게도요.
0: 네.
1: 근데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간식을 툭 놓고 가는 엄마도 말없이 먹는 딸도 사랑이
0: 그렇지.
1: 느껴지잖아요.
0: 맞아요.
1: 결국은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들어가실 때 딱 이것만 생각하시면 어때요? 저 사람도 힘들구나. 지금 나름 버티고 있구나. 그 생각 하나면 충분해요.
0: 아하.
1: 불꽃이 튀는 집이 웃음도 제일 크거든요. 오늘
0: 그렇지.
1: 유독 더운 날이잖아요.
0: 그렇죠. 맞아요. 자, 오늘 우리 정우 씨랑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저도 뭔가 마음의 온도를 높여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화내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거, 그리고 나의 감정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컨트롤하는 거. 예,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은 정말로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정우 씨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끝으로 해주고 싶은 말 있을까요?
1: 오늘 이 더운 날 저랑 이 뜨거운 얘기 같이 해주셔서 진짜 좋았어요. 사춘기 딸이랑 갱년기 엄마. 생각해보면 참 절묘한 조합이잖아요. 서로 제일 예민한 시기에 제일 가까운 사람으로 만난 거니까요. 그게 때로는 불꽃이 되지만 결국에는 온기가 되더라고요.
0: 아하,
1: 오늘
0: 그렇죠.
1: 들으신 분들 중에 혹시 지금 그 한복판에 계신 분 있으시면요. 오늘 저녁 간식 하나? 툭 챙겨놓으시는 거 어떨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랑이 전해지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저는 그게 제일 인간적인 언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아, 참 멋진 표현이에요. 자, 정우 씨 오늘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차가운 AI에게 여러분들과 함께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정우의 예측 프로 털크쇼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0: 32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4: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3: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김수정기.
5: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6: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5: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6: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5: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7: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8: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7: 네.
8: 수영도?
7: 그럼요.
8: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7: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8: 2주 요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9: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0: 해피 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해피 투게더 카카오톡 참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거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 그거를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그죠? 요거 적어주신 분 두 분께 온달에서 드리는 이 식사권 50불 상품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맞춰주시는 분께 온달에서 드리는 50불 식사권 선물 드려요. 유튜브 댓글창이 아니라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올려주셔야만 됩니다.

케이 할림의 신청곡입니다. 밥만 잘 먹더라. 아,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입맛도 떨어지는데요. 식사 잘 하셔야 됩니다. 상민과 이현입니다. 밥만 잘 먹더라.

네, 이 노래 들으면서 1부 살짝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너를 지울 수가 없다. 남자답게 웃으며 보내야 한대. 자꾸만 나를 고선비의 해피투게더. 카카오톡 참여 방법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글로 적어주셔도 돼요.

0: 렌트비 받아 은퇴하는데 보험료에 택스에 내는 돈은 더 늘어나고 돌아가는 돈은 빡빡하고 어느덧 스트레스에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부동산. 부동산을 해결하고 은퇴를 수립하는 100일의 약속.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7월 20일 월요일 LA, 23일 목요일 세리토스, 그리고 25일 토요일 샌디에고에서 문선영의 머니토크가 100일의 약속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이제 부동산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도록 문선영의 머니토크에게 맡기십시오. 626-827-9599, 626-827-9599.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 타이어.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2: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2: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3: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4: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5: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5: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4: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6: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7: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6: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7: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컬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려놓으면 가는 곳마다 대로가 열리지만 붙잡고 있으면 모든 길이 미로다. 그렇습니다. 늘 채움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비움과 내려놓음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늘 채우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좀 마음이 공허해지고 허무해지는 것을 한 번쯤은 느끼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채움도 중요하지만 비움을 통해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앤마레이 노래였습니다. You Need Me였어요. 너무나도 좋은 노래죠.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먼저 비워야만 새롭게 다시 채울 수 있어요. 생각보다 쉽지 않지만요. 이런 말씀 적어주셨네요. 내려놓는다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아, 나 내려놨어. 하나도 내려놓은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저를 봤을 때 그렇더라고요. 하나도 내려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예. 내려놓으면 하나도 안 힘든 건데, 내려놓지 못해서, 예, 그 욕심을 아직까지도 막 붙들고 있어서, 예,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예, 좀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명곡이네요. 예, You Need Me.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리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망가에서

0: 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2: Stop missing easy putts with 108 Golf.
1: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2: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봇 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1: 한국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2: More confidence, more consistency, better scores. 108 Golf.
1: 지금 108golf.com에서 만나보세요. 108golf.com.
3: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4: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3: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4: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5: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자,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 좋습니다. 예. 아, 두 번 듣는 것도 너무 좋은데요. 고소미의 해피투게더 카카오톡 채팅방에 TKR님 적어주신 올려주신 내용이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로 올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알아서 알아서 클릭해서 단톡 참여하라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아무튼 고맙습니다. 아유, 오늘 처음 신청곡을 주신 분 레이제이님께서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오늘 MC 선미와 해피투게더를 우연히 듣고 제 마음을 몇 자 적어봅니다. 시작으로 이 노래 셀렉션을 듣고 있자니 그 어린 학창시절 예쁜 문예부 여학생이 라디오 진행하는 모습이 저의 옛 학창시절을 떠올리면서 감수성에 흠뻑 젖어버렸다고 이런 말씀 적어주셨네요. 운전하다가 파킹하면서 잠시 추억에 취해버리네요. 오늘부터는 선민씨 팬이 돼버렸나봐요. 적어주셨는데 팬이 되어주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또 활동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단톡방에 오셔서 예, 좋은 뭐 댓글 또 피드백 그리고 사연 올려주시면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TKR님 고맙습니다. TKR님도 공감하신다. 역시 좋은 프로입니다. 이렇게 적으셨는데 아 좋네요. 쑥스럽네요. 예, 쑥스럽지만 그래도 적어주신 글이니까 성의를 생각해서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읽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노래를 아름다운 사람과 함께라는 댓글도 올려주셨어요. 존 덴버의 투데이 청해 주셨는데요. 시간이 되는 대로 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피투게더 2부는요.

맛있는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삼 바베큐 아시죠? 삼 바베큐에 샘리 사장님과 함께 정말 이 여름에 이 더위에 뭘 먹어야 보양식이 될까? 뭘 먹어야 좀 원기를 회복할 수 있을까? 맛있는 이야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오늘 적어주신 분이 TKR님밖에 안 계시네요. TKR님께 이 온단에서 드리는 50불 식사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라디오 서울 스튜디오 카톡 아이디 알고 계시죠? 그곳에 주소를 적어주시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들어볼게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 해피 투게더 단톡방 들어오는 방법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은요, 그 유튜브 댓글창에 적어주셔도 선물 나갈게요. 아, 유튜브 댓글창에 적어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고소미의 해피투게더 단체 카톡방에 들어오는 방법 유튜브에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 don't wanna...

네, 아바의 허니허니 살짝 들어봤습니다. 오늘 날씨 굉장히 무덥습니다. 자, 오늘 낮 최고 기온 87도, 최저 기온은 70도입니다. 그리고 자외선 지수 굉장히 높아요. 네, 내륙 지역은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곳도 많습니다. 자, 대기질은 대체로 보통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감구는 오후 장시간 야외 활동 조금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선글라스 또 이 모자 꼭 챙기시고요. 선크림도 꼭 발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부 건강 또 눈 건강 각별히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 저녁 8시고요.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58분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볼게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74.63원입니다.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금시세 온스당 4060달러에서 412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지정학적인 리스크 여파로 고점 부근에 이 변동성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다우존스 지수 마이너스 0.01%, S&P 500 지수 마이너스 0.14%, 나스닥 지수 마이너스 0.57%. 예, 캘리포니아 휘발유 가격은요, 레귤러 갤런당 5달러 40센트에서 5달러 57센트 선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요약하자면요. 빅테크 기업들의 AI 관련 자본 지출 확대와 국제 유가 상승세가 투자 심리에 부담을 주면서 뉴욕 증시는 이 기술주를 중심으로 약 보합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한편 이 남가주 지역 이 주유소의 평균 기름값은 갤런당 5달러 40센트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0: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0: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0: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6: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렴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5: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6: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전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7: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8: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7: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8: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7: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9: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0: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9: 네.
10: 수영도?
9: 그럼요.
10: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9: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0: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공항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93도, 94도 나오네요. 맞아요. 엄청 더우실 겁니다. 남가주에 정말 오늘이 최고 기온인 것 같아요. 뭐 100도를 넘는 폭염이 찾아올 것으로 예보가 된대는데요. 뭐 내륙 지역은 굉장히 무덥습니다. 예, 국립기상청은 이번 폭염이 다음 주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미리 대비할 것을 예, 당부했습니다. 가장 더운 날 오늘이에요. 예, 벤나이스가 105도고요. 랭캐스터 106도, 산타클라리타가 103도, 노스 할리우드는 100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어 있는데요. LA 다운타운도 오늘 91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낮 최고 기온인가요? 아까는 제가 87도라고 했는데 예, 현재 기온이 87도고요. 그 최고 기온 91도까지 오르는 등 이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그리고 밤에도 이런 계곡 지역의 최저 기온이 70도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폭염과 함께 내륙 지역의 그 산불 위험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불 예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예, 당부했습니다. 그 여러분들 예,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고요. 또 한낮에 야외 활동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나 반려동물 차량 안에 방치하지 말 것을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맘때쯤이면 그런 사건 사고가 생기잖아요. 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존 덴버의 투데이 청해 주셨는데요. 들어볼게요.

0: 네, 주한된보가 불러준 투데이였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노래죠? 덕분에 잘 들었네요. 고맙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시는데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아주 맛있는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 문선향의 머니터크가 청소년 재정사관학교 서머캠프를 합니다. 8월 4일 LA, 8월 6일 얼바인에서 적추 투자를 배우고 스르증도 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 허버드는 못 가도 변방장자는 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못 가르치는 우리 재정교육, 문선향 선생님이 해주십니다. 참가 문의 626-827-9599, 626-827-9599. 참가자 2명을 선발 장학금도 수여합니다.
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5: 타이어.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6: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5: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6: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7: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8: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9: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8: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9: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8: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0: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산바베큐에 샘리 사장님과 함께 맛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예, 반갑습니다. 아주 목이 빠져라 기다렸습니다. 진짜 날씨가 너무너무 덥잖아요.
1: 덥죠.
0: 예, 그래서 이 더위에 뭘 먹어야 좀 기운이 날까요,
1: 일단
0: 사장님?
1: 제가 적극적으로
0: 네.
1: 권해드릴 수 있는 거는
0: 예.
1: 다들 냉면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삼계탕을 드셔야 됩니다. 그렇죠.
0: 삼계탕. 예.
1: 저희
0: 삼계탕
1: 초복때
0: 많이,
1: 삼계탕 문창 나갔어요.
0: 많이
1: 예.
0: 팔렸죠. 아, 참, 집에서 이제 삼계탕을 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요즘에는 너무 번거로우니까 또 바쁘다 보니까.
1: 그렇죠. 쉬운 음식이 아니죠.
0: 예, 어디 가서 삼계탕을 먹어야 정말로 보양식으로 먹을 수 있을까? 이거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걸요?
1: 고민할 필요가 없죠. 저희는 저희 집이 삼계탕집인데요. 원래
0: 예,
1: 전복죽
0: 삼바베큐.
1: 삼계탕이.
0: 그죠, 그죠. 산 바베큐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맛있어요.
1: 예, 오늘
0: 그죠?
1: 점심에도 꽤 많이 팔았어요, 삼계탕. 예.
0: 삼계탕 비법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1: 비법은
0: 예. 산
1: 그냥
0: 바베큐만의 비법?
1: 옛날에 할머니들 하던 그 비법 그 자체예요.
0: 진짜요?
1: 예.
0: 그대로 하는 거예요?
1: 그대로 그건 저희가
0: 전통
1: 못 건드려요.
0: 방식으로?
1: 제가 더 맛있게 한다 그래도 옛날에
0: 예.
1: 할머니들이랑 약속한 게 있어서 저는 못 건드립니다.
0: 그렇습니까? 그 안에 속을 꽉 채우실 것 같아요.
1: 그게요,
0: 네.
1: 거기서 제일 비싼 게 닭보다 더 비싼 게 있어요. 인삼. 인삼을 살 때마다 가격 올라요. 와,
0: 그치, 그치.
1: 환장할 정도로.
0: 아니, 수삼이 아니고 인삼을 넣어요?
1: 예.
0: 진짜요? 진짜 보양식이 되겠네요.
1: 예. 저희 인삼 제대로 들어가요.
0: 인삼도
1: 네, 되게
0: 넣고.
1: 비쌉니다, 인삼이.
0: 비싸죠, 인삼은.
1: 그래서 저희가 웬만하면 삼계탕 가격을 안 올리고 노력을 하는데 인삼 가격 오를 때마다 얼굴이 찡그러질 정도로 인삼이 비싸요.
0: 조금 가격이 있어도 진짜 내 몸에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보양식이
1: 그쵸.
0: 된다면
1: 저희 집 삼계탕
0: 먹는
1: 그리고 LA에서 아마 제일 쌀 거예요, 저희가.
0: 그렇습니까?
1: 저희는 옛날 착한 가격을 굉장히 제가 고집하기 때문에
0: 네네네.
1: 가격은 저희가 싼 편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근데 제가 이제 다음번은
0: 네.
1: 당연히 냉면인데요.
0: 네.
1: 요즘
0: 전 냉면
1: 냉면들
0: 좋아해요.
1: 맛있게 많이 드시는데
0: 네.
1: 저는 안 차가운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뭐 칡냉면이니 뭐
0: 네.
1: 냉면집들이 그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이에요. 예, 일단 냉면은 어떻게 끓 저희는 어떻게 끓이냐면요.
0: 네. 어떻게 하세요?
1: 원칙적으로는 동치미와 꿩 육수를 섞는 건데요.
0: 네.
1: 여기 꿩을 먹고 하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고기 육수를 쓰는데 동치미를 담궈서 고기 육수와 섞는 게 원래 북한식 그 냉면 육수인데,
0: 평양식 냉면.
1: 그쵸. 뭐 함흥냉면도 이거 평양식 냉면인데 육수 자체는 비슷해요. 동치미와 육수예요. 예, 근데
0: 맛있겠네요.
1: 이 냉면을 제대로 아시는 분은 이걸 아실 거예요. 냉면은요,
0: 네.
1: 식당에서 드실 때 아주 미세하게라도 맛이 매일 틀려야 돼요. 그게
0: 아하.
1: 제대로 만든 냉면입니다. 왠지 아세요?
0: 네.
1: 저희가 동치미도 김치잖아요.
0: 그렇죠.
1: 담그면 어떻게 되죠?
0: 발효가
1: 익죠?
0: 되잖아요.
1: 예, 발효가 돼, 익죠?
0: 예.
1: 익는 만큼 미세하게 맛이 틀려지는 게 막, 육수랑 섞었다 하더라도,
0: 아하.
1: 익는 만큼 맛이 틀려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0: 맞습니다. 김치도 너무 쉬어도 안 되고
1: 그렇죠.
0: 적당하게 익혀야 진짜 제맛이 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1: 뭐
0: 발효가
1: 서른 걸
0: 굉장히
1: 좋아하시는 것도 있고
0: 중요한 것 같아요.
1: 아주 그냥 바짝 익힌 김치를 좋아하시는 것도 그건 뭐 개인의 선호에 따라 틀린데
0: 그렇죠, 그렇죠.
1: 냉면 육수만큼은 매일 틀린 게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0: 예.
1: 대부분의 한인타운에 있는 그 냉면집들은 설탕물이에요. 그러니까 아시고는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0: 네.
1: 살인적으로 답니다.
0: 자, 삼바베큐의 이 냉면 맛은 어떨까 궁금하네요.
1: 저희는 그냥 자연스러운
0: 그냥
1: 맛이에요.
0: 자연적인 발효에 새콤달콤 동치미 맛에 고기 육수라고 하셨잖아요.
1: 그렇죠.
0: 이 고기 육수가 그럼
1: 아니에요, 닭 육수 안 씁니다, 저희는.
0: 그리고 소고기예요.
1: 네, 소고기예요.
0: 맛있겠네요.
1: 그 이상은 말씀 못
0: 영양가도
1: 드리는데
0: 있고.
1: 예, 저희는 그냥 무난한 맛이에요. 냉면이 맞고 맛있어 하면은 그런 음식이 아니에요, 원래.
0: 근데 면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1: 면도 중요한데요. 이제 결국에는
0: 면발.
1: 동치미. 면발은요. 면발은 어느 면이나 해서 얼음에 싹 제대로 딱 헹구면은
0: 네.
1: 면발은 다 나와요. 웬만한 면은 다 나와요. 물론 저희는 기계에서 뽑는 면은 아니에요. 저희가
0: 네.
1: 주방에 자리가 없어서 그건 못하고. 근데 기계에서 뽑으면 좀더 맛있겠죠. 근데 육수가 맛있어야죠.
0: 그쵸, 그쵸. 육수 맛이죠, 물냉면은.
1: 근데 육수를 대부분의 집들이 삽니다, 그냥.
0: 사면 안 되죠.
1: 사요. 근데 그게 뭐 업계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어떤 데들은 뭐 자기네들이 평양식이다 해서 예. 아무 맛도 안 나게 하는 집도 있고 일부러 그냥
0: 내추럴한 맛이다 이렇게.
1: 아 그게 동치미가 안 들어갔어요. 예, 뭐 어느 집이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한 집은 거기다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야 사과 주스를 넣더라고요. 사과 주스 그 파는 거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걸 넣더라고요. 그래서 야 냉면들이 제대로 파는 집은 거의 없다. 그냥 뭐 냉면 전문이라고 하는 집들 있잖아요. 예, 예. 아, 속지 마세요. 이거 대부분 설탕물이에요. 설탕물. 아니, 저는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냉면집들한테 좀 잘하지.
0: 네. 전 냉면 좋아하거든요. 사장님은 네? 그러베로 이렇게 마투어도 이렇게 많이 다니시나 봐요.
1: 저는 뭐 항상
0: 맛있다는 집은 다 가보시겠네요.
1: 다 가보죠. 예.
0: 어떻게 해서 이 집이 소문이 났는지 얼마나 맛있는가
1: 아,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레시피 한번 이제 연구해보고 싶은 이것도 있고 해서 저는 많이 다니는데 저는 여기 한인분들이 너무 냉면을 달게 드셔서 참 마음이 아파요.
0: 저도 사실
1: 냉면은 원래 단 음식이 아닙니다.
0: 개인적으로는 단 걸 싫어하거든요.
1: 예, 예.
0: 그러니까 좀 이렇게 영양가 있게 냉면도 정말 진짜 맛있게 먹었다 이렇게 먹으면
1: 시원하게 먹는 거죠.
0: 기분이 예. 좋거든요. 예, 예.
1: 저는 냉면을 희한하게 먹습니다. 뭘 저처럼 먹는 분들도 많아요. 오늘
0: 네,
1: 코스 요리 오셔갖고
0: 네.
1: 그렇게 네 분 다 이렇게 드셨는데 비빔 냉면에다가 물 냉면 육수를 적당히 붓습니다. 그럼 제가 그걸 질퍽 냉면이라고 하는데요.
0: 아하.
1: 그렇게 먹으면 맛있어요.
0: 그렇게도 해주세요?
1: 예, 예. 저희는 그렇게 해드려요. 예.
0: 저는 갈비 냉면 예. 콤보가 맛있더라고요.
1: 예.
0: 고기도 좀 먹어줘야 되겠더라고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갈비 먹을 때 아니 냉면 먹을 때 꼭 갈비가 또 생각이 나서
1: 저희 집에서는 갈비 냉면이 아마 제일 뭐랄까 가격으로 봐서 제일 효율적인 가격인 메뉴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런치 스페셜로
0: 네네.
1: 39불에 그러니까 40불인데 대부분 갈비 냉면 시키면은 다른 갈비집들에선 그 갈비 냉면을 위해서 따로 주문을 해요. 얇은 갈비가 있어요.
0: 네네네네.
1: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0: LA
1: 하여튼
0: 갈비 같은 거?
1: 예?
0: LA 갈비 같은
1: 그러니까
0: 거?
1: 갈비 모양은 나오는데 되게 얇은 거 있잖아요. 예. 저는 그게 귀찮아서 그냥 저희 예. 갈비 드려요.
0: 아...
1: 예, 바비큐 하는 갈비가 한 대 나오는 거예요.
0: 예, 삼바베큐가 고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1: 예,
0: 맛있고.
1: 저희가 최고죠. 예.
0: 예, 퀄리티가 굉장히 좋잖아요.
1: 예.
0: 그래서 고기 먹으러 바베큐 간다. 예.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1: 예, 예, 예.
0: 아, 그렇군요.
1: 저희 집에서 맛보기로도
0: 네.
1: 반 사이즈가 딱 되게끔 해서 맛보기도 있어요. 근데 냉면은 그냥 여름에 한시 시원하게 먹는 거지
0: 네.
1: 아 이거 맛있어 하면은 솔직히 그건 설탕물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시원한 맛으로
1: 시원해 시원하고 걸쭉한 맛으로 네, 먹는 거죠. 네,
0: 속까지 시원해지니까 이제 냉면을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저희 집도 네. 아주 안 달진 않은데요. 저는 그것만 좀 한참 싸웠어요.
0: 그럼 단맛은 조금
1: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 새콤달콤이 네. 있어야 돼서 하긴
0: 그죠.
1: 하는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인 취향은 그 맛도 안 나는 걸 더 좋아해요.
0: 그러세요. 네. 그냥 아무 맛도
1: 순수의 동치미 맛을 좋아하는데.
0: 순수 동치미. 근데 동치미도 적당히 발효가 되면 굉장히 맛있어요.
1: 그렇죠.
0: 시원하고. 네.
1: 육수랑 섞어서.
0: 예. 네.
1: 근데 이제
0: 그쵸.
1: 타운에서 제일 유명한 집 중에 하나인데
0: 네.
1: 동치미를 국수하는 집이 있는데 그집 비밀은 세븐업입니다. 세븐업. 저는
0: 예.
1: 식재료를 그렇게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0: 네네네. 그렇군요.
1: 네.
0: 그러니까 건강식으로 하신다라는 말씀이세요.
1: 그렇죠.
0: 사장님만의 그 음식 철학이 있습니다. 그쵸?
1: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저희는 미식가만 항상 모신다는
0: 아하.
1: 표현을 해요.
0: 네네네.
1: 예.
0: 그리고 삼 바베큐가 정식을 또 선보이셨잖아요.
1: 예.
0: 예.
1: 정식은 지금 저희가 월수목만 하고 있는데 예, 예. 평가가 좀 높게 받고 있어요.
0: 굉장히
1: 죄송합니다.
0: 고급스러운 메뉴로 요즘에 뜨고 있는 예, 그런 메뉴예요.
1: 예.
0: 정식. 예, 삼바베큐의 정식.
1: 저희가 좀 예약을 많이는 못 받아들여요. 왜냐면
0: 네, 네.
1: 하루에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정식이 60불짜리가 있고 그건
0: 네.
1: 점심에 하고요.
0: 네.
1: 200불짜리도 있어요.
0: 아,
1: 200불짜리는 거의 예술이죠.
0: 아.
1: 제가 미쉐린 원스타를 겨냥하고 만든 정식인데 그건 지금 3개월 이상 차 있습니다.
0: 네.
1: 지금 전화 주셔도 저희가 예약을 못 받아요.
0: 그러니까 귀한 손님들 대접하고 싶을 때는
1: 예.
0: 필요하잖아요.
1: 그리고 음식이 예술이 뭐다 하고 보고 싶으면은 저희 그 200불짜리 정식을 드실만 한데 저희가 이건 광고하러 나온 건 아닙니다. 왜냐면
0: 네네.
1: 지금 예약을 못 받아들여요.
0: 아,
1: 예, 왜냐면 저희가 매일 하는 게 아니고
0: 네.
1: 격주로 한 번씩 하는데 제가 식당이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붙어서 해야 되거든요.
0: 그렇군요.
1: 재밌는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0: 네.
1: 그 대표적인 메뉴는 삼계탕이에요. 그 삼계탕. 정식에서.
0: 근데 삼계탕을 정식 삼계탕 먹어야죠.
1: 몇 시까지 나오는 에서 삼계탕을 한 그릇 다 드릴 수 없잖아요. 배부르니까.
0: 예.
1: 그러니까 저희가 그 삼계탕은 미니 삼계, 삼계탕을 축소시켜서 제가 만들었어요.
0: 어떻게요? 한
1: 마리가 아니에요. 이게 잠만? 되게 힘듭니다. 장 날개를 네. 뼈를 다 뽑아서 그 안에다 찹쌀, 대추, 삼계탕 모양을 만들어서
0: 네.
1: 한 6시간 이상 요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다 이제 삼계탕 국물에 마늘 많이 섞고 굉장히 진하게 해서
0: 네.
1: 접시 하나 정도 나올 정도의 축소 삼계탕이 있는데 그걸 먹어본 친구들은 그걸 보고 굉장히 감탄을 합니다.
0: 야, 어떤 맛일까요? 저도 궁금해지는데.
1: 맛있어요. 진하고 네. 일단 맛있어요.
0: 아하. 자, 이 삼바베큐에 가셔서 삼계탕 드셔보시고 또 정식. 그냥 뭐 60불짜리 정식도 굉장히 잘 나온다고
1: 예약하실
0: 들었어요.
1: 수 있으면 예.
0: 네. 예약하시고 예. 이 정식은 반드시 예약이 필요합니다.
1: 제가 소개를 하나 또 드릴 게
0: 네.
1: 옛날에 산 누들스라는 네. 식당 자리에
0: 네. 네.
1: 제 친구가 아카토라는 라면집을 제가 해서 냈는데
0: 아하.
1: 지금 아카토 라면이 반응이 별로 안 좋아서 저희가 제가 이자라고
0: 아하.
1: 이자라는 저기 업소명으로
0: 네.
1: 변신을 이제 다음 주부터는 되거든요.
0: 아, 그러시군요.
1: 근데 저는 이제 라면보다는 제가 엄청 신경 써서 지금 나베야끼 우동을 만들고 있습니다.
0: 와.
1: 그거 만들면 괜찮을 겁니다.
0: 오, 이자. 우동. 이자 식당.
1: 이자. 지금은 아카토라라는 간판이 있는데요.
0: 네네.
1: 아카토라가 이제 곧 바뀌고 이자로 될 텐데 나베야끼 우동은 아마 빠르면 다음 주부터 시작할 건데요.
0: 와.
1: 이 나베야끼 우동은
0: 식당이 하나 더 있는 거네요.
1: 예예예. 예, 예, 예. 예. 자매 식당이라고 하죠.
0: 오, 자매 식당.
1: 예. 거기서 이제 주 메뉴는 이자카야 네. 그 이자카 코스 메뉴도 거기도 있어요.
0: 아하.
1: 거기서 이제 블루핀 투나라든지 네. 광어회 다 네. 일식으로
0: 예. 일식집으로.
1: 예. 그 양고기 스테이크도 있고 씨베스로 한 국물도 있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요리가 많은데 예. 점심엔 제가 대표적인 메뉴를 나베야끼 우동을 만들려고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0: 맛있을
1: 것 같아요. 나베야끼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0: 있죠. 있는데 이제 어떤 맛일까? 이제 사장님이 또 사장님만의 레시피로 예, 하실 거 아니에요?
1: 나베야끼 우동은 이제 흔히 한국말로는 이제 냄비 우동이라고
0: 네네네.
1: 하죠. 예, 냄비 우동이라고 하는데 제가 할 스타일은
0: 네.
1: 이게 일본에서 도쿄 스타일이 있고 한마디로 변두리 스타일이 있거든요.
0: 네네네.
1: 변두리 스타일로 할 겁니다.
0: 오~
1: 예. 일단 육수 자체가 저희가 나베가 굉장히 맛있어요. 그 집이요.
0: 그러면 추억의 우동이 되겠네요. 추억의
1: 뭐 거기 일본 가보신 분들은요.
0: 예. 그렇군요. 나베야끼 우동.
1: 나베야끼 우동 아주
0: 기대가 되네요.
1: 아주, 예, 특별한 맛이 나올 겁니다.
0: 삼바베큐하고는 좀 더 다른 메뉴가 그쵸? 되겠네요.
1: 예예예. 예, 예, 예, 예.
0: 아 그렇군요. 지금 현재는 뭐 아가토.
1: 아카토
0: 라면집인데
1: 예, 예.
0: 이게 이제 며칠이 있으면 이제 변신한다는 거죠?
1: 맞습니다.
0: 이자.
1: 예.
0: 이자 식당.
1: 이자.
0: 나비야끼 우동.
1: 나비야끼
0: 점심때
1: 우동.
0: 메뉴 요거 집어넣으신다고요?
1: 예.
0: 와.
1: 그건 저 저렴하게 팔 예정이고요.
0: 그렇군요.
1: 일단 기대하셔도 될 겁니다. 제가
0: 알겠습니다.
1: 지금 마지막 레시피를 내고 있는데 완벽하게 네.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예. 코스 메뉴도 뭐 준비 중에 있으시죠?
1: 코스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0: 아.
1: 그건 1인당 100불인데요. 상당히 고급식
0: 일식으로.
1: 예.
0: 일식으로. 예. 기대가 됩니다. 예. 일식 좋아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1: 일식 좋아하시고 좀 그 가게가 굉장히 이쁘게 해놨어요. 저희가 인테리어가 굉장히 예쁘고 술 한잔 하기엔 딱 좋은 저는 어저께서도 거기서 술을 마셨는데요.
0: 아, 그렇습니까?
1: 예, 예.
0: 술 좋아하시는 분들도 몰려가는 거 아닙니까?
1: 모르죠. 좀 약간 격조높게 식사를 하시는 분한테는 딱 사람 그러니까 미팅하기 좋은 장소고요.
0: 분위기가 좋군요.
1: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0: 주차장이
1: 조금 어렵긴 어려운데요.
0: 그렇군요.
1: 뭐 요즘에는 술 드시는 분들 다 우버 타고 다니시니까 택시나.
0: 아 그런가요?
1: 예.
0: 네.
1: 애주가들은 한번 와보시면 합니다. 저희 굉장히 준비 잘했습니다.
0: 넓어요? 어떻습니까?
1: 제법 넓어요.
0: 예. 단체 예약도 가능하겠습니까?
1: 단체 예약도 가능은 하죠. 근데 이제 저기는 이제 저희가 좀 더 프라이빗하게 드실 수 있게끔 약간
0: 프라이빗한 공간을 준비를 하셨군요.
1: 방이 4개 정도 있습니다.
0: 또 요즘에는 확 트인 곳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살짝 더 프라이빗한
1: 그렇죠.
0: 공간을 좋아하시는
1: 그렇죠.
0: 분들도 계시니까
1: 그렇죠.
0: 그런
1: 그렇죠.
0: 분들은 또 많이 가시겠습니다.
1: 예, 예, 예,
0: 예. 예, 어유 축하드립니다.
1: 축하는요, 뭐.
0: 축하드릴 일이죠. 점점 막 사업이 확장이 되시는 것 같아요.
1: 저희는 그러고 이제 사회봉사 예. 말씀드려야 되는데.
0: 아, 그렇습니다.
1: 정육점.
0: 정육점 예. 고기.
1: 예.
0: 네.
1: 고기
0: 소개해 주세요.
1: 이제 일반 마켓에서 네. 슈퍼마켓에서 구하지 못하는 그 프라임 등급 고기를 네. 저희는 산 정육점에서는 네.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팔 예정이에요. 아하. 왜냐하면 제가 타운에 있는 정육점을 가보니까는 네.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도 못하게 비싼 거예요. 오히려 밥장사는 제가 네. 야 내가 왜 이 꼭 똑같은 고기를 이 가격에 팔려고 밥도 주고 예, 반찬도 예, 예. 하지 네. 그 정도로 비싸요 정육점이.
0: 그쵸, 비싸죠.
1: 너무 비싸요.
0: 예, 예, 예.
1: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네. 저는 사회봉사 차원으로 저희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네. 모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파티를 하신다든지 네. 아니면 교회 단체 저희 갈비가 솔직히 제일 맛있기로 소문난 게 맞거든요.
0: 아 그렇죠.
1: 저희 이제 LA 갈비는 저희가 안 하는데 교회에서 이제 뭐 모임 같이나 네. 뭐 야유회나 뭐 있으시면은 저희가 갈비도 담가드릴 수도 있고.
0: 어, LA 예. 갈비도 직접 해서 주실 수 있다는
1: 예,
0: 거죠.
1: 예, 그렇죠.
0: 어,
1: 예,
0: 주문만 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그렇군요. 정육점은 예. 와보시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일단
0: 알겠습니다.
1: 착한 가격 때문에요.
0: 네. 사장님하고 이렇게 맛있는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네.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자, 삼 바베큐가 코리아타운 플라자의
1: 3층이죠.
0: 3층에 예. 위치하고 있잖아요. 예. 저 주문을 원하시 아니 예약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전화번호 소개를 좀 해주세요.
1: 213-487-7615고요.
0: 예.
1: 정식은 저희가 월수목만 받습니다. 점심에만요.
0: 네, 네, 미리 예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네. 200부짜리는 당분간은 한 3개월 이상 차 있어요. 지금
0: 네,
1: 밀려 있어요.
0: 지금 밀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불가능하다라고 예,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1: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0: 예, 예,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안녕히 가십시오.
1: 예.
2: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3: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2: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3: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4: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5: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4: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5: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4: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5: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4: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5: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6: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센터 전화번호요.
17: 213-381-2424 213-381-2424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8: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커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브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한국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지금 108골프.com에서 만나보세요. 108골프.com.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합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2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우거지 해장국 1+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 체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크게 드립니다. 전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역대급 반값 특가. 매장은 975 사우스 머몬트 애비뉴 올림픽 식물원 옆입니다. 문의는 213-884-5000. 파격 할인 세일 지금 서두르세요.
17: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서정욱이 불러준 예감이었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이 노래 들었네요. 자,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곡도 많이 주셨고, 또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이런저런 사연도 주시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라서 정말 즐거웠어요. 자, 목요일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 시원한 오후 저녁 되세요. 사랑합니다. 라는 댓글 우리 소피아님 주셨습니다. 항상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끝곡으로 이 노래 골라봤습니다. 김종국입니다.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갈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행복한 오후 되세요. 시원하게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음악다방. 예, 라디오는 애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 돌아왔습니다. 아, 네. 오늘도 역시 무덥죠? 에, 나른하기만 하고 하지만 목요일이다 보니까 금요일을 기다리는 주말이 코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약간의 설레임도 가지고 있는 그런 오후 같습니다. 자, 지금 계시는 곳에서 창밖의 풍경을 보면 아, 글쎄요, 오늘은 제일 무더운 날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감히 찬란한 LA의 햇살 이런 표현 어떠신가요? 좀 기분이 나지지 않나요? 자, 오늘 하루도 그 햇살과 함께 음악으로 물들여보겠습니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여러분의 지친 몸 그리고 마음, 이것을 달래줄 따뜻한 멜로디서부터 어깨를 들썩이는 신나는 리듬까지 마음껏 즐겨주십시오. 바로 지금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와 함께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젯밤 꿈자리가 어떠셨습니까? 아, 괜찮으셨다고요? 출발해볼까요?

네, 오늘 첫 곡으로는 Sweet Dreams, 장나라. 아, 글쎄요, 늙지 않는 그 남자 가수 중에는 이승환이 어린 왕자로 나이와 관계없이 굉장히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자 중에서는 우리 장나라가 언제적 당자나 장나라인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뭐랄까요, 좀 젊음을 유지하는 그런 비결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제가 이 첫 곡을 지금 Sweet Dreams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주로 이제 저도 그렇지만 꿈을 꾸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젯밤에 또 오늘 아침에 어떤 꿈들을 꾸셨어요? 물론 꿈을 안 꾸는 분들도 계시지만 간혹 꿈을 명확하게 꾸는 분, 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꿈자리가 사납다 그러면 또 자식들에게, 또 부모들에게, 아, 내가 오늘 꿈자리가 사나우니까 오늘 차 조심하세요, 이런 그 걱정들 많이들 하신 것 같아요. 그만큼 꿈이라는 것이 뭐 복꿈도 있고 또 흉한 꿈도 있고, 뭐 화장실에 들어가서 뭐 볼일을 보면 돈 꿈이 있어서 복권을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 오늘 여러분들 꿈들은 어떻게 꾸셨습니까? 자, 오늘은 지나갔고 이제 오늘 저녁에 잠자리에 드실 때 좀 스윗 드림스, 달콤하게 꿈을 꾸셨으면 합니다. 야, TK님, 아, 오늘 처음 들어오셨습니다. 네, 건강하시죠? 식사 잘하시고. 아, 자세히는 모르지만 형수님께서 옆에서 잘 챙겨주시는 것 같은데, 챙겨준다는 것도 굉장한 행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민준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뭘까요? 송민준이 말해줍니다.

네, 들으셨죠? 고생했다 내 인생아. 조항조 씨의 그 인생아 고마웠다 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또 우리 송민준 씨는 다른 식으로 인생이란 게라고 표현을 해주셨네요. 자, 비비안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알청님도 들어오시고요. 아, 옆집 아줌마 같아도 노래는 끝내줘요. 아이고, 제 티셔츠가 바다같이 시원하다고요. 감사합니다. 좀 더워서. 네, 오늘 여러분들이 다 그 스윗드림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여러분 뭐 인터뷰 많이 하셔서 이제는 많이 익숙하시겠지만, 개인상해, 교통사고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악재이기도 하죠. 또 자동차가 자꾸 고장나는 문제, 레몬법 전문 로펌, 또 이번 이제 바로 다가왔습니다. 10월이니까 얼마 안 남았죠. 우리 LA 한인축제재단의 회장님이시면서 변호사님이신 우리 알렉스차 변호사님과 함께 또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그런 좋은 정보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

0: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 그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6: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7: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6: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7: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연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6: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8: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9: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0: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0: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 오십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유튜브 화면에는 보이시겠지만 아 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상의 때 레몬법 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하셨고 LA를 기반으로 해서 오렌지 카운티 전역의 의뢰인 담당하시고 또 미군 출신으로서 군 생활에서 쌓은 끈기와 책임감으로 우리 의뢰인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로스쿨 진학하셔서 기업이 아닌 일반 시민을 대변하는 변호사의 길로 선택을 하셔서 영어 한국어 서비스가 모두 가능하고 빠르는데 따뜻한 배려 그리고 필요할 때 강하게 싸우는 것으로 잘 알려진 우리 알렉스차 변호사님 소개가 너무 길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1: 반갑습니다.
0: 네. 네. 그 사실 방송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 뭐 마라톤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 얘기는 개인 얘기지만 조금 해주세요.
1: 네. 저희가 지금 한 12년 뛰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12년 동안 뛰었을 때 한 25번 마라톤 한 25번 뛰었고요.
0: 네.
1: 제 목표가 지금 그 월드 메이저 다 뛰는 거였었어요. 6개. 그래서 6개는 다 뛰었고 이제 7번째가 지금 시드니 하나 남아서
0: 오스트레일리아.
1: 오스트레일리아는 예. 호주에 있는 걸 다음 달에 가서 시드니를 뜁니다.
0: 그럼 4이라는 건 25마일 다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네. 예.
0: 와.
1: 그리고 금년에는 일본 도쿄를 갔다 왔고요.
0: 아, 대단하시네요.
1: 네, 네. 그래서 제 꿈은 그 다 뛰는 게 꿈이기 때문에 그걸 때문에 일주일에 한 4, 5번 뛰어요. 아침에.
0: 아침에.
1: 예.
0: 보통 어느 정도 뛰세요?
1: 한 6, 7, 8 마일?
0: 아, 사실 7, 8 마일이면 대단한 건데.
1: 그러니까 한 1시간 넘게 뛰어야 돼요.
0: 아.
1: 아침에.
0: 아, 예. 아 근데 마라톤 저는 사실 뛰기를 해본 적이 없어 잘 모르지만 네네. 처음에 뛸 때 굉장히 힘들지 않으세요?
1: 너무 힘들죠.
0: 그때, 처음에가
1: 네 너무 힘들고 원래 저도 뛰는 건 싫었었어요.
0: 예.
1: 하지만 계속 뛰게 되면은 뭐 조금씩 더 나아지고 계속 그러면은 되게 좋아져요 몸이.
0: 아 건강에는 정말 좋겠네요.
1: 네.
0: 다른 것보다.
1: 예.
0: 아 그러시군요.
1: 그리고 뛰면은 더 부지런하게 되고요. 더 생각도 좀 더 잘할 수가 있죠.
0: 혹시 그 지금 뛰는 그 동호회라든가 그 서클 멤버 중에 한국 분들이 많으신가요?
1: 제가 지금 그 CART라고 Korean American Running Team이 있거든요.
0: 네네.
1: 그 우리는 만든 지가 30년 됐어요. 지금 남가주에서 제일 오래된 클럽이고요. 한 150명 있고 그 멤버리 거의 한국 사람이에요. 150명이. 그리고 우리는 파사디나 라크나라에서 만나는데
0: 네.
1: 지금 그 CART에 제가 회장으로 있습니다.
0: 아니 도대체 그럼 몇 개를 일을 하시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거기다가 제가 알기로 이번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 네.
0: LA 한인 축제 또 축제 재단 이사장님 또 네. 직을 맡으시고
1: 네. 그래서 회장님. 축제 회장이고요. 제가 축제 2년 동안 이번 하게 되면 이제 세 번째 축제를 하게 됩니다.
0: 네네네.
1: 회장으로서.
0: 아, 그러시구나. 네. 아니 뭐 바쁘실 텐데 이거 조금 볼거리 뭐 많이 준비하셔야 될 텐데.
1: 근데 이번에는 정말로 제일 이 축제가 제일 재밌고 제일 멋있는 축제를 만들려고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요. 우리가 10월 1일서부터 10월 4일인데 작년에도 되게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0: 네네.
1: 근데 금년에도 뭐 그렇게 많이 올 것 같은데 이번에는 우리가 더 유명한 연예인을 부르게 됐거든요. 작년에는 YB 밴드가 와가지고
0: 예, 예, 예.
1: 그래가지고 월드컵 때문에 YB 밴드
0: 예,
1: 우리가
0: 예.
1: 불렀는데 금년에는 우리 쇼케이스가 그 진우션.
0: 아 진우션.
1: 네, 진우션은 금요일날 오고요.
0: 네.
1: 토요일, 일요일날에는 JK 타이거랑
0: 윤미래
1: 씨랑 같이 오고.
0: 예, 예, 예.
1: 토요일은 빅 오션이라고
0: 네.
1: 지금 K-pop 아티스트가 있고요.
0: 아.
1: 목요일날에는 Dumbfounded. 그 옛날 여긴 다 로코 래퍼
0: 네,
1: Dumbfounded이랑
0: 예, 예.
1: 에븐 팩이랑 뭐 그런 분이 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번에도 참 재밌게 엔터테인먼트가 정말 되게 좋은 분들이 많이 와요.
0: 올해도 물론 노래자랑 하겠죠?
1: 노래자랑은 없는 것 같은데요.
0: 아 올해는 노래자랑 없어요?
1: 예.
0: 매년 했었는데.
1: 네. 예. 요새는 노래자랑은 없습니다.
0: 아 그랬구나.
1: 근데 뭐 미스 파전트도 있고
0: 네.
1: 푸드 컨테스트도 있고 풀업 컨테스트도 있고 그리고 또 시니어 파전트도 있습니다.
0: 아 그랬군요.
1: 예.
0: 예.
1: 그러니까는 아이고. 볼 것도 많고 먹는 것도 많으니까는요 꼭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0: 예예.
1: 네.
0: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뭐 교통사고라는 게 뭐 우리도 잘 알고 변호사님이야 뭐 전문이시니까 너무 잘 알겠지만 사실 내가 예상하지 않아서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1: 네.
0: 안타깝게도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지난 주에 통화를 했는데
1: 네.
0: 부부가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1: 네.
0: 안타깝게 남편이 좀 많이 다치셨어요.
1: 네.
0: 그래서 그 반신불수가 되셨대요. 어우. 그러니까 다리를 못 쓰시는 거예요.
1: 근데
0: 화장실도 못 가시고.
1: 예.
0: 그래서 뭐 병원비도 너무 많이 들고 안타깝게 상대방이 보험이 없고.
1: 네.
0: 그런 일을 당해서 막 그 너무 힘든 그런 얘기도 네. 들었는데 뭐 변호사님의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1: 그러니까는 그런 시츄에이션은요.
0: 네.
1: 꼭 얼마 UM이 얼마 있는지 봐야 돼요.
0: 네.
1: 내가 오면은 거의 맨날 얘기를 하는데 UM이 다른 쪽에 보험이 없으면 얼마 내 커버지가 얼마나 커버할 수가 있는 건데요.
0: 네네네. 네.
1: 그게 내가 말할 때 뭐 미니멈 10만 불 얘기하는데 미니멈 10만 불 아니고 25만 불 플러스를 하면은 훨씬 더 좋아요.
0: 아.
1: 그러니까 그런 분은 많이 네. 다쳤는데 다른 쪽에서 보험이 없으니까는 내 인슈런스를 받아야 되는데
0: 그렇죠,
1: 내 인슈런스가 그렇죠. 5만 불, 10만 불밖에 없으면 그것도 많이 없잖아요.
0: 아, 그렇죠.
1: 그게 딱 들어보니까는 병원비리 한 10만 불 플러스가 될 것 같은데요.
0: 10만 불 정도가 아니고 예. 뭐 어떤 때 하루에 만 불씩도 나오고 막 이런데요.
1: 아유,
0: 네.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예. 지금 본인이
1: 네.
0: 부부가 아주 그냥 그 뭐라고 뭐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뭐라고 위로의 네.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1: 너무 힘들겠네요.
0: 그런 경우도 있고
1: 예.
0: 자, 뭐 교통사고라는 게 사실 발생을 하고 나면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1: 네네, 너무 많죠.
0: 근데 뭐 내가 혼자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고
1: 네.
0: 사실 하나에서 열까지 일일이 다 할 수도 네. 없고 네.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이 필요한 건데
1: 네.
0: 그렇다면은 혼자 클레임을 하는 게 왜 이렇게 부담이 가는지 그 이유를 좀 알려주시면.
1: 그러니까는 제가 처음에 이제 뛰는 것에 대해서 뭐 얘기했는데 우리 뛰는 클럽가 뭐가 좋냐 코치가 있어요.
0: 아.
1: 그러니까는 재즘에 뛸 때는요 아무것도 모를 때 누가 알아주고
0: 그렇죠.
1: 누가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예. 해야 되는 그렇게 코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 고통사고 날 때도 똑같아요.
0: 아.
1: 누가 이거를 한 사람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0: 코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1: 코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0: 아, 예,
1: 이
0: 예.
1: 정말 세상 살면서도 뭐 코치가 있으면 너무너무 편하잖아요.
0: 아, 그럼요. 예,
1: 그리고 도움이
0: 예.
1: 많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0: 예.
1: 고통사고 나는 거의 비슷하게 고통사고
0: 네.
1: 났을 때는
0: 네.
1: 혼자서 하면 너무 힘들어요.
0: 아.
1: 클레임하는 것도 힘들고
0: 네.
1: 영어도 못하는 분들은 뭐라 그럴지도 모르고
0: 네, 네.
1: 그리고 갑자기 클레임하면 다른 쪽에서 전화가 계속 올 거예요. 그리고
0: 아,
1: 어디
0: 그렇죠.
1: 아프냐,
0: 아.
1: 언제 아프냐,
0: 아.
1: 뭐 그런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0: 아.
1: 그러니까 그 얘기 하기 전에
0: 네.
1: 이 변호사를 사업해가지고 그 변호사 오피스가 그걸 다 책임지면 그 제일 빠르고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사실 그 보험회사 실제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는
1: 네.
0: 아무래도 좀 미니마이즈 시켜서
1: 물론이죠.
0: 적게 주려고 할 거 아니잖아요.
1: 물론이죠.
0: 근데 나 혼자 하기에는 좀 힘이 사실 없죠. 법적으로 지식도 없고
1: 힘이 없고 그런 어저스터들은
0: 네.
1: 혼자서 하면은요 벌써 알아요. 여기는 조금만
0: 아,
1: 줘도 되겠다.
0: 아, 아.
1: 왜냐면 거기서 혼자서 해가지고 세게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그리고 얼만큼 트리트먼트를 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0: 네.
1: 그리고
0: 그렇죠.
1: 뭐 얘기 잘못할 수도 있는 거고.
0: 아.
1: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는요
0: 그렇죠.
1: 전혀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0: 아, 그렇구나.
1: 네.
0: 자, 그리고 물론 뭐 자동차 사고가 나면은 차는 사실 뭐 파트를 갈아 끼우든지 뭐
1: 네.
0: 여차하면 새 차 사면 되는데
1: 네.
0: 몸은 뭐 새 차를 같이 바꿀 수도 없고
1: 네.
0: 사실 다치면 그 충격이라고 그러죠.
1: 네.
0: 임팩이라는 게
1: 네.
0: 때로는 뭐 한 달 후에 나타날 때도 있고 때로는 3개월 후에
1: 네.
0: 나타날 때도 있고 뭐 MRI상 문제가 없는데 아픈 사람도 있고 참
1: 네.
0: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네. 네.
0: 그러니까 사실 자동차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1: 네.
0: 이게.
1: 그러니까 꼭 다치시면은요.
0: 네.
1: 병원에는 꼭 가셔야 돼요.
0: 아.
1: 그리고 또 근데 이건 좀 젊은 친구들은
0: 네.
1: 젊으니까 자기 시간 없다 그래서 병원에 자주 안 가는데
0: 네. 네.
1: 좀 나이가 든 분 우리가 좀 나이가 든잖아요. 그러면은
0: 네.
1: 조금만 다쳐도 많이 아플 수 있어요.
0: 아, 그럼요. 얼마든지 그렇죠.
1: MRI 찍으면 뭐가 잘못돼 있는 게 많을 거예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꼭 예. MRI를 찍고 꼭 치료를 받을 거는 계속 받으시고 이제는 됐다 그런 분들은 보상을 잘 못 받을 수 있어요.
0: 아.
1: 네, 나는 너무 바쁘다.
0: 아.
1: 근데 이게 사는 거를 보면요 레몬법도 똑같고 고통사고도 똑같고 부지런해야 돼요.
0: 아.
1: 닥터한테 갈 때는 가야 되고
0: 네네네.
1: 딜러십한테 고치러 갈 때는 가야 되고
0: 네네.
1: 부지런해 한 사람들이 효과가 좋더라고요.
0: 아, 그렇구나. 야, 이거는 뭐 원고에는 없지만 사실 교통사고라는 게 나는 당시에는 특히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은
1: 네.
0: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1: 네네.
0: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1: 예. 예.
0: 만일에 이제 내 자잘못과 관계없이 일단
1: 네.
0: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1: 네.
0: 어떤 거를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좀 알려주시면.
1: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시면 물론 차를 그것도 하다 나자마자는 차를 움직여야 되죠. 아, 움직일 그렇죠. 수 있으면은.
2: 예, 예, 예.
1: 그런데 만약 차를 못 움직이고 너무 큰 사고가 나면은요, 네. 뭐 앰뷸런스를 부를 거예요.
2: 예, 예.
1: 근데 저는 그냥 앰뷸런스 있으면은 앰뷸런스 타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아. 그렇게 다쳤으면은 병원은 당장 가는 게 좋아요.
2: 아 그렇군요.
1: 근데 뭐 아, 그렇게 안 큰 사고가 났으면은 차는 옆을 스탑하고 그때서부터 인포메이션을 받아야 되잖아요.
2: 상대방
1: 상대방을 받지만은 그때는 사진을 많이 찍는 게 좋아요.
2: 아 어떤 사진을 많이
1: 그러니까는
2: 찍는 게 좋은가요?
1: 내 차가 얼만큼 부상이 났고 부서졌고 다른 쪽 차도 보고 뭐 그리고 물론 라이센스랑 인슈런스랑 뭐 그런 거 다 받아야 되는데
2: 네네.
1: 거의 자동차 사고는 뒤에서 그냥 박는 게 많죠.
2: 그렇죠. 예,
1: 그렇지만
2: 예.
1: 뒤에서 안 박고 뭐 레프트 턴 하다가
2: 예, 예.
1: 그렇죠.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어떻게
2: 예,
1: 됐든지
2: 예, 예.
1: 그러니까 꼭 그 사진이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2: 아.
1: 또 뭐 요새는 뭐 EV 일렉트릭 카는 뭐 카메라가 많잖아요.
2: 아, 블랙박스 카메라.
1: 네.
2: 예,
1: 그러니까
2: 예.
1: 그 카메라가 있으면 그거를 꼭 보호를 하셔야 되고요.
2: 아.
1: 없는 분들은 뭐 카메라 박스 사서 가지고 넣는 것도 좋긴 좋습니다.
2: 아무래도 그게 도움이 되죠.
1: 물론
2: 그게
1: 되죠.
2: 그게 보험회사에서도 증거로 채택이 되나요?
1: 네.
2: 아.
1: 당장 되니까는요. 아. 블랙박스 아니면 카메라가 있으면 제일 좋긴 좋아요.
2: 무조건 있어야 되겠네.
1: 네.
2: 아, 그렇군요. 네.
1: 그리고 꼭 차 사고 나면은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미안하다 얼마 뭐 그런 얘기도 안 해도 돼요.
2: 네.
1: 왜냐면은 그냥 그런 얘기하면 또 뭐
2: 아,
1: 그쪽에서
2: 그렇죠.
1: 그걸
2: 예,
1: 쓸 수가
2: 예,
1: 있으니까는요.
2: 예, 예, 예.
1: 그냥 그냥 괜찮냐 그리고 그냥 인포메이션만 익스체인지하면 좋겠습니다.
2: 자 요새는 뭐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는 분이 사고가 났는데 요새는 폴리스가 오더라도 정말 많이 다치지 않으면 폴리스 리포트를 안 한다는 얘기
1: 네.
2: 들었어요.
1: 네.
2: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어쨌든 어떤 때는 뭐 분명하게 내가 받칠 때도 있고 내가 박을 때도 있지만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뭐 레프턴이라든가
1: 네.
2: 뭐 레인 체인지라든가
1: 네.
2: 이런 좀 애매한 경우는
1: 네.
2: 일단 인포메이션을 받고
1: 네.
2: 변호사님한테 연락해서
1: 네.
2: 내 상황을 얘기하고
1: 네.
2: 변호사님이 코치로서
1: 네, 네.
2: 대신 저 대신에 싸워주시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한
1: 네, 네.
2: 방법이겠네요.
1: 네, 네. 그게 그러니까는 꼭 뭐 고정사고 나면은요 준비가 안 돼 거의 다 준비가 안 돼 있죠.
2: 네네.
1: 어떻게
2: 그럼요.
1: 당할 수가 있는 게 갑자기 운전하다가 고정사고 나니까는요.
2: 그렇죠.
1: 그러니까는
2: 네.
1: 꼭 우리 앞에서 연락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다.
2: 아 그렇군요. 자 보통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어느 정도 해결될 때까지는
1: 네.
2: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나요?
1: 그러니까는 그게 얼만큼 다친 게 물론 제일 중요하고요.
2: 그렇죠.
1: 얼만큼 오랫동안 닥터한테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2: 아.
1: 근데 이게 보통 사람까지 갑자기 뭐 한 달, 두 달 동안 잘 되는 사람들은 많이 못 보고요.
2: 네.
1: 계속 트리트먼트를 받아야 되고 뭐 주사를 받을 분들은 주사도 받아야 되고 그럽니다.
2: 자, 일단 사고가 나면 사실 저희가 무슨 일이 있어 미국에서는 특히 변호사님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사실 가장 부담되는 게 비용적인 거거든요.
1: 네.
2: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어떻게?
1: 교통사고 비용은요. 그 돈을 받을 때 같이 그거를
2: 아 내가 보상비를 받을
1: 네,
2: 때
1: 그거를 다 디바이드 해가지고 닥터 비용 내고 변호사 비용 내고 손님도 돈 받습니다.
2: 아 그러니까 후에 지급하는군요.
1: 네.
2: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낼 건 없고
1: 네.
2: 만일에 내가 못 받는 경우에는.
1: 못 받는 게는 아무것도 뭐 변호사 비용도 변호사도 못 받고 닥터 비용도 못 낼 수 있으니까는
2: 네,
1: 그런
2: 네,
1: 케이스가 네. MMM에서 우리가 잘 못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쩔 때는요. 레프트 턴 할 때는 거의 80% 레프트 턴 하는 사람이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2: 아, 레프트 턴 할 때는
1: 예.
2: 아.
1: 왜냐면 레프트 턴 할 때는 다른 쪽이 라이트 오브 웨이가 있으니까는
2: 아, 그렇죠.
1: 그 사람 오기 때문에 스탑을 해야 되잖아요.
2: 그렇죠. 예,
1: 그러니까
2: 예.
1: 레프트 턴 할 때는 거의 레프트 하는 사람이 잘못이 될 수가 있습니다.
2: 아 그렇구나.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지금 뭐 여러 가지 설명 들으셨겠지만 설명 들어서 물론 뭐 100% 다 이해는 못하시겠지만 일단은 여러분이 빨리 연락하셔서 코치의 도움을 받아야
1: 네.
2: 한계라도 내가 실수하기 전에
1: 네.
2: 모든 걸 일임했을 때
1: 네.
2: 그리고 이제 사고가 나서 제가 이제 차 변호사님한테 일임을 하면은 누가 연락이 와도 변호사님하고 얘기하세요.
1: 네.
2: 저는 얘기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1: 네. 근데 변호사 있다. 변호사 인포메이션 주면은 그쪽에서 연락이 없을 겁니다.
2: 아, 일단 연락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소는 707 윌셔 블루보드 46층이고요. 전화는 213-351-3513 또는 혹시라도 웹사이트 www. alexchalaw.com입니다. alexchalaw.com으로 연락하시면 되고 영어하고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시니까 주저 말고 연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레몬법이라는 거 우리가 네. 얘기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핏 알기로 같은 부분이 자꾸 문제가 생겨서 내가 차를 고치러 갈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네. 그랬는데 네. 그게 맞습니까? 네.
1: 그러니까 법은 되게 간단하고요. 법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차를 사가지고 아니면 리스를 이건 새 차를 사든지 아니면 리스를 하셔야 돼요. 요새는 네네네. 또 법이 바뀌어서 used car는 안 돼요.
2: 아, 그래서 꼭 이제는?
1: 새, 네. 그래서 새 차를 사든지 아니면 리스하든지 한 차가 1년 반, 법은 이렇게 써 있어요. 1년 반 아니면 18,000마일 전에 똑같은 문제를 4번 아니면은 safety related 2번 네. 아니면은 차가 30일 동안 딜러십에 있었으면은 레몬법으로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2: 아, 한 번 가더라도 한 달 이상 있었을 네. 때는 레몬법이 인정이
1: 근데 한 번 근데 레몬법은 한 번보다 두 번은 가야 돼요.
2: 아, 두 번은
1: 우리 손님들도 뭐 한 번 가서 뭐 60일 있을 수 있었는데 네네네. 그런 케이스보다 근데 그런 케이스는 그 자동차 회사들이 꼭 두 번 가야 되니까는 이게 뭐 그렇게 싸울 수가 있거든요.
2: 아.
1: 그러니까는 물론 두 번 가는 건 더 쉬우니까는 예, 쉽습니다. 그러니까는 예. 두 번은 가야 되고 1년 반 동안 30일.
2: 아,
1: 그게 법인데 아. 물론 뭐 1년 반 안 되고 뭐 2년 되고 3년 되고 예, 뭐 그럴 수도 예. 되지만은 네, 네. 법은 그렇게 써 있어요.
2: 아, 그랬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중고차는 이제 유스트카는 포함이 안 되고 새 차나 리스했을 경우에
1: 네.
2: 뭐 같은 문제가 반복이 돼서 최소한 네. 두 번 이상, 네. 세 번 이상, 네 번 이상 자꾸 딜러에 가서 시간을 네. 낭비해야 되고 네. 같은 문제가 계속되고
1: 네.
2: 그런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아주시는 네. 거거든요.
1: 근데 어떻게 보상이 뭐냐면은요.
2: 네.
1: 제일 좋은 보상은 그게 다시 바이백이라고 그 마니팩처리 그 돈을 손님의 돈을 낸 거를 다시 다 내줘요. 그러니까 만약 뭐 만불 담폐 해가지고 한 달에 뭐 500불, 1000불 내시는 거를 그걸 거의 다 받을 수 있어요.
2: 아,
1: 근데
2: 그렇군요.
1: 거기서는 뭐 마일리지 덕신 뺄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일 처음에 언제 문제가 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2: 네네.
1: 차가 뭐 1000마일 탔을 때 갑자기 뭐 문제가 있던지 아니면 10,000마일 있을 때 갑자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되게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2: 네네네.
1: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언제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또 레몬법은 뭐가 좋냐면 별도로 변호사 비용은 그 자동차 회사가 내줘요.
2: 아, 그렇군요.
1: 예.
2: 자, 그럼 이 레몬법도 사실 자동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에서는 나 혼자 가면 그걸 또 축소시키려고 당연히 똑같이 그러겠네요.
1: 네, 똑같이 그러죠.
2: 그래서 코치가 필요해서 예. 코치를 대신 이름하면
1: 예.
2: 저 대신에 이제 싸워주시는
1: 예.
2: 거죠.
1: 예.
2: 적정한
1: 예.
2: 보상을 받으실
1: 네네.
2: 수 있게.
1: 예.
2: 아, 그렇군요.
1: 그리고 두 번째로 뭐 바이백을 안 하면은 그 자동차 회사가 컴펜세이션을 줄 수가 있어요. 그
2: 네네.
1: 고생 많이 했다고 그래서 뭐 몇천 불, 몇만 불 줄 수 있는데 그럴
2: 네네.
1: 때는 우리가 거기서 그 고통 사고 나는 거지 컨틴진시라고 퍼센티지 받습니다.
2: 아, 그렇구나. 그러면 차가 예를 들어서 뭐 막 못 쓸 정도로 운행이 불가능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말씀하신
1: 네.
2: 그런 새 차인데.
1: 네.
2: 똑같은 문제 발생하고 자꾸 시간 낭비해야
1: 네.
2: 되고 딜러 오래 가 있고 그러면 네. 사실 저로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는 거거든요.
1: 네. 그러니까는 자동차가 정말 이건 많이 들어간다. 딜러십에 많이 들어간다.
2: 네네.
1: 그리고 뭐 이게 좀 냄새가 레몬 같다.
2: 예,
1: 그런
2: 예,
1: 차들은
2: 예, 예.
1: 레몬 될 수 있으니까는 꼭 연락해 주세요.
2: 아,
1: 우리한테.
2: 그렇구나. 야.
1: 그리고 요새는 또 리콜이 많아요.
2: 아, 리콜. 예,
1: 네.
2: 예, 예.
1: 그러니까 리콜 자동차 리콜 뭐 노티피케이션 메일로 받으시면은 꼭 그 차를 갖고 가세요. 딜러십에.
2: 아.
1: 요새 뭐 현대, 머세디스 뭐 그리고 Jeep
2: 네, 네.
1: 키아 그런 회사들이 지금 리콜이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2: 아, 그렇구나.
1: 예.
2: 예. 자, 오늘은 우리 차 변호사님과 함께 첫 번째 LA 한인 축제 재단 이제 앞으로 이번에는 볼거리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아졌으니까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고 교통사고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언제 어느 때 날지 모르는 교통사고 나셨을 당황하지 마시고
1: 네.
2: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받으시고 몸이 다치셨으면 바로 이머전시 가서 병원을 가시고 그 다음에 주저 말고 우리 변호사님한테 연락해서 상황 설명을 하고 도움을 받으시고 또 새 차나 차를 리스를 구입하셨는데 문제가 발생할 때는 궁금해하지 마시고 혼자 뭘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1: 네.
2: 비용이 드는 게 아니니까 두 가지 다 우리 차 변호사님 사무실에 전화해서 도움을 청해서 아주 나한테 좋은 코치를 일임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오늘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1: 네,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2: 그렇군요.
1: 예.
2: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텐데 한 말씀 네. 주시면요.
1: 예, 요새 하여튼 운전할 때 참 조심하세요.
2: 네네.
1: 특별히 운전할 때 왜 차 사고가 나냐면은 스피딩이 더 많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2: 예, 예.
1: 꼭 너무 빨리 달리지 말고 조심히 다니시고
2: 네.
1: 그리고 또 그러니까 고통 상을 하시면 우리한테 꼭 연락해 주시면 우리가 친절히 도와줄 수 있고
2: 네.
1: 자동차가 문제가 많다고 해서 레몬법이 될 수 있나 궁금하시면 꼭 우리한테 연락해 주세요.
2: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저 마시고 213-351-3513 주소는 707 윌셔 46층입니다. 혹시 웹사이트로 연락을 하실 분은 www.alexchalaw.com입니다. alexchalaw.com 213-351-3513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1: 네.
2: 이제 마라톤 또 열심히 하시겠네요.
1: 네.
2: 곧 이제 시드니 가시겠네요. 그럼
1: 딱 한 달 남았습니다.
2: 아, 예, 예, 파이팅입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 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4: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6: 건강하세요.
4: 센터 메디컬 그룹.
7: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8: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7: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8: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9: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0: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11: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2: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1: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2: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1: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2: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3: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4: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13: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우리 H님께서 우리님들 안 보러 오시면 발병 나요.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라디오 서울 10.com이 새로 단장한 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이용해 주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저희 라디오 서울 10.com으로 구글로 입력해서 들어가시면 저희 라디오 서울 10.com 사이트가 이쁘게 나옵니다. 아, 여러분 들어가 보셨지만 맨 위에는 메디케어와 메디칼이 아주 친절하게 여러 가지가 설명이 돼 있고 그 밑에 칸을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이 관심 있으신 주식,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8개 종목이 일목요연하게 등락폭이 현재 실시간으로 나와 있고 그 밑에 찾아 들어가시면 여러분 관심 있으신 로또, 복권에 대한 정보가 당첨 번호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밑으로 보시면 유사히 그 굉장히 관심사죠. 캘리포니아 가스 가격이 실시간으로 나와 있고 그런가 하면은 어느 가스테이션이 저희가 좀 저렴하게 주유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정보 나와 있고 맨 밑에 칸을 보시면 LAX라고 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출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나와 있어서 유사히 한국 방문하시는 분들 픽업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자, 그 밑에 칸을 보시면 저희 프로그램 9개가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중간쯤 들어가시면 라디오는 내 친구 클릭하시면 저 라디오는 내 친구 사이트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조금만 밑으로 내려주시면 노란 칸에 채팅방 오픈 채팅방 참여라고 클릭만 하시면 여러분 단톡방 같이 이렇게 보시면 주로 저희 지금 라디오는 내 친구도 일들 끝나시고 제 방송 끝나고 한 6시 7시 되시면 저녁 식사 끝나시고 이제 마실 나오듯이 같이 단톡방에서 노래도 나누시고 말씀도 나누시고 이런 좋은 공간이 있으니까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애용을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엄마 노래 듣습니다. 떠날 때는 말 없이.

0: 네. 야, 가수 현민 씨 떠날 때는 날 없이. 아, 예. H님. 현민님의 노래는 치유의 노래라고. 이봉조님이 색스폰. 비비안님. 언제나 반갑지요. 이제 다 좋아질 거예요. 이제 말처럼 멋지게 달리실 날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또 뭐 어떻게 기회가 돼서 엄마 얼굴 좀 보고 왔어요. 그래서 그릇에 좀 물을 시원한 물을 담아서 좀 뿌려드리면서 엄마 덥죠? 좀 이거 이렇게 내가 좀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라고 혼자 중얼중얼 거리고 왔습니다. 항상 아쉬운 것이 살아계실 때 좀 이렇게 찾아뵙고 잘해드리지 왜 이제서야 이걸 하게 되는지 참 후회가 막급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이고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대단한 걸 한다고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보다 그래도 가슴에 미련이 덜 남고 후회가 덜 남으라면 가까이는 전화 한 통 얼굴 한 번 더 보여드리고 그저 별거 없어요. 얼굴 보여주는 게 그게 효도고 대단하다는 사실은 부모님이 떠나시고 나야 그제서야 알게 되는 어떤 그 쩌릿한 사실이라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일보입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1800년을 건너온 영웅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라디오에서 살아납니다. 라디오 서울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대본부터 목소리, 음악, 효과음까지 한 편의 영화처럼 빚어낸 본격 오디오 드라마 삼국지 열전. 책으로 읽던 삼국지가 아닙니다. 귀로 듣는 삼국지 눈앞에 펼쳐지는 삼국지입니다. 투왕전설 사왕귀환에 이어 라디오 서울이 자신있게 내놓는 세 번째 대작. 오는 일요일 낮 1시 1시간 특집으로 첫 방송 라디오 서울에서 만나십시오.
2: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3: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2: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3: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2: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4: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5: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4: 네.
5: 수영도?
4: 그럼요.
5: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4: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5: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7: 문선향의 머니터크가 청소년 재정학관학교 서머캠프를 합니다. 8월 4일 LA, 8월 6일 얼바인에서 적추 투자를 배우고 스르증도 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 허버드는 못 가도 변방장자는 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못 가르치는 우리 재정교육 문선영 선생님이 해주십니다. 참가 문의 626-827-9599, 626-827-9599. 참가자 2명을 선발 장학금도 수여합니다.
8: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9: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8: 선택하세요 품질을.
9: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8: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9: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8: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9: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비안님, 자식은 부모보다 세상 먼저 떠나지 않으면 효도하는 거라고. 비비안님 어머님도 육신은 사라지고 마음속에 살고 계시고 저 또한 우리 마음에 제 마음에 영원히 살고 계십니다. 슬퍼하지 마시고 비비안님이 여기서 열심히 멋지게 사는 모습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정말 멋진 효도 아닌가, 그런 욕심도 한껏 부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부 마지막 곡 정연호의 옛날 사람 함께 하시면서 2부에 뵐게요.

0: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0: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2: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3: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4: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5: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4: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5: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4: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5: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4: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6: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7: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6: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7: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6: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태양입니다.
13: 태양입니다.
14: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5: 항상 준비되고
16: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Stand By Your Man, 태미 윈넷의 음성으로 2부 힘차게 좀 시원하게 출발했습니다. 70년대로 돌아가서 벌써 한 4, 50년이 지나기 전이니까 사실 더위 하면은 한국 지금 뭐 장마철이고 무덥고 뭐 생각만 해도 일단 더운 걸 떠나서 막 끈끈해서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도 막 밥을 먹고 나면 이 땀이 비 오듯이 떨어져서 이 눈이 막 그 아주 시렸던 기억이 나요. 이 땀이 좀 염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쓰라렸던 그런 추억도 있고, 등목 한번 시원하게 하면 얼마나 시원한지, 근데 5분만 있으면 또 더워졌던 그런 시절도 생각이 나고, 저는 사실 그 엄마한테 밥도 잘 못 얻어 먹고 너무 바쁘시니까 그랬지만,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친구분들은 그래도 본인의 엄마들이 해주는 간식 밥 드시고, 엄마가 등목도 해주고 때로는 때도 밀어주고 그랬던 추억들이 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때가 세상에서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는데 어찌 그걸 모르고 살았는지 이제 와서 후회라도 하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엄마 생각나죠? 예, 홍시 나오납니다.

Come on.

네, 항상 들어도 감동이 밀물처럼 올라오는 우리 윤신의 열에 함께 하셨습니다. 아, 자 이번에는 제가 그 외부에서 여러분 뭐 제가 남동생이 한 사람 있습니다. 좌니라고 전에 게시판에도 자주 들어왔는데 우연히 통화하다가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 그래서 한 곡 선곡했는데 다름이 아니고 이은미 씨가 불렀던 녹톤인데 이은미 씨 하면은 제가 좀 할 얘기가 있어요. 제가 공연을 2016년도에 패창가에서 이은미 씨를 초청해서 이제 그 공연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공연을 기획한 가수 중에서 가장 프로답고 준비가 된 가수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하루 금요일 토요일 이틀 공연을 했는데 보통 가수들이 이제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에 이제 미국을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루나 이틀 정도 휴식을 취하고 왜냐하면 일정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근데 이은미 씨는 소리도 없이 월요일 날 입국을 하셨어요. 연락이 없어서 어디 잘 계시겠거니 했다 이제 목요일 날 패창가로 넘어오셨는데

있는데 알고 보니까 빅베어 쪽에다가 혼자서 3일 동안 컨디션 조절한다고 미리 와서 휴식을 취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제 리허설을 하게 됐는데 리허설 하면서 이제 보통 이제 7시 정도 공연하면 한 5시 정도면은 이제 간단하게 스태프분들과 밴드분들과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 스태프나 밴드들이 저희 저녁 못 먹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리허설이 안 끝나서요. 왠가 봤더니 노래 한 곡 한 곡 구절 구절을 다 여기 음향 20원어치만 줄여줘 10원어치만 줄여줘 노래 전 레퍼토리를 다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참 그 꼼꼼하게 놀랬고 마지막으로 맨발의 여왕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맨발을 벗더니 TV에 자주 보였죠. 이렇게 전화를 자기가 받아서 직접 녹화하는 걸 도와주고 노래를 해주고 그때 그 팜데일에서 필치어 타신 분이 와이프와 함께 오셨는데 그 앞에 가서 한참을 이렇게 녹화해 주시면서 굉장히 감동스럽게 생각하고 콘서트를 마친 후에 이제 CD를 사인해서 판매를 하는데 보통 한 300여 명 되는데 이틀 꼬박을 공연 끝나고 한 10시가 넘었는데 거의 1시간 넘어서까지 일일이 다 사인해주고 한 카트 한 카트 사진 찍어주고 패창가에 있는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참 굉장히 여러 가지 좀 그 제가 생각했던 또 다른 면모의 이은미 씨를 봐서 아 정말 진정한 콘서트의 여왕이라고 부를만 하구나라는 작은 감동을 제가 잊지 못하고 이은미 씨 음악을 항상 들을 때면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잔니 씨가 신청해 주신 녹턴이란 노래 이은미 씨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아이고 열창이었습니다. 녹턴 이은미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제가 또 한 사람 기억나는 사람은 그 전해 몇 달 전에 박상민 씨를 또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박상민 씨 역시 아 정말 열심히 하고 보통 이제 노래들을 여러분 그 콘서트 공연들 보셨겠지만 한 15곡 정도 내외로 하면 굉장히 많이 소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박상민 씨는 어휴 20곡 이상을 부르면서 그 당시에는 또 하루에 토요일 날 4시, 7시 두 번 공연을 했는데 그 공연을 소화하고도 아직 기운이 남아도는 그런 아주 멋지고 건강한 가수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자, TK님 가슴에 뭐가 쌓이면 안 됩니다. 알청님 우리 엄마한테 더 잘해야겠네. 아, 알청님 뭐 특별히 잘하시는 것보다 그저 안부 물어보시고 얼굴 한번 더 보여주시고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박상민 씨 한번 목소리를 들어봐야 되겠죠. 해바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네, 박상민의 해바라기 함께 하셨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 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케이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1: 1800년을 건너온 영웅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라디오에서 살아납니다. 라디오 서울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대본부터 목소리, 음악, 효과음까지 한 편의 영화처럼 빚어낸 본격 오디오 드라마 삼국지 열전. 책으로 읽던 삼국지가 아닙니다. 귀로 듣는 삼국지, 눈앞에 펼쳐지는 삼국지입니다. 투항전설 사왕귀환에 이어 라디오 서울이 자신있게 내놓는 세 번째 대작. 오는 일요일 낮 1시 1시간 특집으로 첫 방송. 라디오 서울에서 만나십시오.
2: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3: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4: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3: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4: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연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3: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5: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6: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7: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8: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9: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10: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11: 건강하세요.
9: 센터 메디컬 그룹.
0: 신승태와 함께합니다. 연연.

네, 아주 신승태라는 가수의 색깔이 잘 묻어난 노래 연연 신곡이었습니다. 이제 가수들의 노래를 이리저리 저도 많은 그 방송 준비하면서 평소에도 많이 듣다 보면 어떤 노래들은 참 이렇게 그 잘 맞은 옷같이 맞춤형인 노래들이 있고 어떤 노래들은 조금 크게 입지 않았나 또는 너무 작게 입지 않았나 뭐 색깔이 좀 나쁘지 않았나 이런 혼자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노래방 가서 노래를 즐겨 부르시고 회식 때 부르실 때도 가능하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들이 있고 또 내가 그냥 근래에서 한번 슬쩍 불러봤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고 박수 막 쳐주고 바로 그런 노래가 나와 색깔이 잘 맞는 옷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가수들도 신곡 발표를 뭐 이런 종류 저런 종류 많이 하지만 역시 걸맞아 떨어지는 것은 무슨 시대상과도 맞아야 되지만 본인하고 잘 어울려야 맞지 않나 그런 걸 한 번쯤 생각해 봐서 여러분들도 회식 또 가족 모임 또 일반 모임에서 노래방 가시면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내가 어떤 노래를 불렀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좋은지를 불러봐서 그런 곡을 레퍼토리를 가지고 가시는 것도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랍니다. 네, 양지은입니다. 지금은 남이 된 타인.

0: 네, 지금은 남이 된 타인 우리 양지은 씨의 신곡 그리고 신승태 씨의 신곡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1: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2: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1: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2: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3: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4: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5: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6: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5: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6: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5: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7: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8: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7: 네.
8: 수영도?
7: 그럼요.
8: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7: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8: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9: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0: 분위기 조금 업시키겠습니다. 자, 아싸가오리 마이킹입니다.

네, 아싸가 오리, 아싸가 오리, 아싸싸싸. 자, 세인트님, 아 벌써 금요일이네요. 불금입니다. 통계님도 마찬가지고 총알처럼 갑니다. 그렇죠, 총알입니다, 총알.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저씨, 좋은 금요일 되시고, 비는 좀 그쳤나 모르겠네. 무지하게 더울 텐데, 이것도 오늘은 어마무시하게 더워요. 더운데, 불금인데, 신나는 노래 하나 갈게요. 갑니다. Yo, check this out.

0: 네, 아이고 허리케인박 비비안님 신당동 떡볶이 아싸 잘한다. 뮤직박스 안에 DJ라네. 아이고 어쩌나. 예, 그 신당동 떡볶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라면 사리 추가에다가 당면 만두 두 개 더해 못난이 두 개 더 추가. 아이고 삶은 달걀 두 개 추가해서 먹으면 오뎅 국물 보너스로 주면 얼마나 맛있겠나 싶기도 합니다. 지금 또 배고픈 시간인데 아마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친구분들도 지금쯤은 출출할 거예요. 조금만 참으시고 이제 오늘 하루 마무리 다 됐습니다. 잘 넘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렌트비 받아 은퇴하는데 보험료에 택스에 내는 돈은 더 늘어나고 돌아가는 돈은 빡빡하고 어느덧 스트레스에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부동산. 부동산을 해결하고 은퇴를 수립하는 100일의 약속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7월 20일 월요일 LA, 23일 목요일 세리토스, 그리고 25일 토요일 샌디에고에서 문선영의 머니토크가 100일의 약속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이제 부동산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도록 문선영의 머니토크에게 맡기십시오. 626-827-9599 626-827-9599.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4: 타이어.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5: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4: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5: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6: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7: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8: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7: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8: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7: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9: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0: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9: 거대한 빙하 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0: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9: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0: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9: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0: 라디오는 내 친구 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비비안님 말씀처럼 더위 잘 이겨내시고 힘 팍팍 내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조금 기운 내시고요. 자, 오늘도 목요일인데 잘 지나게 해주셔서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벌써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날도 뜨거운 데다가 불금이니까 엎친 데 덮치죠. 그래도 오늘 지치지 마시고 오늘 저녁은 좀 맛나는 거 좀 드시고 떡볶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괜찮죠? 뭘 먹든 누구하고 먹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드세요 꼭. 네, 오늘 마지막은요 알리의 365일 보내드리면서 저 고니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했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여러분.

0: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1: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0: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1: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0: 구치로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요.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2: 태양입니다.
3: 태양입니다. 태양입니다.
2: 태양입니다.
3: 태양입니다.
2: 태양입니다.
3: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4: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5: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4: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6: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7: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8: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7: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9: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0: We will fight for you.
9: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1: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2: 아무리 더워도 시원하게 냉장 보관됐던 수박 한 입 입에 물면 모든 것이 그냥 녹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입에 물고 있는 그 수박은 어떻게 잘라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수박은 껍질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씻지 않은 채 바로 칼을 대기가 쉬운 과일이죠. 뭐 참외도 그렇고 이런 과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껍질 표면의 미생물이 칼날을 따라 과육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냉장 보관에도 세균 증식이 완전히 멈추는 것은 아니라서요. 네, FDA는 껍질을 먹지 않는 과일도 표면의 흙과 세균이 칼을 통해 내부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꼭 흐르는 물에 씻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단 비누나 주방 세제로 씻어서는 안 됩니다. 과일과 채소는 다공성, 그러니까 표면에 공기구멍이 많기 때문에 세제 성분들이 흡수될 우려가 있습니다. FDA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그리고 일단 잘랐으면 실온에 오래 두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생각보다도 꽤 빠르게 자른 과일들이 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먹을 때는 잘 모르고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못 먹는 과일, 수박이 대표적이잖아요. 한 입 크기로 잘라서 깨끗한 밀폐용기에 나누어 담고 이걸 냉장고 저 안쪽, 생고기나 생선에서는 좀 멀리 떨어진 곳에 두는 것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남은 수박을 일단 랩으로 포장해서 냉장고에 넣어야 했다면 나중에 꺼내서는 이 랩과 맞닿은 표면 최소 1cm 이상 잘라내라고 하네요. 시험을 해보니까 표면을 잘라낸 안쪽에서도 사실은 일반 세균 증가가 확인이 됐거든요. 가능하면 제일 처음에 먹기 좋은 크기로 밀폐용기에 두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어떡하죠? 시원한 수박을 먹기 위해서는 그 전에 땀을 좀 흘려야 될 것 같은데요. 껍질을 깨끗하게 씻고 또 깨끗한 칼과 도마를 사용해서 열심히 자른 뒤에 빨리 냉장고에 넣는 겁니다.
11: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요즘에 많은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주일학교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또 주일학교 사역을 위해서 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니면 주일학교 전담 교역자를 잘 찾아서 우리 교회에 모시고 오면은 다음 세대가 준비가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면 될까요? 이전에 KBS 책임 PD 국장으로 계셨던 김덕기라는 분이 지금 한국 교회에 한국의 실정에 대해서 쓴 기사가 컬럼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한국의 현실로 시선을 돌리면 풍경은 과야말로 절망적이다. 우리는 지금 세속적 수평 문화의 거센 폭풍 한가운데 서 있고 그 폭풍은 세 가지 위기를 동시에 몰아치고 있다. 첫째, 교회의 위기입니다. 한국 교회 주일학교는 2030년까지 90%가 사라질 것을 전망하며 20대, 30대, 40대 개신교인이 지난 10년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강단의 설교는 여전히 뜨겁지만 가정 식탁의 말씀은 사라졌고 그 결과 다음 세대는 그대로 증발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지상 명령만 외친 교회의 전도 선교의 한쪽 날개로는 더 이상 비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둘째, 가정의 위기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평균 대화 시간이 평일 평균 7분 정도,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 출산율 0.68명, 2024년 기준 가정은 더 이상 신앙과 인격이 전수되는 성전이 아니라 각자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한 지붕 아래 외딴 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이기커녕 자녀에게 가장 낯선 타인이 되어 있습니다. 셋째, 교육의 위기입니다. 한국 교육은 인생의 본질적 수평 수직 문화는 사라지고 세속적 수평 문화의 정보만 폭주합니다. 입시와 시험을 위한 지식 전달은 차고 넘치기에 하지만은 인격을 만드는 인성 형성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 결과 똑똑하지만 깊이 없는, 빠르지만 흔들리는, 화려하지만 뿌리 없는 아이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감하시는지요? 근데 이것이 우리 이민교회의 모습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에 들은 뉴스에서 보니까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 오는 사람들은 없는데 한국에 미국에서 역이민 가서 3개월 이상 정착하는 사람들이 2만 명이 넘고 그중에 5천 명 정도는 한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그러한 비자나 서류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민 오는 시대가 아니라 이민자들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번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문을 닫은 상태에서 다시 연 교회들은 미국의 저녁에 배달을 하는 신문사 사장의 말을 들어보면 한 3분의 1 정도가 아직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 문제 해결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성경적인 그 해결 답안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죠. 그로 아브라함이에요.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즉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복을 아브라함이 받게 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네 자식 그리고 너의 권속들을 가르쳐야 된다.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내가 너를 택했다. 즉 우리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임하는 우리의 자녀들, 이 나라,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 우리 이민 커뮤니티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두 가지 방법이 나와요. 하나는, 첫째는 믿음이 전수되는 가문을 세워야 돼요. 보세요. 아브라함만 믿음이 좋았는데, 이삭이나, 아니 이삭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 세대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명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복이 앞으로 대대로 올 수가 있을까요? 그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은 너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민교회, 우리 동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부교회가 50년이 넘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자란 우리 교육부에서 졸업한 아이들 매년 수십 명씩이었습니다. 매년 수십 명이었어요. 그 자란 우리 2세들이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남았다면 우리 예배당 작아서 여기서 못 모일 거예요. 다 어디 있어요? 물론 많은 우리 2세들이 다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기도 합니다. 근데 상당수는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 한번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 가고 세상 일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전수가 안 되면 하나님이 나와 내 후손에게 약속한 그 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복이 없다는 거예요. 즉 다음 세대에 앞으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 여기 지금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보면은 이 복이 대단해요. 즉 이 하나님께서 왜 믿음의 가문을 세워야 되느냐, 즉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약속한 복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대로 임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오늘 본문의 바로 윗절 보면은 창세기 18장 18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 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믿음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복이 있죠.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2대 3대 가서 그냥 안 믿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아브라함 개인의 축복을 넘어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출발점을 아브라함에게서 했어요.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온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그렇게 믿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에 이 대가 끊어지지 않고 그 가문이 이어졌기 때문에 바로 육신의 몸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은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얻은 특권이나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대대로 받은 거였어요. 로마서 3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이방인과 비교해서 무엇이 낫냐는 거예요. 오늘날도 말한다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무엇이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보다 더 낫냐 하는 질문입니다.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릴 적에 부모님 밑에서 신앙 안에서 자란 믿음의 이 언약 백성의 자녀가 된 그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가장 먼저 그 복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전수가 되었다는 것. 우리 큰 사명이 있습니다. 내 시대에 내가 나를 통하여서 믿음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을 지키며 온 세상에 퍼뜨리며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갈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을 받으며 천국 백성의 복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까? 제가 이거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고 고민합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알았는데 잘 안 되기도 했었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교회의 일들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교육부에 투자도 더 하고 담당 교육자도 우리가 세우기도 하고 다 해봤는데 결론이 뭐냐면 가정이 안 움직이면 부모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이민교회의 현주소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가문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일이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준비하는 일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위대함, 이 정통파 유대인들의 위대함이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 이후로 지금까지 4천년이 지났어요. 이 4천년 동안도 그들은 아브라함이 쓰던 히브리 언어를 지금도 사용하고요. 이 민족이 미국뿐 아니라 뭐 아르헨티나에 있던 러시아에서 태어나든 어디서 태어나든 그들은 아브라함에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을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것이 안타깝고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러나 교육적인 관점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율법, 토라라고 합니다. 그 율법을 지키고 자손들에게 물려주기에 사명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아브라함의 자식과 이삭입니다.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왜?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한 그 일들과 복을 통하여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자는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유산의 가정을 세우게 한 거예요. 우리 이 중요한 걸 잊어버렸어요. 교회를 너무 열심히 하면서 남편 소홀히 하고 아내 소홀히 하고 자녀들 소홀히 하고 교회에서 인정은 받지만은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지 못했다면 시간이 흘러서 지나보면은 뭔가 잘못됐는데 어디서 잘못되었나?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신앙을 가정에서 전수하도록 하는 말씀을 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민교회의 오늘날 교회의 문제입니다. 한국도 문제예요. 아이들 대학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벌써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은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지 않는 게 엄마, 아버지예요. 근데 그분들이 교인들이에요. 그분들 중에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계셔요. 목사님 자녀들도 있지만은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가서 우리 전도하면 뭐합니까? 전도해서 이분들이 자녀를 믿음의 가정으로 남겨서 그래야지만 다음 세대에는 뭔가 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기대가 있는데 기회껏 전도하면은 그 시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0: 교회만 있는 우리 이 성도 세대도 자손들을 믿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니까 갈수록 기독교인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다음 세대를 문제를 교회가 해결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을 부모들을 깨우쳐서 부모들이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이 성경적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믿음의 가문을 세워야 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거기에 말씀으로 교육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이게 부모가, 특히 아버지가 먼저 자기 자식과 권속을 말씀으로 믿음을 전수하라는 겁니다. 저희 동부교회, 그래서 우리 저희 교회의 교육부 철학이 뭐냐면 부모가 주도하고 교회는 지도하는 코칭, 신앙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이거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부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는데 보니까 역시나 우리가 지금까지 뭐 주일학교 한다, 뭐 여름 성경학교 한다, 뭐 할로윈이면은 할렐루야나 한다, 뭐 여름 수련회 보내고 겨울 수련회 보내고 다 했는데 얘네들이 안 보여요. 어디 갔어요, 얘? 그러다가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안 해가지고 부모들이 교회 못 나가게 하고 학원 보내면은 주일날 나오던 거 그나마 떠납니다. 부모들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직장 위에서 해서 이사 가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곳에서 신앙생활 안 한다는 소식 들을 때 마음이 아파요. 대체 부모님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는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은 교회나 즉 선지자나 제사장이 할 일이 아니라 나라 왕이 하는 게 아니라 부모예요. 특히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여기 계신 우리 남자분들,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모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우리 다음 세대를 교육을 못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는 이 큰 숙제입니다. 부모가 주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부모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부모를 트레인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해 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자, 구약 신명기 6장 1절부터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신명기 6장 1절 같은 경우는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있어요. 거기 하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는 곧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했습니다. 우리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6장 2절입니다.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기 3대가 언급된 것 보시죠. 너, 네 아들, 네 손자.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셔서 우리가 더 사야 될 이유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자손들이 하나님 경외하며 잘 믿게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사명이에요. 혹시 교회 안 간다?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 아들, 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믿음 생활하도록 목숨을 걸고 하셔야 돼요. 생일선물 뭐 드릴까? 엄마 뭐 할까요? 그러면 내 생일선물 이번 주에 나 데리고 교회 가게 해달라고. 왜 그거 못하십니까? 그까지 가방이 뭐가 소용이 있어요? 명품이 뭐가 소용이 있어요? 내 아들, 딸 예수님 안 믿고 천국 못 간다면, 지옥 간다면 여러분 그날의 그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거 심각한 거예요. 신명기 6장 3절에 봅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자, 우리 때 볼까요?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여기 너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제가 어저께 히브리 성경을 확인했어요. 이 단어가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 할 때 단수를 썼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헬라어도 그렇지만은 남성형 여성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너가 남성형 단수예요. 즉 하나님께서 여기서 너는 너, 네 자녀 할 때 이것은 뭐냐면 여기 계신 모든 남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을 말하고 있어요. 둘이 뭉실하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는 이게 아니라 가정을 가진 가정의 어른이 되는 영적 제사장이 되는 아버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지금 제가 말한 게 너무 남자에게만 몰아치는 거 아니냐 하겠지만요,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또 아비들아 fathers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 교육은 안 하고 자식들의 마음속에 분노를 주고 아버지가 말로써 행동으로써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엉뚱한 짓 한다? 어떤 자녀들은 아버지를 평생 보지 않겠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들딸이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도록 아버지가 만약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게 신앙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들아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현영수 박사가 쓴 IQ는 아버지 목, EQ는 어머니 몫이라는 이 유대인의 가정의 교육에 대한 책을 이렇게 보면요, 그 이후에도 여러 책이 나왔지만 결국 유대인의 가정의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그 처음 그 12년 동안 아버지가 일 갔다 와서 저녁에는 아이들과 함께 토라 성경을 읽으며 히브리어를 가르치며 아이들에게 말씀과 신앙을 전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그들은 히브리 말을 저절로 읽도록 만들게 되고 그래서 어디 가서 뭘 하든 히브리 말을 하는 이중 언어, 이중 문화권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 한국말 안 가르친 것, 그때는 빨리 영어 배우게 하려고 했었고 그까지 한국말 배워서 뭐 하겠느냐 하던 시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다 후회하잖아요. 이제부터라도 우리 이중언어의 속에서 우리가 받은 이 귀한 신앙의 유산을 자식들에게 가르쳐줘야 돼. 우리 한국의 역사를 가르쳐줘야 돼. 왜 우리나라가 주권을 일본한테 빼앗겼는지, 왜 우리나라가 분단이 되었는지, 6.25 때에 어떻게 되었는지, 이때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고 하나님 눈물로써 기도한 성도들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 역사에 없는 영적 부흥을 누리고 그리고 경제적, 정치적 복을 받은 것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어떻게 믿음의 가문을 해야 되느냐. 여기 지금 부모가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 부모와 가정, 이제 가정과 교회의 관계입니다. 이걸 좀 더 설명한다면 부모가 가정에서 자기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교회는 부모가 그 신앙 교육을 하도록 부모를 가르치고 준비시키고 코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부모님이 성경,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 있고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의 교사가 되셔야 돼요. 너무도 많은 분들이 성경 가르치는 것을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교회 기도하는 것도 수줍어하고 있으니 어떻게 우리 자녀들한테 신앙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죽음이 가까웠을 때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정말 꼭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 후서였잖아요.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는 이제 죽음이 임박한 마지막 편지였어요. 거기에 1, 2, 3, 4장이 있고 그 4장 마지막 장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디모데 후서 4장 1절이에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결국 우리 명문대학교 나와도 가슴 치며 후계하는 아들딸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대학을 못 나왔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나오지 않는 아들딸 되는 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아들딸 볼 때에 감사하실 거예요. 금요일날 가외 공부고 뭐고 때문에 교회를 안 보시는 부모님들 반대가 돼야 돼요. 가외 공부나 다른 것 안 하더라도 금요일날도 교회 와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고 이 하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주일날 휴가만 되면은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가서 한 주를 빼먹는 것, 그까지 한 주라 생각하지만은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라는 교육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놀러 갔다가도 주일날 교회 가야 돼. 하나님 예배하는 날이잖아. 이게 주일날 예배 그거 어디서든 드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요즘에 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인생에 가장 중요하신 분이라는 티칭은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이, 심지어는 나의 휴가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영적인 힘을 잃었을까? 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신앙을 따라오지 않을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바울이 계속 얘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 아이들이 다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어려서 잘 모르든지 반항하든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너 예수님 믿어야 돼. 성경 읽어야 돼. 하나님 살아계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유대인들에게 13살, 남자아이들에게 13살 생일을 성년식이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늘 얘기를 해요. 성년식을 한다고. 히브리 말로는 바 미츠바라고 그래요. 이 바 미츠바라는 히브리 말의 바는 아들이라는 거고 미츠바는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서 13살 생일은 율법의 아들이라는 이것을 성인식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그걸 왜 율법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이들이 그 아들이 태어나서부터 12년 동안 하나님의 그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이 율법 토라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암송시키고 그래서 이제는 네가 너 세대의 이 토라를 율법을 계속 이어갈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너는 이 일을 바로 너 다음 세대에 하거라 하는 이 성인으로 인정해주는, 너는 이제 율법의 아들의 자격이 된다고 인정해주는 날이 바로 바미츠바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유대인 교육 늘 얘기를 하는데 뭘 배웠습니까? 더 빨리 조기 교육을 시키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탈무드라는 책을 읽으면 뭐가 다 답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까? 그들의 신앙 교육의 비밀은 말씀 전수였어요. 자, 이걸 신약시대에 와서 보면은 이게 둘 다 있어야 돼요.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주신 말씀은 너는 가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하는데 이것을 하도록 이 당시에는 기반이 돼 있었던 거예요. 즉 신앙의 가정에서부터 전수가 되어 오면서 세계 선교가 가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복음이 세상에 금세 다 퍼지고 하나님 나라가 오겠죠. 근데 신약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우리도 반복하는 게 뭐냐면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라 해서 전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선교 열심히 하는데 내 자식들이 지금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한 우리 이 본문에는 창세기 18장 19절이, 현영수, 아까 말한 쉐마 교육의 책을 쓴 현영수 교수는 그것이 바로 구약의 지상 명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것은 신약의 지상 명령, 그리고 창세기 28장 19장은, 19절은 구약의 지상 명령이라는 논문을 썼어요. 제가 그것을 처음 접했을 때 너무 표현이 너무 획기적이라서 달러신학교에 유진 메로 박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공부할 때 저희 교수시고 그분은 구약 신학자로서 교수로서 세계적인 인물이세요. 제가 그분에게 그 논문을 가지고 가서 읽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검증, 평론을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표현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신앙의 그 전통을 이어간 것은 바로 가정에서 말씀과 믿음을 전수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논문을 ATS라는 Association of Theological Society라는 우리 신학협회에서, 학회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안내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 교수의 책에 보게 되면은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제대로 날기 위해서는 날개가 둘이 있어야 돼요. 한쪽은 이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건 맞아요. 또 하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그 믿음을 대대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자녀를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가정에서 믿음을 이어가는 바로 유산,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수평 선교라 할 수 있고 이것은 수직 선교예요. 이 둘이 합해진다면 우리 동부교회 10년이면 차고 넘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여기 교회에 남아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니 가족인 가정대로 늘고 전도했으니까 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할까? 아무리 우리가 교육부에서 교회에서 노력을 하고 우리 뭐 전도사님들 뭐 간사님 하는 사람들을 뭐 훈련을 시키고 뭐 방향을 잡고 돈을 투자해서 뭐 사 먹이고 어디 가고 지금까지 경험으로서는 that's not enough.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부모님들도 믿음 생활 안 하는 상황 속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여기 계신 우리 교육부의 부모님들 제가 진심으로 제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가정 예배 드리세요. 아이들 데려다 놓고 처음에 시작한 게 어색하면은 기도만이라도 하세요. 그리고 모르시면 무슨 성경 구절을 읽어야 될지 연락 주세요. 그냥 성경 읽고 기도만이라도 하세요. 매주 우리 가정 예배 드리십시다. 부부 사이에도 기도하는 시간이나 말씀 같이 가는 시간을 매일이라면 제일 좋겠지만 최소 매주 한 번이라도 가십시오. 우리 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행동으로 옮겨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뭐냐면 우리 믿음의 가문 세계에서는 가정 예배 봐야 돼. 혹시 식당에서 뭘 가족이 다 모였든 뭐 집에서 모였든 아무리 식당이라 하더라도 기도 같이 하자고 해야 돼요. 누가요? 가장 어른 대신 할아버지가 혹은 아버지가 하셔야 돼요.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없으면 할머니가 대신하시고 어머니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 빼먹고 어디서 뭐 좋은 데 가서 사 먹으시다 한다면 나 안 가련다. 나 교회 가련다. 다른 날로 하자. 그래야지만 신앙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 생각하면 정말 답답해요. 신념해 보십시오. 이민교회 절반, 지금 우리 눈에 있는 절반 없어질 겁니다. 20년 후에 그의 절반 더 없어질 거예요. 이민자는 없고 오히려 여기민 가고 천국으로 이사 가시고 이제는 너무 힘이 들어서 교회도 못 나오시는 1세만 남고 2세들 3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누가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저만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 동부교회 교육 시스템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게 답이 아니에요. 답은 바로 여기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가문이 된다면 서서히 우리 미래가 준비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LA 동부장로교회는 4270 West 6th Street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3-3261 213지역 383-326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새생명 한인교회 송호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빈손에 들린 하나님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남아프리카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과거사입니다. 그래서 인권운동에 투옥된 사람들, 또 탄압받은 사람들이 총살로 화형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조사해서 철저하게 과거사를 조사합니다. 전 세계가 조사하면서 드러난 이 인권 탄압 운동,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 정부의 일에 대해서 이건 당연히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만델라 대통령을 지지할 만큼 복수의 칼을 들 수 있는 준비가 다 마쳤습니다. 증거도 찾아내고 세계의 지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주먹을 쥐는 것이 아니라 주먹을 도리어 폈습니다. 가해자들에게 복수 대신 화해와 용서를 택한 것입니다. 가해자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면 조건 없이 사면해 주었습니다. 조건 없이. 뿐만이 아닙니다. 아마 이런 사람은 전 세계 사회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면해 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보상까지 해줍니다. 인권 탄압하고 사람을 죽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 죄를 뉘우칩니다 하면 용서해 주고 경제적 보상까지 해줬습니다. 그럼 피해자도 억울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복해 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피해자들에게도 국립묘지에 비석을 세워주고 국가적 차원의 보상을 해줍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역사상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런 사람은 또다시 나오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인류 역사의 비극은 내가 무력하기 때문에 역사의 비극이 일어났기보다는 도리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또 지나친 이 강함이 권력자들에게 권세와 또 힘을 주었기 때문에 이 불끈 쥐어진 이 주먹 두 손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폭력으로 인한 비극이 자행되었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한 힘을 갖기 위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자 하는 이 인간의 욕망, 정말 끝이 없습니다. 힘으로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을 것 같지만, 하지만 힘으로는 결코 사람을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힘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재미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길을 가고는 나그네의 윗옷을, 겉옷을 벗기려고 하는데 해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해가 어떻게 하죠? 바람이 어떻게 합니까? 구름이 어떻게 합니까? 세게 바람을 불면 불수록 옷을 단단히 점매면서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해가 따뜻하게 비추니까 자연스럽게 겉옷을 벗지 않습니까? 힘으로는 사람을 굴복시킬 수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도 힘으로 자기 민족을 구할 수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자랐겠습니까? 하지만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학대받는 것을 보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먹으로 이집트 군사를 때려서 쳐서 결국은 그 사람을 살해합니다. 살인죄의 결과는 지금까지 공주의 아들로 들여왔던 모든 지위와 힘과 소유를 다 버리고 이 모세를 아라비아 광야의 미디안 땅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힘만으로 뜻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세월이 40년의 세월이 흘러버립니다.
40년의 세월은 모세에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광야라는 이 땅에서 보내는 학교와도 같습니다. 광야의 학교 생활 40년입니다. 학교에 입학해서 학교 생활을 하면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40년의 세월 동안 모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세월이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 버린 이 40년 동안 모세는 무엇을 터득했을까요? 자기 뜻을 다시 펼칠 수 있다라는 어떤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터득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특별한 전략이나 방법을 그가 깨달았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한다면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았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40년의 미디안 땅에서의 생활 동안 모세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토록 마음 앞에 했던 자기 동포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목자가 되었지만,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지만, 나라를 위해서 자기 동포를 위해서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40년이라는 세월이 80세가 된 모세에게 젊은 날의 꿈과 젊은 날의 열정과 정열들, 결단과 의지력들, 이 모든 것을 탈탈 털어놓았습니다. 다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80세가 된 모세, 그를 완전히 마음을 내려놓은 빈털털이 빈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먹을 쥐었을 때가 아니라 주먹을 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이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약속을 기억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빈손이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정말 기묘한 타이밍 아닙니까?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의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494장 빈손 들고 앞에 가라는 찬송입니다.

0: 아멘. 이 찬송가는요, 18세기 영국에서 찰스 웨슬리의 찬송가와 같이 가장 사랑받는 찬송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지은 분은 목사님이십니다. 탑 레이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가사의 영어 가사 중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Nothing in my hand I bring simply to Jesus cross I cling 이라고 돼요. 하나님 내 손에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매달립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탐 레이디 목사님이 찬송가의 이 가사에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의 빈손됨,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섰던 것처럼 모세도 빈손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빈손 들고 갔을 때, 갈 수밖에 없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찾아오셨습니까?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해졌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지가 남아있고 행동할 수 있는 결단과 힘이 남아있고 열정이 있었을 때 하나님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무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조건도 되지 않을 때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고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분명 일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원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우리가 따라주기를 원하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주기를 원하는 원칙,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주는 것, 그것이 뭐라고 하죠?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순종.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나서는 사람, 강한 힘을 내세우는 사람, 두 주먹을 붙고 지고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서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쥐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 들고 하나님 옆에 나가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가 깨달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되었을 때에 그때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교훈도 바로 이것입니다.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이젠 더 이상 내려놓을 것도 없을 만큼 빈손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빈손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빈손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손이 되어야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빈손이 되어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과 욕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비워질 때에 그때 나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은 빈손 들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뭐라고 하죠? 두 주먹, 이 인생 두 주먹 불 끈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두 주먹 불 끈지고 살아도 잘 살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것이 우리의 세상이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 빈손 들고 살라, 이 성경의 원리에 정말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너의 손을 비우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사용하는 이런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원숭이를 잡을 때에 항아리, 그 입구는 좁고요, 손가락 하나 들어갈, 손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입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들어가면 그 밑에 넓어서 그 넓은 공간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견과류나 과일 등을 넣어놓습니다. 그럼 원숭이가 다가와서 손을 탁 넣고 그 안에 있는 먹이를 잡는 순간 사냥꾼이 부스럭 하고 소리를 냅니다. 그냥 달려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소리를 내고 사냥꾼이 딱 드러낸 순간 원숭이가 손을 못 뺍니다. 쥐고 있는 먹이를 이걸 놓지 않으니까 그 좁은 입구로 다시 손이 빠지질 않는 겁니다. 동물 중에서 그렇게 똑똑하다는 원숭이, 손만 펴도 쉽게 도망갈 수 있지만 이 먹이에 대한 집착과 이 먹이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 사냥꾼의 손에 잡히고 맙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갖고 있었던 그의 생각과 그의 의지와 결단들 40년이 흐르면서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 빈손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도 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은 그러한 상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빈손이 되었을 때에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서 이 빈손에 채우시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빈손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실 수 있어야, 채워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빈손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나의 빈손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이든 어디서든 사람답게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납니다. 그리고 빈손이 되어버린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 구원의 계획을 밝힙니다. 너를 통해 구원할 것이다. 40년 전이었다면 감사합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그 제안을 넙죽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80세가 된 모세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는 의지도 결단도 꿈도 다 내려온 상태의 모세, 자기의 이 빈손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도저히 담을 수 있는 의지와 능력조차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빈손이 되어버린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댑니다. 그 핑계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채우시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출애굽기 4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너가 정말로 내 제안을 거부하느냐? 나를 믿지 못한다고? 그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내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땅에 던지라 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버리라 라는 뜻입니다. 땅에 버리라.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에게 아주 긴요하게 쓰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이 목자 갖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양을 치는 도구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맹수를 위협하여 쫓아내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먼 길을 양떼를 이끌고 푸른 초장을 다 찾아다닐 때에 이 지팡이는 먼 길에 발걸음을 쉽게 해주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던져버리라,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이미 많은 것을 내려놓고 더 이상 내려놓을 수 없을 만큼 빈손이 되어버린 이 모세에게 그 세월 속에서 또다시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하루 종일 양을 치면서 그가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 그 지팡이마저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를 요구하십니까? 정말 철저하고 철저하게 모세에게 다 내려놓으라. 빈손을 요구하십니다. 모세가 말씀에 의지하여 지팡이를 버렸더니 자신이 의지하였던 그 지팡이가 무엇이 됩니까? 뱀이 되어서 꿈틀꿈틀거립니다. 뱀이 되어버린 그 지팡이도, 그 지팡이를 모세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어 돌아옵니다.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철저하게 자신을 비워낸 모세, 그의 손에 다시 들려진 지팡이는 지금까지 양을 치고 맹수를 쫓거나 그리고 길 안내가 되었던, 자신을 인도했던 그런 편안한 지팡이가 사람의 지팡이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손인 빈손에 들려진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워냄의 이 과정을 겪은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들려주신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능력의 지팡이. 출애굽기 7장 1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그것이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 가운데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 지팡이를 잡고 앞에 내밀라. 모든 물들이 피가 되는 그러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됩니다. 출애굽기 8장 5절에는 지팡이를 내밀라, 그리하면 강과 운하와 연못 위에 들었을 때에 온 땅에 개구리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는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라라고 명령했더니, 그 말에 순종했더니 온 땅에 사람을 괴롭히는 이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들끓게 됩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에서는 지팡이를 하늘을 향하여 드니까 하늘에서 우박의 재앙이 임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3절에서는 지팡이를 들었더니 동풍과 함께 메뚜기 떼가 온 이집트 전역을 휩쓸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걸을 때에도 이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사용된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곳에 그의 하나님께서 그의 빈손에 들려주신 능력의 지팡이가 함께했습니다. 그의 빈손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손 들고 하나님께 가는 사람은 그분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증거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빈손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합니다.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코웃음을 칩니다. 그럼 세상과 이 세대가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예. 배가 아파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대와 이 세상을 빛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들, 길잡이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손에 쥐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은 내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내 생각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 경험,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주먹, 불끈 준 이 두 주먹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잡을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들려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2026년도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의 손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우리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빈손에 들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손이 나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5편에 그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 되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5편 4절로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파도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비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1: 지금까지 얼바인 새생명 한인교회 송호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얼바인 새생명 한인교회는 15 가달드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49-341-0022 949-341-0022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서울 여의도 순복음 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베데스다의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4: 성경은 베데스다 못에 대하여서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병자가 몰려와 있었는데 그 이유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졌는데 물이 끓어오르면 누군지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 고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절 4절은 설명합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천사가 가끔 와서 물을 휘졌는데 누군지 먼저 들어가면 병을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들이 그 물이 끓어올 때를 기다리면서 몰려들어 연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그 히브리 원어로 베데스다인데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베이트 헤스다, 베이트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고 헤스다라는 말은 자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자비를 베푸는 곳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 육신의 병을 가진 사람, 환경의 문제, 어려움, 절망에 찬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베데스다 목가에 맹인이 있었는데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인 맹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그 눈을 뜰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베데스다의 못에 다리 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영적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늘 잘못된 길을 가는 영적인 다리 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보니까 몸이 한 군데 마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영적으로 마음이 마비되어 가지고 늘 편견과 오만에 치우치고 생각이 잘못돼서 왜 저 사람은 항상 저렇게 외골수로 나가나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많은 문제와 병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그 어떤 병이든지 고쳐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갖가지 문제와 병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이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사랑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나를 믿고 의지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질병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상처를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중증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오늘의 주인공인데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5장 5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 목가에 38년이나 된 병자가 있었는데 아마 중풍병을 앓았는지 몸이 마비되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물에 뛰어들어갈 때 그는 늘 지켜만 보고 병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그를 불쌍히 보셔서 주님이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깊은 상처를 받고 절망에 처해 있을 때, 말못한 고민과 아픔과 질병을 안고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성경을 보면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주님 저를 고쳐주옵소서, 제가 낫기 원합니다, 지금 이 병을 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38년 된 병자는 자기 신세만 한탄하고 남탄만 했습니다. 5장 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놓아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놓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언제나 먼저 들어갑니다. 남탓을 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남의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의 손을 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남에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분명히 그런 대답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의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 낫기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자기의 신세 한탄을 하고 남탓을 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누구입니까? 이 38년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38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저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한 동안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모세를 보내요. 저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열 가지 재앙으로 저들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방자를 치는 재앙에서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해 주시고 애굽의 바로왕의 큰아들부터 모든 첫 태생 수컷은 다 죽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갔으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서도 불평하고 홍해를 갈라서 그 기적을 체험하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주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또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입만 열면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불평해서 2년 동안 광에서 돌고 돌다가 가나안 입구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서 보내라.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40일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40일을 돌아보고 난 다음 저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땅이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거기는 백성들의 심장이 당대하고 거기서 거인들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메뚜기 자아상을 갖고 있었어요. 메뚜기. 이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하며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입니다.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32절 33절입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뒤로 돌아이 갓 해서 38년을 또 돌았습니다. 40일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돌게 하셨는데 2년 동안 걸려서 거기 왔고 다시 뒤로 돌아이 갓 해서 광야에서 38년을 또 돌고 40년을 채우고 난 다음 그들의 후손만 긍정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 갈렙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쏟아놓았는지 어떻게 이렇게 철저히 부정적이었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고난 가운데 살다가 그 삶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과 이것이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깨어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항복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 원망표로 뒤덮인 나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나가면 그 같은 믿음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신 다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8절 9절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38년 된 병자가 부정적인 답변을 하고 남탓을 했어도 예수님 그를 불쌍히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하튼 사랑이 무한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좀 삐딱하게 나가고 잘못된 삶을 살고 원망 불평해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시기만 하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염려근심 걱정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문제와 고통 가운데서 일어나라. 부정적인 생각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과거의 실패의 경험과 상처에서 일어나라. 더 이상 그 자리에 누워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누워있는 한 여러분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연못 베데스다 모신 교회에 와서도 늘 구경꾼으로 38년 된 병자처럼 남이 다 은혜 받는데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 되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하루 신앙생활에도 잘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원망 불평하던 삶에서 우리는 완전히 우리 삶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더 이상 이 저주와 절망과 과거의 문제에 갇혀서 살지 말고 이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서 이 자리를 내다 던져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 누워있지 마십시오. 밤낮 누워서 남탓하고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배우자 잘못 만나서 내가 친구 잘못 만나서 내가 선생님 잘못 만나서 그렇게 남탓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말씀 붙잡고 이 절망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건너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나가기 위한 여호수아에게 주신 여호수아 1장의 말씀입니다. 1장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0: 일어나라, 믿음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베데스다 못이 끌어오르게 되길 바랍니다. 천사가 와서 휘저을 때만 끌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베데스다 못을 끌어오르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그 베데스다 못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모든 문제 해결될 것입니다.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여러분이 오늘 성의 충만을 받아 끌어오르는 물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는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이트클럽의 DJ 출신으로 버려진 인생을 살다가 38년 된 병자처럼 살다가 예수를 만나 목사가 된 장광호 목사님 소개합니다. 온 세상 약속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어린 시절에 정말 좀 문제 있는 아버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이 아이를 때리는지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초등학교 1학년 때 매일 5시간씩 매를 맞았대요. 그러니까 막 분노, 원망, 미움 막 그게 가득 차서 세상을 저주하고 완전히 삐뚤어져 나간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폭주적이 되었고 공업고등학교 야간에 입학했는데 1년도 안 남기고 학교를 때려쳤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노래하며 춤추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가수가 되려고 기획사에 들어갔는데 또 기획사가 망했어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18살 나이에 나이트클럽의 DJ가 됐는데 DJ는 뭐냐면 음악 틀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DJ 그 하는 선배들이 말하기를 너 돈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군대 가서 군대 문화선전대 갔다 와가지고 그 다음 다시 사회에 적응하라. 그래서 어린 나이에 떠밀려서 군대를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가서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베데스다 못을 일끌어오르게 해서 그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광호야,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다. 내가 너에 대한 길이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런 꿈도 인생의 계획도 없이 원망, 불평, 미움, 원한 속에 살고 있던 저를 주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군생활하면서 주일날 손꼽아 기다리고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고참들이 주일날 꿰부리고 교회 간다고 갔다 말면 두들겨 팹니다. 그래도 그 두들겨 맞으면서도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것은 그가 군종병으로 뽑히게 된 것입니다. 군종병으로 뽑히면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교회 사역을 도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원래 신학생들에게 그 자리를 주는데 그 교회 간부가 보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저 열심히 없는 신학생보다 이 친구가 훨씬 낫다. 그래가지고 이 광호 청년이 뭐 매일같이 나서 새벽에 기도하고 주일 되면 하루 종일 나가서 교회 봉사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제대로 했는데 그 앞에 광야가 기다리고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중퇴다가 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그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사실 사랑으로 그를 품어줬어야 했는데 교회도 받아주지 않았고 또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나이트클럽에 가서 디젤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 가서 돈을 막 벌고 잘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다가 막 하고 주님을 얻어맞았습니다. 꽝 얻어맞았는데 온몸이 아파 드러누는데 물도 마시지 못하고 링거를 꽂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제서야 자기가 주님을 떠나 주님의 채찍의 망을 알았습니다. 주님 저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눈물로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나는 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는 나의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힙합 가수가 되어서 종로 한복판에서 춤을 추며 노방전도를 합니다. 이 힙합 가수가 뭐냐면요, 1970년대 생겨난 것인데 길거리에서 이게 브레이킹 댄스도 하고 춤추고 하는 그런 그 힙합 가수가 돼가지고 CGM 가수들과 함께 PK라고 하는 힙합 사역단도 만들었습니다. 그를 목회자로 부르셔서 노방전도도 하고 또 이렇게 힙합 찬양 사역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딸 예우리가 심장이 멈췄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다. 심폐소생술을 세 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심장이 다시 뛰었는데 1년 내내 이 아이가 고통을 겪는 동안에 그는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광호야, 나는 매일 죽어가는 아이들을 본다. 나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위에서 뒹굴러 줄 수 없겠니? 그 뒤 신학교를 졸업한 후 다음에 강화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강화도에 가보니까 깨어진 가정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매일 30명 넘는 아이들의 식사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죽이고 싶도록 미웠던 아버지를 모셔드려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코스타에 가서 그가 젊은이들에게 이와 같은 간증을 합니다. 나는 10원짜리 인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 검정고시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 신학교에 갔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 10원짜리였던 저 인생이 10억짜리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베데스다 못이 되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끌어올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변화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료받고 회복하고 새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시작될 것입니다.
1: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여의도 1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서울 지역번호 02-6181-9191 02-6181-919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실비치 동부평강교회 김삼도 목사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증거하시겠습니다.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청교도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청교도 신앙 이제 두 번째는 말씀드립니다. 이 청교도들이 화란에 처음에 갔다가 거기서 다시금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죠. 제 보스턴 앞바다 그 섬에 그 프리스머스 거기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본토에 이제 보스턴에 도착했죠. 그런데 이 영국에서 그 앵글칸 처치 영국 교회 국교회 있죠. 그 신앙 사상이 천주교의 예배 의식과 섞였어요. 그래서 그 신앙가들이 이 청교도를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 왔죠. 그래서 1세들이 참 1648년에 만든 그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가지고 성경대로 살자, 하나님 영광에서 살자, 하나님의 나라를 돌이켜 하자, 그런 사상으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또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학교 세운 것이 이제 프린스턴이든지 하버드, 이 하버드를 하는 사람이 이제 세워서 400권 서적을 전부 다 이제 봉사하고 지금은 200만 권을 그러잖아요. 7세기 청교도 운동이라 그러지요. 근데 가정예배, 이들은 가정예배를 중요시하고 또 다음 주일에 목사님이 은혜로운 설교를 하도록 기도하고 가정예배 때 또 주일이면은 이렇게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당에 일찍 가서 이제 뭐 그 시간에 그 뭐 이런 엉벙덤벙 오는 것이 아니고 미리 가서 이제 두 시간 동안 아이들과 함께 은혜를 받는 그런 예배를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뭐 이렇게 뭐 난장 반치고 뭐 불평하고 그래. 요즘은 뭐 30분 설교 길다, 20분도 길다, 뭐 10분 설교 해서 엔터테인 많이 하고 그렇게 교회들이 타락해서 말씀을 떠난 그런 예배를 요즘은 많이 보지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린 아이들도 두 시간 동안의 설교 원고를 목사님이 외워가지고 그렇게 또 말씀을 쟁쟁한 말씀을 증거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면은 이제 집에 갈 때든지 또 집에 도착했든지 일주일 동안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또 성경 구절도 찾아보고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청교도 이들은 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대요. 이렇게 모범적이란 말입니다. 진실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성실한 그런 자태로서 어린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소율이 문답 가르쳤다가 소율이 문답. 근데 웨스트민 신앙 고백을 고백서를 이제 받는 그런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가정마다 다 있잖아요. 그 없으면 당장 여러분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것이 신구약 성경을 간추려서 묻고 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제일 되는 무엇이냐 이렇게 장로 저 취임할 때 이렇게

시험할 때 그런 시험 나오잖아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도 모르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면 되겠어요? 성가대원. 그러니까 철저히 그들은 소율의 문답을 가정예배 때 어린이들을 위해서 가정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이게 사람의 제일 된 목적. 이렇게 가정예배 때 이렇게 철저히 가르쳤다. 그 OPC라고 하는 교단이 있는데 미국 정통 장로교 알죠?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분리된 웨스트민스터를 또 이렇게 지원하고 함께한 그 교단이 있어요. OPC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하시엔다 그 교회 할 때에 그 하시엔다 블루보드에 그 OPC 교회가 있었어. 정통 장로교회. 그 교단에서 한부선 선교제예요. 헌터 선교 유명한 한국 선교사잖아요. 그리고 저 하도레 선교사든지 또 이렇게 딴 신혜일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정통 장로교회에서 보낸 거예요. 고려신학교 가르치고 그런 역사를 제가 다 이렇게 보았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참 청교도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아름다운 참 성도였습니다. 에드워드 이런 분들도 가문의 자녀들 30명이 목사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또 사위도 선교하다가 이단의 인디안들에게 습격도 당하고 그렇게 결국 선교했지만은 이렇게 진실하고 성실하고 참 건물을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건물을 짓는 이런 믿음의 행위를 나타낸 역사를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선적이고 이제 거짓말 잘하고 형식적이고 이렇게 참 그런 사람 많잖아요. 교회는 다녀도 교회 다닐 때는 주여 주여 하고 통성기도 하고 아멘 하지만은 일단 사회 나가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런 매너 그런 욕설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 많지만은 이 사람들은 거짓 없는 믿음으로 참 진실된 믿음으로 또 이렇게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고 교회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돈벌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돈벌이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직장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다녔답니다. 뭐 성경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지요. 일하기 싫으면은 그렇게 노동을 중시하고 또 뭐 노동자라고 뭐 싫어하고 뭐 미워하고 천대하고 것도 없이 다 같이 일을 하고 그리고 유아세를 받으면은 이제 입교하잖아요. 철이 들면 그때 어떤 사람은 이제 타락을 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 자기 마음대로 목사 없이 주례도 받고 또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와서 목사님에게 유아세를 달라고 그러고 자기는 유아세를 받고 입교도 안 하고 방종하다가 이런 무례한 그런 요구를 했다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보스턴 근방에서 마녀 사냥 얘기 들어봤죠 여러분. 그런 영화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1692년 5월 13일에 마녀 재판이 있었는데 20명이 죽었어. 19명은 이제 이렇게 교수형하고 또 한 사람은 목을 졸라서 죽이고 참 이렇게 무시무시한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그때 그 교인들이 그 당시에는 회중 교인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청교도들은 죽은 사람도 불쌍하지만 죄를 딛고 씌운 거 있죠. 마귀 들이지 않는데 귀신 들이다가 죽인 거예요. 한국에 들었잖아요. 아니 마귀 들었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어떤 전에 조 집사님이라고 그저 팔에 뭐 멍이 씹어도 아 집사님 왜 이랬습니까 하니까 마귀가 피 속에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때렸대요. 막 자꾸 톡톡톡톡톡 때려요. 그 많이 들으면 죽습니다. 예. 그 김명도 목사님 말씀의 간증에 어떤 학생이 죽었는데 얻어맞아 죽었대요. 그래서 안수도요 이렇게 우리 교회 어느 봉사 와가지고 노인을 탁 기도하고 쫙 기도실 하는데 목이 부러졌어요. 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예.
이거 참 무슨 얘기입니다. 안찰하면 안찰 안 해도 손안손 대도 괜찮지만 이 때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때려 죽이는 이것이 요즘 부흥사 가운데 과거에 있어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많이 변했지만은. 그러니까 이 청교도 신앙은 어거스틴의 그 교리대로 성경을 권위 있는 하늘 말씀, 정확 무원 하늘 말씀, plenary inspiration입니다. 막 기계적 영감 아니고 축자 영감 그대로 믿었어요. 또 성경이 하라고 하는 것 하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것은 안 했어요. 이것이 청교도 신앙의 자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칼빈주의였죠. 칼빈주의. 그래서 장로 체제요. 정치 형태 사상이 장로 체제로 장로교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이 또 미국 건설에 영향을 준그 일은 선거에 참여해서 선택하면은 그 지도자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회법으로 미국 법이 이루어진 얘기 했죠. 스코틀랜드의 개혁주의 그 본산이 스코틀랜드 장로교자냐 그 헌법을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미국 헌법을 만들었다 그런 기록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차이가 뭐냐 하니까 보수주의 청교도 신앙은 전능의 하나님 또 성삼위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영광 이런 교리를 가지고서 믿고 또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기쁘게 보시는 하나님 이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제 깨닫기 때문에 이렇게 강요했어요.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너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에 아무 말 없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동성연애도 허락하고 이게 좀 이렇게 이상한 인본주의, 사회주의 이게 자유주의거든. 한국의 70% 교회가 자유주의 물결에 들어서 좌빨 그 말, 좌빨 그 가운데는 자기가 참 애국자고 참 윤대통령 지지하고 이재명 이 깡패 거짓으로 된 거짓말로 투표회가 된그 국회의원들 신뢰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분들이 자유주의 교회의 목사가 되고 이렇게 지도자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개혁주의 신앙이 있고 우파란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정치인을 지지하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나 나타날 때는 그렇게 하면 자기 목 잘리기 때문에 그런 말안 합니다. 뭐 그런 그 숨은 성도 있어. 때가 되면 이제 90이나 죽을 때 되면 이제 돌아오겠지만은 그런 체제 속에서 그런 분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 없는 것은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청교도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그들은 남들에게 이제 강요를 했습니다. 이렇게 믿으라. 너무 확신하니까. 그러니까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 그 현대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리, 다 진리를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마라. 막 이런 그 물결이 그 라프라시몽이라고 저 프랑스 말로 이제 그 영어로 말하는 political correct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남이야 이렇게 하든지 말든지 가서 간섭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이제 그런 예를 들면 여호와 증인 이 사람들은 죽으면 담배 연기같이 없어진다고 영혼이 없어져 버려요. 부활을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어요. 몰몬 타브니칼 있지요. 그분들은 예수의 신성을 안 믿어요. 네. 몰몬교 알지요? 예, 그래도 찬양도 하고 뭐 이렇게 비슷하게 기독교 흉내 내고 하지만은 정말 이 청교도들은 자기들이 믿는 이 신앙을 확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이렇게 했어요. 예, 이렇게 믿으라고 말이죠. 천하의
다른 이름은 구원이 없다 이렇게. 예?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라 했던 그날이 가까움으로써 히브리서에 보면은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뭐 그 성경을 좋아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모인 단체가 교회잖아요. 그 문이 교회가 아니고 뭐 돌에 모이든지 다락방에 모이든지 제자들 같이 어디에 모이든지 간에 그는 교회입니다.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유기체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예수님과 나는 벽돌 하나하나는 유기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무의 가지는 유기적 관계입니다. 생명이 흘러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 가지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런 미스틱 유니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인들은 예수님과 일체된 그런 생명,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들, 이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는 아나니아 삽별도 있고 가른 유다적인 것도 있고 좌파도 있고 중립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지상교회는 그런 완전한 교회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특별히 믿었답니다. 이 언약이란 말은 그 베리트란 말이에요. 베리트, 그 인자란 말이에요. 인자는 loving kindness 영어로 했지만 본래 히브리 말로는 berit 그 말이 언약.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모세에게도 언약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지요. 이 말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하나님 그 말이야. 이삭하고도 야곱에게도 예?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 구약 교회 대표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행위 언약 그리고 또 은혜 언약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은 은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나타냈어요. 예, 그것이 이제 구약 사상이고 그 말을 시편 23절에 인자는 말이에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래서 여호와 내 목자시네 그랬죠. 인자하심이 있잖아요. 이게 강조예요. 예. 이런 하나님 또 여호사밧 왕이 또 성가대 앞장서서 찬양할 때에 하늘의 천사 하늘의 군대 혹은 숨은 복병이 있어가지고 그 수많은 군대를 다 물리쳤습니다. 그때 가사가 뭐지 합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하다 이거요. 인자 예, 브리트 언약 이 신앙이 청교도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이들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렇게 참 많은 사람들이 죽고 끝까지 남아서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 우리에게 이런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해서 헌신하고 감사해서 예배하고 감사해서 봉헌하고 이것이 청교도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매 때리시고 교통사고 나고 질병은 암도 걸리하고 무서워라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가 누구인지 바로 모르는 자식들은 아버지 어머니 속을 새겨요. 말 안 들어요. 그러나 커서 어머니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헌신과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구나. 하,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공경하려고 하니까 벌써 어머니는 병원에 계셔. 이제 죽었어, 돌아갔어. 아버지도 돌아갔어.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뭐 지난번에도 뭐 어버이 주의를 아버지 주의를 하지만은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버지 같이 나이 많은 어머니는 어머니 같이 친구의 어머니는 내가 어머니 그러잖아요. 그런 정신으로 청교도들은 그렇게 남을 귀하게 여기고 또 만나서 대화하고 또 떡을 나누고 먹고 또 주일날 교회 다리고 가고 이런 신앙을 유지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참 이렇게 아름다운 그 참 하버드 대학생이고 그 이후에 또 프린스턴 또 칼리지 대학 채우고 이것이 종합대학으로 됐지요. 그런데 요즘은 이게 과가요 음악과가 없어요. 동구에는
그 옥 교수님 말씀을 보니까 철학과예요. 예, 어느 그 저 유명한 구라파 지휘자 그 한국분인데 자기는 철학을 했대요. 하버드에서. 그 철학과 안에 음악이 있어요. 예? 또 작곡이든지 뭐 퍼포먼스든지 이렇게 분류돼요. 그런데 서부 이 지역에는 그런 거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교육적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후진돼가 이 웨스턴 아주 여기란 말 서부란 말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동부의 교수 30년 하신 옥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복하고 감사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거지로 완전히 여러분 나는 이제 88세가 돼서 그 알지만 과거에 어릴 때는요 시골에 살았거든. 그때는 보릿고개 있었어요. 굶었어요. 죽을 아침에도 죽이요 또 저녁에도 죽이요. 그래서 남자들은 퉁퉁 부었어요. 죽거리가 건더기는 남자들 먹거든. 여자들은 국물 마시고 그 국물이 또 영양가가 있으니까 여자들은 이제 괜찮단 말입니다. 이거는 흉년이 와오면 굶습니다. 예, 굶습니다. 예, 이렇게 가난하고 무식하고 더럽고 화장실도 뭐 언제 수세식을 해봤어요? 예,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황폐하고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대한민국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학교도 짓고 배제학당도 하고 숭실대학교 참 뭐 세브란스리대 뭐 연세 이화학당 참 이래서 이 개화운동이 일어나가지고서 미국에 유학을 많이 해서 이제 한국으로 가서 이제 기술자도 생기고 이제 전자제품도 만들고 기계도 만들고 다 미국에서 도와주어가지고 오늘의 한국이 됐습니다. 근데 한국 백성들은 반미하고 친중하고 또 친북하는 이런 국회의원들 그런 교사들 전교조 이렇게 참 무서운 사상들이 팽배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청교도 운동으로 250년 됐지만 오늘의 경제대국이 되고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된 것은 성경 말씀대로 마태복음 6장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대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걸로 우리는 제가 이제 근래 7월 1일에 캘리포니아 패트리오틱 클럽을 만들었어요. 창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이제 모든 우리 이제 LA,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다 있는 애국 모임 있죠. 뭐 박정희 대통령 뭐 기념사업에 이승만 대통령 뭐 한미동맹 뭐 저거 막 수십 개가 돼요. 그분들 전부 다 장자리 있잖아요. 회장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애국한도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총화를 이루는 것은 없었어요. 인류 역사에 미국 역사에 저도 50년 됐지만은 그러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뭐 일로 가나 절로 가나 대한민국 사랑하고 캘리포니아 사랑하고 미국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 사랑하고 참 이런 분들은 함께 모이자 함께 기도하자 국기도 이렇게 이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저 어제 또 이렇게 우리가 그걸 했어요. 또 실비치 그 바닷가에 가서 또 함께 노래하고 또 God Bless America도 듣고 맛있는 음식 먹고 햇빛 아름다운 바다 풍경 속에서 또 모임을 갖고 그럽니다. 앞으로 이제 한 1,000명 2,000명 되는 그런 저 넓은 장소에 있으면은 이렇게 크게 몇천 명 모이는 그런 집회도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청교도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 가지고 살벌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복음의 계절 참 추수를 바라보고 눈물로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거두리라 그랬죠. 시편 126편의 5절 6절에 그러니까 눈물의 씨는 기도의 씨입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민주당 위에서 기도하고 또 공화당 위에서 기도하고 다 이렇게 북한의 불쌍한 사람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의 제물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은혜 능력 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모여야 돼요.
이승만 박사의 말씀대로 모이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우리 이민 역사에 이제 모이는 큰 눈동을 모임을 갖고 함께 기도하고 하면 초자연 역사가 일납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를 우리에게 맡겼잖아요. 지금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세계 선교사 많이 보냅니다. 이제는 미국보다 더 많이 보내는 운동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감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주는 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할지니라 그랬어. 이해해 주고 도와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용서해 주고 공감해 주고 공존해 주고 이렇게 주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내가 받은 복음, 그저 받은 구원을 남들에게 증거해주고 전도해주고 도와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몰라서 그랬으니까 이렇게 아량을 베풀고 포용하는 그런 영적 어른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마지막 눈을 감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들으세요.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상급 받으라. 이것은 상급이 뭡니까? 뭐 세상에 그런 상급이 아닙니다. 면류관 뭐 상급 뭐 12별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성이 말했지만은 그 상급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게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올림푸스, 마라톤, 월계관 그 뭐 몇 푼도 안 되잖아요. 그 배후 위에는 온 세계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이게 면류관이에요. 그런 상급이 기다리는 것으로 편안히 눈을 감고 천국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우리 청교도 신앙의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역사에 남는 정말 크리스찬으로서의 참 아름 저 가치관과 그 다음에 이렇게 문화와 또 people 그 애국이라는 그 말이 patriotic 이 말이요 세 가지 미닝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AI에 딱 물어보니까 곧 나와요. 첫째는 가치관 value 예, 가치 인간의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이 바로 되고 문화를 그랬어요. 기독교 하나님의 문화요. 그 다음에는 people 그랬어요. people 백성이란 말이에요. 백성은 다민족을 말해요. 백인만 말 백인들은 뭐 이민 온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몽골리안 인디안이에요. 우리는 미국 이 땅의 주인이 몽골리안 인디안들이 주인이에요. 우리라고 우리 동영상 거에 이게 이 캘리포니아도 그래서 우리가 소수 민족들이 합하고 합해서 우리가 교육도 바로 하고 모든 것을 바로 하도록 투표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선교입니다. 청교도도 그랬어요.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CPC 가주 애국회 예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청교도 신앙 두 번째 또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실비치 동부평강교회 김삼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실비치 동부평강교회는 13610 버닝트리 린 실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949-514-4346 949지역 514-4346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0: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4: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오늘로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네, 트럼프 정부가 이 122조를 통해서 150일 동안 시간을 벌어두고 다음 관세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쓰겠다라고 공언해왔는데 오늘이 그 마감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후에 새롭게 어떤 관세 체제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 제이미 싱글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의회 청문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관세의 상당 부분은 외국 기업들이 부담했다. 공급망 내에서의 관세 효과가 희석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물가 상승분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리고 제조업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런 조치는 필수적이다라는 인식이 오히려 더 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을 종합해보면 301조를 이용한 국가별 관세를 확정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이것은 앞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과 같이 위법한 근거를 활용했던 상호관세, 뭐 펜타닐 관세 이렇게 이름 붙여줬던 관세들과는 달리 차기 정부에서도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앞으로는 무관세의 세상에서 살기는 어려워졌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 301조 관세를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 대화는 달리 근거보고서가 필요하겠죠. 이런 또 관세율이 정해진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동안 122조를 근거로 150일이라는 기간, 약 5개월의 시간을 벌었지만 사실 이 기간 동안 행정부의 적은 인원으로 다 감당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현재 트럼프 정부의 301조 조사 내용 가운데서 강제 노동 관련이 있고요. 공급 과잉 관련 내용이 있죠. 어제도 잠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사실 강제 노동 관련해서 301조 조사는 좀 생뚱맞은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전 세계 60개국에 10에서 12.5%의 관세율을 부과한다는 그런 것인데요. 강제 노동의 기준이라든가 뭐 판단 주체라든가 참 네, 애매모호하고 생뚱맞은 게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122조 기한이 만료된 후에 어쨌든 각국별의 301조 관세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또 시간이 필요하니까 일시적으로 이 사이에 글로벌 관세의 역할을 대체하는 일종의 징검다리 관세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관세 체제가 정해진 다음에 이게 더해지는 누적적으로 적용된다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적용했다가 앞으로는 강제노동 상품을 유통하지 않겠다라는 협약 같은 데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풀어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습니다. 네, 어쨌든 한국도 이 관세와 관련해서는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투자를 조건으로 15%라는 상한선을 이미 마련한 만큼 아주 돌발 변수가 있다면 또 모르겠지만 이걸 제외하고 판단해 본다면 여러 가지로 뭐 다 합해서 상한을 15%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어제 전일 대비해서 5bp, 1bp가 0.01%포인트니까요. 5bp 하면 0.05%포인트입니다. OBP가 오른 4.707%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2025년 1월 15일 이후에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최고 수준이란 얘기입니다. 채권값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단기 금리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 수익률은 6BP나 상승해서 4.364%를 기록했고요. 장기물인 30년물 국채 수익률도 3BP 이상 올라서 5.185%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에 대해 존 브릭스 미국 금리 전략 책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또 이에 따른 연준의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될까 하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채권 보유를 꺼리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고요. 또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이 선제 안내 가이던스를 폐지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사실은 더 불투명해진 것입니다. 불안하고 불확실할 때 뭔가 또 변화도 큰 법이니까요. 자, 어쨌든 다음 주에 열릴 7월 연방공개 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의 금리 결정 어떻게 될지 시장의 전망도 지금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 국제 금값이 이란과의 무력 충돌이 시작된 지난 2월 28일 이후에 약 22%가 하락했는데요. 꽤 큰 폭이죠. 오를 때도 큰 폭으로 오르긴 했지만 생각보다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많이 오를 때 올해 말까지는 계속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도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와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 자산으로서의 금의 가치 떨어졌지만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의 가격 조정이 장기 추세 전환이다 이런 시각은 아직은 이른 것 같고요. 중앙은행의 금 매입세도 이어지고 있고 또 연준의 통화정책 역시 금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통상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면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죠. 그러니까 금값이 오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 유가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고 그래서 페드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금값을 끌어내린 건데요. 네, 금은 이자나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자산이죠.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상대적인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채권 얘기 말씀드렸을 때도 당장 다음 주에 다가오는 FOMC 어떻게 될지 또 지금 갈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금의 장기적인 약세 신호로 해석할 필요는 아직 없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최근 낙폭을 반영하더라도 금값은 지난 1년 동안 20% 넘게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S&P 500 지수 꽤 많이 오른 것 같아도 이 상승률을 소폭이나마 웃돌고 있습니다. 또 폴란드 등 각국 중앙은행들 역시 꾸준히 금을 매입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번 이란 전쟁을 거치면서 비록 금값은 떨어졌지만 사실 위기 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준비 자산이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기조는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던 채권 또 금도 그렇고 결국은 다음 주에 있을 통화 정책에 어느 정도는 다 영향을 받겠죠. 네, 그런데 영국에서는 뭐 정부나 중앙은행이 아니라 영국 국민들이 물론 부자들이 네,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부자들이 앤디 버넘 총리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는데 이 안에는 부자세를 좀 더 거두세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금을 더 내겠다며 부유세를 더 거두라고 정부에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세계적으로도 이런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죠. 네, 서한에는요. 우리에게서 세금을 더 걷기를 바란다. 매일 아침 일어나 돈 벌러 일터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쥐고 있는 재산을 통해서 돈을 버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올려도 된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네, 부자니까요. 돈이 돈을 돌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뭐 자산가들입니다. 이들은 또한 우리는 나라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아직도 일각에서는 구시대적인 경제 사상을 가진 소수가 남아있겠지만 자기 이익만 쫓는 영국의 미래를 설계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이번 서한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다양합니다. 분야별로. 일단 가수 겸 음악 프로듀서인 브라이언 이노, 그리고 체인점 브랜드인 그렉스의 임원을 지낸 이언 그렉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금융 트레이더 출신 활동가인 게리 스티븐슨, 그리고 스포츠 선수, 유명 축구 선수와 방송인 등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에마 레이놀즈 재무부 장관은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내고 싶어 한다니 환영한다. 세제 변화는 오는 가을에 예산안을 공개할 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꼭 부유세가 아니더라도 이 재무부에 직접 기부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서한을 보낸 부자들은 기부가 아닌 세금을 통해서 나라 재정을 확대해달라면서 부유세 신설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합니다. 정말 기부는 어떤 강제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약간의 강제력이 있는, 그리고 뭐 이것도 일회성이 될 수도 있고 정책에 따라서 매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강제적으로 좀 많이 걷어가라 이 말이겠죠. 영국에 있는 부자들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다니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꽤 관심을

그는 출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됐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최태원의 경영 활동으로 주식의 가치가 크게 증대됐고 여기에는 노소용의 가사 및 양육 또 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에 기여한 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보유 주식의 가액 산정 기준은 앞서 파기 환송 전 사실심 그러니까 항소심 변론 종결일이 2024년 4월 16일이었거든요. 그 날짜로 계산을 했습니다. 네, 사실 9,440억 원이라는 돈 자체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참 어려운 돈인데요. 24년 4월 16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라는 겁니다. 최근에 SK하이닉스 주식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계속 오늘 선고일을 기준으로 만약에 계산이 됐다면 뒤에 붙는 숫자 0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읽을 수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주가 큰 폭의 상승은 최태원의 경영 기여가 미친 영향이라고 법원은 판단을 한 것입니다. 다만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서 최태원의 보유 주식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사정은 재산 분할 비율의 산정에서 고려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이 3분의 2, 노관장은 3분의 1로 조정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노관장이 재산 분할 비율이 3분의 1 많은 것이죠. 이게 바로 최근에 급등한 주식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또 법원은요, 최 회장이 노관장에게 이 금액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자, 1988년 9월에 결혼해서 세 자녀를 뒀지만 2015년에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10년 넘게 깊은 고를 두고 지내왔다. 그리고 나에게는 혼외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서 파경을 맞았죠. 그리고 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는데 결렬됐고요. 2018년 2월에 정식 소송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노관장은 2019년 12월에야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자, 이혼 소송에서 먼저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네, 지금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큰 차이인지 느끼시죠? 그러나 2024년 5월에 있었던 2심 재판부는 위자료를 20억 원으로 20배나 올렸고요. 재산 분할액 역시 노관장의 기여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SK그룹의 성장에는 바로 노소용 씨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있었기 때문에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지분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었다. 그래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 과정에서 노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는 없다. 이러면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 환송했습니다. 네, 당시 위자료 20억 원 지급은 그대로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파기 환송심에서는 재산 분할만 다뤄지게 된 것이고 바로 몇 시간 전에 노관장에게 9,440억 원의 재산 분할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라 이런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네, 일단 파기 환송심 선고라고 해서 결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또 불복한다면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전제로 하고 일단 최태원 회장의 법률 대리인 측은 구체적인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에 밝히겠다라고 얘기했고요. 노소용 관장의 대리인 측은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그냥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오늘 모닝리포트 첫 세그먼에서는 돈과 관련된 얘기가 집중이 됐네요. 그런데 사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관세는 결국 우리가 사는 물건들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또 채권, 뭐 금, 이런 것 역시도 우리의 관심 대상이죠. 그리고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식과 관련해서 조 단위의 재산 분할액이라는 점,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돈이 현금으로 정말 지급이 된다면 회사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이는 또 주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테고요.

0: 자, 좀 더 실질적인 얘기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한인타운에서 경찰들 좀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집중 단속이 있거든요. 체크포인트 지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1: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2: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3: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4: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5: 정말? 어떤 건데?
6: 용자나라, 킬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 카드를 준대.
7: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8: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9: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0: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1: 머루랑 달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12: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곡이야?
13: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12: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13: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12: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13: 제로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12: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13: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14: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5: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4: 213-388-5600. 213-388-5600.
15: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4: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5: 융자나라 좋은 나라.
14: 융자라면 콜미.
15: 213-388-5600. 213-388-5600.
16: 융자 나왔어요.
17: 우와, 빠르네.
18: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19: 스메키 한의원의 강원장입니다. 뻣뻣한 근육의 경직과 경련,
3: 다리에 힘이 없어 걷기 힘든 증상,
19: 자주 넘어지는 두려운 증상,
3: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발성장애,
19: 음식을 못 삼키는 삼킴의 장애,
3: 못 참는 소변장애,
19: 빙빙 도는 이석증,
3: 소리나는 이명증과 안 들리는 청력 저하,
19: 어려운 병만 전문 취급하는 수맥기 한의원 213-388-5300 388-5300번입니다.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구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그리고 미주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네, 한인타운 일대를 포함한 LA 주요 지역에서의 검문소 운영 집중 순찰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LAPD가 지난 22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각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DUI 체크포인트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말의 경우에는 특히 내일 LA 한인타운 웨스턴 에베뉴와 8과 교차로에서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DUI 체크포인트가 운영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또 낮에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베나이스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또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는 77가 경찰서와 사우스이스트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DUI 집중 순찰이 이어집니다. LAPD는 DUI 체크포인트 단속 위치를 음주나 약물 운전 관련 사고와 체포 기록을 바탕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늘 많이 검거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장소가 변경되거나 또 취소될 수도 있다고 전하고 있네요. 네,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은 뭐 DUI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시겠지만, 이게요, 술, 알코올뿐만 아니라 일부 처방약과 일반 의약품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전해드렸고요. 또 이런 구간은 아무래도 조금 서행이 필요한 구간이기도 하고요. 경찰이 있으면 괜히 좀 움츠러드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아이들 도시락 싸거나 할 때 디저트나 간식으로 먹으라고 이렇게 함께 넣어주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품, 뭐 요즘 방학이니까 그냥 집에서 수시로 꺼내 먹을 수도 있고요. 스낵 제조업체인 PT 올가닉스가 만든 펌킨츄리라는 과일 필요의 파우치 제품이 내부 포장 결함으로 인해서 플라스틱 이물질 혼입 가능성이 있다고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FDA 웹사이트에 공개된 회사 발표에 따르면 리콜 대상 제품으로 2026년 3월 6일부터 7월 13일 사이에 전국 크로거 매장, 메이어 매장, 타겟 매장에서 판매된 제품들입니다. 포장재 공급업체가 결함이 있는 파우치 제품군에 대해 리콜을 실시함에 따라서 이번에 자발적인 리콜을 시작한다라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자체 검사 결과 해당 포장재로 제조된 완제품 가운데 일부 파우치 내부에서 부드러운 식품 등급의 플라스틱 조각이 부착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뭐 리콜과 관련해서 부상이나 피해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고요. 펌킨트리 브랜드의 다른 제품들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리콜되는 것 펌킨트리 좀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면 피터 래빗, 올가닉스, 그리고 맛은 바나나 앤 스트로베리 과일 필요의 파우치 제품입니다. 방학을 맞아서 분주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아직 뭔가 목표를 세우지 못하고 그냥 빈둥빈둥 시간 보내는 그런 청소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뭐 자녀를 돕다거나 주위에 아는 그런 청소년들이 있다면 이거 준비하게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주 도산 안창호 기념산업회 산하 청소년단체죠. 주니어 도산이 차세대 한인 청소년들의 리더십과 올바른 가치관 함양을 위해서 2026 주니어 도산 스피치 컨테스트를 개최합니다. 네, 본선 대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3시에 LA 코리아타운에서 열립니다. 참가 학생들에게는 연방 하원의원상을 비롯해서 총 10개의 리더십 특별상이 수여되고요. 네, 분명히 대입이나 뭐 어떤 진로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예선이 있고요. 이 예선 신청 및 스피치 영상 제출 마감은 8월 22일까지 약 한 달여 남았습니다. 이번 대회 참가 신청과 예선 영상 제출은 온라인 전용 폼을 통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메일을 알려드릴게요. 영어로 도산 주니어 DOSANJUNIOR 도산 주니어 @gmail.com입니다. 대회의 주제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용기, 도산 안창호의 유산이 우리 세대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참가 대상은 중학교 고등학생, 네, 6학년에서 12학년 사이의 학생입니다. 참가비는 없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메일 dosanjunior@gmail.com으로 직접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주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 산하 청소년단체입니다. 주니어 도산이 마련하는 스피치 콘테스트. 이 여름에 땀 흘릴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예,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어제 한미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서 선박 생산의 결과가 중요하다라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어제 워싱턴 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개최된 개소식에서 이 센터는 결과물이 아니다라며 얼마나 많은 선박이 건조될지 그 결과를 수치로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말만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Talking is not a thing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현실적으로 미국 내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 내에서 선박을 건조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한미조선협력센터에서 얼마나 많은 회의를 개최하는지 얼마나 많은 칵테일 파티를 했는지로 평가하지 않을 것이며 대신 여러분이 투자한 자본이 얼마인지 즉 한국이 투자한 자본이 얼마인지 또 한국이 얼마나 이 시설을 현대화로 만들었는지 또 한국이 훈련시킨 근로자가 얼마나 되는지 한미가 협력해서 함께 생산해낸 미국 내 선박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수치로 이 센터를 평가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런데 이상합니다. 부탁하는 사람이 더 당당합니다. 기술도 하나도 없는 이 미국 내 근로자들을 훈련시키고 선박 생산시설을 건설해내고 해야 하는 건 모두 한국인들이 할 일인데 부탁하는 입장에서 마치 협박하듯 돈도 내고 근로자 훈련도 시켜라 또 선박도 만들어내라 소위 해내라라는 이 상무장관의 애티튜드 조금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영국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리버풀 FC 지분 인수 협상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전 퀸즈파크 레인저스 팀의 공동 구단주였던 아밋 바티아가 이끄는 컨소시엄은 리버풀 구단 지분 30%를 매입하기 위해서 13억 5천만 파운드 규모의 잠정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13억 5천만 파운드면 달러로는 약 19억 달러입니다. 아밋 바티아는 이에 대해서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이 컨소시엄 참여에 관심이 있어서 함께 논의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의 자산은 약 2,57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세계 4위의 부호입니다. 그는 과거 NFL 시애틀 시옥스와 워싱턴 커맨더스 인수를 검토한 적은 있지만 프리미어리그 투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리버풀 FC 이 구단의 가치는 약 45억 파운드, 달러로 약 60억 2,500만 달러, 60억 2,500만 달러 구단 가치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왼쪽으로 되돌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이번엔 발 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3: 옆구리 하나 둘 셋 에이 다섯
1: 내리고 다시 발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할게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3: 여섯, 일곱, 엉덩엉덩, 하나.
1: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2: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213-388-7979, 213-388-7979.
1: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4: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3: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4: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5: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4: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살 거야?
5: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6: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
7: 제1약국이 3154 웨스트 올림픽 전신세계의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6: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며
7: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웹사이트 jaysdrug.com을 운영 중입니다.
6: 혈당 검사계 혈압계를 세일하는 제1약국은 323-731-4696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7: 당뇨 교육은 웹사이트 jaysdrug.com.
8: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9: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8: 선택하세요 품질을,
9: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8: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9: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8: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9: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10: 세븐디아스 타이어.
11: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12: 한국 관련 소식입니다. 한국은 올해 장마 기간이 예년에 비해서 짧아질 거라는 기상예보입니다. 이미 시작도 늦었고 대신 또 끝나는 것도 이달 말쯤으로 예상되면서 짧아졌는데, 그렇다고 괜찮은 건 아니고요. 이후에도 고온 다습한 날씨는 계속됩니다. 한마디로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래도 여름휴가가 본격 시작되면서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찾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고 하네요. 연중 그래서 가장 붐비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17일 동안을 하계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면밀히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제주공항에서는 국내선이 131만 명, 국제선 23만 명 등 모두 이 기간을 이용해서 154만 명이 여행을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운항 예정 항공편은 8,800여 편, 하루 평균 520편 가까이가 뜨고 내리는 것입니다. 가장 붐비는 날을 다음 달 5일로 예상했네요. 이날 하루 이용객만 9만 6천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네, 이 가운데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 지인이 속할지도 모르겠네요. 네, 휴가라는 것도 열심히 일한 뒤에 떠나야 꿀맛일 텐데요. 사실 휴가는커녕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한국의 청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특히 학교를 졸업한 뒤 1년 넘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이 절반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네요. 기업들이 신입 채용을 축소하고, 네, 또 어렵게 입사하더라도 첫 직장을 떠나는 청년이 10명 가운데 6명까지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5월 기준 최종 학교를 졸업한 청년은 400만 3천 명으로 작년에 비해서 17만 1천 명이 감소했는데요. 이 가운데 취업자가 276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미취업자는 124만 3천 명으로 작년에 비해서 3만여 명 늘었습니다. 특히 졸업 후 1년 이상 취업하지 못한 청년은 미취업자의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취업 공백이 장기화되는 모습도 뚜렷했습니다. 졸업 후에 3년 이상이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 비율은 20%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자, 이렇게 미취업 청년들이 많아지면서 그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나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많은 부분은 직업 교육이나 취업 시험 준비에 시간을 쓴다는 것이었고요. 또 반면에 그냥 시간을 보낸다라는 응답도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졸업자의 평균 재학 기간이 4년 5.7개월로 1년 전에 비해서 1.3개월이 늘어나면서 통계 작성 이후 역시 가장 길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휴학도 한 이유가 되겠죠? 보니까 휴학 경험이 있는 청년도 거의 절반에 가깝게 조사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막막한 청년들이 봤을 때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한국에 정식으로 은퇴자 마을이 형성될 전망입니다. 전국 1호 은퇴자 마을 타이틀을 건 춘천시, 원주시, 평창군의 경쟁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은퇴자 마을은 최대 2만 명이 거주하는 실버 신도시 개념입니다. 정부 지원은 물론이고요. 막대한 혜택이 예상되면서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난 시군들의 뜨거운 관심이 촉발되고 있는데요. 올 3월 은퇴자 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이 돼서요. 이제 춘천과 원주 그리고 평창이 정부 공모 출전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현재 춘천시는 은퇴자 마을 조성 기본 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했고 특별법 시행령이 공포되는 내년 3월까지 밑그림을 그려갈 예정입니다. 춘천은 대학병원 두 곳이 30분 이내 접근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료 인프라가 최대 강점으로 꼽힙니다. 자, 그런가 하면 원주시는요. 지난 3월 한 발 빠르게 은퇴자 맞춤형 미니 신도시 개발을 위한 용역을 끝마쳤다고 합니다. 주거와 의료, 돌봄, 여가 기능을 연계한 정주 모델을 구상했고 입지 타당성 등을 이미 종합 분석했습니다. 자, 평창군도 뛰어들었는데요. 은퇴자 미니 신도시 조성을 위해서 동계올림픽을 치러낸 그 도시답게 기존에 세워진 건물들 여러 가지 시설들을 활용하는 기본 구상 용역을 역시 지난 3월에 완료했습니다. 정부는요, 내년 3월에 법률 시행에 맞춰서 본격적으로 은퇴자 마을 시범지구 지정 절차를 발박합니다. 은퇴자 마을은 입법 단계부터 소규모 타운이 아닌 만에서 2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 개념으로 설계가 됩니다. 이곳 애리조나의 세계적인 은퇴자 마을이 있죠. 바로 선시티. 이 도시를 롤모델로 삼고 있다고 하네요. 선시티는 4만여 명의 은퇴자가 거주하는 곳이고요. 각종 취미를 즐길 수 있는 클럽, 수영장, 도서관, 골프장, 의료시설이 밀집해 있습니다. 네, 한국의 은퇴 마을은 전국 첫 사업지구의 상징성이 있겠죠. 뿐만 아니라 노인세대 주거 공급, 비수도권 인구 유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대단위로 조성될 전망이어서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춘천, 원주, 평창 다 강원도잖아요.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시범사업 추진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 이 도시들 춘천, 원주, 평창과 준비 과정에 대해서 소통하면서 대응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고 하루를 남겨놓고 김건희 씨의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사건 등에 대한 상고심이 다시 연기가 됐습니다. 대법원이 이 상고심을 전원 합의체로 회부하기로 하고 선고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라고 발표했는데요. 네, 추후 지정이란 재판 일정을 특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한 차례 선고를 연기한 사건을 다시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고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는 것, 이례적인 일입니다. 김건희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작년 9월 1일 구속 기소됐죠. 네, 1심은 징역 1년 8월과 추징금 1,281만 5천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지난 4월 28일 4년 그리고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2,094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1심보다 2년 4개월이 가중된 것인데요. 원래 김건희 특검팀의 구형량은 징역 15년이었습니다. 이에는 크게 못 미치는 선고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당초 선고 기일이 잡혔던 16일에서 24일로 기일을 변경한 이후 지난 20일 명시로부터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판결이 유죄로 나온 것이 결정적으로 보입니다.

0: 날씨와 숙면은 상관관계가 없을 수가 없죠. 일단 너무 더우니까 잠을 잘 들 수가 없고요. 또 잠들었다가도 깨곤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너무 허기져서 잠이 오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일찍 저녁을 먹는 게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7시에 먹었더니 잠들 때는 다 소화가 되고 이제는 또 배가 고픈 거예요. 참아야 한다, 참아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더 잠이 안 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도 잠들기 직전은 아니라는 전제, 그리고 소량이라는 전제로 전문가가 추천하는 숙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일이 대부분이고요. 요거트가 또 있네요. 미국의 수면 전문가인 마이클 박사가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으로 바나나, 키위, 파인애플, 그리고 그릭 요거트를 추천했습니다. 바나나는 천연 수면제라고 아예 불린대요. 바나나에 많은 마그네슘이 잠들기 전 몸의 긴장을 푸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마그네슘이란 영양소는 신경과 근육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또 수면과 각성을 조절하는 생체 리듬 유지에도 많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키위가 도움이 되는 이유는 세로토닌과 항산화 성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세로토닌은 기분과 수면 조절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일부 소규모 연구지만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많이 준다 그러고요. 전체 수면 시간과 수면 효율이 개선되는 경향이 키위를 먹은 후에 나타났습니다. 자, 파인애플에는요, 수면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호르몬이죠. 멜라토닌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릭 요거트도 자기 전 간식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칼슘과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먹고 나면 든든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 잠들기 직전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양도 적당히, 아시죠?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계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러유스 정인수 코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1: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3: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4: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3: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4: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5: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6: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5: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6: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5: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6: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5: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7: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8: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7: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8: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7: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태양입니다.
13: 태양입니다.
14: 태양입니다.
15: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6: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7: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6: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당뇨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가 뇌 건강도 보호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방책이 마땅치 않았던 성인 발병 발작 분야에서 새로운 치료 가능성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서울대병원과 컬럼비아대학교로 구성된 공동연구팀은 위고비의 주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가 성인 발병 발작 위험을 크게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성인 발병 발작은 18세 이후 처음 발생하는 발작을 뜻합니다. 중장년, 노년층의 성인 발병 발작은 뇌졸중, 신경퇴행성 질환 등 후천적인 뇌 손상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주요 징후로 꼽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발작 발생 후 재발을 억제하는 치료만 가능할 뿐 발작 자체를 예방하는 방법은 부재했었습니다. 연구팀은 미국 국립보건원 데이터를 활용해 세마글루타이드와 타 당뇨약을 처방받은 제2형 당뇨 환자 1만 8천여 명을 추적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세마글루타이드 신규 투여군은 기타 혈당 강화제 투여군 대비 성인 발병 발작 위험이 약 56%나 낮았습니다. 연구팀은 체내에 오랫동안 머물며 뇌 내부로 일부 도달하는 세마글루타이드의 양리학적 특성이 뇌 보호 효과를 끌어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즉 이러한 결과는 예방 전략이 제한적이었던 성인 발병 발작 분야에서 세마글루타이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는 미국 신경학회 공식 학술지인 신경학 최근호에 게재됐습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2024년 기준 83.7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평균인 81.2년보다 2.5년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고소득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 치료 기술 발전과 의료 접근성 향상이 기대 수명 연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자해나 자살은 기대 수명 저해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OECD가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6을 분석해보면 대다수 국가에서 생활환경 개선, 교육 수준 향상, 의료 서비스 발달 등으로 기대 수명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기대 수명은 OECD 국가 가운데 상위권입니다. 질병의 예방활동과 시의 적절한 치료 서비스 제공으로 막을 수 있는 회피 가능 사망률도 장기간 감소해서 인구 10만 명당 139명으로 OECD 국가 평균보다 역시 낮았습니다. 기대 수명은 국민의 건강 보건 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영유아 사망률, 치안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결과값에 기여한 근본적인 이유를 파악해야 알맞은 정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남아시아의 기대 수명은 지난 1990년 58.6세이던 것이 2023년 71.2세로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한편 지난 30여 년간 아시아 국가들의 기대 수명 연장의 이유는 조금씩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기대 수명 증가에 영향을 미친 주요 변화는 심혈관 질환 감소 외에도 간경변 및 기타 만성 간질환 사망 감소, 교통사고 사망 감소, 당뇨병 사망 감소 등이 꼽힙니다. 하지만 기대 수명을 저해한 주요 요인 중에는 역시 자해나 자살이 꼽히며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로 제시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는 예방접종 확대와 식수, 위생환경 개선에 따라 설사성 질환이나 호흡기 감염, 결핵으로 인한 사망이 감소하며 기대수명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2: 미국의 내년도 국방 예산을 담은 국방 수권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1조 1,500억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을 담은 2027 회계연도 국방 수권 법안이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가결됐습니다. 이 표결은 정당에 따라서 대체로 완전히 갈렸는데요. 공화당에서는 7명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에서는 6명을 제외한 전원이 반대표를 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국방 분야에만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데에 반대한다라는 당론을 세웠었습니다. 점차 장기전 양상을 띠고 있는 이란 전쟁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반면에 공화당은 이란 전쟁 수행을 뒷받침하고 방어체계 개선과 군 장비 구매 또 장병 급여 인상 등을 위해서는 이 같은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수를 28,500명 안으로 감축할 수 없도록 예산 사용을 제한한다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툭하면 언급하는 주한미군 감축론을 아예 예산으로 견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겨냥한 친이란 반군 후티의 해상 봉쇄 선언이 실제 현실화될 경우에 세계 원유 공급망에 매우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또 제기됐습니다. 해운 분석업체 클래플러는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서 이 홍해의 해협도 동시에 재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세계 원유 공급량의 25%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최근에 홍해를 통과하는 상선은 현재 하루 평균 45척 수준입니다. 후티 반군의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는 하루 70여 척의 상선이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후티 반군이 예고한 대로 사우디를 상대로 한 해상 봉쇄가 더욱 본격화되면 통항량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고 봉쇄 대상을 더 확대한다면 그 감소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홍해를 통과하는 원유 운반선의 절반 이상은 한국 등 아시아 지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1: 7월 24일 오늘은 195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모스크바의 한 공원에서는 전람회장이 마련됐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최신 가전제품이 전시된 조립식 주방 모델이 들어섰고요. 바로 이 앞에서 당시 미국의 리처드 닉슨 부통령 그리고 소련의 후르쇼프 서기장이 자본주의가 옳다. 공산주의가 옳다. 뭐가 우월한가를 두고 격렬하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른바 키친 디베이트라고 명명된 이 논쟁.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의 두 수장이 벌인 가장 유명한 설전 가운데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우니까 조금만 더 들여다볼게요. 먼저 당시 닉슨 부통령은 식기세척기나 자동세탁기, 컬러 TV 정말 최신 가전제품이 마구 쏟아질 당시의 미국이었습니다. 이것들을 가리키면서 미국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노동자들의 삶을 얼마나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지 강조를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후르쇼프 서기장은 삶에 꼭 필요하지도 않은 쓸데없는 장난감이라며 미국의 최신 가전제품을 그냥 일축해버렸습니다. 대신 소련은 주택보급과 중공업, 우주, 군사기술 등 아주 실질적이고 대중적인 복지에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미국을 경제적으로도 많이 추월할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네, 모닝리포트 이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그 프렌드 보험, 한율위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인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로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미주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만 여러분은 하루가 또 남아있네요. 자,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주말에 충전 잘하셔서 월요일 아침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행의 오수연이었습니다.
3: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4: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 망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5: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4: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6: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7: 엄마 집밥이 최고지.
6: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7: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6: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7: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8: 밥 한 그릇 더요.
9: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8: 웨스턴 도마 칼국수.
9: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8: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9: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10: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1: 213-381-2424 213-381-2424
1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3: We will fight for you.
1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7월 24일 금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0: 미국이 이란을 13일째 연속 공습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동부시간 오후 6시 45분, LA시간 어제 오후 3시 45분입니다. 이란의 군사시설을 겨냥한 추가 야간 공습을 개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습은 이란의 책임을 묻고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상선에 가하는 위협을 약화하기 위한 작전의 일환이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중부사령부는 2시간 15분에 걸친 야간 공습을 완료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란의 군사 지휘소와 드론 저장 시설, 통신망, 연안 감시 기지 등 해상 전력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군 5만 명 이상이 현재 중동 전역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남부 주요 항구인 반다르 아바스에서는 이란 시간으로 오전 2시 30분경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군이 이란 남부는 물론 중서부 내륙까지 공습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중서부 마르카지주 칸다부와 서부 로레스탄주 주도인 크롬아바드에도 미사일이 떨어져 대규모 폭발음이 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란은 미군의 공습 직후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바레인에 위치한 쉐이크 이사 미 공군기지에 연료 저장 탱크와 장비 창고 및 대형 격납고 미군 거주 구역을 향해 자폭 드론 공격을 발사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바레인에 주둔한 미 해군 오함대 사령부 근처에서도 폭발음이 울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요르단의 알 아즈라크 미군 기지의 항공기 격납고와 미군 거주 구역도 공격 표적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에서도 대규모 폭발음이 울리면서 경보가 발동된 것으로 소식통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 에스마일 바가이 대변인은 이번 공격에 대해 정당한 자위권 행사이자 미군의 군사 침략에 동참한 국가들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공격이 미군의 야간 공습에 따른 보복 공격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 결정을 곧 내릴 것이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의 공격에 홍해 수송로가 막힐 위기에 처하자 이란에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원유 수송로가 막힐 우려로 국제유가 100달러 또 넘어섰습니다. YTN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상대로 어느 때보다 더 큰 대규모 공격 결정을 내리기 직전이고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미군은 장거리 전략 폭격기와 공중 급유기를 중동에 추가 배치하는 등 공격 준비에 나섰습니다. 또 요르단과 이스라엘 등의 전투기와 특수작전부대, 미사일 등을 대거 증강하는 등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독일 슈팡달렘 기지에 F-16 전투기와 영국 레이컨히스 기지에 F-35 전투기, 공중 급유기도 중동에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동에서 다친 미군을 치료하는 핵심 의료시설인 독일 난트슈툴 의료센터에는 최근 150명이 넘는 의무 인력이 추가 배치됐습니다. 이번 병력 증강은 홍해에서 도발 수위를 높이기 시작한 예멘의 친이란 무장 세력인 후티 반군을 겨냥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홍해 수송로까지 막힐 수 있다는 위기감에 국제 유가는 두 달 만에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상황에서 홍해, 바브 엘만데브 해협이 원유 수송의 우회로인데 두 해협을 지나는 원유 공급량은 전 세계의 25%로 추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선박을 다시 공격하면 이란에도 군사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2: Saudi fuel ship that's flag Chinese to become a problem for the whole world. But I hope that will de-escalate because I think the Houthis frankly got snookered into this thing by the Iranians.
1: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요청하면 이스라엘은 2분 안에 이란 공격에 합류할 것이라면서도 이란 공격에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을 원한다면서도 충분한 고통을 겪지 않아 합의할 준비는 안 됐다며 당분간 타협 없이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의 외교 수장이 상대방의 발언을 비꼬며 말꼬리 잡기식 설전을 벌였습니다. 설전의 시작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폭격 위협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공격할 때마다 이란의 교량 또는 발전소 한 곳을 폭파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라가치 이란 외무장관은 우리의 방어 원칙은 명확하다. 눈에는 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루비오 국무장관은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이 필리핀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그들의 외무장관이라는 아라가치가 눈에는 눈, 그게 그들의 정책이라고 하는 걸 봤다. 우리 대통령의 정책은 눈에는 머리다 라고 맞받았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또 그들이 지금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고 그들은 아주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협상하자, 대화하자 라고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매일 매달리고도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라그치 장관은 키르기지스탄에 도착한 직후 미국 행정부의 매국적 인사들은 머리를 타조처럼 모래에 파묻고 있다며 그들은 실제 현실을 무시한 채 2028년 자기들의 대선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한 대규모 공격이 임박했다라고 밝힌 가운데 이란 군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지상전이 벌어져도 문제없다라고 자신했습니다. 또 미군의 공습으로 손상됐던 방공 시스템이 모두 복구돼 전투 능력은 크게 향상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와이텐입니다.
3: 현지 시간 23일 미군이 이라크 국경에 있는 이란 초소를 공습하자 이란은 바로 몇 시간 뒤 쿠웨이트 초소를 공격했습니다. 보복의 악순환, 확전 일로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4: So when the Iranians say they're going to do something, they do it. When President Trump says he's going to do something, he's done it as well. And so both sides seem to be locked in to this cycle.
3: 트럼프 대통령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공습을 멈추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고
5: We're doing extremely well. They would like to do something, but I say they're not ready yet. They need more of the same.
3: 눈에는 눈 보복 방침을 밝힌 이란 역시 지상군의 전투 준비 태세가 최고 수준이라며 민간 병력을 동원하지 않고 정규군 전력만으로도 충분히 지상전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공습으로 파괴됐던 방공 시스템도 모두 복구했다며 이란 남부 영공은 적에게 더 이상 안전지역이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최근 유무인 항공기 운용을 줄이고 쿠웨이트 등의 미군 기지에서 발사하는 사거리 2,500km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에 주로 의존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월스트리트 저널도 위성 사진 분석을 인용해 이란이 깊은 산속 미사일 기지를 비롯해 교량과 항만 등 폭격으로 손상된 인프라를 신속히 복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복구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이스라엘의 일부 당국자가 우려할 정도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의 신속한 복구가 가능한 건 미군의 작전이 미사일 기지를 완전히 파괴하기보단 접근을 막기 위해 입구를 무너뜨리는 데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이스라엘 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전 CIA 분석가는 이란이 지하에 비축한 핵심 부품을 이용해 단기간에 미사일과 드론 생산을 재개할 수 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결정적 군사력 약화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미국과 동맹국들의 미사일 수요가 커지면서 미국 내 주요 방위 산업체들의 매출과 수주 잔고가 늘고 이익 전망도 개선됐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로키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RTX 등은 기록적인 수주 잔고를 발표하면서 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로키드 마틴은 패트리엇과 정밀 타격 미사일 생산을 늘리면서 미사일 화력 통제 부분의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41억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국의 최대 350억 달러 규모 계약도 로키드 마틴의 수주 잔고에 기여했습니다. 이 계약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요격체 생산을 4배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로키드 마틴의 총 수주 잔고는 2,300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을 생산하는 RTX 산하 레이시온의 2분기 매출도 18% 증가했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10년간 토마호크 미사일을 연평균 86발, 86발을 조달했지만 2027년 예산안에는 785발 조달을 요청한 것입니다. 멜리어스 리서치의 스칸 마이커스 애널리스트는 미국과 이란의 적대 행위는 RTX가 판매하는 미사일과 요격 미사일 재고를 더 고갈시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레이시온 수주 잔고의 48%가 외국 고객에서 나오는 등 국제 수요도 여전히 강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대규모 공격 준비를 마치고 이스라엘과 전격적인 공동 작전까지 언급했습니다. 지난번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 지도자를 제거했던 대규모 공습처럼 또다시 이스라엘이 던진 첩보를 빌미로 네타냐후 총리의 전쟁 시나리오에 미국이 또 끌려가고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입니다.
6: 미군 B-1 장거리 폭격기가 이란을 타

0: 또다시 미국을 전쟁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군사력으로 숙적을 제거하는 실리를 챙기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침략국이라는 오명과 유가 급등, 장기전의 늪을 혼자 떠안아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선제 공격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 The question is, did President Trump make the right move by attacking Iran because it was weak and the U.S. and Israel were strong? It's a very different thing when you simply attack because you think you're strong and your enemy's weak.
0: 확전을 우려한 미 하원이 대통령의 단독 전쟁 수행을 제지하는 결의안까지 가결했지만 전후는 짙어지고 있습니다. 강한 지도자 이미지를 원하는 트럼프와 미군을 앞세우려는 네타냐후의 이해관계가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스스로 판을 주도한다고 믿는 순간에도 실제로는 네타냐후가 설계한 전략적 함정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2: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3: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5: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6: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213-388-7979, 213-388-7979.
5: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8: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7: 선택하세요 품질을.
8: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7: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8: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7: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8: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9: 타이어.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0: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9: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0: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9: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0: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9: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 어제 정말 더웠죠. 네, 많이 더웠습니다. 오늘도 이 더위 이번 주말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LA 카운티는 80도 후반,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80도 후반대, 그리고 벨리 지역은 100도까지 이번 주말에도, 90도 후반에서 100도까지 이번 주말에도 낮 최고 기온 오를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당초 예보했던 대로 70도 초반대 보였었는데 오늘부터 60도 후반대로 조금 내려가요. 2, 3도가량 내려갑니다. 그래도 열대야예요. 건강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더위 폭염 경보는 월요일까지 발령.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의 이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이 이어지면서 불법 체류자 단속이 이어지면서 LA 지역 이민자 밀집 상권과 지역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이어진 단속 여파로 거리에는 인적이 끊기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반토막이 나는 등 경제적 후폭풍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UCLA 라티노 정책 연구소 연구진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급습 이후 LA의 동네들이 어떻게 유령 도시로 변했나라는 보도를 통해 한때 남가주 최대 쇼핑 명소이자 한인타운 한인상권의 젖줄이었던 LA 다운타운 자바시장의 센터인 엘리가 지금은 셔터가 내려진 빈 점포와 한산한 거리만 남은 유령 도시로 변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과거 저렴한 의류와 자파를 찾는 쇼핑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던 센티넬리는 지금 상당수 상점이 문을 닫았고 거리에는 마네킹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불과 몇 블록 떨어진 도심은 평소처럼 북적이지만 이민자 상권만 유독 활기를 잃었다라는 분석인데 이민자 상권, 불법 체류자 상권이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히스패닉 주민이 밀집한 보일하이츠, 메가더팍, 이스 LA, 사우스 LA 등에서도 유동인구가 크게 줄면서 식당과 소매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와 관련해 대부분의 남가주 식당들이 불법 체류자를 상대로 장사를 했던 것이다 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시장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이 매일 아침 모이던 홈디포 주차장과 세차장은 아이스 단속의 주요 대상이 되면서 일자리를 찾으려는 노동자들의 발길이 크게 줄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같은 불안감은 학교로까지 번졌습니다. LA 통합교육구는 2025-26 학년도 학생 수가 전년도보다 약 4% 감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이렇게 강화하는 가운데 연방 국토안보부가 약 18개월 동안 10만 명이 넘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총 84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팍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현재까지 불법 체류자 10만 3천 명에게 총 840억 달러 규모의 민사벌금을 부과했고 올 7월 기준 약 12억 달러를 실제 징수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벌금은 최종 추방명령을 받고도 자진 출국하지 않거나 추방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관련 제도를 재가동하면서 대상자들에게 하루 $998의 민사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해당 벌금을 추방 절차 이전에 납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산 압류 등 강제 징수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 같은 제도가 강제 추방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불법 체류자들이 스스로 미국을 떠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안보부와 세관 국경보호국은 자진 출국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평균 9.9% 인상됩니다. 의료비와 처방약 가격 상승에 더해 연방정부의 보험료 보조금 축소가 겹치면서 가입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보조금이 줄어드는 중산층 가입자들을 중심으로 보험을 유지하기는 이제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의 가장 큰 원인은 의료서비스 비용과 처방약 가격 상승입니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 기간 확대됐던 연방건강보험 세액 공제가 종료되면서 가입자들이 체감하는 보험료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제시카 할트먼 커버드 캘리포니아 대표는 의료비 상승에 더해 연방정부 정책 변화가 보험료 부담을 한층 키우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출마한 공화당의 스티브 힐튼 후보가 보일하이츠를 찾아 정권교체 필요성을 강조하며 표심잡기에 나섰습니다. 힐튼 후보는 인근 창고 리니지 냉동창고 화재로 방치된 부패 음식물 악취와 파리떼 속에서 진행된 연설을 통해 고유가와 과도한 세금을 비판하면서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변화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LA시장의 보일라이츠 창고 청소 45일 목표 시한은 말도 안 되게 길다라고 지적하면서 주지사라면 복구 작업을 더욱 신속히 진행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하비에르 베사라 후보에게 여론조사에서 뒤지고 있는 힐튼 후보는 11월 본선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힐튼 후보를 트럼프의 가수인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캐런 베스 LA시장의 적수로 지금 11월 본선에서 맞대결을 펼칠 니티엘라만 LA 사지구 시의원 역시 캐런 베스 시의원의 캐런 베스 시장의 보일 하이츠 이 45일 목표 시한과 관련해 청소업체가 캐런 베스 LA시장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말도 안 되게 긴 시간 동안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우편투표 제도를 대폭 실시한 캘리포니아주에서 오히려 15만 장에 달하는 우편투표가 무효 처리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주무장관실에 따르면 지난 예비선거에서 무효 처리된 투표수는 총 14만 8천여 건으로 전체 우편투표율의 1.73%에 달아 지난 선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무효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지연 도착으로 무려 9만 3천여 건이 선거일 이후에 도착했거나 선거일 이후 소인이 찍혀 집계에서 제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방우체국의 우편 처리 시설 통합 과정에서 소인 도장에 찍히는 시점이 이전보다 늦어진 점을 주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등록된 서명과 일치하지 않거나 봉투에 서명이 누락된 경우 혹은 한 봉투에 여러 장의 투표지가 담긴 사례 등이 무효 처리 사유로 집계됐습니다. 선거당국은 연방우체국의 배송 지연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향후 선거에서는 우편 투표를 서둘러서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사업이 LA와 라스베가스를 연결하는 핵심 구간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철도국이 팜데일과 빅터밸리를 잇는 하이데저트 코리도 개발을 본격 추진하면서 향후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와 민간 철도인 브라이트라인 웨스트가 하나의 철도망으로 연결될 전망입니다. 이번 협약은 약 54마일 길이의 팜데일과 빅터밸리 구간입니다. 이 노선이 완성되면 북가주와 센트럴밸리에서 내려오는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와 브라이트라인 웨스트의 라스베가스 노선이 연결돼 샌프란시스코에서 LA를 거쳐 라스베가스까지 이어지는 광역 철도망 구축에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LA에서는 두 가지 고속철도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LA에서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LA에서 라스베가스 이렇게 추진 중인데 네, 이 추진 중이다. 환경보호 평가를 하고 있다. 평가를 마쳤다 이런 얘기 지금 네, 거의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역과 남가주 주택시장이 6월부터 본격적인 여름 판매 시즌에 돌입한 가운데 가격 상승세 둔화에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활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부동산 중개인협회의 주택 판매 및 가격 동향 원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가주에서 판매된 단독주택은 27만 9,880채로 전년 동기 26만여 채 대비해 6%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6%대 증가세는 2025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세입니다. 이 같은 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주택시장에서 월 판매량이 30만 채 이하인 경우가 2022년 9월 이후 지난 6월까지 45개월 연속 지속됐습니다. LA시와 LA카운티의 거리 노숙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LA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LA카운티 노숙자 서비스국의 잠정 집계 결과 올해 LA시의 전체 노숙자 수는 지난해보다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거리나 공원, 차량 등에서 생활하는 비보호 노숙자는 7.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캐런 베스 LA시장은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끊겼기 때문이다. 연방정부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의 전진기지가 될 한미 조선협력센터가 닻을 올렸습니다. 한국의 산업통상부와 미 상무부는 워싱턴 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센터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행사에는 미셸 박스틸 주한 미 대사가 참석해 첫 공개 활동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이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는 한국 부임을 앞두고 이렇게 첫 공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행사에서 미국과 한국은 오랫동안 공유된 가치와 희생으로 맺어진 동맹으로 함께 해왔다라며 조선협력을 통해 양국 동맹이 새롭고 중요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미 정부와 산업계가 한국의 대미 투자를 통해 상호 이익을 보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오늘 행사가 제가 대사로 인준받은 뒤 처음으로 공개 연설을 하게 된 자리가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다며 대사 직분을 수행하는 동안 한미 동맹 강화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한국으로 출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 여파로 최근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된 한국의 중앙일보가 사주 일가의 경영권 매각에 나선 가운데 일부 건설사 등을 포함한 여러 기업이 중앙일보의 잠재적 인수 주체로 거론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인수 의향사로 현금성 자산이 많은 건설사 부영그룹과 중흥그룹, 과거 이데일리를 인수한 경험이 있는 KG그룹, 그리고 제약 바이오 부문 대기업인 셀트리온 그룹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호반그룹, 넥센, 하림, 더존 비즈온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측이 워크아웃 개시를 앞두고 복수의 인수자와 초기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매각설이 공식화된 가운데 한국기자협회보는 부영과 중흥, 호반, KG그룹, 넥센, 셀트리온 등이 인수 의향사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대형 만화축제 코미콘에 이례적으로 케이팝 아이돌이 참석했습니다. 그룹 엔하이픈이 어제 샌디에고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샌디에고 코미콘의 패널로 등장한 것입니다. 미국 양대 만화 행사로 꼽히는 샌디에고 코미콘에서는 통상 만화, 그래픽 노블, 애니메이션이 중심이 되어 왔기 때문에 케이팝 가수가 참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엔하이픈 연계 오리지널 스토리 다크문을 계기로 열렸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2: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1: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2: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1: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3: 태양입니다.
4: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0: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1: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0: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2: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3: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 망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4: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3: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15: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6: 엄마 집밥이 최고지.
15: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6: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15: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6: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5: 밥 한 그릇 더요.
17: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5: 웨스턴 도마 칼국수.
17: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5: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17: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에 최대 12.5%의 강제 노동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관세 15%라더니 그보다 낮아졌네가 아니고요. 거기에 플러스입니다. 상무장관은 미국 내 선박 생산량으로 한미 조선 협력을 평가할 거라며 압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1: 미 무역대표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했습니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수입 차단이 미흡하다며 60개국에 관세를 추가 부과한 건데 우리나라에는 사실상 12.5%의 관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일본과는 같지만 10%가 책정된 캐나다, 영국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강제노동 거래를 문제 삼았지만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 만료를 앞두고 새 관세 부과에 나선 겁니다. 지난 3월부터 구조적 과잉 생산과 강제노동 제품 수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우리나라에 12.5%의 강제노동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2: 앞으로 과잉 생산 관세가 더해질 경우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확보한 15% 관세 상한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1: 관세 압박과 함께 조선협력에서 성과물을 내놓으라는 압박도 이어졌습니다. 한미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말만으론 소용이 없다며 미국에서 생산한 선박 숫자로 평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 We are going to judge the center by the capital you deploy, the facilities you modernize, the workers you train, the supply chains you establish, and ultimately the simple number of how many domestic produced ships.
1: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4조 원 규모의 조선 협력 투자가 빠르게 진행될 거라면서 규제 개선 등 미국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4: First, clear and sustained demand. Second, strong incentive. And third, alliance friendly regulatory environment. With these three pillars, the bridge strategy will become a reality.
1: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투자 이행 압박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한국의 여야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무역법 301조에 따른 미국의 새 관세가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방미 중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차지호, 국민의힘 배준영, 조정훈 의원은 워싱턴 DC 인근의 한 식당에서 특파원단 간담회를 열고 이번 방미 결과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하원 의원들을 만났다라고 밝히고 국무부, 일본, 한국, 몽골 담당 부차관보도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12.5% 오늘 관세가 부과됐는데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당초 25% 관세를 15%로 낮추려고 애썼던 만큼 추가적인 관세 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관세 마지노선은 15%이고 여기에서 더 밀리면 굉장히 빨간불이라며 우리는 이런 의견을 전달했고 미국은 보자라면서 말을 아끼더라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해드린 대로 무역법에 따른 강제 노동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국에 1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연방재무부는 연방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태국 등 10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들 10개국은 지난 1월 보고서에서도 모두 관찰 대상국 명단에 포함됐던 국가들입니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도 원하는 지속적인 절하 압력을 받아왔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미국을 시작으로 남미 3개 나라와 독일을 방문하는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7박 11일 일정입니다. 특히 첫 일정인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등 글로벌 기술 기업 수장들을 잇따라 만나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YTN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서울공항에서 환송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고 트랩을 오릅니다. 미국을 시작으로 브라질과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과 독일을 방문하는 7박 11일간의 순방 일정을 위해 출국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샌프란시스코에서 첫 일정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 대표들을 만납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챗GPT의 개발사 OpenAI의 샘 올트먼 대표 등 4명과 연쇄회동을 하고 인공지능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합니다.
6: 대한민국의 전폭적인 AI 투자와 글로벌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부터 투자, 협력 등 실질적인 성과를
5: 이 대통령은 이들 대표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우리 기업 수장들이 함께하는 인공지능 서밋에도 참석합니다. 여기서 양측 기업 간 다양한 협약이 체결될 예정인데 실질적인 계약을 포함해 대규모 투자 계획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우리나라의 협력 비전을 밝히는 샌프란시스코 인공지능 선언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7: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데 이어서 AI와 반도체 산업의 중심인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글로벌 협력을 구체화한다는 의미가
5: 순방 2일차에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는 세계적인 벤처 투자사 대표들과 만나 한미 벤처 생태계 전략적 협업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에 나섭니다. 이를 통해 우리 벤처 생태계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K-스타트업에 대한 해외 투자가 확대될 거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0: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본선에 진출한 이 민주당 후보들이 지역을 찾아 지지층 결집에 공을 들였습니다. 본 경선이 시작되면서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정치 개입 의혹을 두고 계파 간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8: 김민석 후보는 당대표 선거 본선 진출 이후 첫 공식 행보로 인천을 찾아 친명 핵심 박찬대 시장을 만났습니다. 내란을 함께 극복한 동지라며 박 시장을 치켜세우고는 인천 발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9: AI, 바이오, 콘텐츠, 컬처 이런 부분은 함께 협력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응한 관련 기구를 만들어서 인천과 함께 논의해 가겠습니다.
8: 정청래 후보는 친노 친문적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나 당내 통합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후에는 충북을 찾아 지역 현안 챙기기에도 나섰습니다.
10: 강호축 건설, 이 충북을 지나가게 되잖아요. 강릉부터 이쪽 지나서 목포까지. 그거를 제가 한번 꼭 해볼 생각입니다.
8: 민주당의 텃밭, 전북을 찾은 송영길 후보는 새만금 개발 현장부터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대차 투자 계획과 새만금 공항, 항만 문제 등의 지역 현안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11: 소송 중인 새만금 공항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신항만 2선석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들을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8: 이런 가운데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관련한 당내 공방은 한층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 측근인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제 후보가 의혹을 제기할 단계는 끝났다고 했는데
12: 당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당원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신청계에서는 무책임한 의혹 제기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수사를 요구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며 근거가 있다면 당장 내놓으라고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13: 자랑스러운 민주당 70년 역사바 사이비 종교 집단의 정치 노름판으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쓰게 생겼습니다.
8: 민주당은 상황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면서도 지난해 12월 벌인 조사에서 종교단체와 관련한 특별한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관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0: 한국의 세기의 이혼, 뭐 세기의 이혼 분쟁 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법적 공방이 시작된 지 9년 만입니다. YTN입니다.
14: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금액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손해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2022년 재산분할금으로 665억 원을 책정한 1심보다는 늘었지만 환송 전 1조 3,808억여 원을 선고했던 2심에 비하면 다소 감액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노관장의 가사와 양육, SK그룹에 대한 대외 활동이 주식 가치 향상에 기여했기 때문에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을 이후 SK 주식이 큰 폭으로 오른 점을 참작해 재산 분할 비율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각 2대 1로 인정됐습니다. SK 주가 상승으로 주목됐던 주식 가액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환송 전 이혼 소송 2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 종가 기준으로 한 주당 16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가진 주식은 계속 보유하고 노관장 몸만큼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오면서 이혼소송은 9년 만에 일단락되는 모습이지만 양측 모두 재상고를 통한 법적 다툼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5: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6: 213-381-2424 213-381-2424
17: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8: We will fight for you.
17: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9: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20: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19: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20: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19: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20: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19: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0: 213-427-5500, 427-5500.
21: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22: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21: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22: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21: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22: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21: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23: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24: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어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23: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24: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23: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24: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25: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는 9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AI 기술 패권 경쟁이 주요 의제로 오를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은 9월 24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내가 베이징에 있었을 때 AI에 대해 얘기했고 다음 회담에서 다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AI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을 국빈 방문한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도 의제로 다뤄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당시 중국 외교부는 AI 관련 정부 간의 대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두 정상이 9월 회담에서 AI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경우 최근 중국 기업들이 미국 빅테크에 AI 기술을 탈취했다는 논란이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중국 기업들이 산업 전반에 해당하는 규모로 은밀하게 지식재산권 절도의 선을 넘어 증류 공격을 감행할 경우 제재와 수출 통제 명단 등재를 검토할 것이다 라고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어제 소개해드린 대로 중국의 스타트업 문샷 AI가 내놓은 키미 K3 모델이 오픈 AI, 엔스로픽의 최상위 모델에 맞먹는 수준으로 올라온 것이 이른바 무단 증류를 통해 미국의 상용 AI 모델을 베낀 것으로 간주하고 공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모델 등 여성을 10년 넘게 소개했다는 의혹을 받는 모델 스카우트가 프랑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CNN 등에 따르면 엡스타인의 성범죄와 연루된 혐의로 조사를 받던 데니엘 시아드가 프랑스 파리 북서부 콜롱브 자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지방법원의 셀린 로리츠 부검사는 성명을 통해 시아드의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엡스타인 관련 화일에 시아드의 이름이 2,000번 이상 등장하고 엡스타인은 시아드에게 수천만 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아드는 프랑스에서도 성폭행 등 여러 건의 혐의로 고소된 인물입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 때 미국의 정보수장을 지냈던 제임스 울시 전 CIA 국장이 별세 전 수년간 아바나 증후군으로 건강이 악화했다라고 고인의 부인이 밝혔습니다. 아바나 증후군은 2016년 말 쿠바 수도 아바나 소재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외교관들과 정보기관 요원들에게 처음 발생한 것으로 보고된 원인 미상의 신경계 증상입니다. 현기증, 두통, 환청, 시야흐림, 이명, 피로, 메스꺼움, 인지장애, 수면장애 등 다양한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다른 지역에서 일한 근무자들이나 출장자들도 포함해 지금까지 수백 명의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고인의 부인 콘치타 사노프 울 씨는 남편의 건강이 최근 몇 년간 아바나 증후군으로 악화한 상태였다라고 밝히고 완치법과 치료법을 찾기 위해 전 세계를 돌아봤지만 결국 슬프게도 찾아내지 못했다라고 워싱턴포스트에 설명했습니다. 지난 21일 워싱턴 DC에서 숨진 고인의 직접 사인은 일단 뇌졸중입니다. 울시 전 국장은 1993년 2월부터 1995년 1월까지 제16대 CIA 국장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연설 때 바로 뒷자리에 앉아서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손짓과 춤까지 흉내냈던 남성, 지금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조롱을 당한 것이다 라고 꼬집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바로 뒷자리를 어떻게 확보하게 됐는지, 그 뒷자리에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흉내를 내게 됐는지 지금 온라인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YTN입니다.
1: 손동작은 물론 삐딱한 얼굴 모습도 그대로 따라합니다. 한 술 더 떠 트럼프 특유의 엉거주춤 춤동작까지 선보입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경합지역으로 꼽히는 조지아주를 찾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며 분위기를 이끌었지만 정작 눈길은 트럼프의 뒷자리에 집중됐습니다.
2: America is back. It's stronger than ever before. And I'm telling you, it's only going one way. It's going up. As long as we keep our current thinking, our current system, it's going up.
1: 트럼프 바로 뒤에 앉은 남성은 한 시간이 넘는 연설 내내 트럼프의 행동을 흉내냈습니다. 익살스러운 표정에 손짓까지. 곁에 앉은 동료들이 당황해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당장 온라인은 열광했고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조롱을 당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남성의 행동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한 건지 해방하려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마를 준비 중인 공화당 후보들까지 연단에 올리며 선거 유세에 공을 들였지만 이른바 신스틸러 탓에 허심만 쓰게 됐습니다. 다만 트럼프에게 소송을 당할지 걱정된다는 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김선주입니다.
0: 7월 24일 금요일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말 덥다고 하니까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닝뉴스는요, 잠시 뒤에 2부로 이어지겠습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당신과 PCB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코리아 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 킴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효과가 좋은 한약이 탄생하려면 첫째는 정확한 진단, 둘째는 한약 처방전, 셋째는 좋은 약재의 선별이고 넷째는 한약이 법제화, 한약을 다리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네 박자가 잘 맞아야만 효과가 으뜸인 한약이 탄생을 합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약 한제 한제 모두 장인의 정신과 전통 방법으로 다립니다. 북경의술원은 약 다리는 과정을 모두 보실 수 있게 탕약 제조실에 큰 유리 창문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고급 식당들도 요리하는 과정을 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주방을 오픈하고 경영을 하십니다. 한약도 음식입니다. 깨끗하고 철저한 위생과 여러 가지 규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진료하러 오셨다가 기다리시는 동안에 환자분들은 한약을 다리는 과정을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시면서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시면서 엄지척을 해보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북경의술원은 한약을 환자분이 픽업하는 당일에 다려서 드리기 때문에 모두 금방 다려서 나온 따끈따끈한 한약을 가져가십니다. 환자분이 약 픽업을 오시면 앞에서 일하시는 한의사 선생님이 약 한 봉지를 컵에 담아드립니다. 그러면 모두 환자분들이 첫 마디가 와우, 약이 너무 진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북경의술원은 한약 한제에 보통 한의원의 3배 이상으로 한약재가 많이 들어가고 한약재 값이 대폭 상승으로 힘들지만 환자분이 병치료가 우선이기 때문에 절대 약 재료를 아끼지 않습니다. 한약도 과학적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저는 한약을 처방할 때 한의학적 이론이 뒷받침되고 그 이론이 성립되고 과학적인 실험 결과와 임상 효과가 입증되고 안정성이 확보된 약재로 한약 처방전을 내립니다. 한약을 드시면 삶의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평균 수명이 연장된다고 하십니다. 저는 내 주어진 수명보다 10년이 더 연장되는 것은 의심이 여지가 없다고 믿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 100번을 되새김해도 좋은 말씀입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3: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2: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5: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4: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6: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7: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6: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7: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6: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7: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6: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8: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9: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10: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7월 24일 금요일 모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13일 연속 공습했습니다. 중부 사령부는 이란 군사시설을 겨냥한 추가 야간 공습을 개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은 이란의 책임을 묻고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상선에 가하는 위협을 약화하기 위한 작전의 일환이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약 2시간 15분에 걸친 야간 공습을 완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군 5만 명 이상이 중동 전역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미군이 이란 남부는 물론 중서부 내륙까지 공습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란은 미군의 공습 직후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이란이 바레인에 위치한 쉐이크 이사 미 공군기지에 연료 저장 탱크와 장비 창고 및 대형 격납고 미군 거주구역을 향해 자폭 공격 드론을 발사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바레인에 주둔한 미 해군 5함대 사령부 근처에서도 폭발음이 울렸다라고 이란 타스님통신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바레인 내무부는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따라 전역에 공습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요르단의 알 아즈라크 미군기지의 항공기 격납고와 미군 거주 구역도 공격 표적이 됐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도 경보 사이렌이 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에서도 대규모 폭발음이 울리면서 경보가 발동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이란 외무부의 에스마일 바가이 대변인은 정당한 자위권 행사이자 미군의 군사 침략에 동참한 국가들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 결정을 곧 내릴 것이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의 공격에 홍해 수송로가 막힐 위기에 처하자 이란의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원유 수송로가 막힐 우려로 어제 국제유가 $100 넘어섰습니다. YTN입니다.
14: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상대로 어느 때보다 더 큰 대규모 공격 결정을 내리기 직전이고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미군은 장거리 전략 폭격기와 공중 급유기를 중동에 추가 배치하는 등 공격 준비에 나섰습니다. 또 요르단과 이스라엘 등의 전투기와 특수작전부대, 미사일 등을 대거 증강하는 등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독일 슈팡달렘 기지에 F-16 전투기와 영국 레이컨히스 기지에 F-35 전투기, 공중 급유기도 중동에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동에서 다친 미군을 치료하는 핵심 의료시설인 독일 난트슈툴 의료센터에는 최근 150명이 넘는 의무 인력이 추가 배치됐습니다. 이번 병력 증강은 홍해에서 도발 수위를 높이기 시작한 예멘의 친이란 무장 세력인 후티 반군을 겨냥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홍해 수송로까지 막힐 수 있다는 위기감에 국제유가는 두 달 만에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상황에서 홍해, 바브 엘만데브 해협이 원유 수송의 우회로인데 두 해협을 지나는 원유 공급량은 전 세계의 25%로 추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선박을 다시 공격하면 이란에도 군사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15: Saudi fuel ship that's flag Chinese to become a problem for the whole world, but I hope that will de-escalate because I think the Houthis frankly got snookered into this thing by the Iranians.
14: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요청하면 이스라엘은 2분 안에 이란 공격에 합류할 것이라면서도 이란 공격에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을 원한다면서도 충분한 고통을 겪지 않아 합의할 준비는 안 됐다며 당분간 타협 없이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3: 미국과 이란의 외교 수장이 상대방의 발언을 비꼬며 말꼬리 잡기식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설전의 시작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폭격 위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공격할 때마다 교량 또는 발전소 한 곳을 폭격해 파괴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우리의 방어 원칙은 명확하다. 눈에는 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그들이 눈에는 눈이라고 정책하는 걸 봤다. 우리는 눈에는 머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그들은 머리를 타조처럼 모래에 파묻고 있다. 그들은 실제 현실을 무시한 채 2028년 미국 대선에만 집중하고 있다 라고 지적하면서 말꼬리 잡기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한 대규모 공격이 임박했다라고 밝힌 가운데 이란군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지상전도 문제없다라고 자신했습니다. 또 미군의 공습으로 손상된 방공 시스템 모두 복구돼 전투 능력은
16: 시스템도 모두 복구했다며 이란 남부 영공은 적에게 더 이상 안전지역이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최근 유무인 항공기 운용을 줄이고 쿠웨이트 등의 미군 기지에서 발사하는 사거리 2,500km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에 주로 의존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월스트리트 저널도 위성 사진 분석을 인용해 이란이 깊은 산속 미사일 기지를 비롯해 교량과 항만 등 폭격으로 손상된 인프라를 신속히 복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복구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이스라엘의 일부 당국자가 우려할 정도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의 신속한 복구가 가능한 건 미군의 작전이 미사일 기지를 완전히 파괴하기보단 접근을 막기 위해 입구를 무너뜨리는 데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이스라엘 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전 CIA 분석가는 이란이 지하에 비축한 핵심 부품을 이용해 단기간에 미사일과 드론 생산을 재개할 수 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0: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결정적 군사력 약화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1: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미국과 동맹국들의 미사일 수요가 커지면서 미국 내 주요 방위 산업체들의 매출과 수주 잔고가 늘고 이익 전망도 개선됐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록히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RTX 등은 기록적인 수주 잔고를 발표하면서 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이란 공격 준비를 마치고 이스라엘과의 전격적인 공동 작전까지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공격하면 이스라엘이 2분 안에 합류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번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 지도자를 제거했던 대규모 공습처럼 또다시 이스라엘이 던진 첩보를 빌미로 네타냐후 총리의 전쟁 시나리오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끌려가고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2: 미군 B-1 장거리 폭격기가 이란을 타격하며 중동은 다시 전면전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본토 시설 파괴까지 경고하며 이스라엘이 2분 안에 합류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They got some evil intentions. We cannot let them have a nuclear weapon. 미국이 주도하는 모양새지만 그 뒤엔 이스라엘 모사드가 전달한 곡괭이산 원심 불리기 은닉 첩보가 있었습니다. 전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제거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스라엘의 첩보가 대규모 공격의 촉매가 된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의 숙적을 치기 위해 또다시 미국을 전쟁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군사력으로 숙적을 제거하는 실리를 챙기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침략국이라는 오명과 유가 급등, 장기전의 늪을 혼자 떠안아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선제 공격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3: The question is, did President Trump make the right move by attacking Iran because it was weak and the U.S. and Israel were strong? It's a very different thing when you simply attack because you think you're strong and your enemy's weak.
2: 확전을 우려한 미 하원이 대통령의 단독 전쟁 수행을 제지하는 결의안까지 가결했지만 전후는 짙어지고 있습니다. 강한 지도자 이미지를 원하는 트럼프와 미군을 앞세우려는 네타냐후의 이해관계가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스스로 판을 주도한다고 믿는 순간에도 실제로는 네타냐후가 설계한 전략적 함정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1: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4: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5: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2: 213-381-2424 213-381-2424

자, 폭염 경보는 계속 발효되고 있고요. 이 같은 폭염 경보 주말 이어지고 월요일까지 발령된 상태입니다.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 밤에도 너무 더웠죠. 야, 밤새 에어컨 켜고 잤다 라는 분들이 오늘 아침에 많으시네요. 자, 이 같은 더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일단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태인데 낮 최고 기온을 보면 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다음 주 주말엔 더 더워요. 네, 쉽게 이 더위 1, 2주 사이에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LA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89도, 밤 최저 68도, 오렌지 카운티는 오늘 낮 최고 기온 93도 예보된 상태입니다. 보들랜드 일지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94도로 예보됐습니다. 이 폭염 경보가 다음 주까지 월요일까지 발령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월요일 이후 화요일 날만 잠깐 기온이 떨어져요. 그리고 다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주말까지 계속 더위는 이어질 예정입니다. 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의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이 이어지면서 LA 지역 이민자 밀집 상권과 지역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이어진 단속 여파로 거리에는 인적이 끊기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반토막나는 등 경제적 후폭풍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UCLA 라티노 정책연구소 연구진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급습 이후 LA 동네들이 유령 도시로 변했다라는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과거 저렴한 의류와 자파를 찾는 쇼핑객들이 발디딜 틈 없이 몰려있던 센티엘리는 현재 상당수의 상점이 문을 닫았고 거리에는 상품을 진열한 마네킹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다운타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히스패닉 주민이 밀집한 보일하이츠와 메가더팍, 이스 LA, 사우스 LA 등에서도 유동인구가 크게 줄면서 식당과 소매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연방 국토안보부가 약 18개월 동안 10만 명이 넘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총 840억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7월 기준 이 840억 달러 부과한 금액 벌금 가운데 약 12억 달러를 실제 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벌금은 최종 추방 명령을 받고도 자진 출국하지 않거나 추방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관련 제도를 재가동하며 대상자들에게 하루 998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 벌금을 추방 절차 이전에 납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산 압류 등

0: 강제 징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 같은 제도가 강제 추방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불법 체류자들이 스스로 미국을 떠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진 출국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배포한 안내문에는 자진 출국은 안전한 선택이라며 직접 항공편을 선택해 자신의 일정에 맞춰 미국을 떠날 수 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팍스뉴스는 국토안보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 5월 기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약 300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미국을 떠났고 이 가운데 약 220만 명은 자진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국토안보부는 같은 시점까지 약 90만 명을 추방했으며 추가로 90만 명 이상을 체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공화당의 스티브 힐튼 후보가 보일 하이츠를 찾아 정권교체 필요성을 강조하며 표심잡기에 나섰습니다. 힐튼 후보는 보일 하이츠의 리니지 냉동창고 화재로 방치된 부패 음식물 악취, 파리떼 속에서 진행된 연설을 통해 고유과와 과도한 세금을 비판하면서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변화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LA시장의 보일하이츠 창고 청소 45일 목표 시한이 너무 길다라고 지적하면서 주지사라면 복구 작업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했을 것이다. 내가 주지사라면 이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힐튼 후보도 이렇게 했는데 니티엘라만 LA시장 선거에서 11월 결선에서 맞붙게 될 니티엘라만 시의원도 이 보일하이츠 청소 관련해서 굉장히 날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니티엘라만 후보는 45일 목표 이거 하루 이틀 내에 치워내야지 지금 이 주민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냐라고 지적하면서 청소업체와 캐런 베스 LA시장 간의 유착관계를 주장했습니다. 우편투표 참여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편투표 제도를 대폭 확대했던 캘리포니아에서 오히려 15만 장에 달하는 우편투표가 무효 처리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주무장관실에 따르면 지난 예비선거에서 무효 처리된 우편투표는 총 14만 8천여 건으로 전체 우편투표의 1.73%에 달해 지난 선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효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지연 도착으로 무려 9만 4천여 건이 선거일 이후에 도착했거나 선거일 이후 소인이 찍혀 집계에서 제외됐습니다. 우편투표는 선거가 끝난 후 일주일 전까지 도착해야 되며 우체국 소인은 선거일까지 찍혀 있어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연방우체국의 우편 처리 시설 통합 과정에서 소인이 찍히는 시점이 이전보다 늦춰진 점을 주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등록된 서명과 일치하지 않거나 봉투에 서명이 누락된 경우 혹은 한 봉투에 여러 장의 투표지가 담긴 사례 등이 무효 처리 사유로 집계됐습니다. 선거당국은 연방우체국의 배송 지연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향후 선거에서는 우편투표 좀 서둘러줄 것을 유권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LA시와 LA카운티의 거리 노숙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LA 노숙자 서비스국의 잠정 집계 결과 올해 LA시의 전체 노숙자 수는 지난해보다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거리나 공원, 차량 등에서 생활하는 비보호 노숙자는 7.9%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노숙자 수가 들쭉날쭉하는 것, 조사 방식에 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적이지 않고 그냥 한 집 한 집 돌아다니듯이 텐트 하나하나 세가면서 계산하는 이 비효율적이고 놓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노숙자 통계 정확하지 않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노숙자 수 증가와 관련해 캐런 베스 LA 시장은 연방정부의 지원이 끊겼기 때문이다 라고 연방정부 트럼프 행정부를 비난했습니다. LA 웨스트 헐리우드 선셋 대로가 대형 상수도관 파열 사고 발생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오늘 중으로 통행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100년 된 대형 상수도관이 터지면서 약 1700만 갤런의 물이 도로로 쏟아져 나왔고 이 사고로 도처가 침수되고 도로가 함몰되면서 침수 피해, 사고, 사건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주민이 인근 호텔로 임시 거처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복구 작업반은 최근 파열 부위 수리와 소독 작업을 마치고 현재 상수도관의 정상 가동을 위한 수질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 도로 재포장 중 어제 일부 추가 누수가 발견되기도 했지만 수질 검사 기준만 충족되면 예정대로 오늘부터 선셋 블루버드 통행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밤낮 없는 복구공사 소음과 밤낮 없는 이 조명으로 불편을 겪던 주민이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 재포장 작업을 위해 향후 일부 차로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통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타운 한복판 도로에서 장기간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인타운 올림픽 블루버드와 놀만디 에비뉴 교차로 인근 다울정 앞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검정색 픽업 트럭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주민의 신고로 어제 오후 1시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트럭 안에서 남성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트럭은 지난 21일 저녁부터 이 장소에 계속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망자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이 차량이 사건 장소에 오래 세워져 있었던 경위와 사망 원인 등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밖에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오늘 오전 아람브라 지역 10번 고속도로에서 경찰의 추격을 받던 도주 차량이 대형 트럭과 충돌해 도로 일부가 전면 통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사고는 오전 5시 직전 프리몬트 에비뉴 인근 서쪽 방향 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주하던 피의자의 차량이 대형 트럭을 그대로 추돌하면서 한때 서쪽 방향 전 차로가 모두 통제돼 극심한 교통정체가 이어졌습니다. 현재 사고 수습이 완료되어 오전 6시쯤 도로 통제는 모두 해제됐으나 여전히 여파로 여전히 서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부상 정도와 신원, 그리고 추격전이 벌어지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의 순찰차를 몰래 몰고 달아난 남성이 이웃 카운티까지 도주한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22일 저녁 8시쯤 축구 경기가 열려 인파로 붐비던 엑스포지션 파크 인근 BMO 스타디움 주변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이 주차되어 있던 경찰 순찰차에 탑승해 그대로 고속도로를 타며 도주극을 벌였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오렌지 카운티 산호안 카피스트라노 인근 5번 고속도로에서 절도된 순찰차를 발견하고 추적 끝에 운전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차 안과 트렁크 등을 수색한 뒤 도난당했던 순찰차를 로스앤젤레스로 회수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라구나비치 경찰이 60대 여성 살해 혐의로 3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라구나비치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1시쯤 더닝 드라이브의 한 주택에서 61세 안젤라 카프리올리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강력한 유력 용의자로 꼽히던 36세 세포드 울프슨을 어제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해 오렌지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나 정확한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아직 밝히지 않은 채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주민들의 추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온타리오 경찰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리버사이드 카운티 출신의 27세 남성 제시 마티네즈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마티네즈는 지난달 말 쇼핑센터에서 만난 B의 여학생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흰 천으로 얼굴을 가려 정신을 잃게 만들고 자신의 차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형사들은 마티네즈의 자택을 수색해 마약 유인 케타민과 함께 추가 피해자가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물을 대량 확보했습니다. 마티네즈를 중범죄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한 경찰 당국은 유사한 수법에 당한 추가 피해자나 목격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산타모니카 피어 인근에서 발생한 총격 살인 사건의 10대 피의자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산타모니카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 새벽 12시 30분쯤 주차장 인근에서 두 집단 간의 시비가 붙어 총격전으로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이 다량의 총상을 입고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수사가 진행되자 라스베이거스 출신의 16세 피의자는 경찰 당국에 스스로 찾아와 자수했습니다. 산타모니카 경찰청장은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안전하게 신병을 확보했다며 주민과 방문객이 자주 찾는 해변 지역의 안전을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전말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목격자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셰리프국이 지난해 사우스 LA에서 발생한 70대 한인 노인 폭행치사 사건의 용의자 2명을 공개 수배하고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9일 임페리얼 하이웨이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인 78세 동위 씨는 절도 목적의 공격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이듬달 숨졌습니다. 사건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용의자 신원이 파악되지 않자 당국은 수사망을 넓히기 위해 CCTV에 찍힌 남성 용의자 2명이 사진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제보가 사건 해결에 결정적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작은 정보라도 알고 있다면 즉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등산로에서 20대 청년이 방울뱀에 물려 해독제 34병을 맞고 사흘 만에 겨우 목숨을 구했습니다. 대학 운동선수인 22살 제이크 엔트럽 씨는 클레어몬트 산책로에서 개와 함께 달리던 중 모퉁이를 돌다 방울뱀에 발을 물렸습니다. 물린 지 단 2분 만에 시력을 잃을 정도로 증상이 급격히 악화한 엔트럽 씨는 헬기로 긴급 이송돼 사흘 동안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습니다. 최근 남가주 일대에서는 이달 초 기준 약 250건의 방울뱀 물림 사고가 발생해 3명이 목숨을 잃는 등 관련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3월 찾아온 조기 폭염과 잦은 비로 인해 뱀의 활동이 왕성해졌다며 야외 활동 시 주변을 잘 살피고 만약 물렸을 경우 독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챗봇 라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0: 남가주에서 가장 혼잡한 고속도로 중 하나인 405번 프리웨이 세플베다 패스 구간이 앞으로 약 5년 동안 주말마다 반복적인 차선 축소와 진출입 램프 폐쇄를 겪게 됩니다. 칼트랜스는 1억 1,500만 달러를 투입하는 대규모 도로 재포장 및 안전 개선 공사를 시작하면서 2031년까지 5년이에요. 2031년까지 운전자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됩니다. 뉴욕포스트는 칼트랜스가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고 공사가 완료되는 2031년까지 대부분의 주말 밤 시간대마다 405번 프리웨이 일부 차선과 진출입 램프를 순차적으로 통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공사 대상은 샌프란도 밸리와 웨스트 LA를 연결하는 세플베다 패스 구간 약 8마일입니다. 이 구간은 LA 주민들이 출퇴근은 물론 LA 국제공항과 웨스트 LA, 밸리를 오고 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핵심 교통축입니다. 공사의 핵심은 단순한 재포장뿐만이 아닙니다. 노후한 표장면을 전면 교체하고 가드레일과 배수시설을 개선하며 교통표지판과 도로안전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칼트랜스는 이번 공사를 통해 도로 수명을 연장하고 사고 위험을 줄이는 한편 장기적인 유지 보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 가장 큰 불편, 주말마다 반복되는 차선 축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요일 밤 10시부터 월요일 오전 5시까지 405번 남행선 일부 구간에는 2개 차선만 운영되며 101 프리웨이와 연결되는 주요 램프와 버뱅크 블루버드 진입로, 게티센터 드라이브 진출로 등도 작업 일정에 따라 폐쇄됩니다. 평일에도 밤 시간대에는 차선 통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올해 캘리포니아에서 홍역 환자가 어린이와 젊은 성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보건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직 연말까지 5개월 이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홍역 확진자 수는 이미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의 2배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올 들어 현재까지 총 52명의 홍역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은 어린이와 20, 30대 젊은 성인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환자 가운데 상당수는 홍역, 볼거리, 풍진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로 조사됐습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가 인공지능 시대의 미국 내 한글 학교를 대한민국 AI 대사관으로 교사와 학생을 AI 외교관으로 양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반크와 재미 한국학교협의회는 뉴저지에서 열린 학술대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최근 공동 세미나를 열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인 청소년 작가들의 창작과 교류를 지원하는 파트너 길드의 두 번째 기획전 화이트가 아트랩 기획으로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LA 한인타운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전시회의 큐레이션을 맡은 아트랩 측에 따르면 이번 계획제는 화이트의 모든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아직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태라는 명제에서 출발한다며 흰색을 단순한 빈 공간이나 순수함의 상징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이 시작되는 순간으로 바라보면서 회화, 설치,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각기 다른 예술적 해석을 선보이고 있다고 아트랩 측은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의 큐레이션을 맡은 아트랩, 아트랩이 생각이 잘 안 났습니다. 아트랩 측은 오는 7월 30일에 개막하는 이 기획 전시전에 많은 한인들의 관심 부탁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LA 페어팩스 지구의 명물이자 전통 맛집 캔터스 델리,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야, 밤에 갈 만한 거 거기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소개를 받았었습니다. 네. 캔터스 델리, 캔터스 델리가 창립 95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창립 95주년을 맞아서 다음 달 대표 메뉴인 핫 파스트라미 샌드위치를 95센트에 판매한다라고 합니다. 이 특별 할인은 8월 3일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매장을 방문해 식사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1인당 1개로 수량은 제한됩니다. 이 세트 메뉴에는 콜슬로와 피클, 초콜릿칩, 루겔라흐가 함께 제공되며 파스트라미 대신 식물성 코비프 고기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931년에 문을 연 캔터스 델리는 3대와 4대를 걸쳐 가업을 이어오면서 LA를 대표하는 델리 카테슨으로 큰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4대 경영자, 최근 현재 경영자인 4대인 알렉스 켄터는 최근 비벌리힐즈의 프리미엄 먹거리와 고급 편의점 서비스를 결합한 주유소 브랜드 매기스 리피어를 새롭게 선보이겠다는 확장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3: We will fight for you.
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4: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5: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4: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5: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4: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5: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4: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5: 213-427-5500, 427-5500.
6: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7: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6: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7: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6: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7: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6: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8: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9: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구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8: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9: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8: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9: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3: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10: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1: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0: LA안과 전문의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1: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0: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0: 모닝뉴스 함께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에 최대 12.5%의 강제 노동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12.5%? 당초 얘기됐던 15%보다 낮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게 15%에 추가되는 겁니다. 상무장관은 미국 내 선박 생산량으로 한미 조선 협력을 평가할 거라며 또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화이트입니다.
1: 미 무역대표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했습니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수입 차단이 미흡하다며 60개국에 관세를 추가 부과한 건데 우리나라에는 사실상 12.5%의 관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일본과는 같지만 10%가 책정된 캐나다, 영국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강제노동 거래를 문제 삼았지만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 만료를 앞두고 새 관세 부과에 나선 겁니다. 지난 3월부터 구조적 과잉 생산과 강제노동 제품 수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우리나라에 12.5%의 강제노동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2: 앞으로 과잉 생산 관세가 더해질 경우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확보한 15% 관세 상한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1: 관세 압박과 함께 조선협력에서 성과물을 내놓으라는 압박도 이어졌습니다. 한미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말만으론 소용이 없다며 미국에서 생산한 선박 숫자로 평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 We are going to judge the center by the capital you deploy, the facilities you modernize, the workers you train, the supply chains you establish, and ultimately the simple number of how many domestic produced ships.
1: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4조 원 규모의 조선 협력 투자가 빠르게 진행될 거라면서 규제 개선 등 미국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4: First, clear and sustained demand. Second, strong incentive. And third, alliance friendly regulatory environment. With these three pillars, the bridge strategy will become a reality.
1: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투자 이행 압박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한국의 여야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무역법 301조에 따른 미국의 새 관세가 15%를 넘지 않아야 된다고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방미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미 결과에 대해서 하원 의원들을 만났고 이같이 촉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제노동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국에 12.5%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당초 25% 관세를 15%로 낮추려고 애썼던 만큼 추가적인 관세 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 노동을 명분으로 기존의 상호 관세를 대체하는 새 관세를 부과했지만 유럽에서는 일단 안도감을 느끼는 분위기입니다. 유럽연합은 빅테크, 구글의 디지털 경제법 위반을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터라 유럽연합 내부에서는 미국이 곧바로 관세 인상 등의 방식으로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됐지만 작년에 체결한 무역 합의에서 벗어나지 않은 관세율을 확인하고 한숨을 돌린 것입니다. 올리프 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미국이 발효한 새로운 관세 체계에 따라 유럽연합에는 1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며 이는 양측이 작년 7월에 체결한 기존 무역 합의에서의 미국의 약속과 부합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60개 경제 주체에 부과한 관세는 강제 노동으로 명분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게 목적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연방대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입니다. 관세 부과 근거로 무역법 301조를 동원한 것도 법정 공방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1974년에 마련된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50% 관세와 관련해 미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카니 총리는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 샬럿타운에서 주지사들과 회의를 가진 뒤 미국과 협상 결과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갈 수 있는 구체적인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은 거부했습니다. 중동 위기 재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반등이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를 키우면서 모기지 금리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프레디 맥에 따르면 미국의 30년 고정금리 모기지 평균금리는 6.58%로 한 주 전보다 0.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21일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IT 인프라 기업 오라클이 국방부와 70억 달러에 달하는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라클은 자유의 무기고 구축 사업을 위해서 국방부에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계약을 맺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기본 5년에 추가 5년을 더해서 최대 10년간 유지되는데 오라클,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가 운영하는 곳이죠. 테슬라가 할인 판매 등으로 예상 밖의 순이익 감소를 보이고 로보택시, 옵티머스 로봇 관련 기존 목표까지 후퇴시키면서 주가가 15%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는 14.5%가 급락한 319.69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테슬라는 2분기 조정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한 12억 달러를 기록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짧은 패스트푸드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갈까요? 버거킹 아시죠? 패스트푸드 햄버거 전문점 버거킹이 직접 버거킹 대표에게 불만을 접수하는 고객 소통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가장 많이 지적한 오배송 문제와 매장 내 응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혁신안을 발표했는데 먼저 매장마다 Your Way Champion이라는 전담 매니저 직책을 신설해 전용 유니폼을 착용한 직원이 고객을 직접 맡고 주문 정확도 확인과 문제 해결을 즉각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또 대표 메뉴가 따뜻하지 않거나 주문과 다르게 나올 경우 즉시 교체해주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버거킹 미국 캐나다 법인은 고객들의 솔직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매일매일 새로운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 라고 이 포부를 밝혔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5: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6: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5: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7: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8: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7: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8: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7: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8: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7: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9: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0: 뉴서울 호텔의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11: 맥도날드스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2: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르브론 제임스의 행선지가 확정이 됐네요. 네. 자, LA 레이커스에서 뛰던 르브론 제임스 마이애미로 가느냐 클리블랜드로 가느냐 말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결국 필라델피아 세븐식서스와 2년 800만 달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신의 몸값 이제 확인이 됐겠죠. 5천만 달러, 6천만 달러까지 지난해 LA 레이커스에서 받았는데 레이커스가 호구였던 거예요. 네. 2년 800만 달러에 르브론 제임스가 필라델피아 세븐식서스와 계약을 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는 은퇴 전 다섯 번째 NBA 챔피언십 우승을 노리는 여정에서 네 번째 NBA 팀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클리블랜드, 그리고 마이애미, LA 레이커스, 그리고 이번에는 필라델피아 세븐식서스로 이적하게 된 것입니다. 필라델피아는 폴 조지가 있죠. 예, 그리고 필라델피아 충분히 우승 가능성이 큰 그런 팀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어제 LA 다저스가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월드시리즈 우승자 자격으로 백악관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번호 47번, 47대 대통령을 의미하는 47번 등번호가 새겨진 다저스 유니폼을 전달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뭐 경기를 7차전까지 다 지켜봤고 아 한두 번 더 질 것 같았는데 가까스로 이기는 모습 정말 재밌었다. 오따니 정말 훌륭했다 라면서 나중에 오따니랑 백악관 집무실에서 따로 또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다저스는 이렇게 어제 경기 없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원정 경기를 갖고 이동일 어제 하루 휴식하는 동안에 백악관을 방문했던 건데요. 그리고 오늘부터 뉴욕 매치와 이제 또 주말 원정 3연전을 갖게 됩니다. 오늘 로키 사사키 선수가 선발로 나설 예정입니다. LA 다저스 뉴욕 닉스라고 제가 방금 전에 농구 얘기를 해서 그런가요? 네, 뉴욕 매치입니다. 뉴욕 매치와 이렇게 주말 3연전을 갖게 됩니다. 뉴욕 매치에는 또 소토가 있죠. 네, 후안 소토 선수가 있기 때문에 소토와 오타니 선수의 이 맞대결이라고는 그렇죠. 비교 대결. 소토 선수는 7억 넘는 계약금을 갖고 내가 오타니보다 낫다라면서 그렇게 계약을 주장하면서 했습니다. 네, 아프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네. 소토 선수 그 이후 충분한 활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타니의 행보와는 너무나 비교되죠. 그리고 오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LA 다저스와 뉴욕 닉스 간의 경기에 장원영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한국의 여성 걸그룹 장원영, 아이브의 장원영 씨가 일요일 경기에 시구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얼마 전 보스턴에서 하지원, 영화배우 하지원 씨가 시구를 했는데 이번에는 뉴욕 닉스 홈구장에서 장원영 씨가 시구를 할 예정입니다. 왜 LA에서 하고 LA 팬도 화나시죠? 네. 뉴욕에서 아이브가 공연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7월 24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위 이번 주말에도 덥고요. 다음 주에도 계속 덥다고 하니까 뭐 익숙하게 편안하게 여름에 좀 더워야지 그래야 또 농사도 잘 되고 이런 마음으로 좀 편하게 쿨하게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에는 조금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7월 24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공동 제공입니다.
13: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톤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스탠톤 아울렛에서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짜리 오픈박스를 $999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짜리가 $998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3,499짜리를 오픈 특가 $1,877 김채, 풀무원, 김치 냉장고를 오픈 기념 특가로 세일합니다.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며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푸짐한 경품잔치의 티켓을 드립니다.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14: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한국 양복 반값 세일, 한벌 159불, 1399불짜리 마크 발렌테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그 외 모든 양복 하나 사면 하나 공짜.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3100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13: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한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음한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엔 아팍이며 문의는 65735 4000번 65735 4000번입니다.
15: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16: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17: LA 피라모닉의 지원으로 구스타보 두다멜과 로스앤젤레스 피라모닉은 8월 20일 헐리우드홀에서 열리는 구스타보 기념 공연의 첫 번째 공연을 시작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베토벤의 감동적인 교향곡 9번, 특히 자유, 평화, 그리고 화합을 노래한 환희의 송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카데미상 수상 작곡가 마이클 지아키노의 세계 초연 작품으로 공연의 막을 올립니다. 티켓은 hollywoodball.com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할리우드볼, Forever Summer.
18: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19: 스탠튼 아울렛에는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3,499짜리가 오픈 특가 $1,877 또한 딤채, 풀무원 김치 냉장고를 오픈 기념 특가
18: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19: 푸짐한 경품 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18: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20: 텔레트론 아울렛.
21: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0: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 우와 싸다, 정말 싸다.
0: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0: 진짜 감쪽 같네.
1: 역시 벤트웨이야.
0: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383-7233 383-7233입니다.
2: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남의 집 이혼 스토리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남의 집 이혼 스토리가 아닙니다. 일명 세기의 이혼 스토리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 파기 환송심에서 재산 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1조 3천억 원대에 달했던 재산 분할 액수가 크게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액수 역시 9,440억 원이라는 이 액수 역시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첫째, 최태원 회장이 마지막 남은 단계인 대법원에 상고한다. 물론 상고했다가 막판에 더 독박 쓸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자, 그리고 시나리오 두 번째, 이 판결을 받아들고 즉각 9,440억 원을 지급한다입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세 번째, 주기는 주는데 나누어서 준다 등입니다. 이 세 가지 선택지밖에 최 회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나리오 세 번째, 이 나누어서 줄 경우에는 엄청난 이자가 붙는다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자, 일단 판결 직후 법원 취재 기자의 보도 내용을 좀 먼저 들으시고요. 이후 부연 설명과 함께 앞으로의 전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원 현장 연결 상황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YTN입니다.
1: 네, 서울 고등법원 가사 1부는 재산 분할 청구와 관련해 노 관장에게 최 회장이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위자료 20억 원은 확정됐고 오늘은 재산 분할 청구와 관련해서만 판단이 나왔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형성된 주식가치는 참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SK 주식 등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며 나눠 가져야 할 대상으로 봤고, 재산 분할의 비율은 최 회장 측이 3분의 2, 노 관장 측이 3분의 1로 계산했습니다. 또 대법원의 파기 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재산을 계산했는데 당시 SK그룹의 주식의 가격은 16만 원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2: 네, 판결 내용 구체적으로 이제 쟁점이었던 부분을 짚어보면요. 먼저 최 회장의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먼저 최 회장 측은 특유재산이라며 자신의 고유재산이라 설명을 했었고, 노 관장 측은 부부 공동재산이라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요.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최 회장이 혼인 기간 중에 이 SK 주식 자체를 취득한 재산이라 봤고 양측 모두 재산 형성에 이바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혼인 기간 중 또 최 회장이 경영 활동을 하면서 이 보유 주식 가치가 증대됐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K그룹의 주가를 16만 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인 기준으로는 지난달 SK그룹의 주가가 80만 원대로 거의 5배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고려되지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440억 원 이 현금 지급으로 이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제 앞으로 분할을 하게 되는데요. 예, 다만 이제 양측 변호인단, 그러니까 즉 대리인들이 오늘 법정에 출석을 했는데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최 회장 측은 지금까지 과정에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다만 오늘 판결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장과 상고 여부, 그러니까 재상고 여부는 추후 밝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 관장 측도 재산 분할 결과를 어떻게 받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묵묵부답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는데요. 양측 모두 재상고를 통한 대법원에서의 추가적인 법적 다툼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혼 소송 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사건인 최태원 회장과 또 노소영 관장 측의 이혼 소송 사건이었고요. 구체적인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 법원에서 나온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이 이자 얘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9,440억 원의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하는데 이걸 지급해주는 데 있어서 완납할 때까지 연 5%의 이자를 적용한다라고 법원 측은 판결했습니다. 한꺼번에 완납을 하면 다행입니다만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자까지 붙게 되는 그런 판결을 받아든 상황입니다. 9,440억 원. 달러로는 무려 6억 5천만 달러입니다. 9,44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완납하지 못하면 완납 때까지 5%의 이자가 붙는다라는 이 사실이 자꾸 기억에 남는데요. 자, 9,440억 원 말씀드린 대로 달러로 6억 5천만 달러인데 5%의 이자면 1년에 연 5%면 1년에 이자만 3,220만 달러입니다. 이자만 그렇습니다. 만일 완납하는 데 1년 넘게 걸리면 최태원 회장은 노세용 관장에게 이자만 1년에 3,220만 달러를 별도로 줘야 합니다. 이런 결과만 보고 얘기하자면 결국에는 그래도 노세용 관장 측의 입장이 조금 더 수긍할 만한 판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판결을 받아들였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일단 양측 모두 상고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누가 더 상고를 해야 할까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에는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 상고를 더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 회장은 그야말로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에 상고를 할까 말까를 고민할 텐데 이게 당연히 100% 상고하는 게 맞지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 바로 그 이자 때문입니다. 완납 시까지 5%의 이자를 가산하고 재산 분할 지급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게 판결문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 측의 고심은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시간이 일단 많이 갈 텐데 그렇게 시간만 계속하면 그 이자가 하루에 1억 3천만 원입니다. 하루로 따진다면 1억 하루에 1억 3천만 원. 달러로 보면 하루에 매일 9만 불씩 줘야 합니다. 그것도 원금 9,440억 원은 그대로인 채 이자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자만 주면서 대법원 판결을 받았는데 지금보다 별반 다르지 않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상향 조정된 판결을 받는다면 상상 초월의 결과를 얻게 될 테니 SK 최태원 회장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치솟는 물가 속에 전당포만 표정 관리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최근 전당포 매출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무려 33%나 매출 급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 양극화, 이른바 K자 경제가 본격화됐다라는 분석이 전당포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식료품에서부터 가솔린 기름값까지 전방위적으로 물가 상승이 소비의 격차를 벌리면서 전당포 업체인 대형 체인 이지코프가 최근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라스베가스의 앞길과 뒷길을 예로 들어서 보도했습니다. 베가스 스트립 인근 럭셔리한 매장에서는 한 고객이 유리 진열장 속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시각 스트립 뒷길에 있는 이지코프라는 전당포에서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200달러 대출을 받는 모습도 흔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지코프 측은 1년 전보다 확실히 전당포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라며 은행이나 융자기관을 통한 대출 자격이 안 되니 차라리 전당포를 이용하자라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물가 부담이 커지자 신용 조회나 재직 증명이 필요 없는 이 소액 대출로 눈을 돌리는 미국인들도 크게 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미국 내 전당포 대출은 지난해보다 33% 매출이 늘었습니다. 사상 최대 기록입니다. 전당포에서 물건을 주고 돈을 빌려가는 평균 대출의 규모는 그런데 큰 돈도 아닙니다. 평균 24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240불이 없어서 집에 있는 값나가는 물건을 들고 나왔다라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 전당포 체인인 이지코프는 6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출이 지난해보다 2억 달러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미국 내 전당포 업계의 이 같은 성장세는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물가 인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당포만 휘파람을 불고 있습니다.
1: 당뇨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가 뇌 건강도 보호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방책이 마땅치 않았던 성인 발병 발작 분야에서 새로운 치료 가능성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서울대병원과 컬럼비아대학교로 구성된 공동연구팀은 위고비의 주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가 성인 발병 발작 위험을 크게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성인 발병 발작은 18세 이후 처음 발생하는 발작을 뜻합니다. 중장년, 노년층의 성인 발병 발작은 뇌졸중, 신경퇴행성 질환 등 후천적인 뇌 손상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주요 징후로 꼽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발작 발생 후 재발을 억제하는 치료만 가능할 뿐 발작 자체를 예방하는 방법은 부재했었습니다. 연구팀은 미국 국립보건원 데이터를 활용해 세마글루타이드와 타 당뇨약을 처방받은 제2형 당뇨 환자 1만 8천여 명을 추적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세마글루타이드 신규 투여군은 기타 혈당 강화제 투여군 대비 성인 발병 발작 위험이 약 56%나 낮았습니다. 연구팀은 체내에 오랫동안 머물며 뇌 내부로 일부 도달하는 세마글루타이드의 양리학적 특성이 뇌 보호 효과를 끌어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즉, 이러한 결과는 예방 전략이 제한적이었던 성인 발병 발작 분야에서 세마글루타이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는 미국 신경학회 공식 학술지인 신경학 최근호에 게재됐습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캘리포니아에서 홍역 환자가 어린이와 젊은 성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직 연말까지 5개월 이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홍역 환자는 이미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캘리포니아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3: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9: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8: 명불허전 진흥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0: 네, 본국 중앙일보가 경영권 매각에 나선 가운데 일부 건설사 등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인수를 하기 위해서 인수 주체로 거론되고 있어서 그 추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본국 언론계 안팎에서는 중앙일보 인수 의향사로 현금성 자산이 많은 건설사인 부영그룹과 중흥그룹, 그리고 과거 이데일리를 인수한 경험이 있는 KG그룹, 그리고 제약회사와 바이오 부문 대기업인 셀트리온 그룹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호반그룹, 넥센, 하림, 더존 비즈온 등의 이름도 오르내

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일보 측이 워크아웃 개시를 앞두고 여러 기업과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히면서 매각설이 공식화된 가운데 한국기자협회 측은 부영그룹, 중흥그룹, 호반그룹, KG그룹, 넥센, 셀트리온 등이 인수 의향사로 본격 거론되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중앙일보 경영진은 직원들에게 인수자가 건설사는 아니다. 언론에 나오는 곳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등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본국 중앙일보 측이 채권단에 제시한 자구책, 이 자구 계획에는 비용 절감 방안으로 첫째, 신규 채용 중단, 둘째, 임원 급여 일부 반납, 셋째, 일부 임원 퇴임, 넷째, 신문 발행 규모 축소, 다섯째, 비필수 투자 집행 보류 등 구조조정 방안이 구체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의 영화배우 겸 탤런트 하지원이 이틀 전 메이저리그 보스턴 레드삭스 구장에서 시구를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하지원이 시구를 한날 보스턴 레드삭스는 80년 만에 15연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보스턴은 이날 이 볼티모어 오리올스를 상대로 6대3으로 승리해서 1946년 수립한 구장 역사상 최장 연승 기록과 타이를 이뤘습니다. 한편 최근 들어서 메이저리그 등 미국의 프로 스포츠계가 한국의 엔터테인먼트와의 이 교류를 적극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지원이 유서 깊은 보스턴의 펜웨이 파크에서 시구를 했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보스턴 레드삭스는 과거 김병현 선수가 잠깐 뛰기도 했던 구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지원 씨가 시구할 때 공을 받아주는 역할은 김병현 전 선수가 했습니다. 유서 깊은 도시 보스턴에서 특별한 날도 아닌데 한국의 유명인들을 모셔다가 시구를 하게 요청하는 일들. 현재 한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볼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충북 진천군 농업센터는 전통 엿 가공업체인 장수식품이 LA를 비롯해 뉴욕, 시애틀, 밴쿠버, 토론토 등 북미 지역으로의 수출 계약을 확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미국 FDA 인증과 사업장 시설 개선 등 맞춤형 지원에 따른 성과다라고 진천군은 설명했습니다. 냉장 보관 창고 신축으로 최대 15만 개의 물품을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게 됐고, 자동 엿 절단 도입으로 인해서 작업 속도와 제품의 균일성을 대폭 높였다라는 평가입니다. 장수식품 관계자는 미국 FDA 인증 지원 사업 등 덕분에 논의 중이던 수출이 최종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장수식품에서 이곳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통 엿 제품의 이름은 힘내엿입니다. 힘내요 또는 힘내세요에다가 엿의 이름을 가미해서 재미있게 변형한 이름, 힘내엿이라는 이름으로 전통엿이 미국으로 진출합니다. 네, 미국과 캐나다를 연결하는 신규 교량을 기념하는 개통식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취소됐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와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잇는 고디 하우 국제대교의 개통식이 내일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양국 주요 인사들이 대교 중간에서 만나서 개통을 기념하는 공동 행사를 한다라는 계획이었습니다. 한 차례 연기된 바도 있던 이 대교의 개통식은 그러나 양국 간의 관세 갈등으로 인해서 결국은 무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캐나다 측이 미국산 자동차와 주류 등을 차별했다라며 캐나다산 제품 대다수에 50%의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캐나다 정부 측은 미국 측의 관세 위협을 고려해보면 양국이 대교 개통식을 함께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공동 기념식을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에는 대교 지분의 절반을 미국이 소유해야 하고 캐나다가 미국의 통상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대교의 개통을 차단하겠다라고 주장하면서 양국 간의 갈등이 시작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를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44억 달러는 전액 캐나다가 부담했습니다. 이어서 유튜브 CEO가 말하는 유튜브의 미래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유튜브의 닐 모한 CEO가 전 세계에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과 이 소비자들 사이에 현재 가장 큰 장벽은 언어 문제이지만 이를 AI 도구로 바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미래를 설명했습니다. 닐 모한 유튜브 CEO는 어제 베벌리 힐튼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현재 시점에서 유튜브를 만들어 올리는 사람들과 또 이를 시청하기 위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장벽은 아마도 언어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어로 올린 영상을 영어권 사람들이 보고 또 한국어로 올린 영상을 한국인들이 보고 하는 데에는 뭐 당연히 문제가 없지만 어떤 언어가 되든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건 아직은 아니다. 그런데 이게 금방 해결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풀이됩니다. 그는 국경을 넘나드는 콘텐츠의 소비는 이제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었다. 자동 더빙이나 자동 번역 같은 AI 기반 도구가 더욱더 세련되게 활성화되면 어떤 언어의 영상이라도 전 세계 사람들이 소비자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제 할리우드도 미국 문화에만 국한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됐듯이 진정성 있고 훌륭하고 유용하고 재미있는 영상이라면 어떤 언어로 제작됐든 전 세계로 배포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것도 곧 열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뭐 지금도 한국어로 제작된 유튜브 영상이라도 자동 번역으로 뭐 자막이 자동적으로 뜨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많이 어색하고 또 좀 늦고 또 자막의 수준이 뭐 완성도가 있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하지만 닐 모한 유튜브 CEO의 어제 이 같은 발언은 유튜브의 영상이 어떤 언어로 되었든 단순한 자막이 아니라 AI를 활용해서 그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또 그렇게 되는 데에 절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임을 유튜브 CEO가 직접 천명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머지않아 아주 흥미로운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0: 날씨와 숙면은 상관관계가 없을 수가 없죠. 일단 너무 더우니까 잠을 잘들 수가 없고요. 또 잠들었다가도 깨곤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너무 허기져서 잠이 오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일찍 저녁을 먹는 게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7시에 먹었더니 잠들 때는 다 소화가 되고 이제는 또 배가 고픈 거예요. 참아야 한다, 참아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더 잠이 안 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도 잠들기 직전은 아니라는 전제, 그리고 소량이라는 전제로 전문가가 추천하는 숙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일이 대부분이고요. 요구르트가 또 있네요. 미국의 수면 전문가인 마이클 박사가 숙면에 도움이 될수 있는 음식으로 바나나, 키위, 파인애플, 그리고 그릭 요구르트를 추천했습니다. 바나나는 천연 수면제라고 아예 불린대요. 바나나에 많은 마그네슘이 잠들기 전 몸의 긴장을 푸는데 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마그네슘이란 영양소는 신경과 근육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또 수면과 각성을 조절하는 생체 리듬 유지에도 많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키위가 도움이 되는 이유는 세로토닌과 항산화 성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세로토닌은 기분과 수면 조절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일부 소규모 연구지만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많이 준다 그러고요. 전체 수면 시간과 수면 효율이 개선되는 경향이 키위를 먹은 후에 나타났습니다. 자, 파인애플에는요, 수면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호르몬이죠. 멜라토닌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릭 요거트도 자기 전 간식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칼슘과 단백질이 들어 있어서 먹고 나면 든든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 잠들기 직전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양도 적당히 아시죠?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푹푹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양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6: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7: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8: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7: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8: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 벌 799불.
7: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8: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7: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쇼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8: 윌셔와 웨스트 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9: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1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1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1: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4: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보험.
0: 명불허전 진흥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6: 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맺은 원자력 협정을 놓고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을 잃었다라는 비판이 일 것이다 라고 제가 이틀 전에 매우 상세하게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맺은 이 원자력 협정, 이거 상당히 보기에 따라서 위험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도 상세하게 전해드렸죠.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고 사우디에게 건네주면서 야,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 잘 다뤄야 된다. 이제부터 니네들이 다뤄. 근데 조심해. 라고 준 겁니다. 결국 미국 국내에서도 이제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즈는요, 그렇다면 한국은 왜 안 되느냐 라면서 미국이 이중잣대를 대고 있다라고 한국을 예로 들면서 비판했습니다. 와이텔의 보도입니다.
12: 사우디가 자국 영토에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길로 이어질 수 있는 협정을 맺으면서 워싱턴은 서울로부터 왜 사우디는 되고 우리는 안 되는가라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을 촉발했다. 뉴욕타임스가 미국 사우디 간 원자력 협정을 다룬 기사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한국의 핵확산 금지조약 가입과 엄격한 안전조치 수용, 원자로 가동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오랜 기간 미국과 우라늄 농축 원료를 놓고 협상해왔는데 아직 원전조차 짓지 않은 사우디가 잠재적 농축 권한을 확보한 건 이중잣대가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사우디도 핵을 보유할 거라고 공언했고, 반면 한국은 핵무기를 결코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약속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협정이 한국과 워싱턴 간 원자력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면서도 워싱턴이 서울의 요구를 계속 무시할 경우 70년 동맹관계에 깊은 균열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은 어디까지나 원자력의 평화적 상업적 이용 측면에서 농축 재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평화적 이용에 대한 미국의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13: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됩니다.
12: 형평성 논란은 이란 문제에서도 제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와 맺은 협정이 이란 등이 이미 보유한 것과 같은 비군사적 용도에만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4: The civil nuclear deal, there will be no enrichment of material, an important point being made between the Department of Energy and Saudi Arabia, which pertains only to non-military use.
12: 앞서 핵무기화를 이유로 이란을 공격해놓고는 이란의 원자력 보유를 비군사적 용도로 슬그머니 인정한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미국 사우디 간 핵협정은 형평성 논란과 함께 핵시설을 불시 사찰할 수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추가 의정서도 빠진 채 자체 핵물질 농축 재처리를 잠재적으로 허용해 장차 무기급 핵물질 생산에 길이 열릴 수도 있다고 미국 언론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6: 비만 치료제로도 널리 쓰이는 위고비와 제바운드 등 소위 GLP 계열 치료제를 사용하는 제2형 당뇨병 환자는 다른 치료제를 사용하는 환자보다 탈모 위험이 최고 68%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펜실베니아 대 의대 연구팀은 제2형 당뇨병 환자 3만 9천여 명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 GLP 계열 치료제가 다른 치료제보다 탈모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그러나 탈모가 발생할 절대 위험은 크지 않았고 대부분 모낭이 손상되지 않아서 다시 머리카락에 자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탈모로 분석이 됐다라며 이 같은 내용을 미리 알고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GLP 계열 당뇨 치료제는 혈당을 낮추는 동시에 식욕을 억제하고 체중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서 제2형 당뇨병 치료뿐만이 아니라 비만 치료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신약 임상시험에 필수적인 실험용 원숭이가 부족해지면서 한 마리당 가격이 기존 10만 위안에서 20만 위안으로 두 배 폭등했습니다. 10만 위안이면 약 $15,000, 20만 위안이면 약 3만 달러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에서 실험용 원숭이 공급 회사는 최근 이 원숭이 몸값 상승으로 인해서 약 7억 위안, 달러로 약 1억 달러 이상의 순수익을 올렸습니다. 회사의 주가 역시 두 배로 뛰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연간 임상시험 건수가 5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년에 비해서 약 20%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중 대부분은 원숭이를 활용한 동물 실험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중국은 연간 약 3만 마리 원숭이를 생산하고 있지만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중국 내 신약 개발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분석입니다. 실험용 원숭이 부족은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등도 글로벌 바이오 시장 전체가 다 같이 겪고 있는 난제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실험용 원숭이의 몸값은 최근 5년 사이에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금 더 내겠다라면서 부유세를 거두라는 영국 부자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영국 부자들이 앤디 버넘 총리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서 부유세를 더 거두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세금을 더 내겠다면서 이 부유세를 더 거두라고 정부에 요청까지 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우리에게서 세금을 더 걷기를 바란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돈 벌러 일터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쥐고 있는 재산을 통해서 돈을 버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더 올려받아라 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한 우리는 이 나라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아직도 일각에서는 구시대적인 경제사상을 가진 소수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자기 이익만 쫓는 영국의 미래를 설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서한에는 가수 겸 음악 프로듀서 브라이언 이노와 체인점 브랜드 그렉스의 임원을 지낸 이안 그렉, 또 금융 트레이더 출신 활동가 게리 스티븐슨 그리고 유명 축구 선수와 방송인 등이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엠마 레이놀즈 재무부 장관은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내고 싶다고 하니 환영합니다라며 세제 변화는 올 가을에 예산안을 공개할 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꼭 부유세가 아니더라도 재무부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한을 보낸 부자들은 기부가 아닌 세금을 통해서 나라 재정을 확대해달라라며 부유세 신설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개인 건강에 대한 불안보다는 정치 때문에 더 불안하다라는 미국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1명은 일상에서 자신의 안전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정치를 꼽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분열적인 정치 때문에 사회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에 달한다라는 것입니다. 갤럽이 실시한 세계 위험 설문조사에서 미국 응답자의 10%가 일상 안전의 최대 위험으로 정치를 지목했습니다. 2021년과 2023년의 6%보다 훨씬 더 높아진 것입니다. 조사는 140개국의 1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응답자에게 선택지를 미리 주지 않고 자신의 안전을 가장 크게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요인을 직접 답변하게 했습니다. 미국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꼽은 위험은 일단 첫째는 교통사고로 34%, 그리고 두 번째는 범죄로 19%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정치로 10%였습니다. 미국인 절대다수가 정치를 최대 위험으로 본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조사 대상국 가운데 정치가 개인의 건강 문제보다 더 큰 안전 위협으로 꼽힌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정치가 10%로 개인 건강 문제 5%의 2배였습니다. 반면에 세계 평균에서는 개인 건강 문제가 11% 그리고 정치에 대한 걱정이 1%로 미국과는 양상이 정반대였습니다.
15: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6: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5: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6: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5: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0: 213-383-8899 213-383-8899
1: 1800년을 건너온 영웅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라디오에서 살아납니다. 라디오 서울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대본부터 목소리, 음악, 효과음까지 한 편의 영화처럼 빚어낸 본격 오디오 드라마 삼국지 열전. 책으로 읽던 삼국지가 아닙니다. 귀로 듣는 삼국지, 눈앞에 펼쳐지는 삼국지입니다. 투항전설 사왕귀환에 이어 라디오 서울이 자신있게 내놓는 세 번째 대작. 오는 일요일 낮 1시 1시간 특집으로 첫 방송 라디오 서울에서 만나십시오.
2: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3: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2: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4: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5: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4: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5: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연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4: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6: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7: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6: 장례비는요?
7: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6: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7: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8: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9: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보험.
8: 명불허전 진흥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0: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어제 한미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서 선박 생산의 결과가 중요하다라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어제 워싱턴 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개최된 개소식에서 이 센터는 결과물이 아니다라며 얼마나 많은 선박이 건조될지 그 결과를 수치로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말만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Talking is not a thing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현실적으로 미국 내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 내에서 선박을 건조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한미조선협력센터에서 얼마나 많은 회의를 개최하는지, 얼마나 많은 칵테일 파티를 했는지로 평가하지 않을 것이며 대신 여러분이 투자한 자본이 얼마인지, 즉 한국이 투자한 자본이 얼마인지, 또 한국이 얼마나 이 시설을 현대화로 만들었는지, 또 한국이 훈련시킨 근로자가 얼마나 되는지, 한미가 협력해서 함께 생산해낸 미국 내 선박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수치로 이 센터를 평가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런데 이상합니다. 부탁하는 사람이 더 당당합니다. 기술도 하나도 없는 이 미국 내 근로자들을 훈련시키고 선박 생산시설을 건설해내고 해야 하는 건 모두 한국인들이 할 일인데 부탁하는 입장에서 마치 협박하듯 돈도 내고 근로자 훈련도 시켜라, 또 선박도 만들어내라, 소위 해내라라는 이 상무장관의 애티튜드, 조금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영국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리버풀 FC 지분 인수 협상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전 퀸즈파크 레인저스 팀의 공동 구단주였던 아밋 바티아가 이끄는 컨소시엄은 리버풀 구단 지분 30%를 매입하기 위해서 13억 5천만 파운드 규모의 잠정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13억 5천만 파운드면 달러로는 약 19억 달러입니다. 아밋 바티아는 이에 대해서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이 컨소시엄 참여에 관심이 있어서 함께 논의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의 자산은 약 2,57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세계 4위의 부호입니다. 그는 과거 NFL 시애틀 시옥스와 워싱턴 커맨더스 인수를 검토한 적은 있지만 프리미어리그 투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리버풀 FC 이 구단의 가치는 약 45억 파운드, 달러로 약 60억 2,500만 달러, 60억 2,500만 달러 구단 가치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8: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2024년 기준 83.7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평균인 81.2년보다 2.5년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고소득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 치료 기술 발전과 의료 접근성 향상이 기대 수명 연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자해나 자살은 기대 수명 저해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OECD가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6을 분석해보면 대다수 국가에서 생활환경 개선, 교육 수준 향상, 의료 서비스 발달 등으로 기대 수명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기대 수명은 OECD 국가 가운데 상위권입니다. 질병의 예방활동과 시의 적절한 치료 서비스 제공으로 막을 수 있는 회피 가능 사망률도 장기간 감소해서 인구 10만 명당 139명으로 OECD 국가 평균보다 역시 낮았습니다. 기대 수명은 국민의 건강 보건 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영유아 사망률, 치안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결과값에 기여한 근본적인 이유를 파악해야 알맞은 정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1: 매월 500달러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2: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1: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2: 융자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3: 99세까지 팔팔하게.
14: 뜨거운 계절 H마트의 쿨한 혜택.
15: 7월 25일 중복 모구촌 삼계탕과 한상 삼계탕 재료로 간편하면서 깊고 진한 보양식을 준비해보세요.
14: 입맛 없는 여름엔 K타운 냉면 육수 백제 도토리 비빔맛 국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보세요.
15: 도넛 복숭아, 그린 머스크 멜론, 씨 없는 청포도, 망고스틴까지 싱그러운 제철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1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7: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8: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9: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20: 108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19: 특허 기술,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20: 한국 골프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108 골프.
19: 지금 108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108골프.com.
2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비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0: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1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22: 건강하세요.
0: 센터 메디컬 그룹.
23: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주택 융자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입 증명을 모두 제출하셔야 하는 풀답입니다. 융자 상한선은 250만 불까지입니다. 이 중 컨퍼밍 융자 상한선은 83만 불까지이며 최소 다운은 구입 가격의 3.5%부터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인컴 증명이 필요 없는 non-QM, 소위 이즈닥 융자입니다. 최대 융자 상한선은 300만 불까지이고 최소 다운은 구입 가격의 10%부터 가능합니다. 자영업을 하실 경우 1년치 은행 스테이트먼트만으로 융자가 가능하고 이자도 6.5% 정도로 저렴합니다. 요즘은 복잡한 풀닥 융자보다 간편한 난QM 융자를 많이 신청하는 추세입니다. 다양한 융자 프로그램들을 알아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융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4: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세요. 213-219-9988 213-219-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네, 많이 덥습니다. 예, 한여름이라 하더라도 90도가 넘는 날씨는 그저 며칠 정도 그러다가 금방 내려가는 게 이 전형적인 LA의 날씨인데요. 요즘은 뭐 계속 90도네요. 다음 주도 당분간 이 더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인간 생존 본능의 가장 뛰어난 그 적응력을 발휘할 때

이미 적응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분명히 러블리데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칩니다.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미옥 인사올립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다들 덥다고 하는데 저는 왜 추웠죠? 살짝 헛니불을 덮었습니다. 진화한 건가요? 이 환경에 적응한다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머, 오늘도 기적처럼 하루가 열렸구나. 이렇게 하루를 맞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보는 풍경이라 무심코 지나기가 쉬운데요. 출근길에, 산책길에, 혹시 길가에 툭툭 피어있는 들꽃 민들레를 보셨나요? 아니, 얘는 왜 대체 여기에 이렇게 피어났을까? 생각해보면 우리 삶도 참 비슷합니다. 우리는 자주 내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해 이러면서 거창한 무언가를 찾아 헤매곤 하잖아요. 마치 보물찾기라도 하듯이요. 그런데 세상을 바꾼 유명한 문학가 GK 체스터턴 씨는요, 자신의 자서전에서 아주 재미있는 민들레 얘기를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민들레를 보면서 이렇게 말한대요. 아우, 저 민들레 말고 있잖아. 저기 가게 가면 훨씬 예쁜 꽃이 많아. 아, 요즘 품종 개량된 훨씬 화려한 민들레도 있다던데. 이렇게 남과 비교하고 더 특별한 것만 찾는 마음. 바로 그런 마음이 우리 삶에서 감동과 기쁨을 앗아간다고 말합니다. 내가 오늘 이 길가에 서서 이 작고 노란 민들레 한 송이를 눈에 담을 수 있다는 것. 아,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내가 살아있어서 이 바람과 이 뜨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는 것.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엄청난 확률을 뚫고 찾아온 거대한 기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렸을 때 길가에 굴러다니는 작은 돌멩이 하나, 풀 한 포기만 봐도 신기해서 눈을 떼지 못했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그 순수한 경이로움을 잠시 잊고 살았을 뿐입니다. 오늘은요, 거창한 삶의 의미를 찾느라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 앞에 있는 작은 민들레 한 송이, 시원한 아이스 커피 라떼 한 잔, 그리고 창밖의 푸른 하늘을 보면서, 시원한 수박 한 쪽을 보면서, 야, 나 지금 살아있구나 라는 그런 기쁨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소한 기적인 거죠. 그 기적의 마음을 담아서 금요일 난 너랑 있고 싶어. 그런 마음을 담은 노래 굿모닝 차차차 창작곡 금요일

0: 3대 금이 황금, 소금. 황금보다 소중한 게 사람의 그 없으면 안 되죠. 정말 그 사냥들이 그 절벽을 오르지 않습니까? 그 소금을 핥으려고. 소금이 정말 소중합니다. 소금이 없으면 우리는 죽죠. 그리고 소금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지금이라네요. 이 지금 기적 같은 이 순간들을 우리 함께 누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유튜브 CEO도 이제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전 세계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러는데, 저는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무슨 엿 회사에서 미국에 이제 엿을 진출하는데 그 엿 이름이 힘내 엿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확 다가가지가 않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오래된 양산을 쓰고 왔습니다. 요즘 아 정말 양산을 늘 쓰고 다녀요. 저희 어머님이 한 80년대부터 쓰셨던 유풍과 같은 양산을 제가 얼른 한국에서 가져와서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게 근데 이 양산에 이게 써 있어요. 이 뭐라고 써 있냐면 비올라예요. 비올라. 양산 이름이 비올라. 이 양산도 되고 우산도 되고 그렇습니다. 어제 저는 자면서요, 아니 되게 덥다던데 왜 이렇게 이렇게 추워? 이러면서 오히려 이불을 덮으면서 내 몸이 적응을 잘했구나.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요즘 열대야다. 그리고 미국의 열도미 확산이 돼서 여러 곳곳이 기후 위기, 기후 뭐 크라이시스라 그러죠. 그렇게 맞고 있는데 건강하게 잘 계시죠? 그래도 물론 제가 이 양산 얘기를 한 게 뭐냐면요, 우리 어르신들은 물건 하나를 그렇게 아끼고 그러면서 그 자체가 세월을 먹는 명품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요즘은 새 것만 찾느라고 너무 바꿔서. 저도 그 선풍기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예전에 한번 어머 이게 고장이 났네 이랬는데 어떻게 하니까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며칠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홈쇼핑월드에 우리 김미경 실장님이 나오셨는데 홈쇼핑월드에 선풍기를 판대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리모컨이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리모컨 없는 게 좋아. 리모컨 있으면요, 아니 이 리모컨이 어디 갔지 맨날 찾다가 볼장을 다 봅니다. 그 선조들의 그런 지혜들, 옛날에는 진짜 냇물에서 부채 붙이고 이랬는데 그러기에는 또 날이 너무 덥긴 하죠. 그래도 우리 그 자라나는 새싹들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 바로 여름철 뜨겁게 달아오르는 건물, 이 엑스테리어 에어컨이나 팬을 돌리지 않고도 스스로 열을 식히는 신기한 타일을 개발됐다는 소식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와 시큐러스 대학교 공동 연구진이 만든 친환경 시멘트 타일인데요, 이게 놀랍게도 이 타일의 비밀은 바로 아프리카 코끼리의 피부에 있습니다. 이 땀샘이 없다고 그래요, 이 코끼리는. 그래서 촘촘하게 갈라진 피부 미세 균열 사이에 물을 머금었다가 이 물이 천천히 증발하면서 몸에 열을 식힌다고 합니다. 연구진이 이번에 개발한 거는 이 시멘트에 흡수력이 뛰어난 규조토를 섞어서 물을 머금고 천천히 증발시키는 미세 물기를 타일 표면에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오거나 혹은 미스트를 이렇게 뿌려주면 물을 딱 잡고 있으면서 최대 20시간 동안 천천히 증발시키면서 건물을 식혀주는 원리라고 합니다. 놀라운 열 차단 효과가 있다는데요. 실제 인공 태양열을 쬐는 실험 결과 일반 외벽은 표면 온도가 125.6도까지 치솟은 반면 이 코끼리 타일을 붙인 벽은 89.6도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무려 화씨로 20도가 넘는, 거의 30도 가까이 건물의 겉면 온도를 낮춰준 셈이죠. 건물 외벽이 시원해지면 실내로 들어오는 열기가 대폭 줄어들어서 에어컨 사용량과 전기 요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니까요. 요즘 또 서부는 가뭄이라 또 난리잖아요. 그래서 물 절약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곳곳에 데이터 센터는 세워져가지고요, 물과 전기를 또 하마처럼 먹고 어? 우리 지역은 못 세운다 라고 해서 이 동부 지역에서는 많은 또 사람들이 모여서 데이터 센터 짓는 거를 반대하는 그런 시위도 했더군요. 자, 지혜롭게 아 벌써 금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아우 뭐야 한 주가 왜 이렇게 길어, 수요일은 어머나 아직도 기네 갈 길이 이랬는데 금요일이면요 우리 다들 하는 말이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벌써 주말이야? 아, 이걸 좋아해야 될지. 그래도요 너무 좋네요. 이런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요.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팔가 로데오 갤러리아의 법무사 권도환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차차차 잠시 후 곧 돌아올게요.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화상 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3: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9: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9: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1: 213-383-3838, 213-383-3838.
12: 푹푹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 구글의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1: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13: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시어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4: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13: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4: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 벌 799불,
13: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14: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13: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쇼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14: 윌셔와 웨스트 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0: 사람은 없는 시간을 아쉬워하고 지나간 시간도 아쉬워하는 존재죠. 그래서 내 부채도사가 오늘 한마디 하지.
1: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 게 좋아.
0: 시간은 잡는 것이 아니라 맛보는 것이다.
1: 아무 말도
2: 도사님, 그럼 저는 이번 주를 너무 허겁지겁 먹은 건가요? 아우, 덥다고 그냥 냉국수를 허겁지겁 그냥 아이스크림도 그냥 뚝딱 허겁지겁. 아, 그래서 그냥 살도 허겁지겁.
0: 그래서 부채 부인의 허리도 허겁지겁 몇 겹인지 진짜.
1: 청장구 덩기덕 쿵더러러.
0: 인생도 망고와 같으니라. 덜 익었을 때 먹으면 시고 너무 오래 두면 물러진다. 가장 맛있는 때를 아는 사람이 인생도 잘 산다.
1: 이렇게 들어가면 KBS 사극의 도사 같은 느낌이 나면서도 익살스럽고 친근한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에아에게 한 줄만 더 꼭 추가하세요. Make it iconic and instantly recognizable after only one listen.
0: AI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요즘인데 우리도 그치만 맡기고 쉬어야 할 때 쉬고 일해야 할 때 일하는 것이 오래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니라.
1: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2: 그러면 오늘은 일 끝나고 남편한테 망고 하나 사오라고 해야겠어요.
0: 왜요, 부채부인?
2: 망고 먹으면서 소파에 누워 금요일을 즐기려고요.
0: 좋다. 망고도 좋고 커피도 좋고 음악도 좋고. 하지만 가장 좋은 휴식은 오늘도 잘 살았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것.
1: 기대감을 심어주는 대표 사운드로
0: 오늘의 탱자가라사대.
2: 이번 주를 무사히 건넌 당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자신을 칭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인생은 빨리 가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웃으며 가는 사람이 이기는 법이니라.
0: 아우, 왜 이렇게 덥냐? 뭔가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뭔 말을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

인생을 즐기고 싶으신 분 지금 라디오 서울 스튜디오 다이렉트 라인으로 전화 주세요. 엊그저께 이어서 오늘도 쏘겠습니다. 아끼면 뭐 된다고요? 어우 정말 라디오 서울 대표님이 정말 상을 주셨어요. 이렇게 굿모닝 차차차 단톡방 가장 많은 숫자 모였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아끼면 뭐 하겠어요? 오늘 풀겠습니다. 전화 주신 분께 선착순 한 분께 제주화러 쯔기다시가 정말 맛있는 곳이죠. 그리고 냉콩국수, 어머 팥죽도 너무 맛있어요. 열무김치 그리고 양배추김치가 눈 정말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올림픽 칼국수 혹은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에서 50불 상당의 선물권 드립니다. 전화번호 213-531-2291 213-531-2291 이 전화번호는 이렇게 외우세요. 135가 아니고 거꾸로 531 두리두리 투투 하나를 구한다 투투 91 213-531-2291입니다.

0: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어디에 누구십니까?
1: 아, 여기 오씨의 그레이스예요.
0: 그레이스요? 어머, 그레이스 씨 축하드립니다.
1: 네. 어머, 저 생재 씨한테 난 정말 생전 처음 전화했는데 됐어요.
0: 어머, 우리 그레이스 탱자님. 아, 요즘 더운데 어떻게 오씨에서 잘 지내고 계세요? 오씨 어디세요?
1: 아, 부에나파교.
0: 부에나파교. 그렇게 안 덥죠?
1: 근데 저는 이상하게 지금도 추워요.
0: 추워요?
1: 아니, 에어컨도 안 트는데.
0: 네.
1: 제가 그냥 이 집에 우드 셔터 2층 집인데.
0: 예.
1: 네. 그냥 햇빛 무조건 새벽 6시에 해 뜨면.
0: 네.
1: 그러니까 저는 에어컨 안 틀고도 그냥 모든 집안의 모든 화장실 팬을 틀고요, 오후 되면.
0: 네.
1: 그래서 뜨거운 공기를 먼저 빼고요.
0: 네.
1: 그 다음에 새벽 6시 해 뜰 때 하고, 해 뜬 거 온 집안에 우드 셔터 다 차단하고요.
0: 네. 야.
1: 하여튼 햇빛 다 차단해요. 그래도 저희가 천장에 이렇게 뭐지? 하여튼 창문이 온 집안에 너무 많아서 천장에 네. 있는 햇빛 갖고도.
0: 네.
1: 불 하나도 안 켜도 다 보이거든요.
0: 그 집에 전기세 한 달에 얼마 나와요?
1: 예, 그래서 이 집이 창문 네. 많아서 더운데도 저는
0: 네.
1: 그렇게 에어컨 안 틀고도 실내 온도 저희가 에어컨이 20 네. 너무 아주 더워도 그 전문가들이 24도 5도 이상 차갑게 하지 말래요.
0: 맞아요.
1: 너무 춥게.
0: 그
1: 몸에 안 좋다고. 그래서 네. 저는 항상 네. 저희 집 실내 온도도 에어컨 네. 안 틀고도 그냥 25도 최고.
0: 네. 아, 지혜로우십니다.
1: 그 예, 근데 이게 그냥
0: 네.
1: 저는 에어컨 안 틀고 최대한으로
0: 네. 네.
1: 집안 실내 온도를 시원하게 하고 어제 제가
0: 네.
1: 댓글 썼잖아. 탱자 씨처럼
0: 네.
1: 그러니까 제 쇼 팬츠 여름 한동안 그렇게 입으니까 쇼 팬츠에다
0: 네.
1: 완전 탱크탑. 근데 그게 몸에 네. 딱 불른 그 그 옷감 종류 텍스처 있죠?
0: 네, 그 중요해요.
1: 그러니까 몸에 딱 달라붙은 나일론 이런 거 입으면 안 돼요.
0: 네, 천연섬유 입어야 되는 것 같아요.
1: 아, 천연 예, 커튼 저는 전부 천연 커튼으로
0: 네.
1: 쇼팬츠하고 탱크탑도 이렇게 딱 붙는 거 아니고
0: 네.
1: 커튼으로 된 헐렁한 거.
0: 아.
1: 요새 유행하는 그거 있죠? 연예인들
0: 네.
1: 조끼 같은 거,
0: 그런
1: 헐렁한 거.
0: 거. 아, 저는 다행히
1: 다 앞에 오픈. 예.
0: 집에 뭐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1: 그러니까 저는 네. 지금 오전 중 지금까지는 네. 아직 저는
0: 네.
1: 발도 시렵고 추워요.
0: 우리 서로 에어컨 안 틀었다고 아, 막 자랑하는 분위기. 저도 올해 들어서 한 번도 안 틀었어요. 근데 선풍기가 고장이라서.
1: 아니, 왜냐하면 네. 저희 남편이나 이렇게 원래 네. 그거 있죠.
0: 네.
1: 한의사들이.
0: 네.
1: 그러니까 저는 원래 좀 체질이 냉하고
0: 네.
1: 손발 차갑고 이러니까 더위를 안 타는 거예요.
0: 네.
1: 어 근데 이제 남편은 또 막 열 나고 뭐 배 나오고 이러니까 더워가지고 그쪽은 따로 저쪽 방에서 따로.
0: 아 그게 문제야 진짜.
1: 뭐, 어 네. 선풍기 에어컨 주고서 그쪽에 네. 따로 하고 이쪽은 그냥 저는 너무 추우면 안 돼서 그냥
0: 아.
1: 그냥 자연적으로 최대한으로.
0: 예. 네.
1: 그렇게 해놓고.
0: 잘하셨어요.
1: 아, 그래서 아, 네. 아주 얼음 이런 거 찬 것도 잘 안 먹고요.
0: 네. 좋겠다.
1: 그냥 근데 지금 여름에
0: 아니 그럼 겨울에는 어떻게 사죠?
1: 지금 이제 과일도 냉장고에 네. 겨우 넣고요.
0: 네.
1: 이번 폭염 전에는 별로 냉장고에 안 넣고 상온 거 먹어요.
0: 상온 게 또 맛있고 좋대요. 아니
1: 그래서 탱자 씨 그 네. 옛날에 이렇게 게스트 나오면 그거 열심히 다 들었잖아요.
0: 뭐요?
1: 지금 말씀드리니까 너무 뭐 에어컨 틀고 아, 뭐 어떻게 하면 안
0: 옛날에
1: 좋다,
0: 우리
1: 좋다 이런 거.
0: 박철규 예. 박사님이요.
1: 예.
0: 아우 그분은 92세신데 지금도 운전하고 골프 치고.
1: 어 맞아요.
0: 싱글이신데 아주 그냥 정신이 어. 저보다 더 또렷하시고. 야 대단하죠.
1: 맞아.
0: 그죠.
1: 그래서 탱자 씨가
0: 네.
1: 막 보면 이렇게 막 뭐 재밌는 얘기만 하고 약간
0: 네.
1: 탐보이 같고 막 그런 것 같은데.
0: 네.
1: 너무너무 아는 것도 많고 게스트도 그런 어머 그런 그 한의사님 지금 말씀하신
0: 네.
1: 90대
0: 네.
1: 어 그분도 한 번도 저는 모든 방송 3사 한 개국 때부터 다 들었거든요.
0: 네.
1: 그런데 탱자 씨 같이 그런 게스트분 진짜 네.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그렇죠. 뭐 닥터들 많이 나오시지만요.
0: 네.
1: 그래서 그 탱자 씨 시간은 꼭 들어야 돼요. 게스트 나오신 게스트 분까지 다 들어야 돼요.
0: 네. 아 진짜 박사님 다시 모셔야겠네 진짜. 우리 그레이스 씨 너무 감사하고요. 주말 계획은 뭐 있으세요?
1: 아 주말에요?
0: 네.
1: 주말에는 주로 이제 저는 보통 아들이나 그런 애들도 너무 엄마가 자주 연락하면 하면서 막 하고 싶어도 그냥 올 때까지 참는데 그래도 주말에 이제 네. 직장 일 안 할 때 주말에는 네. 뭐 한국에 있는 가족
0: 네.
1: 또 미국에 있는 아들 이제 그런 데 막 뭐 문자 보내고
0: 아...
1: 아는 친구들한테도 그때 몰아서 해야지 주중에는 좀 할 일이 많으니까요.
0: 그 끈을 놓으면 이게 이어지지가 않고요. 우리 인생이
1: 예, 예.
0: 그 어떤 충만함이 있기 위해서는 그 인간관계가 진짜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저도 예, 빨리 예. 연락을 해봐야 되겠다.
1: 예, 가족이 제일 네. 가족하고 잘 지내는 것도 제일 중요하고요.
0: 네.
1: 그 다음에 근데 그 가족도
0: 네.
1: 사실 막 자기 필요할 때만 남편이든 아들이든 어머니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시간 위주로.
0: 네.
1: 그래서 저는 그거 나머지 시간을 아까 말씀드린 뉴스 듣고
0: 네.
1: 그 다음에 탱자 씨.
0: 너무
1: 하루 종일 들으면 좋지만 그거 하면 일을 딴 일을 못 하니까.
0: 네.
1: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탱자 씨 같이 그리고 꼭 듣고 싶은.
0: 네.
1: 시간만
0: 언니
1: 예.
0: 그레이스 탱자 언니 진짜 오늘 전화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 전화번호 네네. 찍혔으니까 제가 이따 나중에 따로 전화드려서 소반식당 그리고
1: 네.
0: 올림픽칼국수 혹은 제주화로에서 50불 상당의 선물권 드릴게요.
1: 저는 소반 거 좋아해요.
0: 그래요 언니. 네네. 아무튼 시원하게 오늘 잘 보내시고 전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예, 탱자 씨 응원해요. 네.
0: 감사합니다.
1: 좋아요.
0: 감사합니다.
1: 예, 빨리 네. 끊으세요 먼저.
0: 네, 네. 끊으세요.
1: 예, 감사합니다.
0: 아, 정말 너무너무 옆에 있으면 비빔국수 같은 걸 초물초물 예쁘게 오이 냉채도 슉슉슉슉 쓸어서 이렇게 너무 맛있게 살림도 잘하실 것 같은 그런 분이시네요. 굿모닝 차차차 바로 탱자가라사대 탱자 뮤직극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얘기도 함께하고요. 여러분이 주인공인 그런 시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한인사회에 여러 가지 요즘 뭐 문제도 있고 또 요즘 다들 조금 응? 이 세상이 왜 그러는겨?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서로의 피난처와 쉼터가 돼주자는 마음으로 탱자나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탱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탱자들과 함께하는 굿모닝 차차차. 자 다음 주에도 여러분께 또 선물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 연결이 안 되신 분은 섭섭해하지 마시고 또 함께 해요.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에취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스틱 네 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월드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텝 결혼 서비스 제공하는 팔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두환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이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3: 류마티스 관절염
4: 어깨와 허리 통증
3: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4: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3: 진통제 없이
4: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3: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당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집 가정상비약입니다.
4: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5: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6: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5: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6: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5: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0: 213-383-8899 213-383-8899
1: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2: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1: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2: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영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1: 예약은 2338-8844 팔가와 캔모어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0: 굿모닝 차차차 이재영 변호사 그룹 금강안경 검안과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유흥자 법무사 권두환 박사 제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요즘 NG시대를 보면 아유 요즘 애들은 정말 참을성도 없고 조금만 힘들어도 쉽게 포기하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스노우플레이크 눈꽃처럼 잘 부서진다고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을 스노우플레이크라는 별명까지 붙여서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심리학 전문가인 진인 코너 씨가 이런 글을 쓰셨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 시절을 돌이켜보면 그때도 물론 나름 힘듦이 있었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마주한 세상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기후위기에 경제적인 불안, 사회적인 갈등, 또 가짜뉴스, 사이버 불링까지 삶의 매 순간이 끊임없는 위기의 연속, 이른바 이게 퍼마 크라이시스래요. 크라이시스 이러면 위기잖아요. 퍼마 그러면 이게 뭘 푸는지 그냥 영구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선택지가 너무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옷 하나를 사도 영화 한 편을 골라도 심지어는 미래의 직업을 고민할 때도 수천 가지의 선택지가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펼쳐집니다. 심리학에서 아주 유명한 잼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마트에 잼을 24종류나 늘어놓았을 때는 구경꾼 중에 겨우 3%만 잼을 샀는데 종류를 딱 6개로 줄여주니까 구매율이 무려 30%로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선택할 게 너무 많아지면 사람의 뇌는 되려 지쳐버리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쩌지 이런 불안과 피로감에 빠져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요즘 청년들이 겪는 그 답답함과 무기력함의 상당수도 바로 이 선택의 과부하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정말 버텨라. 멘탈을 좀 강하게 키워라. 이렇게 말하는 건 어쩌면 비가 쏟아지는데 우산을 씌워주기는커녕 빗물쯤은 그냥 견뎌내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주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아까 우리 그리스님도 아이들 이렇게 기다려주면서 아이들도 바쁠 테니까 탁 눈치 보면서 연락도 하고 아이들에게 그런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너무 선택지가 많으면 그렇죠? 너무 많으면 없는 것과 같다고 그럽니다. 주변에 막 걸들이 걸프렌들이 너무 널린 분은요 정작 그 특별한 순간에 위기 시에 어머 우리 손붙잡고 같이 죽어요. 이번에 저쪽 동부 쪽에 물난리 났을 때 그 물에 휩쓸려가면서 어느 노부부가 그랬다잖아요. 우리 죽어도 같이 죽자 이렇게 손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진짜 내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 이 시간 선택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바로 사지 선다형으로 우리 건강에 아주 좋은 건강식품과 함께 아주 유용한 퀴즈를 주시는 세종바이오텍의 우리 데이비서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진짜 이 미 큰 대륙을 건너서 버지니아에 이 전화로 찌리리 가는 이게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1: 많은 분들 휴가 갔다 오시는데 한미옥 씨는 휴가 언제 가세요?
0: 저는 뭐 휴가는 반납. 저는 겨울에 가려고요. 스키 타러.
1: 네. 아무쪼록 네. 무더운 여름철인데 네.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 건강했으면 좋겠고. 자, 오늘 네. 지난주 퀴즈 정답이 관절에 좋은 우리 회사의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네. 세종 관절보감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0: 네.
1: 정답자 다섯 분 발표합니다.
0: 네.
1: 정답자에게는 저희들이 선물로 우리 당뇨에 좋은 세종 여주 이걸 한 달 반을 복용하는데 한 병씩 네. 드렸고요. 다섯 분에게 지난주 정답자 끝번호 네 자리를 발표합니다. 첫 번째 0580님 축하드리고요. 7128번 축하드리고요. 세 번째 3681 축하드리고 네 번째는 전화번호 되게 좋은데요. 9494.
0: 9494.
1: 너무 좋죠.
0: 네.
1: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정답자 번호는 4035번. 우리 다섯 분에게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0: 아, 축하드립니다. 정답자 다섯 분께는 세종 여주 한 병씩을 드리셨다고요. 너무 좋아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1: 네, 뭐 당뇨 있는 네. 분들 또 여름철에 음식 습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많고
0: 네.
1: 다이어트나 붓기 제거에 도움이 된다고 그랬는데
0: 네.
1: 뭐 휴가 때 꼭 가져가셔서 네. 복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자, 오늘은 어떤 선물을 기대할까요, 네. 대표님?
1: 여름철에 제가 어젠가 그제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름철에는 어디 멀리 휴가를 간다든지 또 어디 멀리 여행을 가면 물이 바뀌어도 우리 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하십니다.
0: 네.
1: 그래서 화장실 문제가 되게 심각해지고 장에 탈이 날 수가 있어서
0: 네.
1: 오늘은 제가 뭐를 할까 하다가 장 건강에 요즘 아주 인기인 500억 유산균 그렇게 네. 알려져 있죠.
0: 네.
1: 세종 유산균 이것도 한 병씩 요거 선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너무 좋죠. 요즘 탈나는 분이 많이 계셔서 세종 유산균
1: 그러니까.
0: 가장 기본이래요. 우리 장이 건강한 게.
1: 네. 네 유산균은 커먼센스입니다. 공복에 복용하는 게 좋고요.
0: 네.
1: 세종 유산균은
0: 네.
1: 하루에 한 번, 하루에 네. 한 번만 드시면 되는데
0: 네.
1: 장이 안 좋은 분들 오늘 저 퀴즈 전화하실 때요.
0: 네.
1: 본인이 장이 안 좋던지 아니면 가족 중에 장이 안 좋은 분이 계시다면
0: 네.
1: 오늘 꼭 응모하셔서 5명 안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0: 네. 전화번호 드릴게요. 213-383-8899 383-8899로 전화 주셔서 음성으로 정답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1: 정답을 남기시면 저희가 다섯 분에게 선착순 다섯 분에게 음성을 듣고 정답을 맞추시는 다섯 분에게 저희가 이제 리턴 콜을 합니다.
0: 네.
1: 그러면 다섯 명이 예 저희 윌셔 유가 버질길에 우리 본사 LA 지사가 있습니다.
0: 네.
1: 오셔서 픽업하시면 되는데
0: 네.
1: 오늘 퀴즈는 세종 유산균 한 병씩 다섯 분에게 정답자 다섯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퀴즈 주세요.
1: 네. 아마 거의 몇 달 동안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금세 아실 겁니다. 제가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해서 힌트를 드립니다.
0: 네.
1: 힌트를 드리면
0: 네.
1: 그 제품 이름이 무엇인지를 맞추시면 되는데
0: 네.
1: 대부분이 뭐 정답을 맞추는 분들이 대부분 90% 이상을 맞추시는데
0: 네.
1: 제가 오늘도 세 가지의 어떤 힌트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품 이름을 바로 얘기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1, 2, 3, 4 네 가지 제품의 예시를 드리면 그 중에 하나를 맞추시면 되는데 전화하셔서 음성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답 몇 번 하셔도 되고 제품 이름을 얘기하셔도 되는데 힌트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0: 네.
1: 자, 첫 번째 힌트는요. 이 제품 이름을 맞추시는 겁니다. 주요 성분은 구기자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홍경천 추출물, 시티콜린 요 네 가지의 천연의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의약품 제조 기준인 GMP 기준으로 개발이 되고 두뇌 영양제로 알려져 있고 별명이 뇌의 보약입니다. 자, 지금 뭐 금세 아시는 분 계실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치매 예방, 기억력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세종의 제품입니다. 자, 1번 예문을 드릴게요. 1번 세종 송보감, 2번 세종 뇌보감, 3번 세종 관절보감, 네 번째는 세종 요로청보감. 요 중에 정답을 번호를 얘기하셔도 되고
0: 네.
1: 제품 이름을 얘기하셔도 되는데 전화번호 제가 드릴게요. 지금부터 말씀하시면 됩니다. 213-383-8899번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0: 네, 2133838899로 전화하셔서 음성으로 번호를 찍으시면 되겠어요. 과연 몇 번일까? 다들 아시죠?
1: 네. 네. 뇌의 보약. 네. 네. 그 평소에 기억력이 깜빡깜빡하시, 이제 여름철이 되면 네. 더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네. 집중력이 떨어지는 분들, 네. 또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 또 우리 탱자 씨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집중력이 자꾸 떨어지고 기억력 깜빡깜빡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데 제가 네. 빨리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0: 네.
1: 이 제품의 주요 성분은 구기자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홍경천, 시티콜린으로 구성됐다. 의약품 제조 기준인 GMP 기준으로 개발이 되고 두뇌 영양제로 알려져 있고 별명은 뇌의 보약이다. 마지막, 치매 예방과 기억력 개선에 아주 좋은 세종의 제품입니다. 자, 예문 네. 1번 세종 송보감, 2번 세종 뇌보감, 3번 세종 관절보감, 네 번째 세종 요로청보감. 요 중에 네. 정답이 들어있습니다.
0: 네. 자, 2133838899, 383-8899로 전화하셔서 음성으로 몇 번 하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문제 정답이 있네요. 그죠? 정답자 다섯 분에게 연락이 갈 겁니다. 오늘 세종 유산균 한 병씩 주신다고 합니다. 윌셔 유가와 버질길에 바로 세종바이오텍 LA 사무실이 있습니다. 주차시설도 아주 좋고 파킹도 편리합니다. 대표님.
1: 네.
0: 네. 아, 그동안.
1: 마무리 인사할까요?
0: 네, 네. 세종 퀴즈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제가 이제 무더운 여름철 좀 지나고요.
0: 네.
1: 이제 좀 가을쯤 돼서 다시 시작할 건데.
0: 네.
1: 그때까지 여러분 잘 쉬셨다가. 네. 네. 대충전에서. 다시 만나요.
0: 네, 그리울 거예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네네.

0: 레이크 아니프 싱어스 밴드의 어켈라 오호 베르데. 발음이 맞나 모르겠어요. 스페니쉬를 그렇게 공부한다고 해놓고 진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Those green eyes, 저기 저 초록색 눈동자라는 뜻의 노래입니다. 과거에 사랑했던 연인이 가졌던 애틋하고 신비로운 녹색 눈빛을 그리워한다는 의미로 쓰이는데요. 여러분은 그때 그 눈빛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죠. 마음의 사랑을 담아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쳐다보면요, 그게 다 귀신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눈에 사랑을 뿜뿜 담아서 뿜뿜 남용하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차차차 이재영 변호사 그룹 금강안경 검안과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리위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탈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두환 박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2부에서 곧 만나 뵐게요.
1: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2: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1: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2: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1: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2: LA 323-734-5656, 노르웍 562-868-0788.
3: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4: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3: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4: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5: 99세까지 팔팔하게.
6: 뜨거운 계절 H마트의 쿨한 혜택.
7: 7월 25일 중복 모구촌 삼계탕과 한상 삼계탕 재료로 간편하면서 깊고 진한 보양식을 준비해보세요.
6: 입맛 없는 여름엔 K타운 냉면 육수 백제 도토리 비빔맛 국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보세요.
7: 도넛 복숭아 그린머스크 멜론, 씨 없는 청포도 망고스틴까지 싱그러운 제철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6: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8: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9: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0: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1: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12: Stop missing easy putts with 108 Golf.
11: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12: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봇 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11: 한국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12: More confidence, more consistency, better scores. 108 Golf.
11: 지금 108golf.com에서 만나보세요. 108golf.com.
13: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14: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1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16: 건강하세요.
14: 센터 메디컬 그룹.
17: 1800년을 건너온 영웅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라디오에서 살아납니다. 라디오 서울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대본부터 목소리, 음악, 효과음까지 한 편의 영화처럼 빚어낸 본격 오디오 드라마 삼국지 열전. 책으로 읽던 삼국지가 아닙니다. 귀로 듣는 삼국지 눈앞에 펼쳐지는 삼국지입니다. 투왕전설 사왕귀환에 이어 라디오 서울이 자신있게 내놓는 세 번째 대작. 오는 일요일 낮 1시 1시간 특집으로 첫 방송 라디오 서울에서 만나십시오.
5: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16: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18: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9: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20: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주쿠 후쿠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21: 안녕하세요. 오리지널 우미노시주쿠 후쿠이단 신디 매니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혼돈이 많이 되시는 인증마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FDA, 해썹, 코셔, 그리고 몽드 셀렉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혼돈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FDA 승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FDA 승인이란 말은 약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약도 FDA 승인을 받으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매우 까다로운 과정이기에 대기업도 쉽게 FDA 승인을 받겠다는 엄두조차 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건강보조식품은 FDA 승인이나 인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해썹 인증인데요. 해썹은 식품위생에 관한 인증 제도로서 식품 원료의 관리, 제조부터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나 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구매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코셔 마크는 고기와 식재료에 부여하는 종교적으로 정갈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인증 마크입니다. 그 외 몽드 셀렉션이 있는데 이는 1961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창립된 품질평가기관으로 식음료, 다이어트, 건강 및 미용 제품에 대한 품평을 하고 상을 주는 마케팅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JHFA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해썹, 몽드 셀렉션, 코셔 마크 모두 원료와 제품의 위생을 인증하는 유익한 지표이지만 제품의 효능을 검증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파 JHFA 인증 마크는 제품의 위생과 안전은 물론 효능과 직결되는 후코이단 원재료의 분자량, 분자 구조까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있어 일반 인증 제도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우미노시주쿠 후코이단은 NPO 후코이단의 정회원으로서 모주쿠와 완도산 미역귀에서 추출한 두 가지 후코이단의 아가리쿠스 버섯의 뿌리균사체를 최상의 비율로 만들어 자파 마크를 획득, 최고의 품질을 인증받은 미국 내 유일한 후코이단입니다. 안전성과 효능 모두 인증받은 후코이단 제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1866-566-9999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과 함께 자료 및 비교용 샘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999, 866-566-9999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살다 보면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난관. 여기에는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이름하여 미국식과 러시아식 문제 해결법입니다. 예전에 우주선 안에서 글씨가 안 써지니까, 왜냐면 중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볼펜은 잉크가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나사에서는 무중력에서도 써지는 1200만 달러짜리 돈을 들여가지고 특수 우주 볼펜을 만들었답니다. 10년 동안 공들여서 말이죠. 그런데 소련 우주비행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 연필 쓰자. 이게 바로 미국식과 소련식을 비교하는 그런 어떤 유머입니다. 꼭 이게 그렇지만은 않대요. 왜냐하면 나중에 연필은 뭐 이게 떨어져가지고 가루가 날려서 기계에 뭐 이래가지고 고난도 미국식과 어라 굳이 뭐 그렇게까지 그냥 심플하게 해요. 한 발 비켜가는 초단순 러시아식의 차이를 빗댄 유머인데요. 우리 일상에서도 적용을 해볼까요? 공항에서 짐을 찾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승객들 불만이 폭주한다고 해봅시다. 미국식 스타일은요, 수억 들여서 최첨단 AI 로봇 컨베이어 벨트를 깔자. 어? 앱으로 위치 추적도 되게 만들고 말이지. 하지만 러시아식은 야야, 저 멀리다 설치해놔. 어? 짐 찾는 데까지 걸어오는 길을 한 3배쯤 길게 만드는 거지. 걸어오느라고 지치면 짐이 이미 나와 있을 거 아니야. 어떠십니까? 듣고 보면 헛웃음이 나오면서도 어? 일리 있는데 싶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미국의 한 공항에서 승객들의 불만을 없애려고 게이트를 일부러 멀리 배치했더니 불만이 뚝 떨어졌다는 그런 진짜 실화도 있습니다. 사람은 기다리는 시간은 짜증나지만 걸어가는 시간은 기다림으로 안 느끼거든요. 뭔가 나를 오늘 기다리게 하는 게 있다 그러면 짜증내지 마시고 걸어보세요. 이 걸으면 사람이 생각도 정리되고 참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더운데 밖에 나가서 이 시간에 무슨 그런 분이라면 그래도 실내에서요 조금 움직이시면서 체조라도 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꼭 거창한 돈이나 복잡한 열쇠가 있어야만 문이 열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생각을 살짝만 비틀어도 1200만 달러짜리 볼펜 대신 내 손에 쥐어진 깎아놓은 연필 한 자루가 제일 스마트한 정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 놓인 그런 복잡한 숙제들 너무 어렵게 풀어내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오늘은 그냥 쿨하게, 아 그래, 연필로 하지 뭐, 아유 이 없으면 잇몸이지 뭐, 아유 어떻게 되겠지, 다 지나갈게요, 이런 마음으로요. 스트레스가 제일 안 도착하잖아요. 저도 방송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 내가 괜히 방송을 한다고 했,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근데 아 근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 다시 한번 깨닫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아 나 모르겠다 안 될 때는 아 모르겠다 다 지나가는 시간 그냥 가볍게 툴툴 그렇게 털면서 가시는 게 내 건강에도 좋고 모두에게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심플한 스타일로 가볍게 주말을 한번 그렇게 가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은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하는 성민산삼 한방병원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에치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 코리아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유흥자 외길 36년 유흥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유흥자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헬로 텔로 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 하십니다. 어우, 딱 떨어지네요. 아, 지난주에 제가 살짝 우리 훈이 씨도 없고 그리고 방송에 시작하고 10분은 음악도 못 트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뭐 카피라이트도 그렇고 더 새로운 방향을 위해서 그런 게 생긴 겁니다. 이럴 때는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매번 하던 거 뻔한 거 말고 뭔가 변화를 위해서 또 이런 변화가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여러분께 몇 가지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세상에 3년을 꾸준히 11번, 13번, 24번, 29번, 34번을 찍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한 남자가 드디어 복권이 당첨이 됐습니다. 3년 내내 이 번호만 찍었대요. 한 번호만, 한 우물만 판다 나는 한 번만 뺀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얼마 당첨됐냐? 15만 달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아, 어디에 이 돈을 쓰겠냐 그랬더니 벌써 차 한 대를 샀다네요.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은 복권 당첨되면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억소리 나는 그런 뉴스가 있었죠. SK 최태원 회장의 그 이혼 재산 분할 판결 보니까 세상에 얼마요? 세상에 9,440억 원? 6억 4,626만 달러를 엑스와이프에게 물어줘라. 이게요 또 한 번에 안 주고 그러면 이자가 5%래요. 그 이자만 따져도 472억 3,231만 달러입니다. 이 교통사고 나도요 부잣집 차에 받쳐야지. 응? 보험도 없고 우리 흔히 말하는 똥차에 받치면 진짜 억울해요. 그럼 뭐 그런 적당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게 꼭 부러울 일도 아니에요. 10년 동안 이게 끌어오면서 얼마나 그 부잣집은 부잣집대로 그 고민이 가진 거는 응? 있는 사람은 가진 대로 10가지 가지면 10가지 고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머 거지가 이사하면서 아빠 거지가 아들 거지한테 그랬다잖아요. 깡통을 탁 차면서 야 우리는 얼마나 좋냐 이사하기 이렇게 편해가지고 그냥 응? 얼마나 간단해. 짐을 줄이고 또 그러는 게 또 행복의 비결인 것 같아요. 점점 가지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내려놓고 줄여야 된다. 그러면 심플함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너무 많은 선택 속에서는 못 고른대요. 그래서 진짜 저는 그래서 아주 작은 마켓을 좋아합니다. 이른바 뭐 있잖아요. T로 시작되는 커다란 R 슈퍼는 가면 막 이게 어딨더라 너무 헤매는데 몇 가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 마켓에 가면 장보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으면 맨날 헤매죠. 옷장에 옷이 너무 많으면 아우 도대체 이 집 많은 것 중에 뭘 입어 헤매다가 볼 일 다 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로 그렇게 간추려 놓는 게 시간도 절약되고 또 나만의 스타일을 또 만들 수 있다고 그러더군요. 아무튼 그 억소리 나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 젊은이에 대한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요즘 젊은이들이 파라 크라이시스 영구적인 위기 속에서 성장을 하고 있어서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근데 요즘 2030 친구들이 요즘에 이것 하느라고 정신이 없대요. 뭘까요? 바로 몸 만들기입니다. 요즘 MZ세대 사이에서 헬스장이 완전히 인생 최고의 핫플레이스가 됐다고 합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젊을 때 돈 모아서 내 집 마련하고 집 꾸미고 아이 키우는 데 집중했잖아요. 요즘 청년들은 집값은 너무 오르고 응? 내 집 마련은 어렵고
이래가지고 어디 결혼하겠어, 차라리 혼자 살지, 캥거루족이 돼서 부모님 옆에 살기도 합니다. 이제는 또 이런 거를 잘 받아들여서요, 옛날처럼 그게 아니라 서로가 돌봐주는 그런 커뮤니티가 가족에서 또,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집 대신 내 몸을 리모델링 프로젝트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휴, 그냥 세상에 별로 확실한 게 없으니 일자리도 부동산도 불확산은 하지만 운동은 딱 내가 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니까 내 몸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헬스장에 몰리는 거죠. 술 마시는 문화도 줄고, 요즘 애들은 술도 안 마시더라고요. 또 사회생활이나 동호회 대신 이 헬스장을 소셜 클럽처럼 다니는 그런 세대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헬스장 가보면 그냥 진짜 열기가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그래요. 참 우리도 움직이면서 근육이 건강을 지탱해 준다 그러죠. 끊임없이 움직이는 분들이 건강합니다. 인도의 한 남자는 세상에 대단해요. 이 남자는 60파운드 무게의 배낭을 맨 채 1시간 동안 팔굽혀 펴기 847회를 성공해서 기네스 세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인도 출신의 41살 로타시 차우다리 씨인데, 이 차우다리 씨는요, 과거 교통사고로 아주 크게 당했대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침대에서 꼼짝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눈물을 머금고 혹독한 재활을 한 끝에 건강을 회복했고, 올해로 10년째 다양한 세계 기록의 도전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기록은 깨지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잠재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걸 일깨워지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그런 말을 이 젊은이가 남겼네요. 우리에게도 모두 잠재력이 있을 거예요. 스위치만 살짝 꺼져 있지. 이걸 다시 켜가지고 뭔가 나의 잠재력으로 다시 내 인생을 재밌게, 오늘 눈 뜨면서 오늘은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 설레임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지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데킬라 데이예요. 데킬라, 이게 진짜 멕시코 이렇게 내려가면 데킬라 시음할 수도 있는 곳도 있고 그렇죠. 시원한 마가리타도 데킬라도 만들고, 팔로마라는 칵테일로 데킬라로 만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데킬라는 이렇게 데킬라에다가 클럽 소다 넣고 레몬 짜고 혹은 뭐 파인애플 주스, 코코넛 주스 이런 걸 넣어도 너무 근사하죠. 이 데킬라 말고 메스칼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스칼, 이것도 멕시코의 전통 술인데, 모든 데킬라는 메스칼이지만 모든 메스칼은 데킬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데킬라는 블루 아가베, 이 푸른 용설란으로만 만들어야 법적으로 데킬라라는 이름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16세기 이전에 멕시코 원주민들이 이 용설란, 이 블루 아가베 칩을 발효시켜서 폴케라는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 후 스페인 침략자들이 들어오면서 지금과 같은 증기류를 도입을 해서 지금의 데킬라 형태로 발전해고, 우리가 아는 그 호세 꾸이보, 요거는 18세기에 최초로 상업 생산 면허를 받은 그런 인물이 만든 그런 유명한 브랜드죠. 요즘은 뭐 싸우자, 이거 한 잔 먹고 싸울까? 싸우자라는 그런 유명 또 가문들이 데킬라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자, 예전에는 데킬라 하면 쓰디쓴 독주로 인식이 됐는데, 요즘은 그 시핑 스프리스로 제조명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킬라 마시지 마시고 더운데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이고요. 대신에 저는 이 노래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글스의 데킬라 선라이즈.

데킬라 선라이즈 이글스였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2부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은요.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2: 213-383-3838 213-383-3838
3: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4: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5: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6: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8: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6: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0: 굿모닝 차차차. 오늘 2부 게스트 우리 제이정님 나오셨습니다. 두 살, 네 살, 로아, 지아, 딸바보 신. 지희정님 어서 오세요.
11: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0: 아이들 잘 크나요?
11: 네.
10: 언제 다 키우나.
11: 정신없이 크는 것 같습니다.
10: 아, 여름에 어디 뭐 이렇게 징징대지 않아요? 잘 놀아주세요.
11: 징징은 맨날 되는데 네. 네, 최대한 네. 할 수 있을 만큼 놀아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0: 야, 우리 네. 너무 멋진 아빠. 제이정님 바로 안젤라장 보험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메디케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벌써 7월이 가고 있어요. 여전히 바쁘시죠?
11: 네, 이제 저희가 시험 이제 또 매년 쳐야 되거든요.
10: 네.
11: 그 시험 기간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10: 무슨 시험?
11: 그 매년마다 메디케어를 팔려면 꼭 네. 봐야 하는 시험들이 있어요. 모든 이제 보험회사도 다 시험을 네. 쳐야 하고.
10: 네.
11: 그럼 뭐 시험이 한 10몇 개 정도 쳐야 됩니다. 매년마다.
10: 아, 네.
11: 네, 그게 이제 요때부터 시작이 되고.
10: 네.
11: 그리고 이제 한 9월쯤 되면은 또 우리가 이제 내년에 혜택이 네. 또 어떻게 바뀔지.
10: 네.
11: 이런 걸 또 공부해가지고. 이제 또 10월 15일부터 네. 땅 하면 이제 시작하는 거죠.
10: 이게 네. 매번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네. 업데이트해서 공부하실 게 많은 것 같습니다.
11: 네, 매년마다 맞습니다.
10: 네. 그렇군요. 아직도 보험을 바꿀 수 있는 시기인가요?
11: 네, 뭐 오피셜리는 3월 31일에 끝났지만 여전히 보험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특정한 보험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FEMA라고 해서
10: 네.
11: 이제 재난, 그러니까 뭐 파이어나 뭐 불이나 뭐 토네이도나 뭐 허리케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 정부에서 재난을 선포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는 이제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보험을 바꿨다는 바꾸지 않았다는
10: 네.
11: 가정하에 여전히 보험을 바꾸실 수가 있고 그래서 여전히 바꾸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10: 네. 그렇군요. 어쨌든 한 번 더 바꿀 기회가 있는 거군요.
11: 네네, 맞습니다.
10: 그럼 이 기간이 네. 없어지게 되면 아무도 네. 더 이상은 바꿀 수 없는 건가?
11: 네, 바꿀 수 없고요. 특별한 기간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빼고는 바꾸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특별한 기간들은 좀 종류가 뭐 스물 몇 가지 정도가 되는데 간단하게 뭐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 본인이 메디케어하고 메디칼이 둘 다 있거나 또는 뭐 지병이 있거나

0: 이렇게 특수한 상황일 때 또 뭐 메디케어를 내가 새로 받았거나 네.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이런 특정한 가입 기간에 상관없이 연중 어느 때나 이제 바꾸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그렇군요. 네. 내가 특별한 케이스에 해당된다 생각하시는 분은 지체 말고 전화 주셔서 한번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제가 가장 궁금한 점이 사실 메디컬인데 오늘 좀 메디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0: 네네네. 제가 설명드릴게요.
1: 네.
0: 근데 이제 메디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착각이라고 네. 하면 착각이란데 우리는 메디컬만 있으면 다 이제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1: 네.
0: 근데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들어야 할 프로그램들이 총 3개가 있어요.
1: 네.
0: 메디컬이 다 이제 원활하게 작동을 하려면
1: 네.
0: 그중에 하나가 당연히 이제 메디컬인 거고요.
1: 네.
0: 또 다른 거 하나는 이제 MSP라고 해서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고 마지막은 이제 LIS 또는 이제 엑스트라 헬프라고 해서 로우 인컴 서비시디. 요 세 가지의 프로그램이 다 되어야 이제 내 건강보험이 제대로 메디로서 작동을
1: 네.
0: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 그럼 네. 이 세 개 모든 게 건강보험 네. 혜택에 영향을 주는 건가요?
0: 물론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1: 네.
0: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극빈자보험, 또는 메디칼이라고 하죠.
1: 네.
0: 캘리포니아에서 메디칼이라고 하는 거고요.
1: 네.
0: 이제 정식 명칭은 메디케이드입니다. 미국에서는요.
1: 네.
0: 그래서 이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받는 의료 혜택이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들에서는 이제 80%가 커버가 되는데
1: 네.
0: 메디칼을 내가 취득을 하게 되면 나머지 20%를 메디칼에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둘 다 갖고 있으면은
1: 네.
0: 내가 지불해야 하는 의료 비용이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1: 네.
0: 근데 현재 메디케어를 가지고 HMO로 갖고 계신 분들은 나는 어차피 코페이를 거의 안 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1: 네.
0: 왜냐하면 HMO 보험 자체가 코페이를 내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럼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메디칼을 내가 가지게 되면 어떤 게 이득이냐라고 여쭤보실 수가 있는데
1: 네.
0: 사실 메디칼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롱텀 케어입니다. 이 롱텀 케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널싱홈에 가거나 그러니까 양로보건센터죠.
1: 네.
0: 그런데 가게 되면 내가 만약에 그런데 입원하게 되면 한 달에 몇만 불이 나와요.
1: 네.
0: 근데 이제 요런 거를 해결을 해주는 게 메디칼의 역할이고요.
1: 네.
0: 메디칼이 없으신 분들은 이 롱텀 케어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1: 네.
0: 매달 거의 뭐 1,000불, 2,000불에 가까운 보험료를 내시고
1: 네.
0: 이 롱텀 케어 인슈런스를 사셔야 돼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메디칼을 갖게 되면은 이제 내가 나중에 되게 노쇠했었을 때
1: 네.
0: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거나
1: 네.
0: 그랬었을 때에 그런 롱텀 케어가 메디칼로 인해서 다 커버가 된다라고
1: 네.
0: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굉장히 좋은 혜택이군요.
0: 그렇죠. 네.
1: 네. 그렇다면 이 메디컬을 받기 위한 인컴 조건이 네. 얼마입니까?
0: 네. 일단 싱글 같은 경우에는 달에 1,856불까지고요. 커플은 2,510불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자산 제한이 없었는데 이번
1: 네.
0: 해부터 다시 자산 제한이 들어와서
1: 네.
0: 싱글 같은 경우는 13만 불까지고요. 커플 같은 경우는 19만 5천 불이에요.
1: 네.
0: 그래서 여기서 이 자산에서 중요한 점은 차 한 대하고 집 한 채까지는 내 자산으로 카운트가 되지 않아요.
1: 아, 본인이 거주하는 프라이머리
0: 맞습니다.
1: 하우스.
0: 네, 그래서 반드시
1: 네.
0: 내 집이 있다면 거기 렌트를 주시면은 그거는 내 자산으로
1: 되고.
0: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됩니다. 그 집에.
1: 네. 네.
0: 그래서 그걸 좀 유의하시고 신청하실
1: 네.
0: 분들은 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나머지 뭐 은행이라든가
0: 네.
1: 어디 어뉴이티 이런 게 넣어놓은 거는 네. 다 재산으로
0: 모든 게 다 재산입니다.
1: 다 되군요. 옛날에는 네. 이런 게 없었는데
0: 그렇죠.
1: 이제 생겼군요.
0: 네네네 맞습니다.
1: 오, 네. 그래서 싱글은 달에 1,856불, 커플은 달에 2,510불, 자산 제한도 싱글은 13만 불까지, 커플은 19만 5천 불까지 되는군요.
0: 네.
1: 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0: 네.
1: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하신 MSP라는 네. 건 무엇인지 궁금해요.
0: 네, MSP는 이제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의 약자고요. 그래서
1: 네.
0: 이 프로그램 내에서도 총 세 가지의 프로그램으로 나뉩니다. 이제 QMB, SLMB 그리고 QI 요 세 개로 나뉘게 되는데 일단 제가 인컴 제한부터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QMB 같은 경우에는 달에 싱글은 1,330이고 커플은 1,804불이고요. SLMB는 달에 싱글은 1596불, 커플은 2165불. 그리고 마지막으로 QI는 달에 싱글은 1796불, 커플은 2436불이에요.
1: 네.
0: 그래서 내가 요 인컴에 해당을 하면 그럼 얘네들이 해주는 역할이 뭐냐 했었을 네. 때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들은 현재 파트 B 보험료를 내실 겁니다. 그게 네. 202불 90전이에요. 근데 내가 요 프로그램에 해당을 하면 그걸 내지가 않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나 메디칼 있으면 메디칼에서 그 보험료도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1: 네.
0: 이것 또한 주정부 프로그램인데 내 보험료를 담당해주는 프로그램이 MSP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 네.
0: 네. 그래서 파트 B 보험료만 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 내가 텍스 크레딧이 모자르면 파트 A 보험료를 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1: 네.
0: 요 프로그램에 내가 해당이 되면 요 보험료들을 다 이 프로그램이 해결을 해줍니다.
1: 네.
0: 그래서 처음에 신청을 할 때 그럼 나 이것도 신청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처음에 내가 메디칼을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신청이 들어가요.
1: 네.
0: 메디칼에 해당을 하면 요 MSP 요 프로그램에도 해당이 되거든요.
1: 네.
0: 그리고 둘 다 주정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동시에 신청이 들어가게 됩니다.
1: 네.
0: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해당하는지
1: 네.
0: 그건 당연히 B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1: 네.
0: 왜냐하면 저희 손님 중에서도 종종 갑자기 메디케어 보험료를 안 내다가 갑자기 메디케어에서 당신 보험료 뭐 1000불 내라 막 1000불 이상이 날라올 때가 있어요.
1: 네.
0: 그럼 그때 아, 이 내 MSP라는 게 캔슬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1: 네.
0: 왜냐하면 메디칼은 멀쩡한데 보험료가 내라고 날라온다 그건 이제 MSP라는 거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요럴 때에는 왜 이런 게 발생을 하는가 일이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정부가 하는 일이 아 참 주정부가 일을 되게 못해요. 그래서
1: 네.
0: 현재 인컴을 봐야 되는데
1: 네.
0: 막 5년 전 인컴 뭐 10년 전 인컴을 갑자기 갖고 와가지고
1: 네.
0: 너는 인컴이 많아. 그래서 취소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1: 어머.
0: 그리고 메디칼을 담당하는 사람과 요 MSP라는 걸 담당하는 사람들이 틀리기 때문에
1: 네.
0: 만약에 MSP가 캔슬이 됐으면 메디칼도 캔슬이 되어야 되는데
1: 네.
0: 메디칼은 살아있어요.
1: 네.
0: 그런 경우는 이제 MSP를 담당하는 그 직원들이 일을 잘못한 거겠죠.
1: 네.
0: 그래서 이럴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게 없으면 손해를 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내가 메디칼에 전화를 해야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럴 때 전화하는 번호가 메디칼 대표 번호인 866-613-3777번이고요. 여기는 주로 아침 8시에 바로 전화하셔가지고
1: 네.
0: 한 1시간 반 정도 기다리셔야 돼요.
1: 네.
0: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피지컬리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1: 네.
0: 사무실에서 받을 게 전화가 너무 많은데
1: 네.
0: 이거를 걸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면은 바로 여기 전화를 하시거나 메디칼 오피스에 찾아가시는 거를 저는 이제 추천을 해드려요.
1: 네.
0: 가장 좋은 건 찾아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1: 네, 네.
0: 왜냐하면 전화를 해도 걔는 전화를 받으면 이렇게 따다닥 써놓고 팔로우업이 돼야 되는데 팔로우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1: 네.
0: 근데 직접 찾아가면은 그 앞에서 다 일을 해결을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 네.
0: 저기 제가 레커멘드하는 건 LA 사시는 분들은 저기 메가다 공원 있습니다.
1: 네.
0: 그 바로 앞에 있는 소셜 오피스가 메디칼 오피스거든요.
1: 네.
0: 거기를 가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근데 한국어 상담이 네. 안 되는 경우
0: 다행히 한국어 직원도 있고요. 만약에
1: 네.
0: 내가 운이 좋으면 한국어 직원하고 직접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1: 네.
0: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언제나 통역관 다 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1: 오.
0: 가서 코리안 플리즈 하면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네네.
1: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군요.
0: 네.
1: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엑스트라 헬프
0: 네.
1: 또는 로우 인컴 서비시디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이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0: 네, 이거는 우리가 메디케어를 갖고 있으면 이제 흔히 파트 D라고 하는 약보험이 있죠.
1: 네.
0: 그래서 요거는 연방정부에서 이 약보험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1: 네.
0: 그래서 내가 처음 메디케어를 신청을 해서 메디케어를 받게 되면 모든 분들이 이 LIS라는 신청서를 받게 됩니다. 내가 인컴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요.
1: 네.
0: 네. 그래서 요 인컴 제한은 싱글인 경우 달에 1,995불,
1: 네.
0: 커플인 경우 달에 2,705불까지고요. 자산 제한은 싱글인 경우에는 18,090불까지, 커플인 경우에는 36,100불까지입니다.
1: 네.
0: 그래서 요거를 이제 메디칼하고 비교해 보면 인컴 제한은 메디칼보다 좀 더 높으나 자산 제한이 메디칼보다 훨씬 낮은 거로 볼 수가 있어요.
1: 네, 그러네요.
0: 그래서 요
1: 네.
0: 프로그램들에 다 해당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다 적어야 된다. 내가 인컴도 적어야 되고 자산도 네. 적어야 요 세 프로그램에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 네.
0: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해주는 순 기능이 뭐냐라고 네. 했었을 때 내가 보험을 가입을 해도 그 내가 비싼 약을 먹게 되면 브랜드 약 있죠.
1: 네.
0: 뭐 한 달에 50불을 내는 경우도 있고 한 달에 100불을 내는 경우도 있고 심하게는 네. 뭐 몇백 불씩 내는 경우도 있어요.
1: 네.
0: 보험이 있어도.
1: 네.
0: 근데 내가 요 LIS라는 거에 해당을 하면 여기도 이제 레벨에 나뉘는데 레벨 1과 2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제네릭 약은 5불 10불, 10점까지
1: 네.
0: 브랜드 약은 12불 60점까지가 맥시멈이고요.
1: 오.
0: 레벨 3의 경우에는 제네릭 약은 1불 60점
1: 네.
0: 그리고 브랜드 약은 4불 90점이 최대예요.
1: 오.
0: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좀 내가 약을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의 한해
1: 네,
0: 가지고는
1: 네.
0: 이 프로그램에 해당을 하면 굉장히 많은 이득을 볼 수가 있죠.
1: 그렇군요.
0: 네네네.
1: 아, 건강보험은 알아도 이게 끝이 네. 없는 것 같아요.
0: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죠.
1: 네. 네네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따라가기가 힘든데 어르신들은 얼마나 더 그러실까.
0: 그렇죠.
1: 한 가지 더. 이
0: 네.
1: 광고만 봐도 현재 LA에 에이전트 분이 너무 많으셔서
0: 네네.
1: 많은 분들이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모르고 헷갈려 하시는데
0: 네.
1: 그중에 안젤라장 보험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0: 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1: 네.
0: 보험 일을 하기 위해서 뭐 모든 일이 그렇게 했지만 이 보험 일은 더더욱 경험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15년쯤 하고 있고 이제 엔젤라 선생님 뭐 25년 30년째 하고 계시니까 경험은 뭐 말도 할 것 없이 너무 많고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이 드냐면
1: 네.
0: 이 보험 업계가 매년 많이 바뀌어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책을 놓고 이제 아 이게 바뀌고 이게 바뀌고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거를 내가 쓰려고 하면은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은
1: 네.
0: 책에 적힌 대로만 풀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1: 네.
0: 그래서 직접 부딪혀보고 했었을 때 아 이거는 이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이 혜택은 뭐 이런 식으로 써야 하고 이런 것들은 경험이 많지 않으면 나올
1: 네.
0: 수가 없는 이제
1: 아.
0: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1: 그럼요.
0: 그래서 뭐 사실 뭐 치과가 뭐 3,000불이든 4,000불이든 뭐 엄청 많을 수는 있어요. 근데 막상 그걸 쓰려고 하는데 받는 치과 의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 네.
0: 그러면은 무슨 소용이에요?
1: 그쵸.
0: 전혀 소용이 없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치과 혜택이 좀 더 적더라도
1: 네.
0: 진짜 치과를 받아주는 그런 보험이 있는 걸 아는 경우가 있고.
1: 네.
0: 근데 그걸 모르면은 어 여기가 제일 좋네 하고 여기를 들 거 아니에요.
1: 네.
0: 이제 그랬었을 때
1: 네.
0: 이제 경험에서의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0: 그리고 저희는 또 사무실이 있습니다. 저희
1: 네.
0: 그 한인타운 6가하고 버질에
1: 네.
0: 딱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1: 네.
0: 언제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주하시는 저희 직원분이 계시고
1: 네.
0: 그래서 뭐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은 뭐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저희가 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1: 네.
0: 그래서 저희가 시니어분들의 이제 아무래도 편리함을 좀 최우선적으로
1: 네.
0: 그리고 커스터머 서비스를
1: 네.
0: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1: 네.
0: 이제 좀 에이전트 분들을 좀 찾으시거나 현재 분들이 좀 그렇다 하시면 연락 주시면은 이제 저희가 최대한 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역시 안젤라장 보험입니다.
0: 네.
1: 안젤라장 보험에 바로 우리 제이정님
0: 네.
1: 믿고 맡기시면 됩니다. 저도 맡겼어요. 323-707-4242 323-707-4242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4242. 어머, 저도 옛날에 쓰던 삐삐 번호가 4242였는데.
0: 아, 번호 네. 좋네요.
1: 네, 4242. 우리 좋은 사이예요. 진짜 믿고 맡기는 사이. 이 323-707-4242 안젤라장 보험이고요. 혹은 323-707-4242. 우리 제이 씨
0: 네.
1: 전화번호는요?
0: 네. 네, 제 개인 전화번호도 있고요. 네. 제
1: 네.
0: 전화번호는
1: 714
0: 네, 715에 4911입니다.
1: 714-715-4911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이 씨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주말 시원하게 네. 잘 보내시고요.
0: 네네, 네. 감사합니다.
1: 우리 딸바보 딸딸이 아빠 우리 제이정 씨가 이 노래 들으면 힘나신대요. 강산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하들처럼.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 코리아.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마시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0: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1: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2: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2: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1: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2: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3: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4: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3: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4: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3: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5: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6: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5: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6: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5: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6: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 금강안경 검안과 성민산삼한방병원 헬스코리아 소반식당 브라이언주 유용자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 하셨습니다. 최근 제가 아는 선배님의 오라버니께서 그래도 파킨슨이 걸리셨는데도 그래도 괜찮으셨어요. 그런데 늘 챙겨주시던 그 큰언니가 저쪽 라스베가스로 가시면서 이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3개월 사이에 완전히 무너지셔서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또 파킨슨 약을 또 썼더니 뭐 치매로까지 가고 병원에 일단 들어가면요 이게 나오기가 힘든 것 같아요. 바로 엊그저께가 세계 뇌의 날이었습니다. 뇌. 우리 몸 중에서 정말 뇌는 진짜 중요하죠. 뇌가 모든 걸 다 지시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뇌의 청춘을 돌려주는 다섯 가지 핵심 습관을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먼저 뇌가 좋아하는 밥상을 내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베리류나 야채 그리고 오메가3가 듬뿍 든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를 챙겨 드시는 게 아주 좋다고 합니다. 뇌 모양 그 호두 같은 게 그렇게 좋다잖아요. 이 뇌세포막을 보호해서 머리가 한결 맑아진다고 합니다. 밥상이 진짜 먹는 대로 가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30분은 뇌로 가는 산소길을 열어놔라. 가벼운 산책이나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량을 확 늘려줍니다. 뇌세포를 다시 활기차게 만드는 가장 좋은 보약 바로 걷는 겁니다. 꿀잠을 자라. 꿀잠을 자면요 그동안 쌓인 뇌의 노폐물이 싹 청소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숙면은 뇌를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잠자면서 이 야간 청소를 그냥 쫙 해주는 거죠. 얼마나 기특해요. 내가 왜 이렇게 잠을 못 잘까? 이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찾아보시고 명상이라든가 또 운동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마음을 일단 편하게 가지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낯선 자극으로 뇌 회로를 깨워라. 매일 가던 길 대신에 새로운 길로 걸어보거나 새로운 노래 가사를 외워보는 건 어떨까요? 소소한 변화가 뇌 신경을 계속 젊게 유지해 준다고 합니다. 혈관 건강이 곧 뇌 건강이다. 혈압과 혈당 관리는 뇌졸증이나 치매 예방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정기적인 체크 잊지 마시고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거창할 필요 없어요. 오늘 저녁에 밥 먹고서는 그냥 아유 더운데 이러지 마시고 20분 동안 산책하기. 또 물 한 잔 더 마시기. 내가 만약에 물을 안 먹는 사람이면 보이는 곳에 물잔을 두세요. 이 시스템으로 그렇게 편리하게. 내가 운동하기를 싫어한다 그러면 무조건 밖에 나가서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요 시간에는 우리 꼭 만나서 같이 걷자라는 그런 친구랑 같이 걷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주말에는요 안 해봤던 것도 하시고 평소 드시고 싶던 것도 좀 드시면서 지난 월드컵 파이널 해프타임에서요 아우 얼마나 이런 일이 오다니 바로 우리 BTS가 바로 이 노래를 불렀죠. BTS의 다이너마이트 차차차 오늘 끝곡으로 띄워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요. 안녕히 계십시오.

0: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0: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2: 99세까지 팔팔하게.
3: 뜨거운 계절 H마트의 쿨한 혜택.
4: 7월 25일 중복 모구촌 삼계탕과 한상 삼계탕 재료로 간편하면서 깊고 진한 보양식을 준비해보세요.
3: 입맛 없는 여름엔 K타운 냉면 육수 백제 도토리 비빔막국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보세요.
4: 도넛 복숭아, 그린 머스크 멜론, 씨 없는 청포도, 망고스틴까지 싱그러운 제철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7: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8: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9: 101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8: 특허 기술,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9: 한국골프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101 골프.
8: 지금 101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101골프.com.
10: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11: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12: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13: 건강하세요.
11: 센터 메디컬 그룹.
14: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5: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16: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7: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18: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19: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18: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19: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18: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1: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2: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213-388-7979, 213-388-7979.
11: 유니굿 프렌드 보험.
13: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20: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3: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20: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21: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22: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23: 이번 주에 저희는요 침과 뜸을 하는 침뜸병원의 그러한 치료 기전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바로 세 가지의 자극, 침의 자극, 뜸의 자극 혹은 이러한 물리적인 자극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치료 단백질을 얻어내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이 구강침뜸이라는 그러한 강의를 듣고 정말 야 이거는 뭔가 좀 틀리겠구나 하고 배웠는데 정말 이 침뜸의학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침뜸의학을 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알고 또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우리 몸은요 반드시 우리 몸속에 100명의 의사와 1000명의 약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치료를 하면 할수록 정말 어떤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침뜸의학에서 하는 사진의 그러한 진단 말고도 바로 이 현대의학의 진단에 있는 그러한 검사 결과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 환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기준과 우리들이 감각과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바로 판단을 하는 것이 우리의 침뜸의학 진단의 기준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침뜸의학을 하는 병원의 특징은요 또 말씀드리지만 치료가 상당히 쉽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치료 도구가 주로 뜸을 병행하기 때문에 일단 침이 아프지 않습니다. 침은 정말로 간결하게 아주 최소한의 자극만을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아프지 않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침치료를 하고 바로 옆에다가 뜸을 뜹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법을 침과 뜸을 동시에 병행한다 해서 침뜸 치료병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침도 돌리거나 뺐다 꼈다 하진 않습니다. 즉 보사법은 우리 몸 자체가 스스로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 저희는요 이 뜸봉이라는 그러한 작은 실뜸, 좁쌀처럼 뜨는 방법을 알려드려서 그러한 것을 가급적 매일 반복하게 하면서 운동도 중요한 치료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저희는 모든 병에 그러한 병의 뿌리는 바로 척추 부위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배진, 등 뒤에 있는 등에서 배진을 중요시하고 거기에 맞춤 뜸자리를 처방해드리는 것이 저희 침뜸병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경혈자리를 정해주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침과 뜸을 하는 자리를 나눠주고 침을 하는 자리는 한의원에 올 수 있도록 하고 뜸의 자리는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들을 통해서 그러한 치료 시간을 채워나가서 반드시 오래된 만성병은 10분의 1의 병의 시간을 치료 시간으로 잡듯이 여러분들한테 시간과 경제적인 것을 도움을 덜어드리는 것이 저희 침뜸병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아직 이 뜸에 대해서 아직도 화상이 있거나 짓무르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이 침뜸병원을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다음에도 침뜸병원의 치료 기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22: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강병선 침뜸병원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5-7979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AM 1069시
24: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5: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LA 시내 거리에서 자는 노숙자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줄었던 숫자가 다시 늘어난 겁니다. 원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예, 원상현입니다. 오늘 오후 1시에 LA 노숙자 서비스국이 정식 발표합니다. 제가 여러 소식통을 확인해봤습니다. LA시 전체 노숙자는 지난해보다 3.4% 늘었습니다. 쉼터 없이 거리에서 자는 비보호 노숙자는 7.9% 급증했습니다. 2년 동안 14% 줄었던 게 한 해 만에 2024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1: 캐런베스 시장은 뭐라고 합니까?
3: 주정부 지원이 절반으로 잘렸다고 했습니다. 7천만 달러가 날아갔습니다. 연방정책 변화도 생활비를 올렸다고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베스 시장이 3억 달러 드린 프로그램에서 사람들 40%가 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카운티 전체로 보면 쉼터 떠난 사람 59%가 행방불명이거나 다시 노숙 상태입니다. 목표치가 30%인데 2배입니다.
1: 쉼터를 늘려도 다시 나간다는 얘기군요.
3: 맞습니다. 임대료 문제도 있습니다. LA 카운티 세입자 59%가 소득의 30% 이상을 집세로 냅니다. 카운티는 이걸 공공보건 위기로 봅니다. 노숙 원인 46%가 실직이나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약물 문제를 겪는 사람도 2만 명 가까이 됩니다.
1: 예산을 수십억 달러 쏟아부었지만 거리 노숙자는 다시 늘었습니다. 쉼터 공급보다 임대료와 정신건강 서비스가 먼저 손봐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종 수치는 오늘 오후 발표됩니다.
4: LA 경찰국이 한인타운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남성 시신이 발견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올림픽 블러버드와 놀만디 에비뉴 교차로 인근 도로변에 세워진 검정색 픽업트럭 안에서 남성이 숨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트럭은 이틀 전인 21일 저녁부터 같은 자리에 계속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차량이 이틀 넘게 같은 장소에 주차돼 있던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망 원인도 아직 밝혀지지 않아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번화한 도심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목격자 진술 확보도 수사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2027년도 개인 건강보험료를 평균 9.9%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해 연속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인상의 가장 큰 원인은 의료서비스 비용과 처방약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입니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 기간 확대됐던 연방건강보험 세액공제가 종료되면서 가입자들의 부담은 한층 더 커질 전망입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제시카 알트먼 대표는 의료비 상승에 연방정부 정책 변화까지 겹쳐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의회가 확대 세액공제를 연장하지 않으면서 캘리포니아 가입자들은 연간 약 21억 달러 규모의 연방 지원을 잃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보험료는 오르고 정부 지원은 줄어드는 이중 부담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중산층 가입자들을 중심으로 보험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충격 완화를 위해 개빈 뉴섬 주지사와 주의회가 약 3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예산은 연방 빈곤선 20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보험료 지원 확대에 쓰일 계획입니다.
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소송 재산분할 판결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SK 주식을 나누는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해 경영권 불확실성은 일부 줄었습니다. 최 회장은 지주사인 SK 지분점 9%를 기반으로 그룹을 지배하고 있어 자금 마련 방식이 주목됩니다. 배당금과 연봉 등 현금성 자산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할 경우 주식 처분이나 담보 대출도 거론됩니다. YTN 보도입니다.
5: 이번 판결로 1조 원에 달하는 재산 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어떻게 자금을 마련할지도 관심입니다. 재산 분할 대상이 된 지주사 지분을 팔아야 할 경우 경영권에 미칠 파장도 주목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6: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재산 분할 소송이 재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건 개인의 이혼 소송을 넘어 그룹 지배구조를 흔들 수 있는 변수였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은 지주사인 SK 지분 17.9%를 기반으로 그룹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산 분할 과정에서 지분율이 낮아질 경우 경영권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법원이 SK 주식을 나누는 대신 재산 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하면서 경영권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일부 덜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이 마련해야 할 금액은 9,440억 원, 이 심보다 4천억 원 줄었지만 1조 원 가까운 규모입니다. 우선 SK 배당금과 연봉과 같은 현금성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꼽힙니다. 최 회장이 지난 10년 동안 받은 배당금과 연봉 규모가 단순 합산으로 8천억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부족할 경우 SK 주식을 일부 처분하거나 담보로 대출받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SK 주식을 팔더라도 최근 주가가 크게 오른 만큼 처분해야 할 지분 규모가 줄어들면서 지배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거란 분석입니다.
7: SK 주식 일부를 처분하더라도 지분율이 1-2%포인트 정도 낮아지는데 그쳐 최태원 회장이 SK그룹을 지금처럼 지배하는 데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일각에선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인 SK 실트론 거래 대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나왔지만 시간이 촉박해 현실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K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되 재산 분할금을 마련해야 하는 최 회장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8: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9: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8: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9: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0: 12시 정원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센터 메디칼 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한국 법무부가 어제 국적심의위원회를 열어 외국인 우수인재 16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주목받는 인물은 예일대학교 수학과 석좌 교수 오이 씨입니다. 오이 교수는 수학 분야 세계석학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2013년 예일대 수학과 역사상 최초로 여성 종신직 교수로 부임한 이래 필즈상 선정위원과 미국 수학회 부회장을 역임했습니다. 필즈상은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최고 권위의 상으로 그 선정위원을 맡았다는 것은 세계 수학계에서의 위상을 보여줍니다. 한국 정부가 이처럼 해외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석학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우수 인재를 국가자산으로 끌어들이려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이번에 국적을 받은 16명은 각자의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업적을 인정받은 인물들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우수 외국인 인재에 대한 국적 부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올해 홍역 확진자가 급증하며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총 52명의 홍역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환자 수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2019년 이후 가장 심각한 확산세입니다. 확진자 대부분은 어린이와 20대에서 30대 젊은 성인이었으며 상당수는 MMR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는 해외여행 중 감염된 뒤 귀국해 가족과 지역사회로 전파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미국 전체로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존스홉킨스 대학교 집계에 따르면 올해 미국 내 홍역 누적 환자는 2,295명으로 3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유치원생 백신 접종률이 집단 면역 기준선인 95% 아래로 떨어진 것이 확산을 막지 못한 핵심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기 예방접종이 지연된 아동이 늘고 국제여행이 증가하면서 해외 유입 사례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앞둔 지금 MMR 백신 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롱비치 경찰국과 로스 알라미토스 경찰국이 공동 대응한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 사건이 경찰 총격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사건은 이틀 전 오전 환자를 이송 중이던 롱비치 소방국 구급차를 상대로 한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신고로 시작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용의 차량을 발견해 추격에 나섰고 용의자는 카텔라 에비뉴와 체리 스트릿 인근에서 차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이때 용의자가 마체테, 즉 대형칼을 소지한 것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즉시 주변을 봉쇄했습니다. 특수기동대와 위기협상팀이 투입돼 용의자를 상대로 대화를 시도했고 비살상 탄환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용의자가 마체테를 들고 경찰을 향해 돌진하자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실탄을 발사했습니다. 총격을 가한 경찰관은 롱비치 경찰 소속이 아닌 외부 사법기관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0대로 추정되는 용의자는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난폭운전의 표적이 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응급이송 현장의 안전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2: 지난 1988년 시작된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결혼이 38년 만에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지난 2017년 최 회장이 혼외자 사실을 고 백하고 이혼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노 관장 측이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SK 비자금 300억 원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며 SK 주식 절반을 요구해 주목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설령 300억 원이 지급됐더라도 법으로 보호할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세간의 집중 속에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의 혼외자 고백과 함께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이후 법정 다툼은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지난 1988년 재벌 총수의 장남과 현직 대통령 딸의 혼인은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슬하의 일남 이녀를 두고 순탄한 가정을 이루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부를 둘러싼 이혼설은 끊이지 않았고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에 공개한 한 장의 편지가 갈등을 드러낸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최 회장은 노 관장과 10년 넘는 불화를 인정하며 새로운 사람을 만났고 혼외자가 있다고도 고백했습니다. 이로부터 2년이 지난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세기의 이혼 소송이 시작됐고 노 관장도 맞소송을 냈습니다.
5: 저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드립니다.
4: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SK 비자금 의혹이 다시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노 관장이 과거 모친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선경 300억 메모를 토대로 비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며 SK 주식의 절반을 요구한 겁니다.
6: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부강으로 저희가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4: 대법원은 비자금과 관련해 설령 300억 원이 지급됐더라도 법으로 보호할 영역이 아니라 판단했고 파기환송심에서는 최근 급등한 SK 주식 가치가 쟁점이 되며 재산 분할 시점을 언제로 할지도 주목받았습니다.
7: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관계는 결혼부터 파경, 긴 법정 다툼까지 늘 세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8: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9: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8: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9: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8: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0: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9: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1: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9: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2: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3: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117, 32369-2117번.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2: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1: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5: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6: 한국의 일간지 중앙일보가 새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모기업 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로 워크아웃이 개시되면서 사주 일가가 경영권 매각에 나선 것입니다. 워크아웃은 기업이 스스로 빚을 갚기 어려울 때 채권단과 함께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중앙일보의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을 비롯한 금융채권단은 이달 초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습니다. 인수의향서로는 부영그룹과 중흥그룹 등 현금성 자산이 풍부한 건설사들과 과거 이데일리를 인수한 경험이 있는 케이지그룹 그리고 제약바이오 대기업 셀트리온그룹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호방그룹과 넥센 하림 더존비즈온 등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일보 경영진은 직원들에게 인수자가 건설사가 아닐 수 있고 언론에 거론되는 곳이 아닐 수도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일보 측이 채권단에 제시한 자구계획에는 신규 채용 중단과 임원급여 반납 그리고 신문 발행 규모 축소 등 구조조정 방안이 담겼습니다. 자율사 지분 매각과 충남 태안소재 부동산 매각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간 6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중앙일보의 경영권이 누구에게 넘어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7: 캘리포니아 개인 건강보험 거래소인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2027년도 보험료를 평균 9.9%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해 연속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원인은 의료 서비스 비용과 처방약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입니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확대됐던 연방건강보험 세액공제가 종료되면서 가입자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연방의회가 세액공제 연장을 하지 않으면서 캘리포니아 가입자들은 연간 약 21억 달러 규모의 연방지원을 잃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대표 제시카 알트먼은 의료비 상승에 더해 연방 정책 변화가 보험료 부담을 한층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보조금이 줄어드는 중산층 가입자들을 중심으로 보험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충격 완화를 위해 약 3억 달러의 자체 예산을 확보해 연방 빈곤선 200% 이하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종 보험료는 주 보험당국의 심사를 거쳐 확정되며 가입 지역과 선택한 보험사에 따라 실제 인상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의 대규모 단속이 이어지면서 LA 이민자 밀집 상권이 장기 침체에 빠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UCLA 라티노 정책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해 한때 남가주 최대 쇼핑 명소였던 다운타운 자바시장 센티엘리가 셔터가 내려진 빈 점포와 한산한 거리만 남은 유령 도시로 변했다고 전했습니다. 보이라이츠에서 멕시코 식당을 운영하는 멜초르 모레노는 단속이 줄어든 뒤에도 손님은 돌아오지 않았다며 사람들이 언제든 단속이 들이닥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외출 자체를 꺼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속이 가장 심했던 시기 월 평균 $7,000의 매출 손실을 입었고 일부 평일에는 하루 매출이 $500에 그쳐 임대료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날도 있었습니다. 불안감은 학교로까지 번져 LA 통합교육구의 올해 학생 수는 전년보다 4% 줄었고 해외 출생 신입학생 등록은 예상치보다 9% 감소했습니다. 추방 데이터 프로젝트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초 열흘간 LA 지역 이민세관 단속국 체포 건수는 722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배 가까이 늘었으며 체포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단순 이민법 위반자였습니다. LA 카운티는 소기업 회복기금을 조성해 1,300여개 업체에 총 540만 달러를 지원했지만 현장에서는 실제 피해 규모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UCLA 크리스틸리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대규모 이민 단속은 단순한 치안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 전체를 위축시키는 경제 문제라며 소비 감소와 노동력 부족이 이어질 경우 경제적 손실이 수십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눈에 띄는 대규모 단속은 줄었지만 지역사회에 남은 불안감과 경제적 상처는 여전히 LA 곳곳에 깊게 남아있다는 평가입니다.
6: 트럼프 행정부가 오늘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맞서 무역법 301조를 동원한 새로운 보편관세를 강행했습니다. 강제노동 제품 규제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통상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결로 막힌 상호관세 공백을 메우려는 우회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강제노동 지적이 있는 중국과 한국 및 유럽연합에 같은 세율을 적용해 이번 조치의 모순이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96년간 쓰이지 않던 관세법 338조까지 동원해 캐나다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등 관세 부과 수단을 잇따라 확대하고 있으며 과잉 생산 관세도 조만간 추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8: 미국 내부에서도 관세 폭탄이 가져올 혼란과 물가 자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가 보도합니다.
9: 미 무역대표부가 내세운 301조 관세의 표면적 명분은 상대국의 강제노동 제품 규제 미비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위법 판결로 막힌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우려는 전형적인 우회 전략이라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기존 폐소를 교훈 삼아 상대적으로 법적 토대가 튼튼한 무역법 301조를 꼼수로 동원한 겁니다. 실제 강제노동 지적이 잇따른 중국에 한국이나 유럽연합과 같은 세율을 적용한 것만 봐도 이번 조치의 모순이 드러납니다. 미 전직 당국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관세를 매기기 위해 강제노동 조사를 구실로 삼았을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겨냥한 표심 잡기용 관세 강행은 미국 내부의 산업 불안과 물가 자극이라는 역풍을 부르고 있습니다.
10: We are feeling the brunt of all the continuing fluctuation in tariff policy, the chaos that has been coming out of Washington D.C. since the beginning of this administration in D.C.
9: 더 큰 문제는 조만간 구조적 과잉 생산 관세까지 연이어 발표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96년간 쓰이지 않던 관세법 338조까지 동원해 캐나다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빌미로 25%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무역 확장법 232조 조사카드도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1차 파고를 넘긴 한국은 향후 발표될 과잉 생산 관세까지 더해지더라도 기존 합의선인 15% 관세 상한을 사수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법조항을 갈아타며 관세 마이웨이를 고수하고 있는 트럼프의 입체적 공세에 맞춰 우리 통상 외교의 틀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합니다. YTN 김재한입니다.
2: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7: 매일매일 찾아뵙는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토크, 경제, AI, 건강, 스포츠, 연애, 그리고 커뮤니티 이슈까지 한입에 쏙 들어오게 만난 토크 준비했습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몰랐던 정보들이 한입에 쏙 들어옵니다. 오늘 12시 40분 라디오 서울 AM 1650 채널 고정입니다.
6: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연방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태국 등 10개 나라를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 10개국은 올해 1월 보고서에서도 모두 같은 명단에 포함됐던 나라들로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환율 관찰 대상국은 미국이 교역 상대국의 환율 정책을 집중 감시하는 단계로 조작국 지정 바로 아래 단계에 해당합니다. 재무부는 한국에 대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지속적인 절하 압력을 받아왔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한국 당국이 외환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 제한을 완화하는데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크면서 자국 통화 가치가 낮게 유지될 경우 수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데 미국은 이를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찰 대상국 지정은 통상 압박의 성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한국은 수년째 두 명단의 이름을 올리고 있어 환율 문제는 미한 통상협의에서 지속적인 쟁점으로 남아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미국 빅테크 기업 구글에 약 10억 달러 규모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어제 구글이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시장법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규제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핵심 경쟁법입니다. 유럽연합은 구글이 사실상 독점적인 검색 엔진과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를 활용해 소비자들을 자사 서비스로 유도하고 경쟁 업체에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쇼핑과 교통 관광 등의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상단에 배치하거나 더 눈에 띄는 방식으로 표시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또한 앱 개발자가 소비자에게 다른 구매 경로를 안내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구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구글은 유럽연합의 규정을 따르려면 유럽 이용자들이 즐겨 찾는 실시간 검색 기능을 제거하고 구글 플레이의 안전 보호 조치를 해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 피해는 유럽 기업과 소비자들이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글이 유럽연합으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양측의 갈등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 고속철도국과 하이데저트 코리도 공동권한기관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팜데일과 빅터밸리를 잇는 구간개발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약 54마일 길이의 팜데일 빅터밸리 구간으로 남가주 고속철도망의 핵심 환승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노선이 완성되면 민간 고속철도인 브라이트라인 웨스트의 라스베가스 노선과 연결돼 샌프란시스코에서 LA를 거쳐 라스베가스까지 이어지는 광역 철도망의 기반이 마련됩니다. 브라이트라인 웨스트는 총연장 218마일의 전기 고속철도로 라스베가스와 렌초 쿠카몽가를 잇는 프로젝트이며 빅터밸리의 중간 점차역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사업은 2008년 주민투표로 승인됐지만 공사비 급증과 예산 부족 등으로 수차례 지연되며 지금까지 완공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센트럴밸리의 머세드 베이커스필드 구간을 중심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약 90마일의 선로 구조물과 대형 구조물 61개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번 회계연도 교통 인프라 사업에 총 138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약 25억 달러가 고속철도를 포함한 150여 개 교통 프로젝트에 배정됐습니다. 고속철도국은 노선 주변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과 데이터 센터 등을 유치하는 자산 활용 전략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 주민들은 농지 감소와 소음 화재 위험 등을 우려하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 임박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란군은 어제 지상전 대응에도 문제없다고 자신했습니다. 이란군은 정규군 전력만으로 충분히 지상전에 대응할 수 있으며 미군 공습으로 손상됐던 방공 시스템도 모두 복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현지 시간 어제 미군이 이라크 국경에 이란 초소를 공습하자 이란은 몇 시간 뒤 쿠웨이트 초소를 공격하며 보복에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위성사진 분석을 인용해 이란이 미사일 기지와 교량 등 손상된 인프라를 예상보다 빠르게 복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8: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한 대규모 공격이 임박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란군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지상전도 문제없다고 자신했습니다. 또 미군의 공습으로 손상됐던 방공 시스템이 모두 복구돼 전투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11: 현지 시간 23일 미군이 이라크 국경에 있는 이란 초소를 공습하자 이란은 바로 몇 시간 뒤 쿠웨이트 초소를 공격했습니다. 보복의 악순환, 확전 일로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12: So when the Iranians say they're going to do something, they do it. When President Trump says he's going to do something, he's done it as well. And so both sides seem to be locked in to this cycle.
11: 트럼프 대통령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공습을 멈추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고
13: We're doing extremely well. They would like to do something, but I say they're not ready yet. They need more of the same.
11: 눈에는 눈 보복 방침을 밝힌 이란 역시 지상군의 전투 준비 태세가 최고 수준이라며 민간 병력을 동원하지 않고 정규군 전력만으로도 충분히 지상전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공습으로 파괴됐던 방공 시스템도 모두 복구했다며 이란 남부 영공은 적에게 더 이상 안전지역이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최근 유무인 항공기 운용을 줄이고 쿠웨이트 등의 미군 기지에서 발사하는 사거리 2,500km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에 주로 의존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월스트리트 저널도 위성 사진 분석을 인용해 이란이 깊은 산속 미사일 기지를 비롯해 교량과 항만 등 폭격으로 손상된 인프라를 신속히 복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복구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이스라엘의 일부 당국자가 우려할 정도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의 신속한 복구가 가능한 건 미군의 작전이 미사일 기지를 완전히 파괴하기보단 접근을 막기 위해 입구를 무너뜨리는 데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이스라엘 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전 CIA 분석가는 이란이 지하에 비축한 핵심 부품을 이용해 단기간에 미사일과 드론 생산을 재개할 수 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결정적 군사력 약화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14: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15: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6: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0: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17: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0: 장례비는요?
17: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0: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17: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18: 눈은 밝게,
19: 얼굴은 아름답게,
18: 불란서안경 거만과.
19: 불란서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8: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9: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화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8: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거만과.
19: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18: 올림픽과 킹슬릭 213-487-1001, 487-1001번.
6: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모일 하이츠 냉동 창고 화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고 안에 남은 수 100만 파운드의 음식물이 썩으면서 파리떼가 급증하고 있고 감염병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원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 지난 6월 17일 화재가 났습니다. 여드레 동안 불을 껐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창고 안에 육류 해산물 냉동식품이 8,500만 파운드 있었습니다. 냉각이 멈췄습니다. 전부 썩기 시작했습니다. 6월 말부터 하수구에서 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7월 들어 파리떼 모기떼가 폭증했습니다. 주민들은 창문을 열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기침을 합니다. 제가 확인한 시 위탁조사 보고서를 보니까요. 녹색 금파리가 폭염 속에서 급속 번식 중입니다. 이 파리는 사람이나 동물의 열린 상처에 알을 낳습니다. 구더기증을 일으킵니다. 심하면 사망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6: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20: 7월 16일 집회에서 주민 바바라 마르티네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난다. 파리도 구더기도 쥐도 있다. 7월 22일 카운티 감독위원회 회의에서는 강제 대피령을 요구했습니다. 지역단체 대표 알마 마르케스는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사벨 후라도 CEO는 더 강하게 나갔습니다. 부유한 지역에서는 절대 용납 안 될 상황을 저소득층 주민들이 견디도록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피했습니다.
6: 시 당국 대응은 어떻습니까?
20: 캐런 베스 시장이 45일 내 부패식품 완전 제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리니지 측은 파리트랩 350개를 주민들에게 나눠줬고 800개를 추가로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숫자부터 보시죠. 7월 중순 기준 제거된 부패 물질이 3,195톤입니다. 전체 38,600톤 중 10%.
21: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치열했던 한 주를 뒤로 하고 마침내 나만의 속도로 숨을 고를 수 있는 주말이 시작된 금요일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휴식은 게으름도 무위도 아니다. 때로는 여름날 풀밭에 누워 물소리를 듣고 구름이 떠가는 것을 보는 것이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다. 맞는 말이죠. 이번 주말에는요, 그동안 미뤄두었던 참된 휴식과 함께 마음의 여유를 가득 채워보시는 거 어떨까요? 즐겁고 편안한 주말의 시작 응원합니다. 이 노래 신나게 들어볼게요. 보니엠입니다. 마하마마마.

0: 부님의 바하마 마마 함께 들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가만히 계신 분 안 계시죠? 저도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고개도 까딱까딱하게 되고 그런데요. 아, 음악이 주는 즐거움이 이런 거죠. 그렇죠? 신나는 음악 나오면 네, 저절로 몸이 움직여집니다. 아, 경쾌하고 행복한 주말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가장 큰 위험은 위험 없는 삶이다. 스티븐 코비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주말은요, 일상의 리셋 버튼이라고 합니다. 공감하시죠? 맞는 말인 것 같죠? 예, 기다리고 기다리던 금요일 오늘이네요. 일주일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는 훌훌 털어버리시고요.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알찬 계획이든 또 완벽한 휴식이든 여러분의 주말을 빛나게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에 인사해 주신 우리 소피아님 고맙습니다. 반가 반가요. 해피투게더 금요일이네요. 더운 한 주가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 날씨 너무 덥죠.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어젯밤에 진짜 더웠어요. 저는 웬만하면 에어컨 없이 그냥 자거든요. 근데 어제는 진짜 너무너무 무더웠습니다. 좀 시원하게 잤네요. 쉼이 있는 주말이고 싶네요. 잘 쉬는 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더운 여름에는 특히 잘 쉬어야 버틸 수 있어요. 아, 명답 적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또 들어오셔서 인사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해피투게더 1부 도움 주십니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아,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2: Air.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3: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4: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5: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와인즈 캘리포니아 파이낸스의 문선영 대표님 모시고 은퇴 자산 관리법 그리고 똑똑한 재정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문선영입니다.
0: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세요.
1: 네. 한 달에 한 번은 뵙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한 달에 한 네다섯 번 봐야 되는데.
0: 자주 오세요.
1: 네.
0: 예, 가끔씩 생각나기도 하고 또 예, 주말에 또 오후 4시에 이 방송을 통해서 또 들을 수 있잖아요.
1: 네네.
0: 예, 머니와이즈에 대해서 이 머니토크 예, 굉장히 유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라디오 서울 1650 주말에 오후 4시에 방송이 있거든요. 예, 문선영의 머니토크도 많이 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 문선영의 머니토크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어요.
1: 네, 맞습니다. 네. 유튜브 지금 한 지가 벌써 이제 4년차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 재정 쪽으로는 가장 많은 콘텐츠가 올라가 있지 않나 싶고 네. 요즘은 이제 그 5분짜리도 보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때문에 네. 이제 1분짜리 쇼츠도 막 올리고 있어요. 네. 아, 5분도 보기 힘드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0: 요즘에는 진짜 기다림이 없어요.
1: 네, 그러니까요.
0: 바로바로
1: 네. 또 이해되기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재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네. 이제 뭐 상품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러이러한 내 재정 상황이 처해 있는데 네네.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방법이 좋습니까?라는 이제 손님들의 사연을 통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대안을 제시해드리는 이제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네네. 아마 보시면 와 정말 도움 많이 된다.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꼭 들어가셔서 네. 그 유튜브나 구글에 문선영의 머니토크라고 치시면 네. 이제 거기에 그 유튜브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0: 와이즈 캘리포니아 파이낸스 문선영 대표님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타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1: 그렇지 않습니다.
0: 바쁘게 또 네. 생활하고 계시고 네네. 또 굉장히 비즈니스도 많이 확장되는 것 같아요.
1: 네네. 네. 저희 뭐 아시다시피 5월 달에는 저희가 샌디에고 오피스를 이제 오픈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일주일에 두 번씩 내려가요. 샌디에고에.
0: 대단하십니다. 샌디에고에 자주 다녀오시는군요.
1: 네네. 그런데 샌디에고 내려가 보니까 내려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어렵지 않아요. 전혀. 샌디에고 분들은 LA 한번 올라오시는 것을 네. 이제 우리 비행기 없던 시절에 제주도에서 서울 올라가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못 올라간다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제 LA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활동량이 많고 네. 또 트래픽이 좀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내려가다 보니까 제가 지금 9월 달부터 이 샌디에고로 계속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네. 제가 또 내려가면 수요일, 목요일 1박 2일로 샌디에고 오피스에서 손님들 만나고 또 우리 에이전트분들 뭐 보통 때 일하시지만 또 그때 가서 특별히 만나고 하니까 아주 할 만하고 좋습니다. 네.
0: 그러시군요. 천직이시네요.
1: 네. 손님도 많이 늘어나가지고 지난번에 참 저희가 샌디에고에서 뭘 했냐면 상속세 미나를 했었어요. 상속 세미나. 그런데 상속 세미나 때도 정말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네.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이제 관심들이 있으신데 부에나팍 오렌지 카운티나 아니면 LA까지 올라오시기 너무 힘들다 생각하셨던 분들이 네. 이제 우리 변호사님 모시고 내려갔거든요. 저희가 이제 내려와 주십시오 해가지고 네네네. 오셨는데 그날 정말 유익했었고 그리고 사실은 내일도 샌디에고에 세미나가 하나가 있어요. 그 부동산과 은퇴라는 이제 주제인데 네. 저희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요. 부동산을 해결하고 은퇴를 수립하는 100일의 약속이라고 이제 프로젝트를 이름을 붙였어요.
0: 네네네.
1: 부동산을 해결하고 은퇴를 수립하는 이라는 말은 이제 아시다시피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는 자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내가 부동산 하나만 있으면 네. 은퇴 걱정 없겠지라고 생각하셨던 게 이제 옛날의 모델들 과거의 모델이고
0: 네네네.
1: 지금은 부동산이 실제로 렌탈 인컴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만큼의 나에게 그만큼의 수익이 걷어들이니 예상하는 것만큼 하기에는 그게 사실 타당하지 않은 이유가 보험료 올라가죠. 수리비 올라가죠. 그리고 네네. 또 관리비 막 여러 가지 비용들 올라가죠. 프로퍼티 텍스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같이 부동산 인컴으로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골치 아파하시는 분들 또 큰 집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둘이 늙어가지고 나이 들어가는데 이거 큰 집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다운사이즈를 이제 하시면서
0: 네네네네.
1: 그리고 특히나 2층 집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2층에서 혹시라도 보통 메스터 베드룸이 다 2층에 있잖아요. 그리고 네네네. 이제 베드룸도 2층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한 분이 아프시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드신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을 다운사이즈 하시는데 이제 1층으로 그리고 딱 우리 둘이 정말 편히 살 수 있는 집 이렇게 되시는데 이제 그럴 때 그런 것도 도와드리고 네네네. 부동산 문제 해결해 드립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브로커, 전문 브로커가 들어와요. 아하. 그리고 저는 이제 그 60일 동안 부동산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이제 매각을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평가를 딱 해드리고 만약에 거기에서 돈이 많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저는 이제 그때 30일 동안 은퇴를 수립해 드리는 거죠. 은퇴 플랜을. 그리고 나머지 10일 동안은 상속과 관련된 내용들이 필요하면 그 부분까지 네네네. 도와드리는 100일의 약속이라는 예, 그런데
0: 멋지네요.
1: 내일 샌디에고에서 11시에 또 저희가 세미나가 있습니다.
0: 야, 그러면 내일 또 샌디에고 가셔야겠네요. 네. 진짜 바쁘십니다. 자, 부동산을 해결하는 그러니까 부동산을 해결하고 자, 은퇴 플랜을 계획한다라는 이 100일의 약속.
1: 네.
0: 예,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서 이제 그 샌디에고에서 지금 세미나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네네. 내일이라는 거 바로 내일
1: 토요일.
0: 아 네. 그러면 줌으로도 예, 참여가 가능합니까?
1: 이게 줌으로 하기에는 왜냐하면 예. 이제 이게 워낙에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니어 분들이시고
0: 네.
1: 그리고 또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네네네. 이야기가 되고 어제 저희가 세리토스에서 이 세미나를 했었어요. 근데 정말 그러셨군요. 뜨겁게. 세미나가 원래 1시간 반을 예상을 하는데 이제 두 분 저랑 우리 부동산 브로커랑 하기 때문에 1시간은 반을 예상하는데 어제 한 2시간 2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질문이 거의 1시간이 질문이었었어요.
0: 그 정도로 관심이 네, 많군요.
1: 그리고 어제 저녁에 7시에 했는데 끝나고 네네. 나오니까 이제 9시 반 정도 됐는데 9시 반에도 주차장에서 손님들이 안 가시는 거예요.
0: 어허.
1: 삼삼오 모여셔가지고 이야기하고 제가 나가니까 또 질문하시고 그래서
0: 네.
1: 정말 뜨겁게 진행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게 대면으로 했을 때 가능하죠. 그래서
0: 그렇군요.
1: 내일은 아쉽게도 줌으로는 안 하고
0: 네.
1: 샌디에고 오피스에서 하시니까 하니까 샌디에고에 계시는 분들은 주변에 계신 분들은 내려오시면 아마 정말 좋은 시간
0: 네. 알찬 시간이 될 것 같아요.
1: 네. 그럴 것 같습니다.
0: 궁금증을 다 풀어드리는 그런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1: 네.
0: 자, 부동산과 은퇴라는 이 네. 세미나가 샌디에고에서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혹시라도 샌디에고 근처에 사시는 네. 분들
1: 뭐 테메큘라라든지
0: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그럼요. 네. 테메큘라 지역이라든지

0: 네, 맞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청소년 재정 사관학교도 할 때가
0: 아,
1: 됐네요.
0: 드디어 돌아왔네요. 그렇죠?
1: 그러게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꼭 하시잖아요.
0: 맞아요. 지금 1년에 두 번 하라는 거를 한 번밖에 못 하고 있어요. 겨울방학에도 네. 하달라고 그러시던데. 예. 그리고 이제 올해는 좀 어떻게 좀 스킵하고 지나갈 수 있을까 그랬는데 결국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게 되는데요. 8월 4일 이 화요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다음 주죠. 8월 4일 화요일에 LA에서 그리고 8월 5일 금요일에는 아 죄송합니다. 목요일. 네, 목요일에는
1: 아, 수요일인데? 수요일에.
0: 목요일.
1: 그래요? 네네. 그럼 8월 4일이 화요일이에요?
0: 화요일이에요. 네.
1: 아, 그럼 8월 5일은
0: 8월 4일
1: 수요일이 되는데
0: 아, 아니죠. 4일 5일이 아니 죄송합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예. 8월 4일이 화요일이고요. 8월 6일이게 됐네.
1: 아,
0: 그러면요.
1: 그죠?
0: 8월 6일
1: 금요일.
0: 아, 그럼 예. 8월 죄송합니다. 8월 7일인가요?
1: 아, 그러니까 화요일하고
0: 날짜가, 네.
1: 아,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이 있습니다. 그죠?
0: 네, 화요일하고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네네네. 8월 4일 그리고 8월 6일.
1: 8월 6일 목요일.
0: 네, 맞습니다. 네. 청소년 재정 사관학교가 8월 4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네. 오후 4시까지 네. 그리고 LA에서 8월 6일은 얼바인에서 똑같은 시간 10시에서 4시까지.
1: 아하.
0: 그래서 얼바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오렌지 카운티나 이제 이런 분들은 그쪽으로 네네네. 오시고 여기 LA 계신 분들은 8월 4일 날 오시면 되고요. 또 만약에 8월 4일 한 분은 지금 등록을 하셨는데
1: 네.
0: 한국 갔다가 이거 연락을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한국 갔다가 오시면
1: 네.
0: 8월 4일 저녁 때 도착을 하신대요.
1: 와.
0: 그래서 참석을 못 하신다고 이제 거기 계시는 분이 LA 근처에 사시는 분인데 8월 6일 얼바인으로 오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오실 수 있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1: 네네.
0: 저희가 이번에도 또 진행을 합니다.
1: 미리미리 예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0: 네.
1: 네, 전화번호 626-827-9599번입니다. 청소년 재정 사관학교 우리 아이들에게 이 재정의 그런 플랜이라던가 이런 돈에 대해서 돈의 흐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알찬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교육을 하는 거죠. 그죠?
0: 네, 네, 맞습니다.
1: 8월 4일 화요일과 8월 6일 목요일 날 있습니다. 이 화요일은 LA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있고요. 그리고 8월 6일 목요일은 얼바인 쪽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있습니다. 미리미리 예약을 서두르시길 바라겠습니다. 626-827-9599번으로 예, 텍스트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작년에도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었잖아요.
0: 작년에 특히 저희가 그
1: 예.
0: 프로그램도 정말 중요했고 그리고 참가 학생들도 엄청 많았었죠. 작년에 브레아 지역하고 LA
1: 네.
0: 지역에서 했었는데
1: 네네네.
0: 저희가 두 명을 선발해서 1,000불씩 장학금을 줬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장학금 받은 학생들 이제 저희가 어떻게 장학금 선발을 하냐면
1: 네.
0: 아이들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00불이 생긴다면 무슨 일을 하겠느냐가 인터뷰 내용 중에 하나 제목이에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1: 네네네.
0: 근데 이제 뭐 게임기를 사겠습니다. 이제 이러면 죄송한데 장학금 안 나갑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에이,
1: 말을 그런, 잘해야 되네요. 에이,
0: 그런 것보다도
1: 예.
0: 정말 이제 그날 저희가 교육을 해드린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복리이자를 활용해야 되고
1: 네.
0: 그리고 또 돈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이제 이런 것들 하면서 저축 프로그램에다가 본인이 나는 저축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낫겠죠. 점수를
1: 그렇죠.
0: 좀 받겠죠.
1: 그렇죠.
0: 저 게임기 살 겁니다 라는 것보다는
1: 예, 예.
0: 그래서 아이들에게 보통 이제 참가하는 아이들이 5개 정도 질문을 해서 간단하게 에세이를 좀 쓰도록 하는데 뭐 긴 거 아니에요. 간단한 답변인데
1: 네.
0: 거기에서 두 명을 선발해서 1,000불 1,000불 그렇게 장학금을 좀 드립니다. 근데
1: 오.
0: 작년에 굉장히 대단했었죠.
1: 아하.
0: 경쟁도 치열했었고
1: 그러니까요.
0: 예. 부모님들이 사전에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오셔가지고
1: 예.
0: 아이들이 학생들이 참가하는 학생들이 답변 준비도 좀 잘 하시고 그랬더라고요. 그래도 저희가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돈나무 심어주는데 일조를 하겠다라는
1: 네.
0: 의미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죠.
1: 네, 돈나무 심어준다라는 말이 조금
0: 네.
1: 와닿네요.
0: 네. 네, 돈나무 처음에 이제 묘목 하나 심어 놓으면 아시다시피 청소년들이니까
1: 네.
0: 평생 이제 저희 나이 때가 됐을 때는 이제 100만 불 이상의 돈나무가 이제 아주
1: 네.
0: 왕성하게 정말 풍요롭게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관리하는 습관들
1: 네.
0: 또 계속 저축하는 습관들을 또 가르쳐 주는 거니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내용들이 재밌어요.
1: 네, 그럴
0: 저희가
1: 것 같아요.
0: 예, 아이들이 그 가르치지 않는데도 배우는 게 하나 있어요.

0: 어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배우는 거. 아이들이 돈 쓰는 거.
1: 아, 그것도 진짜 네, 중요하잖아요.
0: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돈 잘 예. 쓰거든요.
1: 너무 잘 쓰죠. 예.
0: 심지어 요즘 이제 크레딧 카드, 그러니까 엄마가 돈이 없다 그러면 이제 물론 청소년들은 그 정도 단계는 지났지만 이제 어린 아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왜 돈이 없어? 크레딧 카드 쓰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또 그런 아이들이 집에서 제대로 된 재정 교육을 받지 못하고 만약에 정말 졸업해서 대학교를 가게 된다면 처음에 딱 맞닥뜨리는 게 크레딧 카드예요.
1: 예, 대학 카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0: 그럼요. 대학교 들어가면 예. 그냥 학교 캠퍼스에서 뭐 예를 들어서 뱅크가 나와 가지고 네. 천막 만들어 놓고 부스 차려 놓고 아이들한테 이제 크레딧 카드를 이제 크레딧 체크업 없이 네, 당연하게 만들어 주죠.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돈을 쓰는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배우지 못하고
1: 맞습니다.
0: 진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크레딧 카드가 복리 이자로 내가 내야 되는 이자가 얼마나 무서운 이자인지 그런 것도 가르쳐 드리고 네, 넘버로 비교해 드릴 거예요. 그 돈을 저축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1: 와.
0: 그 돈을 크레딧 카드 빚을 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1: 그
0: 식으로
1: 양쪽으로 양면성
0: 네 맞습니다. 네,
1: 교육을 해주시는
0: 네, 뭐 아이들이 이제 좀 눈빛 달라지게 되죠.
1: 그렇죠.
0: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저희가 미국에 와가지고 다 이민자잖아요. 저희는
1: 그렇죠.
0: 이민자 부모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생활을 하시면서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고 경제 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이제 그런 고충들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이제 은연중에 다 느끼게 돼요.
1: 네 맞습니다. 크레딧 네. 카드에 대해서 네. 모르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0: 그렇죠. 사실은 어른들도
1: 쓰면 되는 줄 알고
0: 어른들도 모릅니다.
1: 그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가 진짜 무섭잖아요.
0: 네. 요즘 뭐 27%까지도 가고 네. 있는데 복리 이자거든요. 그게
1: 아, 진짜 그거 안 됩니다. 네.
0: 그래서 이제 그런 예, 예. 것들 하고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1: 네.
0: 이제 복리 방금 말씀드린 이제 유태인들이 보통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1: 네.
0: 복리의 힘을 가르쳐요.
1: 아하.
0: 정말 시간이 돈인데 시간을 통해서 그 돈이 어떻게 크게 발전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게 되고
1: 네.
0: 이자를 받게 되면 몇 퍼센트 이자를 받아야 되는지 그냥 학생들 입장에서 그냥 나는 뭐 은행에다가 차곡차곡 돈 쌓아놓으면 되지라는 이제 개념이 실제로 은행의 기능과 그다음에 이 실제로 복리 이자를 받아야 되는 곳들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도 가르쳐 드리고요.
1: 네네네.
0: 그리고 또 투자 요즘 학생들 관심 많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관심 많습니다.
0: 네.
1: 주식 투자에 관심
0: 맞아요. 근데 이제 네. 자녀분들이 주식 투자 한다고 하면 당연히 부모님 입장에서 이제 마음이 반반인 것 같아요. 어우
1: 네.
0: 기특하다. 나도 못하는데 우리 자녀가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아 제가 제대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걱정도 되기도
1: 그렇죠.
0: 하고
1: 위험 부담이 크니까요.
0: 네. 그리고 그게 습관이거든요.
1: 네.
0: 돈을 바라보는 습관이 투자를 통해서 내가 그냥 자라나는 것이 나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1: 네.
0: 시장 상황의 마켓에 따라서 증가하는 것을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이런 의문들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1: 네.
0: 그것도 저희들이 가르쳐 드리고
1: 아 진짜 필요한 그런
0: 네.
1: 교육이 되겠습니다.
0: 네.
1: 자 청소년 재정 사관학교 8월 4일입니다. LA에서는 8월 4일 그리고 얼바인 쪽에서는 8월 6일 목요일 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지시고요. 참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참여시키시면 너무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돈 쓰는 습관, 돈 쓰는 습관도 가르쳐 주지만 이 돈나무를 심어서 어떻게 재정을 예, 좀 이렇게 늘릴 수 있는지 예, 저축 습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가요? 요즘에 뭐
0: 네.
1: 대표님 굉장히 바쁘신데 어떤 질문들이 가장 많습니까?
0: 요즘은 아무래도
1: 네.
0: 무엇보다도 뭐니 뭐니 해도
1: 뭐니.
0: 정말 은퇴.
1: 네.
0: 은퇴가 과연 보장이 되느냐. 그리고
1: 네.
0: 이제 젊은 시절에 열심히 사셨던 분들도 딱 50 한 이제 후반이 되면 그때부터는 아 잠깐만 내가 은퇴 준비를 지금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1: 네.
0: 약간 이런 경각심을 이제 가지시게 되거든요. 제가 어제 샌디에고에서 만났던 손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생에서 가장 은퇴하시고 정말 아주 편안하게 사시는
1: 네네네.
0: 분이세요. 선영 씨가 생각할 때 나의 인생의 황금기가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1: 오.
0: 그래서 혹시 20살 때였을까 뭐 30대였을까 라고 저는
1: 네.
0: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70대였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 70대?
0: 네.
1: 이유가 뭘까요?
0: 70대 어느 정도 은퇴 플랜을 잘 해놓으니까 돈은 네. 있죠. 아. 시간도 있죠. 예. 건강하시죠. 친구들과 즐길 수 있는 시간인데 걱정은 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녀들 이제 나의 모든 책임을 다 이제 내려놓고 네.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게 바로 사실은 정답이 돼야 되거든요. 젊은 시절에 열심히 일하셨지만 나이가 드시고 나면 정말 은퇴를 즐길 수 있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으셔야 되는데 이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어제 올라와서 세리토스 세미나 할 때도 이제 이런 얘기를 오프닝을 했거든요. 네. 결국에는 은퇴가 가장 큰 화두이고 그건 작건 간에 네. 지금 가지고 계신 돈을 어떻게 은퇴 플랜으로 하실 것인가 이런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분들의 고민들 그리고 또 은퇴하면 롱텀 케어를 빠뜨려 놓을 수가 없어요.
1: 네, 그렇군요.
0: 네, 롱텀 케어가 가장 큰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질문들이 많이 있고 아하, 그렇죠. 네.
1: 그렇군요. 그럼 은퇴연금 이 상품으로는 어떤 상품을 주로 추천해 주세요?
0: 요즘은 어쩔 수 없이 네. 어뉴이티가 대세이고요. 아하. 그리고 또 생명보험을 통한 거라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하는 401k들 그리고 또 IRA라는 이제 그런 것들도 네. 이제 개인 은퇴 구자인데 다양한데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요즘 제가 좀 느끼는 게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워낙에 아시다시피 어떤 유튜브라든지 네. 아니면 그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AI를 통해 챗 GPT라는 그런 AI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구글 검색을 해서 보실 그렇죠, 수가 그렇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식이 좀 많이 쌓여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 봄을 하나씩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데 진주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잘 깨지 않으면 목걸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목에다 걸어야 되는데 정보 하나하나 지식 하나하나만 가지고는 절대로 목걸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총괄적으로 꿰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그렇네요. 여러 가지 구슬들은 많이 있어요. 보소감에. 어허. 근데 차고 나갈 목걸이가 없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1: 그쵸. 전문가와의 상담이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0: 그래서 꼭 상담 무료니까 네. 상담 받아보시고 상담 받는다고 해서 뭐 플랜 계약 안 하면 못 나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꼭 상담 받아보시기를 예. 이제 권해드립니다.
1: 아, 알겠습니다. 자,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626-827-9599 626-827-9599번 문선영 대표님 개인 셀폰 번호입니다. 여기에 이제 텍스트 문자로 남겨주시면 리턴콜 해드립니다. 자, 내일 은퇴 세미나가 샌디에고에서 있습니다. 샌디에고에서 이 은퇴 세미나가 있는데요. 가까이 사시는 분들 참여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 재정사관학교 8월 4일 LA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있고요. 그리고 8월 6일 목요일은 얼바인 쪽에서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쪽에 사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가셔서 이 청소년 재정사관학교 우리 아이들 재정교육을 시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0: 재정사관학교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돈 공부시켜야 될까라고 하는데 요즘은 더 많이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셔가지고 네. 이 돈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신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네네. 부모님들이 내가 가르쳐야지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좀 쉽지가 않아요. 운전을 왜 우리가 부모님들이 운전 잘 안 가르치는 이유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그리고 저도 사실은 우리 아이가 이제 운전을 하는 나이가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운전을 하고 나니까 제가 운전을 하는 차를 타면은 아이가 엄마 이렇게 운전하면 안 되라고 저를 우리 가르쳐주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죠. 아이는 어떻게 배웠냐면 예. 아이는 운전 선생님에게 정확하게 제대로 배웠고 네. 저는 이미 운전의 경력이 25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습관대로 운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아 부모가 가르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제대로 된 네. 재정 선생님이 가르칠 수 있도록 네. 우리 부모님들 맡기고 학생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시고요. 등록만 하시면 아이들에게 저희가 점심 드리죠. 네. 그리고 티셔츠도 나눠주고요. 가방도 드리고 여러 가지 네. 뭐 저희들 수비니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뿐만 아니라 4시간 동안 정말 알차게 가르치고 아이들 재밌게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아마 끝나고 나면 집에 이제 픽업하시려고 딱 픽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의 눈빛이 달려져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꼭 재정사관학교 청소년 재정사관학교 등록하시기 바라고요. 네, 전화번호는 네, 네. 다시 한번 626-827-9599번 626-827-9599번이고요. 전화번호 만약에 못 적으셨다면 그 인터넷에 네. 문선영의 머니토크를 검색하시면 전화번호 쉽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아, 참 오늘 알찬 정보 감사드려요. 자, 우리 꿈나무들에게 돈나무를 심어주는 청소년 재정 사관학교에 등록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눈은 밝게,
3: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검안과. 불란서안경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2: 앞으로도 불란서안경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검안과.
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2: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6: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5: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6: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7: 안경 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8: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9: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8: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9: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8: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9: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0: 1250만불, 1250만불.
1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1: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0: 주 7일 24시간
11: 323-782-8600, 323-782-8600.
1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13: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12: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 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13: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12: 올 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13: 김수전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김수전기.
14: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5: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5: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6: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7: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6: 네.
17: 수영도?
16: 그럼요.
17: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6: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7: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8: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 해피투게더 2.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과에서 일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고선미의 피투게더 단톡방에 인사해 주신 캔디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불타는 금요일이네요. 니콜 초이님, 예, 불금에 만난거 먹으면서 즐겁게 지내세요 라고 또 인사해 주셨어요. 자, 유튜브 댓글창에도 로라 제이님께서 인사해 주셨고요. 그리고 꼼지아빠님 오랜만이시네요. 네.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방송은 재방송으로 종종 듣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꼼지 아빠님. 아, 예, 불금 날씨가 뜨거우니까 건강 조심하세요 하시면서 인사 남겨주셨어요. 로라제이님 지금 이 시간에 일하시는 시간인데 일부러 또 들어오셔서 이렇게 인사 남겨주셨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어우, 더우니까요. 상큼하게 이 노래 어떨까요? 풀스가드님입니다. 레몬트리.

네, 포레스트 가든의 레몬트리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연예계 소식을 보니까요, 여러분들 들으셨을까요? 이 탕웨이하고 김도영 감독이 뭐 결혼했다는 걸 뭐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요, 결혼 12년 만에 둘째 등남을 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와, 이 둘째 아들을 또 낳아서. 와, 둘째 아들 출산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반갑더라고요. 탕웨이 배우가 지금 나이가 47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을 출산했다고 해서요. 아, 정말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태형 감독과 결혼 12년 만에 전해진 경사입니다. 네 식구가 된 가족에게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 팬들도 축하의 메시지가 막 쏟아지고 있다는군요. 네, 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헤어질 결심이라는 노래에서 송창식과 정훈이 씨가 이 노래를 불렀죠.

정훈이 송창식의 헤어질 결심. 참, 이 안개라는 노래잖아요. 여기 OST로 탁 깔리면서 이 노래가 나왔을 때, 참 먹먹하더라고요. 예, 가끔씩 이렇게 생각이 나는 노래이기도 해요. 워낙에 전설인 가수님들이시잖아요. 정훈이, 송창식.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자, 탕웨이 김태형 감독 둘째 아들 출산하셨다는 그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켈리님 어서 오세요. 선미님 제 댓글도 잘 들어가고 있는지요? 물어봐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정훈이 선배님 노래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반갑고 제가 초등학교에 때 그때 만나 뵀을 때 저를 너무나도 예뻐해 주셨어요. 어머 개인적으로 잘 아시나 봐요. 네, 가을에 한국 가면 꼭 한번 찾아뵈야겠어요라고 댓글 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자, 라디오 서울 1650.com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신 분들 계실까요? 많으시죠? 예, 들어가시면 라디오 코너가 있어요. 예, 그 전에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가 업그레이드가 돼서 굉장히 새롭게 새단장했다는 소식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디컬 소식도 있고요. 주가, 복권, 뭐 가스 스테이션, 가스가 어느 정도인가 여기 가스가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LAX 항공 소식도 예,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클릭하시면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뉴스 탑텐도 하나하나 클릭하셔서 들어보시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뉴스가 업데이트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 궁금한 소식들 다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라디오 코너 보시면요. 오수연의 새벽 뉴스에서부터 모닝 뉴스, 유지승의 모닝 뉴스, 그리고 송봉의 스토리 뉴스, 굿모닝 차차차, 그리고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썸네일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눌러주시면 뭐가 나옵니까? 예. 다 아시죠? 뭐가 나올까요? 고선미 해피투게더 카카오톡 채팅방 위에 딱떠 있잖아요. 그것만 클릭하셔서 참여하기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저절로 예, 해투 채팅방에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세요. 어제 제가 말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요. 제가 어제 스포티파이용 그 브렉타임 그 내용으로 어스티님이 올려주신 글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요. 이분께 좀 식사권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어스티님, 감사해요. 2부 시간에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2부 시간에는 저희 라디오 서울에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이 스포티파이용 이 뭔가 10분짜리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제작국에서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2부 시간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어? 2부 시그널 뮤직이 아닌데? 하고서 놀라시면 아니 되옵니다. 자, 1부 끝곡으로 이 노래 골라봤습니다. Fire Ink입니다. Nowhere Fast. 자,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1부 살짝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서 기다릴게요.

0: 렌트비 받아 은퇴하는데 보험료에 택스에 내는 돈은 더 늘어나고 돌아가는 돈은 빡빡하고 어느덧 스트레스에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부동산. 부동산을 해결하고 은퇴를 수립하는 100일의 약속.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7월 20일 월요일 LA, 23일 목요일 세리토스, 그리고 25일 토요일 샌디에고에서 문선영의 머니토크가 100일의 약속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이제 부동산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도록 문선영의 머니토크에게 맡기십시오. 626-827-9599 626-827-9599.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 타이어.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2: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2: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3: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4: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4: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5: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6: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5: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7: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0: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제가 골라본 이야기, 감동적인 성장 소설입니다.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 영화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책을 읽으신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브라질 작가죠. 조제 마우로지 바스콘셀레스라는 작가인데요. 1984년 7월 24일 세상을 떠났네요. 어린 시절의 상처와 희망을 다룬 그의 작품은 전 세계 수많은 독자들에게 이 유년기의 감성을 선사했습니다. 1920년 2월 26일 태어나서 1984년 7월 24일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이 자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1968년에 발표된 작품이에요. 단 12일 만에 집필을 마친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가슴 속에 오랜 시간 품고 있던 이야기였기에 폭풍처럼 써내려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뭐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은요. 주인공 제제와 비밀 친구인 이 라임 오렌지 나무 민기뉴, 그리고 아버지 같은 존재였던 포르투카 이 아저씨와의 사랑과 이별 이야기는 전 세계 수천만 독자들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의 대성공 이후 제제의 청소년기를 다룬 햇빛 사냥, 그리고 청년기를 그린 광란자로 이어지는 연작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사랑을 알게 된 아이는 너무 일찍 철이 든다라는 이 명대사. 나의 오렌지 나무, 그러니까 라임 오렌지 나무 중에서의 대표적인 그런 명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소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는 브라질 현지에서 여러 차례 뭐 영화, 드라마로 제작됐고요. 그중 가장 잘 알려진 대표작이 바로 2012년이죠. 2012년에 제작된 동명 영화입니다. 뭐 한국에서도 2014년에 개봉된 바 있어요. 자, 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이 영화를 좀 살짝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마르코스 번스타인 감독 영화예요. 이 영화는 성인이 된 원작 작가가 완성된 책을 손에 들고 어릴 적의 그런 추억을 회상하면서 시작합니다. 제제의 나이가 원작 5살보다 원작에는 5살로 나오는데 이 영화에서는 좀 많아요. 나이가 8살 아이로 나옵니다. 그 브라질의 시골 마을과 자연 풍경 그리고 제제만의 환상 세계, 그 환상 세계라고 하면 말하는 라임 오렌지 나무 민기뉴와의 대화를 뜻합니다. 굉장히 따뜻하고 아름다운 영상미로 담아냈다는 평이에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에서 이 제제의 성장과 아픔을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명대사들, 원작 소설과 영화 전반을 관통하는 대표적인 구절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 제제는 참 불우한 환경이었어요. 매질을 당할 때마다 자신이 악마처럼 태어났다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괴로워하죠.
11: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나 봐. 찰리 브라운처럼 말이야.
10: 예, 제제가 이런 학대를 받을 때마다 이런 대사를 해요.
11: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나 봐. 찰리 브라운처럼 말이야.
10: 예, 굉장히 슬퍼하면서 한 대사예요. 넌 마음속에 새 한 마리를 품고 있단다. 제제, 그 새가 날아가지 않게 잘 지켜야 하는 거야. 예, 에드먼드 삼촌의 대사도 참 가슴을 뭉클하게 하죠.
11: 넌 가시도 없고 참 예쁜 라임 오렌지 나무야. 내 말 들리니? 나의 말 소리가 들려?
10: 네, 제제가 너무나도 힘들고 아플 때마다 예, 라임 오렌지 나무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라임 오렌지 나무 민기뉴는 이렇게 말합니다.
11: 물론이지. 눈을 감고 내 가지에 올라타 봐. 넌 날 타고 세상 어디든 갈 수 있단다.
10: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상처받은 제제는 자신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아껴주는 포르투가 아저씨를 통해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11: 아저씨, 전 아저씨를 죽일 거예요.
12: 뭐라고? 나를 죽이겠다고?
11: 네, 마음속으로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걸 그만두면 그 사람은 내 마음속에서 조금씩 죽어가거든요.
10: 제제와 이 포르투가의 대화 내용입니다.
12: 인생이란 말이야 생각처럼 그리 쉬운 게 아니란다. 제제, 널 부모님에게서 빼앗아 올 순 없어. 하지만 이것만은 약속하마. 앞으로는 말이지 너를 내 진짜 친아들처럼 대해주마. 응? 힘을 내, 제제.
10: 포르투가 아저씨가 이렇게 사랑이 듬뿍 담긴 말을 제제에게 해줘요.
11: 아저씨가 없는 제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저씨가 제 아빠가 되어주시면 안 돼요?
10: 네, 너무나도 힘을 얻게 되는 포르투가 아저씨, 항상 제제를 위로하고 따뜻한 말로 이렇게 해주는 이 포르투가 아저씨에게 제 아빠가 되어주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참 주는 메시지가 큰 것 같아요. 이 포르투가 아저씨의 이런 갑작스런 사고와 라임 오렌지 나무가 베어질 것이라는 소식 앞에 또 제제는 깊은 절망을 느낍니다. 자, 아버지가 새 집과 라임 오렌지 나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제는 이렇게 대답해요.
11: 아빠, 상관없어요. 소용없어요. 제 라임 오렌지 나무는 이미 벌써 베어졌는걸요.
10: 사랑을 알게 된 아이는 너무 일찍 철이 든다. 예, 제제의 회상 속에서 나레이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랑을 알게 된 아이는 너무 일찍 철이 든다. 참 공감하는 말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뽀르투가 아저씨, 저는 너무 일찍 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 아이들은 철이 들어야만 하나요? 당신이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을 때 전 비로소 삶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아저씨, 안녕히 가세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소설과 영화의 맨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이 독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가장 유명한 마지막 대목이었어요. 성인이 된 제제, 그러니까 원작자 조지 마우르지 바스콘살루스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사랑하는 뽀르투가 아저씨, 저는 너무 일찍 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 아이들은 철이 들어야만 할까요? 당신이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을 때 전 비로소 삶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 참 가슴이 울림을 주는 그런 말이에요. 아, 2012년작 외에도 이 브라질에서는 1970년에 첫 장편 영화로 만들어졌고요. TV 드라마로도 총 3차례 리메이크될 만큼 남미에서는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그런 작품입니다. 현재 주요 OTT 플랫폼 뭐 넷플릭스, 또 웨이브, 또 티빙 등에서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영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의 뭐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도 굉장히 감성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요. 또 아련하면서도 이 영화의 테마곡으로도 굉장히 잘 어울리게 너무너무 예, 이 감성을 촉촉히 적셔주는 그런 음악들이 많이 나와요. 한 번쯤 검색하셔서 아, 들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영화 이 음악은 브라질 출신의 음악 감독이에요. 알렉산드 게라가 맡았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음악보다는요, 그런 단조롭게 이 피아노 곡, 그리고 바이올린, 체첼로, 어쿠스틱 기타 위주의 담백하면서도 따뜻한 클래식 선율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한번 좀 검색하셔서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어린 제제의 순수한 환상, 가정학대의 아픔, 그리고 뽀르투가 아저씨와 나누는 따뜻한 우정을 조용하면서도 깊은 울림으로 그런 받쳐주는 그런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의 OST 굉장히 좋습니다. 예, 제제의 테마도 좋고요. 뽀르투가 아저씨라는 그 대목에서도 잔잔하게 음악이 흐르는데 그것도 참 멋집니다. 그러니까 뽀르투가와 제제가 함께 차를 타고 달릴 때나 추억을 쌓을 때 흐르는 곡인데요. 이 따뜻하고 포근한 안정감을 주는 음악이라고나 할까요? 예, 참 좋은 곡들 많습니다. 그리고 안녕 민기뉴라는 그런 음악도 아주 좋아요. 영화의 공식 사운드 트랙 앨범은 스포티파이, 또 애플 뮤직, 유튜브 뮤직 등 주요 음원 플랫폼에서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세요. 전하는 말씀 듣고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3: 1800년을 건너온 영웅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라디오에서 살아납니다. 라디오 서울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대본부터 목소리, 음악, 효과음까지 한 편의 영화처럼 빚어낸 본격 오디오 드라마 삼국지 열전. 책으로 읽던 삼국지가 아닙니다. 귀로 듣는 삼국지 눈앞에 펼쳐지는 삼국지입니다. 투왕전설 사왕귀환에 이어 라디오 서울이 자신있게 내놓는 세 번째 대작. 오는 일요일 낮 1시 1시간 특집으로 첫 방송 라디오 서울에서 만나십시오.
1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15: Air.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16: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17: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8: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9: 눈은 밝게,
20: 얼굴은 아름답게,
19: 불란서안경 거만과.
20: 불란서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9: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20: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9: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거만과.
20: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19: 올림픽과 캥슬리 213-487-1001-487-1001번.
2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2: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23: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22: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23: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바일리.
24: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25: 1250만불, 1250만불.
26: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5: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6: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5: 주 7일 24시간
26: 33782-8600, 33782-8600.
25: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커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공항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0: 국악 속의 인문학. 자, 우리 소리 연구가십니다. 김원일 대표님 자리하셨어요.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셨어요.
0: 반갑습니다. 네.

0: 어떻게 지내셨나요? 날씨가 굉장히 날도 더운데요.
1: 그렇죠. 엄청 더워요.
0: 진짜 덥죠. 네. 숨이 턱턱 막히고.
1: 그래도 이 로스앤젤레스는
0: 뜨거워요. 뜨거워.
1: 훨씬 나은 거예요. 저 밸리를 생각해 보세요.
0: 진짜.
1: 죄송해요. 그분들한테는 정말.
0: 맞습니다. 막 100도.
1: 예.
0: 예, 오늘 날씨 진짜 장난 아닙니다. 다음 네. 주까지 덥대요.
1: 그러니까요.
0: 자, 오랜만에 나와 주셨잖아요.
1: 네, 그러셨습니다.
0: 아, 이제 우리 선생님 공연이 네.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 토요일이죠.
1: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0: 네. 그 흥내 소리 김원일 선생님 미산지 수군가 완창
1: 네,
0: 공연인데 자, 어디에서 있느냐 동양성교교회에서 네. 있습니다. 8월 첫째 날 토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네. 뭐 누구나 다 초대하시는 거죠?
1: 그럼요. 전석 네. 초대입니다. 많이 그쵸? 오실수록 좋죠.
0: 저도 갈 겁니다.
1: 아, 예. 꼭 오세요.
0: 그럼요. 가봐야죠.
1: 네.
0: 네. 뭐 주관이 국악세계화협회 판소리학교 우리소리 여기서 주관하고 네.
1: 그리고 협조는 많은 분들이 해주시고 계세요. 지금.
0: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1: 네. 예.
0: 목소리 관리 어떻게 하세요? 3시간 완창이면 이게 도대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1: 그 연습을 하루에 한 네. 6시간, 7시간 해요.
0: 세상에.
1: 그러니까 목이 성할 날이 없어요.
0: 아니 근데 우리의 소리를 하기 위해서는 좀 약간 네. 골골골골한 소리가 나와야 되니까.
1: 그래서 너무 하면 안 되는데.
0: 그렇습니까?
1: 예.
0: 아, 좀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와 대단하신 것 같아요.
1: 아이 고맙습니다.
0: 아니 저희는 이 마이크 앞에서 이렇게 네. 조곤조곤조곤하게 얘기를 해도 이 마이크로폰을 통해서 이 목소리가 네. 흡수하니까
1: 네.
0: 이게 발생이 되는 거니까
1: 네.
0: 조그맣게 얘기를 해도 다 되거든요.
1: 그렇죠.
0: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1: 예.
0: 근데 이 우리 소리 완창은 막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잖아요.
1: 전 좀 억울해요.

0: 교회가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1: 네. 그런데 그 뒤에 네. 무대 뒤에 큰 화면을 거기서 설치를 했어요.
0: 네네네.
1: 그 화면이 참 정말 뛰어나더라고요.
0: 아하.
1: 거기 그 이 만드시는 분들 그 장면을 만드시는 분들도 잘하시고.
0: 네네네.
1: 그래서 거기에 자막을 제가 영어하고 한글을 다 띄우는데 원래 이제 음악을 들으면 잘 못 알아듣거든요.
0: 맞아요.
1: 근데 판소리는 잘 알아듣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한자 말이 많아가지고
0: 네.
1: 알아듣기 좀 어려운데
0: 어려워요 많이.
1: 그 자막을 보시면 이제 훨씬 나실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저 오늘 주제가 뭐죠? 까먹을 뻔했어요.
1: 오늘은 사실은 예. 시나위하고 재즈하고를 재즈. 연결하려고 그러는데
0: 아, 그 조합이
1: 네.
0: 이게 조합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1: 그 지난주에 제가 그 저기 검은고 팩토리 음악을 예. 하나 이제 갖고 왔잖아요.
0: 네네네.
1: 그것처럼 또 그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그룹을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이
0: 네.
1: 잠비나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이 블랙스트링이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좀 더 재즈하고 비슷한 그 저기 뭐 느낌으로 하시는 데가 이
0: 네.
1: 바로 블랙스트링이라고 하는데요.
0: 아, 블랙스트링.
1: 예. Yep. 블랙스트링은 까만 줄.
0: 네.
1: 까만 줄 원래 검은고의 옛날 이름이 검은고를 칠 때 검은 학이 날라와서 춤을 췄다 그래가지고 현학금이라 그래요.
0: 아 그렇군요.
1: 예,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네 그룹을 블랙스트링이라고 하셨어요.
0: 아 멋지네요.
1: 거기 검은 고가 들어가죠.
0: 아 저는 블랙스트링이라고 해서
1: 네.
0: 이게 외국 곡인가? 외국에서 만든 곡인가? 예, 그런 말씀 하셔서 블랙스트링
1: 네.
0: 음악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1: 네.
0: 하셔서 제가 준비를 하면서 들어봤어요.
1: 네.
0: 너무 좋더라고요.
1: 그렇죠.
0: 예.
1: 그런데 그거를 들으면 딱 재즈가 생각이 나요.
0: 예, 예, 예.
1: 그래서 오늘은 재즈하고 우리나라 시나위하고 한번 연결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둘 다 자유로움이거든요.
0: 네.
1: 그 어디에 형식에 그 얽매이지 않고
0: 그러니까,
1: 악보에 얽매이지 않고.
0: 아하.
1: 예.
0: 그러니까 악보도 없고 정해진 대본도 없이
1: 그렇죠.
0: 그냥 자유롭게
1: 원래는 그렇죠.
0: 표현한 음악이라는
1: 예.
0: 거죠.
1: 예.
0: 와, 어떤 소리일까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조금 들어볼까요?
1: 네, 예. 그러시죠.
0: 알겠습니다.

0: 근데 이게 우리 고유의 선율은 아닌데 네. 그 대금으로 이렇게 띄워주니까 아주 참 이게
1: 멋있네요.
0: 몽환적인 분위기예요.
1: 네, 몽환적인 분위기에 뭐 색다른 그런 느낌이에요. 퓨전 네. 국악인데
0: 예, 맞습니다.
1: 이게 블랙 스트링이 그룹이죠.
0: 네, 그룹
1: 이 그룹이 네. 이 밴드가 다 젊은이들로 구성되어 있네요.
0: 요새 새로운 그룹들은 다 젊어요.
1: 야,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이 네. 어떻게 우리 소리와 우리 국악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서 이런 음악을 할까? 약간 진짜 궁금해요.
0: 네.
1: 야.
0: 이제 기타가 들어오거든요.
1: 기타가 네. 들어와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0: 그러게요.
1: 진짜 잘 어울리네요.
0: 네.
1: 진짜 묘하게 어울리네요.
0: 네.

0: 와, 이게 가야금 소리잖아요. 두둥둥둥 막 이런 소리.
1: 아, 실은 여기서는 검은고 소리예요.
0: 검은고 소리예요. 네. 아, 가야금이 아니고 검은고네요. 네. 맞아요. 네. 검은고 소리.
1: 묘하게 현대 음악하고는 검은고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이게 그런가요?
1: 탁탁 이게 저기 뭐야 술대로 치는
0: 예,
1: 소리와
0: 치는 소리가
1: 땡하고 또 음도 나오고 묘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아, 이게 검은고 소리군요.
1: 네.
0: 오, 멋있어요.
1: 네, 맞습니다.
0: 예, 재즈 분위기.
1: 재즈 분위기가 나죠?
0: 네, 나네요, 진짜.
1: 참 멋있어요.
0: 야, 독특하다 진짜.
1: 네. 네. 재즈를 들으면은 이렇게 몸은 저절로 이렇게 흔들리는데 네. 그 아무런 이게 부담 없이 네. 들을 수 있는 그런 거
0: 그러네요.
1: 같아요. 국악에서도 아, 물론 기타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완전히 국악만은 아니지만 국악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0: 대단하네요 진짜. 네. 이 뮤지션 대단해요. 블랙 스트링의 이 수레나라는 음악입니다.
1: 네.
0: 흔히 그런 그 재즈와 시나이 우리나라의 전통
1: 네.
0: 뭐 그런 음악이 시나이라고 합니까?
1: 네. 시나이 지난번에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네. 시나이도 일정한 장단은 맞춰주지만 그 안에서 나오는 가락은 연주자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0: 마음대로 악보 없이. 네.
1: 악보 없이.
0: 그냥 없어요. 그 느낌을 살려서 하는 거예요.
1: 그렇죠.
0: 신기하네요, 진짜.
1: 우리가 거기에 보통 뭐 들어가냐면 대금 들어가고 가야금 들어가고 검은고도 들어가고 아쟁이 주로 많이 들어가고
0: 네네네.
1: 해금도 들어가고 이렇게 음정 악기가 많은데 피리도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우러져요.
0: 그러니까요.
1: 우리나라
0: 알아서
1: 음악?
0: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면서요.
1: 그러죠, 그렇죠.
0: 그게 진짜 신기하다니까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면서 음악이 된다는 게 그게 신기한 것 같아요.
1: 그게 완전히 재즈하는 사람들의 마인드 같아요.
0: 아하. 잠깐만요.

0: 아니 이런 음악을 어떻게 찾으셨어요? 아, 진짜 연구 많이 하신다니까요 우리 김원희 선생님.
1: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 저렇게 아, 저도 좋으니까 듣고 있다 보면은
0: 예, 예, 예.
1: 오, 이걸 한번 같이 들려드리는 게 좋겠다. 아하. 이런 생각도
0: 아,
1: 들고
0: 감사합니다.
1: 그래요.
0: 감사합니다. 진짜 방송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예, 저는 그냥 아 대표님 오늘 주제가 뭐예요? 하고 이제 전화로
1: 네.
0: 이제 그것만 알고 이제 준비해줬으면 하는 음악만 이제 준비하는 편인데 우리 교수님께서 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방송을 좀 알차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 별 말씀을요.
0: 네 그러면 이 재즈와 서양의 재즈와 우리의 그 신화의 그 분위기
1: 네.
0: 포인트? 예, 우리의 느낌
1: 이게 혹시 그
0: 어떻게
1: 기원에서부터 그 좀 차이가 만들어지지 않는가 하는 예. 생각을 하는데,
0: 네네.
1: 어 재즈는 뉴올리언스에서 그 흑인들이
0: 네.
1: 만들기 시작을 했잖아요.
0: 네.
1: 그 뭐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있을 때는 그 재즈를 안 했거든요, 몰랐거든요 그때까지는.
0: 네.
1: 근데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넘어와서 여기서 유럽 쪽으로 넘어간 어, 저기 뭐야 노예도 있는데 이쪽에 뉴올리언스면은 그 프랑스인들이 거기서 많이 살아서
0: 네.
1: 프랑스인들이랑 같이 어, 살았던 흑인들은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0: 네.
1: 흑인으로 분류는 되지만 그 사람들은 자유롭게 음악 교육을 받았대요. 그래서
0: 그렇군요.
1: 거기서 음악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자기네 그 마더 텅이 나오는 거죠.
0: 네.
1: 흑인의 텅 그리고 콩고에서 온 그런 텅 이런 게
0: 아.
1: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흑인들의 음악이 네. 싹 트기 시작을 했대요.
0: 아하.
1: 그러니까 그 노동가 우리로 얘기하면 노동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한이라고 얘기하시는 그 한이 그 안에 그 사람들도 같이 있는 거죠.
0: 그렇죠.
1: 그래서 음정이 거기서도 피아노로 표현하지 못하는 음정들로 찾아다녀요.
0: 오.
1: 그러니까 그 이 반음 사이
0: 네네네.
1: 하얀 건반과 까만 건반 반음 사이에
0: 네.
1: 흘러내려오는 그런 음정이 재즈에서는 또 나오고
0: 아하.
1: 거기다가 한쪽에서는 장조가 나오는데 한쪽에서는 단조가 나오면서 그게 또 어우러지고
0: 그렇죠. 이 재즈 음악을 들어보면 왠지 모르게 좀 마음이
1: 네.
0: 좀 뭐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그 정말 좋은 음악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1: 네, 좋죠.
0: 예.
1: 좋은데 이상하게 좀 아련한 것 같은 느낌이
0: 들죠. 아련하기도 하지만 또 흥겹게 부른 곡은 또 흥겹기도
1: 그럼요,
0: 하고
1: 그럼요.
0: 그들만의
1: 예.
0: 그런 막 흥겨운 예. 예, 긍정의 뭐 그런 에너지가 가득 담긴
1: 맞습니다.
0: 아주 멋있는 음악들도 많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신화위, 우리나라
1: 네.
0: 음악은 또
1: 네.
0: 진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한을 담고 있다.
1: 네.
0: 우리 국악이 그렇잖아요. 거의가 네. 다 한을 담고 있잖아요.
1: 근데 이제 우리 신화위는 시작이
0: 예.
1: 이게 사실은 악기가 여러 개 모여 있을 장소가 별로
0: 네.
1: 없었었는데
0: 네.
1: 어디서 주로 모이냐면 굿할 때 모여요.
0: 그건 미신이잖아요.
1: 아니요, 아니요. 굿할 때 음악이 뒤에 쫙 앉아요. 그래서 음악을 연주하시는
0: 네.
1: 분들이 거기가 제일 큰 시장이었었어요.
0: 네, 그런데 그걸 국악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1: 그러니까
0: 우리의
1: 아니, 기원을 얘기를 할 때.
0: 아, 기원 흘러나오는
1: 네.
0: 기원.
1: 네.
0: 아, 근데 우리 소리가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종교가
1: 네.
0: 없었을 당시에
1: 네.
0: 거의 뭐 이런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1: 네.
0: 이제 그런 데서 이제
1: 종교는
0: 뿌리가 된 거라고는
1: 네. 네. 어떤 데서는 지금 국선도 네. 쪽에서는요. 자기네 국선도가 만 년이 넘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0: 그러니까
1: 같이 우리랑 있었던 거죠. 뭔가 something 그
0: 네.
1: superficial한 게
0: 네.
1: 정신적인 것이 우리하고 같이 계속 있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게 구세 형태를 띠건 어떤 도인의 형태를 띠건 고조선에도 선인이 있었고 저기 그 고구려에도 선인이라고 신라에서는 화랑이라고 그랬고 풍류라 그랬고 그런 것들이 다 같은 정신적인 맥락에서 내려오지 않았나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0: 그렇습니까?
1: 네.
0: 근데 이 구시라는 거를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게 좀 뉘앙스라든가 우리 국악에 대한 그런 차원이 국악에 대한 그런 막 우리의 뿌리가
1: 확 내려가는
0: 좀 퇴색된 것 같아. 퇴색된.
1: 혹시 아니 혹시 선입견 아니실까?
0: 아니 선입견은 아니고 좀 많이 퇴색이 됐잖아요 당시에. 네. 안 좋은 일들도 많았고 그걸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국악으로 나 저는 표현하고 싶지가 않아요. 국악으로 본다면은 그게 좀 어폐가 있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뿌리를 좀
1: 통과.
0: 다른 데서 찾으시죠.
1: 통과.
0: 네, 지금 이 블랙스트링이라는 밴드의 음악을 퓨전 국악으로 이렇게 들었는데 네. 아, 참 멋진 음악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네. 이렇게까지 국악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이 음악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네. 이렇게 왜 생각이 흘러 넘어가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학문을 여기까지 배우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더 끝까지 가본 사람들은 거기서 더 다른 근원을 찾듯이
0: 네.
1: 음악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0: 아.
1: 근데 이 사람들이 저는 처음에는
0: 네.
1: 이렇게 나와서 자기네들만의 밴드를 만든 사람들 이희문 뭐 저기 이날치 아니면 이렇게 잠비나이 이러는 사람들이 다 네. 취직을 못해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 아니 주로 제일 취직이 많이 되는 데가 이제 예. 국립 뭐 국악원,
0: 예.
1: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0: 예.
1: 이런 데로 다 이제 주로 가요.
0: 아 그런가요?
1: 예. 그런데 거기에 속해 있지 않고 나와서 자기네들만의 온 밴드를 만드시는 분들이
0: 네.
1: 저는 혹시 맨 처음에 거기를 못 가서 그런 줄 알았어요.
0: 아,
1: 근데 알고 보니까 또 실상은
0: 네.
1: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 저기 뭐야 잠비나이에 있는 그 분은 나중에 서울대 교수로 초빙을 받을 정도로
0: 실력이 없으면 이렇게 못 만들죠.
1: 그러니까요.
0: 작곡을 못 하죠. 예. 이런 음악을 어떻게 해요?
1: 그러니까 말이에요.
0: 그럼요.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실력을 엄청난, 갖춰야
1: 엄청난
0: 하는 거죠.
1: 오히려 예. 틀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0: 그쵸.
1: 그 봉급쟁이 생활을 이제 저기 뭐야 희생을 하는 거죠. 자기는.
0: 저는 사실 이런 퓨전 국악이 많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좀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 저도요.
0: 그래야지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이 우리 대한민국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색깔이 있잖아요.
1: 네.
0: 그거는 어느 나라에서도 흉내낼 수가 없거든요.
1: 없죠.
0: 그러니까요. 우리 것을 좀 살리려면
1: 네.
0: 퓨전 국악의 이런 젊은이들이
1: 네.
0: 멋지게 작곡을 해서 이런 작품들을 많이 좀 알리고 그런
1: 그렇죠.
0: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맞습니다. 정통 국악을 하시는 분들을 지원을 하듯이
0: 네.
1: 정부가
0: 네.
1: 이렇게 퓨전도 하고 나름대로 독립 밴드를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도
0: 네.
1: 저는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그 혹시 월드컵 결승 보셨어요?
0: 예.
1: 거기에 BTS
0: BTS가 나왔잖아요.
1: 나왔잖아요. 예. 예. 아니 원감생심 우리가 어디 감히 그런데 나올 거라고 생각을
0: 너무
1: 했어요.
0: 너무 자랑스럽죠. 진짜 예. BTS 때문에 우리 한국의 K-POP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세계적으로 열풍이잖아요.
1: 거기에 캐대헌 나와가지고
0: 아, 예.
1: 거기에
0: 노래.
1: 나오는 그 호랑이 새끼들
0: 그쵸.
1: 뭐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0: 그러니까요.
1: 어른들은 솔직히 말하면은 개들 덕을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0: 못 따라가죠.
1: 못 따라가요.
0: 그럼요. 시대가 네. 그만큼 변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참 자랑스러워요, 우리 젊은이들.
1: 네. 네,
0: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국악 속의 인문학, 예, 블랙스트링 음악, 젊은
1: 네.
0: 밴드가 이렇게 퓨전 국악으로 내보인, 선보인 이런 음악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1: 네.
0: 자, 참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국악도 무궁무진하구나.
1: 예, 예,
0: 그런 생각이
1: 저는
0: 듭니다.
1: 뭐 예. 정말로 무궁 아니
0: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1: 예.
0: 관심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한테. 그죠?
1: 맞습니다.
0: 예.
1: 좋은 음악은 누구나 다 알아들어요.
0: 그렇죠. 그렇죠.
1: 예, 뭐 이렇게
0: 맞아요.
1: 내가 국악을 안 해도 알아들어요, 다.
0: 또 국악으로도 얼마든지 신나게 또 표현이 되더라고요.
1: 그럼요. 예.
0: 예. 그러니까
1: 지금 그 젊은 애들이 하는 그
0: 예.
1: 노래들
0: 예, 예, 예.
1: 노래들은 다 신나잖아요.
0: 그렇죠.
1: 슬픈 건 잘 안 해.
0: 예, 맞습니다. 자 이제 우리 대표님,
1: 저는
0: 국악 속의 인문학 이제 공연을 하시는데,
1: 예, 네. 저는 그 요번에 그 제가 공연할 것에
0: 네. 네, 소개해 그 주세요.
1: 미산제라고 하는 그 미산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0: 무슨 뜻이에요, 미산제?
1: 미산은 그 박초월 선생님의 호예요.
0: 호?
1: 예. 예. 호울에서 그 미산 선생님이 그 주축이 돼서 만들 아 그 이렇게 일가를 이룬 그 수공가와 그 흥부가인데
0: 네.
1: 그분은 딱 두 개를 하셨어요. 다른 것도 하시죠. 하는데 그거는 네. 본인이 만든 게 아니라서
0: 아하.
1: 우리 조통달 선생님도 춘향가도 하고 심청가도 하는데 그거는 남의 거니까 그건 뭐 니네 딴 데 가서 배워 이러고
0: 네.
1: 미산제를 하는데 미산제 수공가의 특징이
0: 네.
1: 이게 아주 강력한 동편제예요.
0: 아.
1: 옛날에 말씀드렸다시피 동편제는 웅장하고 우렁차고 이렇게 씩씩하고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던 그런 마음으로 하는 지리산에서 소리 지르는 것 같은 그런 지리산이 동편제의 본고장이거든요.
0: 아.
1: 그래서 그 동편제의 진수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동편제하고
0: 네.
1: 서편제의 큰 차이는 아무튼 서편제는 슬프고 동편제는 씩씩하다.
0: 네.
1: 쉽게 얘기하면
0: 네.
1: 한마디로. 그다음에 그래서 슬프게 만들기 위해서 서편제는
0: 네.
1: 가늘고 길게 소리를 뺀다.
0: 아하.
1: 동편제는 씩씩하게 자른다. 이런 정도의 차이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0: 네.
1: 그 차이를 이번에 오시면은 보실 수 있고.
0: 네. 동편제 서편제.
1: 예.
0: 예.
1: 이 그 수군가의 가사가 내용이.
0: 네.
1: 판소리 다섯 바탕 중에서 제일 재밌어요.
0: 아,
1: 제일 해악스러워요.
0: 아, 즐겁게 들을 수 있겠습니다.
1: 네.
0: 예,
1: 그래서
0: 좋습니다.
1: 그거 아마 제가 욕도 좀 할 거고.
0: 아, 네, 걸쭉하게
1: 네,
0: 하십시오.
1: 네.
0: 네.
1: 그래서 아마 그 좀 판소리의 정수를 한번 맛보실 수 있지 않으실까.
0: 아하, 네, 알겠습니다.
1: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자, 미산제 수군가 완창, 판소리
1: 네.
0: 완창.
1: 네.
0: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남들이 많이 물어봐요.
0: 네.
1: 정말로 혼자만 해요?
0: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네. 그걸 직접 확인하려고요. 진짜로
1: 예.
0: 3시간 동안 공연을 하시는지
1: 예,
0: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8월 첫째 날입니다. 토요일 오후 3시에 공연이 있습니다. 자, 김원유 선생님.
1: 네. 꼭 와서
0: 여러분들 꼭
1: 3시간 동안 저 혼자 하는지
0: 예,
1: 확인해보시죠.
0: 많이들 오셔서 예, 공연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양성교교에서 있습니다.
1: 솔직히 이거 좀 그 장사 속 같기는 한데
0: 네.
1: 그래서 할까 말까 그랬는데
0: 네.
1: 일부러 좀 집중을 하시게
0: 네.
1: 만들기 위해서
0: 네.
1: 제가 중간에 퀴즈도 낼 거예요.
0: 어, 진짜요?
1: 네.
0: 맞춤 선물 줘요?
1: 네.
0: 우와.
1: 선물도 드릴 거예요.
0: 그렇습니까? 미리 기뜸이라도.
1: 네. 안 가르쳐드릴 텐데 아무튼 그날 딱 들으시고 누가
0: 네,
1: 대답을
0: 네.
1: 하시면 제가 선물 드릴 겁니다.
0: 알겠습니다. 선물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동양성교교에서 8월 1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많이 많이 가셔서 공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공연도
1: 감사합니다.
0: 성공리에
1: 네.
0: 멋지게 예. 무대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1: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0: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2: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3: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2: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3: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2: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4: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5: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4: 네.
5: 수영도?
4: 그럼요.
5: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4: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5: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7: 문선향의 머니터크가 청소년 재정사관학교 서머캠프를 합니다. 8월 4일 LA, 8월 6일 얼바인에서 적추 투자를 배우고 스르증도 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 허버드는 못 가도 변방장자는 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못 가르치는 우리 재정교육 문선영 선생님이 해주십니다. 참가 문의 626-827-9599, 626-827-9599. 참가자 2명을 선발 장학금도 수여합니다.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디님도 인사를 해주셨네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감사해요. 아우, 켈리님 신청곡도 주셨네요. 마이클 잭슨 노래 청해 주셨는데요. You are not alone 이라는 노래 끝곡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했던 보일 하이츠의 리니지 냉동 창고에서 썩어가는 음식물 쓰레기와 고온 현상으로 인해 감염병을 유발하는 연두금 파리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검 보고서가 단독 입수됐습니다. 지난 6월 17일 발생한 화재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창고 내부에 남겨진 수백만 파운드의 음식물이 부패하면서 인근 주민과 상인들은 극심한 악취와 파리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오는 2035년까지 미국 내 데이터 센터가 전국 전력 소비량의 약 5분의 1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블룸버그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급격한 AI 발전 속도에 맞춰 2035년 미국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는 194기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기가와트는 일반적인 원자력 발전소 1기의 발전 용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대형 상수도관 파열로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웨스트 할리우드 선셋 블루버드 구간이 파열 발생 일주일 만인 금요일 재개통될 예정입니다. 복구 작업반은 도로 재포장 준비 과정에서 발견된 미세 누수 부위에 대한 용조 보수 작업을 목요일 완료했습니다. 이 해당 문제는 36인치 대형 상수도관 복구 과정에서 발생한 소폭의 지연 요소였으나 현장 요원들은 추가 결함 여부를 계속해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남가주에서 가장 혼잡한 고속도로 가운데 하나인 405 프리베이의 세폴베다 패스 구간이 앞으로 약 5년 동안 주말마다 반복적인 차선 축소와 진출입 램프 폐쇄를 겪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교통국의 칼트랜스가 $15,000,000를 투입하는 대규모 도로 재포장 그리고 이 안전 개선 공사를 시작하면서 2031년까지 운전자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됩니다.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재산 형성에 기여해서 제외하고 이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분할 범위와 재산 분할 기준을 다시 판단한 결과입니다. 전현주 트럼프 대통령이 목요일 2년 연속 월드시리즈 우승을 달성한 LA 다저스 선수단을 백악관 로즈 가든으로 초대해 축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다저스는 지난해 10월에 열린 월드시리즈 7차전에서 이 토론토 블루제이스를 꺾고 25년 만에 처음으로 연속 우승을 차지한 팀이 됐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행사 전 이 환경보호청 이 연설에서 다저스의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와의 만남에 대해 큰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LA 경찰국이 음주 약물 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한인타운 일대를 포함한 LA 주요 지역에서 주말까지 검문소 운영과 집중 순찰을 강화합니다. LAPD는 22일부터 25일까지 각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이 DUI 체크포인트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3일 오후 오늘 6시부터 11시까지는 노스리치 지역 노드홉 스트릿과 이 젤자 에비뉴, 이 베니스 블루버드와 센티넬라 에비뉴에서 각각 DUI 체크포인트가 운영됩니다. 그리고 주말의 경우 25일 LA 한인타운 웨스턴 에비뉴와 8가 교차로에서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이 DUI 체크포인트가 운영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1650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해피님들 덕분에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잠시 후에는 고니의 음악다방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2: 타이어.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3: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이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2: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3: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4: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7: 10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8: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7: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9: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0: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커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브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한국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지금 108골프.com에서 만나보세요. 108골프.com.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합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2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우거지 해장국 1+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 체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크게 드립니다. 전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역대급 반값 특가. 매장은 975 사우스 머몬트 애비뉴 올림픽 식물원 옆입니다. 문의는 213-884-5000. 파격 할인 세일 지금 서두르세요.
9: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1: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의 끝자락 금요일입니다. 오후 3시네요 네, 주말을 앞둔 어떻게 보면 좀 설레다는 표현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금요일이 되면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들뜨고 설레고, 물론 뭐 주말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모든 분들이 아이고 이번 주 한 주 힘들었다, 애썼다, 자신한테 좀 격려하는 그런 시간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글쎄요, 멋진 음악들, 시원한 음악들 한 잔씩 나누면서 지금까지 지친 일상 잠시만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에서 기대시면서 이 순간만큼은 좀 흘러나오는 음악에 몸을 좀 잠시 내려놓고 맡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의

특별한 오후 그냥 지나치지 않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금요일 시작하겠습니다.

0: 아이고 깜짝들 놀라셨겠습니다. 주로 제가 트로트 노래 많이 틀다가 갑자기 웬 그 젊은 친구들이 듣는 음악. 그렇습니다. 젊진 않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박진영 씨가 또 심오한 이런 웹 멋진 그 노래를 냈는데 유튜브를 들어가 보시면 아주 그 멋진 등근육이 나옵니다. 박진영 씨가 나이가 60이 다 됐는데 불혹의 나이에 이렇게 춤을 멋지게 추면서 자기 몸 관리를 하고, 유튜브를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박진영 씨는 흰머리도 안 나고 아침마다 오일도 먹고, 박진영 씨는 몸에 좋은 걸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몸에 나쁜 걸 골라내서 그걸 안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선곡한 거 물론 금요일이니까 신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나이 60에 이렇게 새 노래를 내고 남들 앞에서 자기 몸을 보여주고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혹이라도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중에서 뭐 자신이 없다, 내가 좀 이제 이 나이에 뭘 하리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새로 시작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운동이 됐건 노래가 됐건 뭐 악기 연주가 됐건 하다못해 또 다른 사랑이 됐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게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자그마한 희망을 주는 우리 박진영 씨. 저도 사실 2007년도에 한국에 가서 가수 데뷔했을 때가 50이 넘어서 52살 때였는데 그 당시에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컬투 정찬균 씨, 김태우 씨 두 분의 방송에 출연해서 제가 50이 넘은 나이에 남들이 명퇴하는 나이에 가수로 데뷔했다고 희망을 가지시라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여기 살다가 다 집어치우고 가서 가수로 갔던 그런 용기를 한번 부려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노래와 함께 오늘부터라도 뭐 시작하려고 마음먹는 분들 계시면 무조건 시작하세요. 괜찮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카톡에는 우리 TK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굿애프터는이고 알청님 들어오셨고 오늘도 병원 다녀오셨다고요. 네 하루하루 나아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다들 달라 보느라고 바쁘시죠. 자 오늘도 5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이 주말의 첫날이죠. 좀 편안한 시간 시원한 음악들 한 잔씩 들으면서 꾸미는 그런 시간 나누겠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매주 이제 금요일이죠. 벌써 두 번째가 됐는데 우리 라빈님과 함께 고니빈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줬어요. 유쾌한 라디오. 오늘은 또 어떤 보따리를 갖고 오셨는지 아까 보니까 막 보따리를 싸시더라고요. 일단 풀기 위해서 광고 잠깐 듣고 모시겠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입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 그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 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4: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푹푹 끼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의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9: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10: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3: 213-383-3838 213-383-3838

0: 네, 고니비니의 유쾌한 라디오 금요일 이 시간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0: 저야 뭐 다람쥐 같이 똑같이 네. 그냥 그림자처럼 네. 조용히.
1: 벌써 일주일이 다 갔어요?
0: 예, 다 갔어요. 네. 훌꺼덕 훌꺼덕 지나가는데.
1: 아 근데 이 노래 참 좋네요.
0: 제가 이 노래를 선곡한 게 네. 노래도 좋지만 네. 박진영 씨가 얼추 60이 됐어요.
1: 아니 박진영 씨 말고요. 아, 이 노래 라디오.
0: 이거 누가 만들었죠? 너무 좋네.
1: 아주 감각 있어요.
0: 예. 자, 네. 그 사실 그 이 저희가 이제 화요일 날 또 그때는 그랬지로 만나뵙고 있고.
1: 그게요. 요새 장안의 화제입니다. 네. 제 입으로 말하기 좀 쑥스러운데 네. 아주 제가 얘기 많이 듣고 있어요. 재밌다고. 그게 비단 뭐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뿐만이 아니라 아주 어린 친구들도 그럼. 모르니까 예. 그때 진짜 그랬냐고 너무 재밌다고 제가 연락 많이 받았어요.
0: 제가 한국에서 네. 어머님 생전에 그 홍서범 씨가 네네네. 진행하는 네. 교통방송 라디오 프로에 나갔는데 제가 중년 대표로 나가고 그 다음에 20대 가수가 한 사람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어머님이 셋이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네네. 20대와 50대와
1: 30대
0: 70대 중반 네. 이렇게 해서 그때 살아온 그 얘기들을 하는데 네. 아주 재미나게 진행했었어요. 네.
1: 그러니까 살아왔으면 살아왔던 대로 또 그 시절이 어린 시절이었으면 추억으로 그럼. 또 신세대들은 상상으로
0: 예, 네. 예, 그렇죠.
1: 아주 그땐 그랬지. 네. 화제입니다.
0: 그리고 요 사이 네. 무슨 뭐 응답하라 1977 1988 이런 네. 데 보면 네네. 사실 젊은 세대들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그 추억이었던
1: 맞아요.
0: 뭐 네. 소방차 춤추고 네네네. 막 흉내내고 네네. 그랬던 추억들을 네. 멀리서나마 볼 수 있고 또 세대가 걸쳐가는 세대들은 어렴풋이 기억나는 그렇죠. 세대도 있고
1: 그렇죠.
0: 네. 그렇게 해서 생각보다 많은 그 연령들을 네. 우리가 수용해서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1: 네. 아주 그래서 참 저도 좋고 네. 네. 재밌고 저도 재밌고
0: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보따리를 들고 오셨어요?
1: 오늘은 보따리를요. 네네. 뭐를 쌀까 하다가 네네. 금요일이고 네. 또 내일이 중복입니다.
0: 아 벌써 네, 중복이네요.
1: 내일이 벌써 중복이에요. 그렇기도 하고 요즘 또 너무 더위에 지치시기도 네네네. 하셨고 네네네. 한인타운 맛집 무더위 타파.
0: 저는요 네. 사실 이 시간서부터 5시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보통 방송 준비 전에 보통 11시 전후에서 아점을 간단하게 먹거든요.
1: 네네.
0: 근데 이 시간만 되면
1: 수상하시니까
0: 하다못해 제가 제공 멘트 뭐 간장게장 갈비찜 이러면
1: 얼마나 생각나시겠어요.
0: 침이 돌아요. 네. 사실 그리고 아마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네네. 우리 친구분들도 점심 끝나시고 이 시간이면 뭔가 간식거리가
1: 약간 애매하게
0: 필요한 네. 시간 같아요.
1: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오늘 저녁 메뉴로 네. 택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0: 출발해 볼까요?
1: 네. 주말에 네.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0: 네. 시작해 볼까요? 네.
1: 한식, 중식, 일식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
0: 저는 한식 위주입니다. 무조건 한식이에요.
1: 역시 한식이죠. 네. 그럼 한식 먼저 가겠습니다. 미리 네. 말씀드리는데요. 네. 저희 이거 PPL 절대 아니고요.
0: 아니, 광고가 아니고
1: 절대 아니고 그냥 뭐 참고로 한인타운 맛집.
0: 그럼요.
1: 네, 맛집 네네. 소개니까요. 네네. 여러분들께서 그냥 참고로 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네.
1: 네. 일단 송영 통큰 설렁탕.
0: 요새 세일도 많이 한다고 광고
1: 네,
0: 많이 하던데.
1: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에 송영 그렇죠. 통큰 설렁탕인데요. 네네. 굿모닝 아침 스페셜이 있습니다. 요새 아침 드시는 분들 의외로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이 요새 뭐 간헐적 단식 뭐 이래갖고 시간을 제하고 네네. 식사 시간을 제하다 보니까 아침에 솔직히 배고플 때 많거든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송영 통큰 설렁탕 굿모닝 아침 스페셜이 7시에서 10시까지요. 시간이 굉장히 넉넉합니다.
0: 예,
1: 네, 네. 10불 96.
0: 아, 착해라. 요즘 착해요. 그 정도면.
1: 맞아요. 네. 표고 우거지 해장국. 요게 약간 생소한 메뉴기는 한데 예, 예. 몸에 좋은 건 다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0: 그렇죠.
1: 표고 우거지 해장국. 네. 당연히 설렁탕 있고요. 네. 북엇국도 있습니다.
0: 좋습니다.
1: 네. 그리고 투고 스페셜이 있어요. 설렁탕도 10불 99.
0: 야.
1: 이 투고 스페셜 10불 99에 요새는 용기값도 만만치 않아서 이 가격이면 정말 너무 땡큐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화요일도 투고 스페셜이 있는데요.
0: 네.
1: 곱빼기 설렁탕이 18불 50. 오. 설렁탕 한 그릇 가격이에요. 그쵸?
0: 그렇죠.
1: 네.
0: 예,
1: 근데 곱빼기로 네, 한 예, 예. 가격 하나짜리로 곱빼기로 주신다고 하시니까 네. 화요일 여러분 메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요일 투고 스페셜 네. 그리고 곱빼기 해장국도 같은 가격이고요. 네네. 목요일 투고 스페셜도 하시는데요.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원 플러스 원.
0: 어, 야, 한 개, 두 개. 네, 그거 진짜 짱이네.
1: 이런 거 좀 사놓으셨다가 예, 냉동실에 예. 좀 소분해 놓으셨다가
0: 아,
1: 네,
0: 예.
1: 그냥 급할 때 뭐 이렇게 후루룩 한 개 드시면은 너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이제 중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시니어 삼계탕 스페셜이 있습니다.
0: 아.
1: 8월 31일까지 하신대요.
0: 네네.
1: 삼계탕이 14불 99.
0: 아, 이거 착해라. 다른 데보다 무지하게 착한 거예요.
1: 네, 송영 통큰 설렁탕입니다.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0: 네네.
1: 네. 그래서 설렁탕 이제 한 그릇 우리가.
0: 아, 다른 건 몰라도 저는 그 표고 우거지탕 한번 체험해 보고 싶어요.
1: 네. 예. 저도 약간 그 맛이 어떨까 조금 궁금한데 저도 아직 안 먹어봐서 맛은 네. 좀 궁금한데 네. 그 표고 향과 또 우거지 또 해장국 이게 어우러져서 예, 예, 예. 약간 매콤하면서도 표고 향이 올라올 것 같고 네네네. 약간 네 예. 건강에도 좋고 진짜로 해장국.
0: 좋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 네. 굿모닝 아침 스페셜도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다음에 여기는 진짜 많이들 아실 거예요. 올림픽 칼국수.
0: 아, 거기는 뭐
1: 여기는 뭐 말 굳이 말아야 예, 해서 예, 않아도 예, 예. LA에서 44년 됐대요.
0: 예, 뭐 네. 인정받는 데니까.
1: 올림픽 칼국수. 여기도 마찬가지로 역시 올림픽 칼국수니까 뭐 칼국수 유명하지만 삼계탕 예전에 사장님께서 한국 다녀오시면서 인삼을 진짜 귀한 걸 가져오셔가지고 그걸 삼계탕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기도 하시고
0: 네네네.
1: 굉장히 그 음식에 대한 정성이 진심이시고
0: 네.
1: 요새 날씨가 더운데도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사장님 힘들지 않아요? 그랬더니
0: 네네.
1: 너무 즐거우시대요. 음식 하시는 게 솔직히 그 주방이 얼마나 더워요.
0: 네,
1: 불도 있고
0: 그렇죠.
1: 막 재료 손질하시고 그러기가 힘드실 텐데 네, 너무 즐거우시고 손님들이 이렇게 식사하시는 것만 봐도 너무 뿌듯하시고 음식 남기면 속상하시고
0: 네 알겠습니다.
1: 대표 메뉴 뭐 칼국수 있고요. 닭칼국수, 멸치칼국수, 수제비 있고요. 그다음에 칼제비라고 그러죠. 수제비
0: 아,
1: 칼국수.
0: 예, 예, 그렇죠.
1: 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먹어봤던 것 중에서 지금 입맛 따시신 거예요?
0: 입맛 따신 거예요.
1: 제가 봤네요.
0: 아, 그러니까요.
1: 네. 네. 제가 먹어봤던 것 중에서 하나 좀 특이했던 게 닭김치곰탕.
0: 어 닭김치곰탕 네. 난 그건 좀
1: 그쵸?
0: 생소한데
1: 그냥 하얗게 보통 이제 닭곰탕을 하거나 아니면 얼큰하게 양념을 넣어서 닭곰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다 김치도 넣으셨어요. 그래서 닭김치곰탕 닭 비린내라든가 뭐 잡내라든가 일절 없고요. 또 이 올림픽 칼국수에도 겉절이 김치 또 유명하니까 왜 자꾸 침을
0: 아, 침 자꾸 나오네. 어쨌든 말이야.
1: 이
0: 네. 이런 거 있잖아요.
1: 네.
0: 그 만화 영화 아니 만화 영화의 네. 드라마에 보면
1: 네.
0: 머리 위로 이렇게 음식들이 막
1: 둥둥 떠다녀.
0: 그거.
1: 지금 닭김치곰탕 여기 하나 떠 있습니다. 네. 밥 마르시고 네. 깍두기 얹으시고.
0: 아니 그리고 그 올림픽 칼국수는
1: 네.
0: 나는 개인적으로 그 반찬 중에서
1: 네 네.
0: 그 물김치 그 닭관 같이 깍두기 그
1: 단무지.
0: 단무지
1: 네네
0: 그게 그렇게 난 맛있어요.
1: 맞아요. 그래서 보통 두세 번을 리필이 기본이라고 하잖아요.
0: 네.
1: 그리고 이번에 며칠 전에 제가 갔더니 또 새로 양배추 김치 또 만드셔가지고 네
0: 아.
1: 열무 김치랑
0: 예.
1: 아주 그리고 그러니까 맛도 있지만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라든가 뭐 정성이라든가 그리고 올림픽 칼국수에도 대표 메뉴 또 속에 막 비치는 부추만두.
0: 아, 부추만두.
1: 네, 양배추. 만두
0: 맛있죠?
1: 네, 양배추 이렇게 깔아가지고 스팀기에 만두 올리셔가지고 그래서 그 양배추에 싸서 네, 이렇게 양념간장 조금 찍으시고 그냥 김치랑 같이 드시면은 본 식사가 나오기도 전에 벌써 에페타이저로 벌써 좀 배가 차죠.
0: 지난주에
1: 네.
0: 어디서 이제 밴드 연습을 했는데
1: 네.
0: 누가 콩국수를 투구해 왔어요.
1: 오,
0: 올림픽 칼국수에서.
1: 서리태 콩국수.
0: 걸쭉해요.
1: 새로 이렇게 또
0: 아,
1: 나온 메뉴인데
0: 예.
1: 그리고 양이 엄청 많아.
0: 엄청 한 그릇 갖고 둘이서 먹어도
1: 네.
0: 충분해.
1: 그래서 조금 미안하니까 좀 뭐 더 시키기도 하는데 양도 많으시고 진짜 푸짐하시고
0: 네.
1: 올림픽 칼국수. 네 위치는 다 올림픽하고 놀튼.
0: 예, 그렇죠.
1: 네,
0: 찾기 쉽죠.
1: 네, 네.
0: 40년이니까 아시는
1: 44년.
0: 분들은.

0: 죄송해요.
1: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0: 네. 어. 설명이 성함이. 그래서 고니만 좀 따로 추가를 했더니 그것도 고니 양도 또 엄청 많이 주셔서.
1: 사실 그 생선 매운탕의 꽃은 고니거든요.
0: 그 너무 고소하고 네, 호불호가 있어서 네. 안 드시는 분도 계시는 것 네. 같은데 굉장히 또 많이 주셔가지고 아주 그 잘 먹고 네. 또 다 먹고 났더니 또 수제비 떠주셔서 그것도 먹고 네. 또 수제비 먹고 또 남았더니 그 국물에 또 밥 볶아주셔가지고 네, 네, 네. 아주 온달에서도 진짜 온달도 한번 다녀오면은 원교 회복되는 듯한 느낌.
1: 특히 여름철 이럴 때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0: 네, 꽃게탕 네. 뭐 해물전골 뭐 이런 거 드시면은 또 갈비찜 이렇게 드시면은 여기도 사장님께서 거의 엄마의 마음으로 음식을 하시잖아요.
1: 그렇죠.
0: 항상 반겨주시고 뭐 미역국 같은 것도 네. 진짜 엄마가 막 큰 솥에다 막 끓인 것처럼 그렇게 주시고 하시니까 그리고 식혜 여기 온달의 예, 식혜가 또 예, 굉장히 별미고
1: 지난번에
0: 맛있고.
1: 인터뷰했는데 네. 우리 저 대표님께서 식혜 한 통 쫙 갖고 오셨는데 맛있더라고요.
0: 나눠 주시지도 않고 다 드셨어요.
1: 그러시더라고요.
0: 네, 또 온달의 또 그 별미가 예, 예. 또 식혜가 있으니까 네. 온달도 한번 네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소반 있죠.
1: 아 소반은 네. 내가 뭐 그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0: 맞아요.
1: 그냥 맛있어요.
0: 그리고 반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소반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너 지금 힘드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소반이란 원래 조선시대 1인용 작은 밥상을 뜻한다고 해요.
1: 아 소반이란
0: 네.
1: 뜻이?
0: 네네. 오. 그 소반이라는 식 그 뜻이 1인용 작은 밥상. 그래서 식당 이름도 정갈한 한 상을 차려서 손님들한테 대접을 하겠다. 그래서 소반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으신 것 같은 저의 생각입니다.
1: 아, 예, 예.
0: 대표 메뉴 아시다시피 간장게장 있고요. 네네. 갈비찜, 은대구조림, 예, 뭐 예. 제육볶음 네 그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는요. 여기도 정말 한인타운에서 정말 오래된 곳이죠. 웨스턴 도마칼국수.
1: 아. 인정하는데요.
0: 웨스턴 도마칼국수 여기도 가면은 사장님께서
1: 직접
0: 뭐 하나라도 더 못 주셔가지고 그냥 살펴보시고 막 더 먹으라고 하시고 여기도 저는 이 웨스턴 도마칼국수에서 좋아하는 게 은대구조림
1: 그거예요.
0: 그렇죠.
1: 무 맛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0: 그리고 무가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으깨면은 으깨질 정도로 그리고 떡볶이 떡을 거기다 그렇죠. 넣어주시잖아요. 네. 두부하고. 그러니까 그냥 생선도 먹으면 맛있지만 물론 은대구 맛있지만 그 외에 뭐 떡볶이 떡이라던가 두부 그런 떡이나 두부는 정말 간이 잘 배지 않으면 얘네들이 따로 놀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다 어우러가지고 아주 은대구 조림도 맛있고 도마칼국수 뭐 좋아하세요?
1: 닭도리탕.
0: 아
1: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요.
0: 매콤하잖아요. 네.
1: 그리고 무지하게 착해요 가격이.
0: 아 맞아요. 네. 전반적인 메뉴들이 다 진짜 가격들이 좀
1: 생각보다
0: 착해요.
1: 생각보다 닭도리탕을 하는 식당이 많지가 않아요.
0: 맞아요. 닭 좀 네. 먹으려고 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1: 뭐 수년 전에는 삼가 닭곰탕이라고 네, 닭도리탕 맞아요,
0: 네.
1: 전문으로 했는데
0: 세라노하고,
1: 요새도 바뀌었는데 네. 저는 웨스턴 도마가 훨씬 맛있다고
0: 그리고
1: 생각해요.
0: 이렇게 딱 피스가 딱 한 입에 먹기 좋게 예, 다 잘라져 예, 있어가지고 예, 예. 닭도리탕 진짜 맛있고 여기 또 열무국수 진짜 맛있어요. 아. 열무국수가 비빔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네네. 육수를 넣으셔갖고 열무 물국수처럼 네 그렇게 해서 참 시원하고 맛있고
1: 아.
0: 좀 더위가 가시고 계신가요?
1: 뭐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뱅글뱅글 여러 가지 메뉴들이 돌아가서
0: 네, 네.
1: 방송 끝나고 뭘 먹어야 되나 지금
0: 네 지금 이렇게 네.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오늘 어디를 가야 되나
1: 오늘 금요일이니까 지금 네. 여러분들 여러 가지 메뉴가 나가니까 그중에서 하나 고르셔서
0: 네 퇴근하시면서 네. 가시기 쉬운 곳 아니면 뭐 댁에서 가까운 곳
1: 가끔 말씀드리지만 오늘 아침에 툭탁거리신 부부가 계시면
0: 네 뭐 먹을까요?
1: 남자분이 슬쩍
0: 네.
1: 오늘 오래간만에 뭐 웨스턴 도마칼국수 가서 회식할까?
0: 네.
1: 그럼 맛있게 드시고 맥주 한잔 하시고
0: 맞아요.
1: 오늘 불금이니까 화해가 되면서
0: 네.
1: 오늘 밤이 뜨거우실지도 몰라요. 네. 예, 제가 항상 주장한 것 밤은 뜨거워야 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또 누뚱이 나오실지도 모르고
0: 아, 고마워.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도마칼국수, 온달, 네, 소반, 네. 송영통, 큰설렁탕 제가 네. 빠진 거 없죠? 그렇게 네. 다녀왔고요.
1: 네.
0: 그 다음에 제주하러
1: 아...
0: 여기도 정말
1: 착해요 거기도
0: 밑반찬도 너무 많이
1: 그러니까
0: 나오고
1: 그 찌끼다시라고 하죠?
0: 찌끼다시, 네
1: 세상에 일시

0: 집게에서 돈가스까지 나오는 데는 그 집밖에 없어요.
1: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 친구가 찌끼다시가 생각이 안 나고 자꾸 찌라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집 찌라시가 맛있다고 찌라시는 따로 있는 건데 이 제주하라도 그 날씨가 이렇게 더울 때는 뭐 생선을 먹지 마라 뭐 그런 얘기도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냉장 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좀 발달되지
0: 그렇죠.
1: 않았을 때
0: 예, 지금은 물론이죠.
1: 네, 뭐 지금은 너무 그리고 숙성도 잘 돼 있고 신선도가 높으니까 그런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0: 사실 일식이라는 게 네. 여러 명 먹기는 조금 부담은 있어요.
1: 네.
0: 가격이 조금 비싸다 보니까
1: 네, 네.
0: 근데 LA의 총 일식집 중에서
1: 네.
0: 제주어라고 제일 가격이 착해요.
1: 그리고요 매운탕까지 나오는 집 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0: 네.
1: 다 일식 먹고 저희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한 대접 다 먹고 이제 끝마무리 매운탕 먹고 싶은데 요즘 그 일식집들 가면은 그냥 다 뭐 피스나 요 정도만 드시고 매운탕은 이렇게 나오는 곳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 조금 아쉬웠는데
0: 네.
1: 우리 제주하러 그리고 물회 있잖아요.
0: 아, 물회 네. 좋죠.
1: 시원하게
0: 예.
1: 또 물회도 드실 수가 예. 있고 제주하러도 뭐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고 보니까 저희 라디오 서울에서
1: 네.
0: 이 아주 강력 추천하고 저희 광고를 많이 하는 네. 그런 식당들인 것 같아요.
1: 네, 네 맞아요. 뭐 맛집으로 뽑았죠.
0: 작년인가 제가 제주하러 한번 광고 한번 한 적이 있어요.
1: 아, 네, 네, 네.
0: 작년에 한번.
1: 네. 예, 네. 예, 예, 예. 맞아요.
0: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걸 떠나서 사실 그 식당이라는 게 LA에서 굉장히 지금 뭐 아무리 요새 경기가 안 좋다 그러지 생각보다 수십 가지의 식당들이 사실은
1: 맞습니다.
0: 있어요.
1: 맞습니다. 네.
0: 근데
1: 네.
0: 사실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그냥 본인의 입맛에
1: 그렇죠.
0: 맞는 데를
1: 네.
0: 가게 돼 있어요.
1: 그렇죠.
0: 근데 지금 우리가 선별한 다섯 군데 식당은
1: 네.
0: 한식 중에서는 그래도 각종 다양하게
1: 네.
0: 여러분들이 입맛대로 고르실 수 있고
1: 네.
0: 제일 중요한 건 가격대가 다 착해요.
1: 네,
0: 그러니까
1: 맞아요.
0: 그만큼 부담이 없고
1: 네.
0: 사실 제주하라 같은 경우에 두 사람이 가서 회를 먹는다는 게 참
1: 네.
0: 부담이 가지만
1: 네.
0: 한 뭐 100여 불 내면 둘이서 실컷 푸짐하게
1: 네.
0: 먹을 수 있는 식당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그런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제주하러에 뭐 각종 간장게장 뭐 이런 것도 있고
0: 네, 네.
1: 또 식사류 회덮밥도 있고
0: 네.
1: 그리고 주류가 다 여러 가지로 있고 하니까요. 제주하러도 한번 오늘 금요일에 또 한번 진짜
0: 좋죠.
1: 여기 가셔가지고
0: 네.
1: 네, 이렇게 다 드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0: 여기서 돌발 질문.
1: 네.
0: 개인적으로 다섯 식당 중에서
1: 네.
0: 가시라면 우리 라빈 씨는 어디를 1번으로 가시겠습니까?
1: 저는 지금 점심을 조금 느끼하게 먹어서 그런지 꽃게탕.
0: 아 꽃게탕.
1: 네. 그래서 꽃게탕도 생각도 나고요. 화라도 좋네요.
0: 화라 좋아요?
1: 네. 와. 그리고 서리태 콩국수도 좋고 표고 우거지 해장국은 투고에다가 냉동실에 올려놔야 될 것 같고.
0: 저는 그냥 저녁에 소반 갈 것 같아요.
1: 아,
0: 갈비찜
1: 네.
0: 먹으러
1: 네.
0: 그냥 날도 더우니까 좀 기운도 나게.
1: 맞아요. 네.
0: 그리고 특히 갈비찜이
1: 네.
0: 그 국물 밥 비벼서 먹으면
1: 너무 예술이잖아요.
0: 뚝딱뚝딱이에요.
1: 갈비찜 국물에 밥 비벼가지고 김치 착 얹어가지고
0: 반찬이랑
1: 드시면
0: 먹으면
1: 너무
0: 자,
1: 맛있어.
0: 여기서 보너스 하나.
1: 네.
0: 이거는 제가 그냥 추천드리는 식당인데
1: 네, 네.
0: 많이들 아실 거예요.
1: 네.
0: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그 이태리 음식 중에 스파게티는 누구나 다 좋아해요.
1: 네.
0: 안드레아라는 식당이 있어요.
1: 3가요?
0: 3가에 있는데 없어져가지고
1: 네.
0: 건물 짓느라고
1: 네.
0: 윌쇼로 가시다 보면 라브레아 지나서
1: 네.
0: 한 두세 블록 가면 글로 옮겼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새로 옮겼어요.
1: 아 거기 기억하시는 분들 많죠.
0: 거기는
1: 네.
0: 두 사람이 가서 스파게티에다가 뭐 닭 치킨에다가 소세지에다가 또 그
1: 마늘빵
0: 마늘빵에 그 저 샐러드 렌치 드레싱 있는
1: 네.
0: 거 그렇게 한 상 때려서 콜라까지 먹어도 30불이 안 넘어요.
1: 와 너무 싼 거 아니에요? 하루
0: 너무
1: 종일이요?
0: 싸요. 네.
1: 하루 종일이요?
0: 두 사람이 그렇게 퍼먹어도
1: 와.
0: 그러니까 제가 한 15년 정도가 가격이 안 올라가 있어요.
1: 거기도 양이 만만치 않은데.
0: 만만치 않아요.
1: 네. 네.
0: 거기다가 뭐 도마도 소스 좀 얹어가지고
1: 맞습니다.
0: 두 사람이 정말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1: 와.
0: 거예요. 거기는 제가 그냥 보너스로 추천해드리는
1: 잘 알겠습니다.
0: 예, 예,
1: 네.
0: 예, 예.
1: 그리고 또 한 군데.
0: 예.
1: 배달 전문 흥내가 저희가 옮겼어요 장소를.
0: 아, 흥량하게 문 닫았는데 옮겼어요?
1: 문 닫아서 다시 재오픈을 하셔가지고 웨스턴 병원 있는 주소가 356 웨스턴인가 건너편. 그
0: 건너편이네. 네네. 4가 지나자마자 오른쪽에 바로 건너편이네.
1: 그렇죠. 그렇죠. 어. 근데 예전 흥내각은 너무 음식도 맛있고 한데 파킹이 너무 아쉬웠었죠.
0: 아, 좀 아쉬웠었죠.
1: 새로 옮기신 곳은 파킹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아주 굉장히 파킹 넓고 뭐 발레 파킹도 다른 곳에 비해서 가격이 좀 쌌어요.
0: 네.
1: 그래서 그리고 거기 요새 프로모션 하시느라고 이제 가격 가게 다시 오픈하시면서 짜장면 899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간짜장 그렇구나. 너무 맛있고요.
0: 예, 예.
1: 네, 계란 후라이 올려주시는데 너무 맛있고. 네, 그래서 흥내각도 지금
0: 짜장면에 계란 후라이 얹어줘요.
1: 간짜장.
0: 간짜장에.
1: 네.
0: 아, 라빈 씨 잘 모르시겠지만,
1: 네.
0: 저 중고등학교 때는
1: 네.
0: 중국집을 가면
1: 네.
0: 짜장면 위에도 계란을 얹어줬어요.
1: 네.
0: 그 시대는 그게 유행이었어요.
1: 네.
0: 네.
1: 상상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주시는 곳들도 아직도 있는 것도 같아요. 그냥 일반 짜장면에도
0: 네.
1: 네, 그 계란 후라이 올려주신다거나.
0: 생각보다 간짜장에 계란 후라이가 궁합이 좋아요.
1: 짜장에 그 춘장의 짭조름한 맛과
0: 네.
1: 계란의 그 고소한 맛이 딱 어우러져가지고
0: 굉장히 좋은 것
1: 궁합이
0: 같아요.
1: 아주 좋습니다.
0: 아.
1: 네,
0: 아.
1: 그래서 흥내각도 한번
0: 네.
1: 중국 요리 생각나시면은
0: 네.
1: 흥내각도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오늘 한식, 일식, 중식 다 돌았네요.
0: 그러니까 사실 뭐 그 주로 이제 주말까지 이제 식구들이 다 일들을 하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면 주말에 아, 뭘 좀 해먹자. 그럼 사실 여자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1: 그리고 너무 더워요. 불 앞에 못 했어요 지금.
0: 요새는 재료비도 많이 비싸서.
1: 맞습니다.
0: 괜히 어정쩡치 않게 사다가
1: 벌려놓지 말고
0: 힘들게 벌려서
1: 네.
0: 맛도 안 나고
1: 네, 힘들고.
0: 끝나고 뒷정리해야 되고.
1: 맞아요.
0: 뭐 이렇게 즐길만한 여유가 없는데
1: 네.
0: 이렇게 선택을 잘하셔서
1: 네.
0: 착하고 맛있는 데 가면
1: 네.
0: 그게 더 훌륭한 거예요.
1: 식구들이 좀 많으시다면 누구는 중식, 누구는 일식, 누구는
0: 네.
1: 뭐 한식 다 같이 즐겨보는 것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그래서
1: 네.
0: 주로 시니어분들이 두 분이 이제 조용하게 사시는 분들은
1: 네.
0: 거의 식사를 안 해 드시고 맛있는데 찾아다니면서
1: 네.
0: 먹고 그런
1: 네네.
0: 걸 즐기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1: 그게 오히려 비용 절감 되고요.
0: 네.
1: 더 맛있고 간편하고 그리고 또 치우고 이렇게 한 수고 롬 없이
0: 그럼요.
1: 훨씬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예, 아무쪼록
1: 네.
0: 이번 주에 여러분 더운데 정말 애쓰셨습니다.
1: 네.
0: 근데 우리
1: 네.
0: 라빈 씨 덕분에
1: 네.
0: 풍성한 메뉴가 생겼으니까 여러분들 이 중에서 골라잡아 하시면 됩니다.
1: 네, 네. 어떻게 오늘 타운의 맛집 무더위 타파
0: 너무 좋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자 너무 네. 좋은 시간 감사하고
1: 네, 네.
0: 주말 지내고 화요일날 뵐게요.
1: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0: 네.
1: 내일 중복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3: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5: 류마티스 관절염,
6: 어깨와 허리 통증,
5: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6: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5: 진통제 없이
6: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5: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 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6: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화상 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이 김범용 씨 본인이 그 작사 작곡한 노래 원래 이선희 씨가 불렀었는데 김범용 씨가 부르는 게 훨씬 신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가수들이 특히나 얼마 전에 현역 가왕에서 우리 구수경이라는 여자 가수가 이 노래를 정말 기가 막히게 멋있게 불러줘서 다시 역주행하는 그런 그 노래 중에 하나였습니다. 불꽃처럼. 아, 이거 우리 문본부장님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문장군님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살아있는 한 사랑은 피어납니다. 건강도 피어나고 돈 워리워리 그렇습니다. 자, 금요일인데 날씨가 덥다고 15분 걸었는데 옷이 젖었어요. 당연히 젖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항상 사실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라디오 서울에는 모든 전 직원이 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유난히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분 중에 우리 문본부장님, 조금 아까 저하고 같이 프로를 진행했던 우리 라비님, 눈에 보이지 않게 라디오 서울의 어떤 기둥이 돼서 기둥을 바치는 그런 분들이니까 항상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분위기 조금 차분하게 가볼게요. 여러분,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 아시죠? 송중기와 송혜교를 맺게 해줬던 멋진 드라마 주제가입니다. You are my everything, 거미입니다.

0: 거미 음성으로 들어봤습니다. You are my everything. 아이고 비비안님, 우리 문본부장님 자연 사우나 하셨다고. H님, 우리 본부장님 스마일이 100만 불짜리네요. 아이고, 이렇게 누군가 노래 불러주면 기분이 띵호화. 그렇습니다. 누군가 노래 불러주면 띵호화죠. 자,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1800년을 건너온 영웅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라디오에서 살아납니다. 라디오 서울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대본부터 목소리, 음악, 효과음까지 한 편의 영화처럼 빚어낸 본격 오디오 드라마 삼국지 열전. 책으로 읽던 삼국지가 아닙니다. 귀로 듣는 삼국지, 눈앞에 펼쳐지는 삼국지입니다. 투항전설 사왕귀환에 이어 라디오 서울이 자신있게 내놓는 세 번째 대작. 오는 일요일 낮 1시 1시간 특집으로 첫 방송 라디오 서울에서 만나십시오.
2: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3: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4: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5: Stop missing easy putts with 108 Golf.
4: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5: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봇 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4: 한국 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5: More confidence, more consistency, better scores. 108 Golf.
4: 지금 108golf.com에서 만나보세요. 108golf.com.
6: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7: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8: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7: 센터 메디컬 그룹.
9: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0: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9: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0: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11: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2: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순철님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금요일 오후입니다. 이제 일부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더위가 좀 식혀지십니까? 오늘 먹거리 여러분께 좀 재미나게 나눴고 간간이 또 시원한 음악들, 좋은 음악들 함께 나누고 또 우리 카카오톡 채팅에 들어오신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나름대로 좀그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럼 지루하지 않았던 얘기니까 저만의 생각이 아니길 바라면서 일부 아마 한곡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순철님이 멋진 말을 하셨네요. 비 내리는 날엔 우산 속에서 눈 내리는 밤에 카페에 앉아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사람 만나요. 김신우의 좋은 사람 만나요 보내드리면서 저는 2부에 먼저 가겠습니다.

0: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0: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0: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2: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3: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2: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3: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2: 올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3: 김수전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김수전기.
4: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5: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5: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6: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7: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6: 네.
7: 수영도?
6: 그럼요.
7: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6: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7: 2주 요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8: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자, 불금입니다. 조금 달려볼까요, 우리? 자, 운전하신 분들 창문 좀 활짝 내려놓으시고 집에 계시더라도 거실에서 방을 좀 왔다 갔다 정신없이 흔들어보세요. 갑니다.

0: 네, 금요일이라서 조금 신나게 달려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분 좋으시죠? 좀 더운데도 또 달릴 땐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이고 우리 본부장님이 잠이 확 깬다고. 예, 그렇습니다. 오, 예, 비바네 사랑 다 말씀들 하셨습니다. 자, 우리 티키님도 오셨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처음으로 모시는 분인데 아마 여러분들 라디오는 내 친구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혹이라도 군대를 다녀오신 미국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이라도 자녀분들 가지신 분들이 군대에 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우리 임영길 모병관입니다. 모병관이 이름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병사를 모집하는 관이란 뜻이죠. 모병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군대 지원하는 거를 도움을 주시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임영길님 모시고 궁금증이 여러분 많을 텐데요. 그 궁금증을 풀어보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겠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케이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2: Korean Air.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3: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5: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6: 코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친구 해요.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아주 멋진 분이 나와 계십니다. 우리 임영길 모병관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또
0: 저는
7: 뵙겠습니다.
0: 저는 그 이렇게 방송 인터뷰하다가 네. 군인분은 처음 뵀어요. 어쨌든 간에.
7: 아, 그러시구나. 예, 예. 아, 반갑습니다.
0: 이렇게. 예, 그래서 예. 제가 이제 뭐 TV에서나 이렇게 지나가면서나 봤지 가까이서 이렇게 앉아보긴 처음이에요.
7: 아, 그러시구나.
0: 어쨌든 간에 멋지십니다.
7: 아니, 감사합니다.
0: 아주, 네. 예. 자, 제가 모병관이라는 그거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7: 네.
0: 본인 소개와 함께 모병관에 대해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7: 네, 알겠습니다.
0: 네.
7: 아, 제가 여기 지금 온 지 세 번째인 것 같아요.
0: 아, 예, 예.
7: 네, 이제 다른 이제 진행자분이랑
0: 예,
7: 한 번
0: 예,
7: 두 번 그렇죠. 했었고
0: 네네.
7: 지금 세 번째 분인 것 같은데
0: 네네.
7: 제 간단히 소개를 하면은 하자면은 제 이름은 임영길이고요.
0: 네.
7: 우선 일단 그 미 육군에 그 이렇게 관심이 있거나
0: 네.
7: 아니면은 이렇게 입대하는 데 있어서 그 절차를 아. 이제 모든 걸 총괄해서
0: 네네.
7: 이제 같이 도와주고 있는
0: 아.
7: 이제 그런 타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0: 아, 네. 알겠습니다.
7: 네.
0: 아, 자 그렇다면 그 일단 미 육군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기본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7: 네, 맞습니다. 그 미군에 입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단 미국 영주권자나
0: 아, 시민권자,
7: 미국 시민권자,
0: 네네네.
7: 그리고 이제 17세 이상부터 이제 42살까지.
0: 오, 나이가 꽤 많네요.
7: 네,
0: 42세까지.
7: 이게 오. 나이가 원래 34살이었는데
0: 네.
7: 이게 좀 군대에서 이렇게 좀 많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좀 많이 조인하라는 차원에서.
0: 아니 근데 나이가 40이도 네. 체력적으로도 괜찮나요?
7: 아직 이제 왜냐면은 이제 요즘 나이가 이렇게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0: 아, 생활이 많이 좋아져서 예, 젊어졌어요. 많이,
7: 많이. 젊어지고 예, 예, 이제 예. 그 라이프 스팬도 이렇게 더 많아지기
0: 아,
7: 때문에
0: 그랬구나.
7: 이제 군대에서도 이제 네. 42살까지는 그래도 아무래도 이렇게 좀 체력적으로 괜찮을까라는
0: 네, 네,
7: 그런
0: 네.
7: 생각이
0: 아,
7: 있었던
0: 그러셨구나.
7: 모양이에요. 그래서
0: 아, 그러셨구나.
7: 예, 우선 일단 규정은 17살부터 이제 42살까지
0: 네.
7: 이제 입대를 하실 수 있고
0: 자격이 된다.
7: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이제 최소한 학력은 이제 하이스쿨 디플로마 그러니까
0: 고등학교 졸업하면
7: 맞습니다. 네. 네네. 고졸자에까지 이렇게 네. 입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아. 가장 베이직 이제 그 퀄리피케이션이고요.
0: 그러셨구나.
7: 이제 물론 그게 이제 미국 고등학교든 한국 고등학교든 괜찮습니다.
0: 아, 그래요?
7: 네. 오. 한국 고등학교 나오셔도
0: 나와도 인정을 해 준단 말이죠.
7: 네, 다 이제 저희가 알아서 이제 트랜스레이션이나 네. 뭐 이발리에이션을 통해서 이제 한국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면은
0: 네.
7: 이제 충분히 이제 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0: 아, 그랬군요.
7: 네.
0: 자, 그러면 요즘 그 아주 젊은 고등학생들이라든지 대학생들이 육군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뭘까요? 아주 젊은 친구들이 관심이 많은데.
7: 아무래도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게 되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 친구들은 칼리지를 가는 친구도 많이 있겠지만
0: 네네.
7: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난 좀 빨리 이제 일을 좀 해서
0: 네네.
7: 이렇게 좀 뭔가 안정된 그런 직장을 갖고
0: 예,
7: 싶어하는
0: 예,
7: 친구들이
0: 예,
7: 많이
0: 예.
7: 있을 겁니다. 그래서
0: 네네,
7: 이제
0: 네네.
7: 그런 친구들이 이제 군대에 이제 많이 우선 일단
0: 아,
7: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우선 일단 이제 사회 초년생이라고 하죠.
0: 그렇죠.
7: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년, 5년 정도 하면은
0: 아.
7: 이제 군대에서 우선 일단 좀 훈련을 받고
0: 아.
7: 이제 거기에 따르는 그런 이제 각종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0: 아, 그러니까 내가 제 2의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7: 맞습니다.
0: 어떤 발판이 되는군요.
7: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아.
7: 이제 우선 일단 스킬셋이 이렇게 좀 이렇게 더 필요한 분들은
0: 네.
7: 친구들을 위해서
0: 네.
7: 이제 군대 조인한 그 이제 강력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0: 아, 그렇구나.
7: 그리고 또 이제
0: 네.
7: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선 일단 대학교 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
0: 네.
7: 이제 또 저희 이제 파트타임
0: 아.
7: 주말에만 일하는 또 군인들이 있어요.
0: 네.
7: 그래서 이제 이게 US Army Reserve라고 하긴 하는데
0: 네, 네,
7: 우선
0: 네.
7: 일단 한 6개월 정도 커밋먼을 하고
0: 네.
7: 이제 훈련 다 받고 돌아와서 이제는 학교를 이제 풀타임으로 다니고 그다음에
0: 아,
7: 이제
0: 야,
7: 예,
0: 그렇군요.
7: 예, Saturday, Sunday 이제만 한 달에 한 번씩만 이제 출퇴근을 하시면 되고 이제 그에 따르는 베네핏은 이제 거의 액티브 듀티와는 거의 이제 거의 동등하게
0: 그렇군요.
7: 이제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0: 자, 그렇다면 이제 육군 입대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어떤 교육 혜택 같은 게 있나요, 그러면?
7: 예, 맞습니다. 예, 우선 일단 이제 군 입대해서 이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 TA 이제 그 튜이션 어시스트라고 이제 근무 중에 받을 수 있는 그런
0: 아 근무를 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가,
7: 다닐 수가 있습니다.
0: 와, 네.
7: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0: 네.
7: 이제 근무 중에 이제 대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 US 알미에서 이제 그 등록금을 대주고 있고.
0: 아, 장학금까지 주면서.
7: 맞습니다. 와. 네. 대주고 있고 이제 만약에 이제 그게 좀 시간이 버겁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는 또 이제 몽고메리 GI빌이라고 해서 이제 제대 후에 이제 4년, 5년 이렇게 근무한 친구들은 이제 제대 후에 이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이제 학교 렌트비, 학교 뭐 책값, 뭐 등록금 이렇게 다 서포트를 해 주고 있습니다. 네.
0: 그러면 내가 원하기만 하면
7: 그쵸.
0: 근무 중에 건 근무하고 나서 건 얼마든지 내 공부를 할 수가 있네요.
7: 맞습니다. 네.
0: 와,
7: 네.
0: 대단하네요.
7: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쓰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자기가 패밀리를 같이 결혼해서 이제 아기 낳았을 때 이제 그걸 자기 와이프한테 물려줘도 되고 아니면
0: 와,
7: 자기 아들한테 물려줘도
0: 그것까지
7: 되고.
0: 가능하고요.
7: 네, 맞습니다.
0: 엄청납니다. 네네. 사실 저는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자, 그렇다면 네. 이제 입대를 하고 나서 네. 어떤 직업들을 가질 수 있나요, 그러면?
7: 우선 일단 입대를 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우선 일단 봐야 돼요.
0: 네네.
7: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에스밥이라고 하는데
0: 네네.
7: 이제 일정 정도 이제 점수를 맞으면은 이제 거기에 걸맞는
0: 네.
7: 이제 잡을 이렇게 좀 저희가 서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0: 아,
7: 그래서
0: 그렇군요.
7: 우선 일단 99점이 만점인데 이제 한 50 정도만 넘기면은 거의
0: 아,
7: 이제
0: 반만 넘어가면
7: 맞습니다. 네, 거의 이제 대부분은 이제 자기가 하는 그러니까 원하는 잡을 자기가 고를 수가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네,
7: 그게 뭐 메디컬 쪽이든 뭐 이런 뭐 전투병과든
0: 네네.
7: 뭐 이렇게 사무직이든 뭐 행정병 뭐 이런 거 뭐 이런 뭐 IT 뭐 이런 거 모든 것이 이제 한 150여 가지가 넘게 있어 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잡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자, 그렇다면은 기술직 요새 사실 IT라는 거에서 굉장히 좀
7: 맞습니다.
0: 관심이
7: 네.
0: 많고 또 의료 쪽도 관심이 많은데 이런 사실 전문 직종이잖아요.
7: 맞습니다.
0: 이런 네. 것도 기회가 생기나요?
7: 이제 우선 일단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제 메디가 이제 이런 그 의료 쪽으로 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다 이렇게 훈련을 다 시켜주고 이제 그거에 관련된 서티피케이션도 다 나가기 때문에
0: 그렇군요.
7: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사회에 나오면은 이제 그 관련된 직종 뭐 EMT라든지 뭐 그런 뭐 널스를 해도 되고 뭐
0: 네네네.
7: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처음에 가면 그 베이직 트레이닝이라고 그러죠.
7: 네, 맞습니다.
0: 기본 교육.
7: 네, 네.
0: 예. 그런 것들이 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또 어떤 훈련을 받게 되고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7: 네, 우선 일단 이제 그 베이직 컴뱃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이제 부트캠프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요.
0: 네네.
7: 그리고서 이제 거기를 입대를 하게 되면은 한 두 달 반 정도.
0: 아, 두 달 반 정도.
7: 예, 두 달 반 정도 이제 그런 뭐 이렇게 어떻게 그러니까 군인들이 걷는 방법이 또 있어요.
0: 아, 그렇죠.
7: 네,
0: 예,
7: 맞습니다.
0: 예.
7: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걷는지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지도
0: 네네.
7: 이제 영어로 하면 디스플리네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좀 미국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좀 되게 자유롭게 지내다가
0: 네네.
7: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더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렇게 좀 계속 이제 인지할 수 있게 계속 가르쳐 주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총 쏘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이제 소총이라고 하죠. 자동
0: 그렇죠.
7: 소총.
0: 예, 예.
7: 뭐 M16 뭐 지금 예, M16은 예. 아닌데 AR 뭐 이런 거 쓰고 있긴 한데
0: 예.
7: 이제 그런 거 가르쳐 주는 거 그런 것도 가르쳐 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정말 기본적인 그 그런 군인들이 되기 위한 그런 지식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0: 아, 그렇군요. 자, 뭐 중간에 뭐 얘기가 좀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혹시라도 분명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니까 제가 연락처 미리 전해드리고 또 얘기 진행하겠습니다.
7: 네, 감사합니다.
0: 여러분 궁금한 점 있으시면 657-257-8394 657-257-8394로 연락 주시면 우리 임명길 모병관님과 직접 통화돼서 여러분들이 뭐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되고 또 미국 군대에 대한 그 만일에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가는 어떤 교두보가 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사실 자식들 그러니까 미국에 오시는 부모님들이 거의 대부분이 자식들 때문에 이제 미국 오는 경우가 많아요.
7: 아, 네,
0: 저도 그 중에
7: 네,
0: 한 사람이고
7: 네, 네.
0: 자식들을 좀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한국은 이제 뭐 3년 안에 다 끝이 나잖아요. 이제 필수로 가야 되니까 군대를.
7: 그쵸? 네.
0: 근데 여기는 내가 직업도 하고 학교도 가지만 그래도 미국이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걱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7: 맞습니다. 네.
0: 예,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고 또 뭐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
7: 우선 일단 제가 이렇게 좀 부모님도 이렇게 가끔 상담도 같이 이제 와가지고 해드리곤 하는데 혹시나 그 자녀분들이 이제 그 파병 가지 않을까?
0: 아 이제 전쟁 나는데
7: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혹시 전투병과는 늘 좀 안 갔으면 좋겠다. 아, 이런 걱정을 많이 하세요.
0: 아무래도 그러겠네요.
7: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일단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0: 네.
7: 왜냐면은 만약에 그런 전투병과나 그런 파병 같은 거를 가더라도 이제 전투병과만 이렇게 좀 피하시면은 이제 파병을 가시더라도 이제 절대 USRC에서 훈련되지 않은 그 전투병과의 그 훈련을 받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그 라인에 보내질 않아요.
0: 아, 그렇구나. 네.
7: 그래서 우선 일단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행정병이나 이런 사무직 아니면 그런 뭐 이런 IT 메디컬 쪽으로 이렇게 좀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그 부분을 가장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0: 그렇죠. 아무래도 뭐 이라크에 갔다 그러면 괜히 걱정되고.
7: 그렇죠. 예, 걱정 많이 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0: 아 그렇구나. 네. 절대 걱정 안 하셔도
7: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미 육군 복무가 어떻게 보면 이 장기적인 커리어라든가. 또 어떤 사회생활에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은가요?
7: 우선 일단 그 군대 입대를 뭐 장기적으로 하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죠. 왜냐면은 20년 근무하게 되면은 그런 뭐 펜션이라든지 뭐 그런 뭐 만약에 예를 들어 17살에 조인을 하게 되면은 37살에 이제 리타이어를 하면서
0: 네네네.
7: 이제 그 이후에 아직 젊잖아요. 37살이.
0: 그래서
7: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다른 세컨 잡을 갖고 나면서 계속 다른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는 이제 계속 펜션 받고 이제 더블 인컴이 되는 거예요.
0: 야, 그거 괜찮네요. 진짜.
7: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찍 조인하면 조인할수록 좋고 그리고 만약에 나는 그냥 좀 학교만 좀 빨리 다니면서 이렇게 좀 베니핏만 좀 받고 싶다. 뭐, 당연히 좋습니다. 3년, 5년 딱 하고 아까 제가 얘기드린 것처럼 학교 다니고 군대에서 해주는 그런 투이션 이제 그런 거 하면서 이제 근무 중에 이제 또 이제 그런 401k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0: 아, 그래요?
7: 예, 그래서 이제 20년을 채우지 않는 그런 군인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401k랑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네, TSP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매칭을 뭐 3%면 3%, 5%, 5%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똑같이 매칭을 해주면서 이제 근무를 3년, 5년 정도 했을 당시 이제 학교에 그 군대에서 다 튜션 해주고 이제 자기가 그동안 뭐 왔던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보다 더 좋은 직장 그리고
0: 제가
7: 또
0: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뭐 사실 뭐 17살 아니라 몇 살에 가더라도 굳이 뭐 20년 됐다고 나올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내가 얼마든지 공부해서 다른 잡을 찾으면서
7: 맞습니다.
0: 군대에 상주에 있으면서
7: 네, 맞습니다.
0: 어느 정도 기한 있을 때까지 계속

0: 예. 아니 보니까 뭐 집을 사면 또 융자도 잘 되고
1: 맞습니다. 지로다운으로 또 뭐
0: 굉장히
1: 집도 살 수 있고
0: 그 혜택도 많고 이자도 네. 싸고
1: 맞습니다.
0: 자동차 네. 사도 그렇고 네. 미국 전역에 어디 가서 제가 이제 그 가끔 유튜브를 보다 보면
1: 네.
0: 그 판사 그 이렇게 판결하는 것들이 나와요.
1: 아, 본 것 뭐, 같아요.
0: 예, 근데 뭐 티켓을 이렇게 띄웠는데 그분이 뭐 굉장히 전쟁도 참여하고 오랜 있다 보니까 판사님이 당신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겠으니까 실수한 걸 용서해 준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1: 네.
0: 아주 그 미국 사람들 자체도 이 군인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 호의적이고
1: 맞습니다. 네.
0: 언어라 그러죠. 존경을 표하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그거에 그러니까. 대한 만큼 이제 나라에 이제 충성을 해주는
0: 네.
1: 그런 군인들만큼 미국에서 대우를 받는 나라가 없어요.
0: 아,
1: 네, 물론 그렇구나. 자기가 발런터리어 해서 이제 직장 생각하고 하지만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고맙다고 표현을 해주니까.
0: 아, 그렇구나.
1: 네, 네.
0: 자, 그렇다면. 요즘 그 한인 청년들의 지원이 좀 있습니까?
1: 아, 요즘 가끔 이제 어머니들께서도 많이 이제 부모님께서도 네네, 상담이
0: 네네.
1: 오고
0: 네.
1: 이제 뭐 그렇게 상담을 이제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0: 네네.
1: 이제 보통은 이제 부모님들이랑 같이 오는 것 같아요.
0: 아, 부모님하고.
1: 네.
0: 아, 그렇군요.
1: 네.
0: 자, 그리고 혹시나 여성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나요?
1: 물론 당연히 있고요.
0: 아.
1: 똑같습니다. 스탠다드가.
0: 똑같아요.
1: 네, 남자나 여자나.
0: 아.
1: 네, 그래서 그렇구나. 별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네.
0: 아,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뭐 저도 이제 한국에서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현역 끝나면 예비군 해야 되고
1: 맞습니다.
0: 뭐 그렇잖아요.
1: 네.
0: 여기도 아마 현역 또 예비군 그리고 이제 저희가 TV에 보면 가끔 이 주방위군이라고 말을
1: 네,
0: 하더라고요.
1: 맞습니다. 네, 네.
0: 예. 그 차이가 어떤가요?
1: 우선 일단 주방위군은 이 그 커맨드 그러니까 그 사령하는 이렇게 관장 그러니까 가버너 캘리포니아 그
0: 주지사
1: 예, 예. 그 관할에 들어가 있는
0: 아, 주 관할에 있고
1: 맞습니다.
0: 주방위군.
1: 네,
0: 그래서
1: 주방위군이.
0: 주를 지키는 방위군이군요.
1: 그렇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방 정부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사무실에 들어가면 항상 트럼프가 항상 위에 트럼프
0: 그렇죠.
1: 대통령이 항상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0: 국가에 소속이 돼 있고
1: 그렇죠.
0: 주방위군은 주에 소속이 돼
1: 그렇죠.
0: 있고 그런
1: 이제
0: 거군요.
1: 그게 내셔널 가드하고 이제 저희하고 좀 다른 점이긴 하고 이제 뭐 가장 크게 다른 거는 이렇게 좀 그런 미션이 좀 다르긴 합니다.
0: 예,
1: 그래서
0: 예.
1: 이제 우선 일단 그런 캘리포니아에 이제 가시게 되면 캘리포니아 내셔널 가드에 가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좀 더 파병도 좀 더 많이 가게 되고 이제 뭐 재난 구조 막 그런 것도 많이 이렇게 디플로이가 되기도 하고
0: 네네.
1: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만약에 그 파트타임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한국군하고 미국군하고 처음부터 다른 게 이제 미군은 처음부터 이제 예비군으로 입대를 할 수가 있고
0: 아예 네. 처음서부터 네.
1: 처음부터 이렇게 갈리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자기가 지원을 해서 이제 생활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0: 네. 아, 그렇군요. 네. 자, 뭐 사실 미국에 오면 가장 문제가 영어예요, 사실은.
1: 네네.
0: 아, 근데 군대를 가야 되는데 영어도 못 하지. 내가 몸도 그렇게 시원치 않지. 그러면 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나요?
1: 아, 또 그것 또한 또 이제 아미에서 지금 적극 지금 빨리 지금 이렇게 이제 영어 학교 이제 영어가 이 퍼스트 랭귀지가 아닌 친구들을 위해서
0: 네네.
1: 이제 또 아미에서 이제 영어를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1: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에즈밥을 보긴 해야 되는데
0: 네네.
1: 이제 어느 일정 정도 점수가 나오면은 이제 US 알미에서 이제 영어 교육을 보내드려요.
0: 아,
1: 네. 이제 이거만큼 막 그거 전부 다 이제 정말 군인처럼 그냥 거기 그 사무실 그러니까 그 클래스룸에 들어가서 그냥 영어 계속 배우고 그리고 시험 보고 다시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1: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일반 이제 병사생활 하시면 되는 거예요.
0: 체력도 뭐 얼마든지
1: 맞습니다.
0: 네. 시켜주고.
1: 네네네.
0: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우리 미 육군에서 사실 우리가 현대사회에서는 리더십이라고 그러죠.
1: 네.
0: 뭐 그런 것들 또 내 자신을 개발해야 되는 거 그런 것 중에서 어떤 그 어드밴테이지 장점들이 있을까요? 미국 육군에서는.
1: 이제 우선 일단 미군에 한번 지원하시게 되면은
0: 네.
1: 이제 그 프로모션 이제 진급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0: 계급이 올라갈 수 네. 있는.
1: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뜻은 그만큼의 자기가 리스폰서빌리티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만큼 이제 자기 페이도 올라가고
0: 그렇죠.
1: Every year
0: 예.
1: 이제 그런 페이 인크리스가 계속

0: 일어나게 네네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그런 프로모션이라든지 그런 아포튜니티가 이제 너무 널려 있다.
1: 네. 네.
0: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입대하면은 이제 네.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예. 이제 그거에 따르는 일정 기간에 뭐 추행을 받는다든지 그거에 대한 뭐 리스폰서빌리티에 관련된 뭐 그런 훈련을 받게 되면은 네. 이제 진급도 하게 되고 이제 돈도 더 받게 되고
1: 네네.
0: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제 성장해 가는 거죠.
1: 아, 자기 네. 자신을 발전시키는 거군요.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0: 네.
1: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맘만 먹으면 학비도 대주고 공부도 네. 시켜주고 네. 체력 훈련도 시켜주고 지금 말씀하신 내가 윤택하게 살 수 있는
0: 맞습니다.
1: 각종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네.
0: 그래서 이 미군 자체에 지원하는 것 자체가 그냥 이 군인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의 커리어라고 생각하시면
1: 그러니까요. 제가
0: 이게 좀 더 이게 이해가 좀 더 쉬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1: 20살로
0: 됩니다.
1: 20살로 돌아간다면 네. 무조건 군대 갈 것 같아요. 20살로 다시 돌아간다면
0: 네네.
1: 정말 다시 무조건 군대 네. 가서 그냥 뿌리를 박을 것 같아요.
0: 네,
1: 진짜.
0: 맞습니다. 네.
1: 딴 데 돌아볼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0: 그래서 지금 나이가 이게 좀 꽤 있으신 분들도 계속 문의가 오긴 하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1: 네, 그렇죠.
0: 43살부터는
1: 아, 그렇죠. 나이
0: 입대가
1: 있죠.
0: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늦기 전에 더 이제 후회하지 않는 날 위해서 아직 뭐 42살까지는 괜찮으니까 이제 입대를 하시면은 이제 이런 혜택이라든지 이런 베네핏을 다 똑같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뭐 그렇게 뭐 그런 거 없으니까 이제 아직 나이가 아직 아 늦었나 싶은 생각 분들은 아직 42살이 안 되신 분들한 한해서 이렇게 좀 어플라이를 해주시면은 예.
1: 자 이번 질문은 그냥 개인적으로 돌발 질문인데
0: 네네 괜찮습니다. 네
1: 우리 모병관님도 처음에 군대 들어오실 때
0: 네.
1: 지금이야 뭐 안내자가 됐지만
0: 네네.
1: 처음에 오실 때는 우리 지금 준비하는 분하고 똑같은 입장이셨을 거란 말이에요.
0: 그렇겠죠.
1: 그렇죠?
0: 네. 네.
1: 우리 모병관님은 어떤 이유로 군대에 들어오시게 됐어요?
0: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 이제 막 결혼을 하게 됐는데
1: 아.
0: 이제 그 이전부터 계속 가고 싶긴 했어요.
1: 아, 그러셨군요.
0: 이제 신분이 안 돼서 가지고
1: 아, 영수권 네.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0: 맞습니다.
1: 아, 그래서 결혼하면서 네. 이제 해결이 되셨군요.
0: 맞습니다. 네. 예, 네. 예. 뭐 저 같은 입장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1: 아,
0: 하고 있습니다.
1: 얼마든지 네. 가능한 일이죠.
0: 네, 그래서 예, 예. 그 영주권을 이제 받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좀 한참 공색을 하다가
1: 아.
0: 어떻게 또 이렇게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1: 아, 그러니까요.
0: 지금
1: 너무 잘된 거죠.
0: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와이프를 만나면서 이제 기존에 일하던 회사를 이제 그냥 그만둔다고 하니까 이제 와이프가 이제 또 이제 뭐
1: 어, 그럼요.
0: 난리가 났겠죠.
1: 먹고 살아야 되는데.
0: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1: 그렇죠.
0: 이제
1: 예.
0: 했더니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뭐 이전부터 가고 싶어 해서 했는데 기회가 안 돼서 못 하고 있다가 이제 그 기회가 와서 이제는 그 가족을 같이 꾸려야 되니까
1: 그렇지.
0: 이제 결국에는 이제 직장을 위해서 이제
1: 아...
0: 이제 입대를 하게 되는
1: 네네.
0: 네, 그렇게 됐습니다.
1: 아, 그렇게요. 자, 그러면 네. 어째서 10년 정도 지나셨다고 그랬는데
0: 맞습니다. 네.
1: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0: 네.
1: 지금의 소감은 어떠세요?
0: 지금은 20년을 지금 채워야 되나?
1: 아.
0: 네, 지금 거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1: 아, 네. 그렇구나. 왜냐면 네. 아니면 뭐 20년을 안 채우시면 뭐 다른 또 좋은 플랜이 있으세요? 아니면
0: 없습니다. 없어서 플랜이 없기 때문에
1: 네.
0: 저는 이제 군대가 너무 좋아서
1: 아.
0: 네, 이제는 20년 이렇게 딱 채우고 나면은 이제 리타이어 해서
1: 네.
0: 이제 뭐 다른 뭐 잡을 또 알아봐도
1: 그렇죠.
0: 되고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가 너무 좋아요.
1: 혹시 네. 개인적으로 자제분이 몇 분 있어요?
0: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네.
1: 아, 아이는 없고.
0: 네네.
1: 근데 아이가 나오더라도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본인이 가진 혜택으로 또 뭐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0: 그쵸?
1: 이런 거에
0: 네.
1: 대해서는
0: 이제
1: 얼마든지.
0: 제 와이프랑 같이 뭐 계속 학교를 다녀도 되고 아니면 뭐 이제
1: 만일에 자제분이 이제 가지시게 되면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 자제 아들을 낳으시면
0: 네.
1: 나중에 군대를 추천하겠습니까?
0: 저는 바로 군대죠.
1: 아.
0: 네. 하이스쿨 졸업하는 날
1: 예, 예.
0: 바로 데리고 이제 모병소 데리고 가서 사인해
1: 군대 가고 그다음에 가서 대학 가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0: 맞습니다.
1: 얼마든지
0: 네, 네 그게 파트타임이든 뭐든 조인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꼭 그렇게 얘기를
1: 자,
0: 해주고 싶습니다.
1: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지금 한 20가지 정도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답을 얻었는데
0: 네.
1: 지금 말씀하신 거에 20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0: 감사합니다.
1: 왜 군대를 택해야 되고
0: 네, 네.
1: 지금 다 됐잖아요.
0: 네, 네.
1: 아들 나면 바로 데리고 17살 되면 네. 고등학교 졸업식 군대를 가야 된다. 네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0: 네.
1: 제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0: 네, 맞습니다. 네.
1: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어요.
0: 네, 네, 네.
1: 와.
0: 그래서 만약에 대학을 간다고 하더라도
1: 네.
0: 이제 파트타임을
1: 네, 네, 네.
0: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조인할 수밖에 없는.
1: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리 한인 청소년들 또 청년들 또 그 부모님들한테
0: 네.
1: 한마디 말씀 주신다면
0: 아, 제가 이제 군대에 벌써 한 10년 넘게 근무하면서
1: 네네네.
0: 제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제 뭐 자녀분들 이제 네. 뭐 미래에 대해서 많이 같이 제가 상담도 해드리고 하긴 하는데
1: 네.
0: 이제 이 군대만큼 이제 뭔가 사회 초년생으로서 그 사회에 더 나가기 위한 그런 뭐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사회 나가기 위해 대한
1: 어떤 뭐 디딤돌 같은
0: 그렇죠,
1: 거.
0: 그렇죠. 맞습니다. 아, 디딤돌. 네, 그런 디딤돌을 이제 밟고 이제 근무 사정사정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생활을 겨텀으로 바탕으로 이제 뭐든지 다 해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1: 아, 예.
0: 그리고 이제 굳이 군대를 입대를 하지 않더라도
1: 네네.
0: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은 이제 뭔가 이제 사회 이제 성인으로서 이제 나아가는 그런 초반인데
1: 아.
0: 이제 군대를 가지 않더라도
1: 예, 예.
0: 이제 뭔가 그런 계획이나 이제 뭐 5년, 10년, 15년 이렇게 네, 지났을
1: 네.
0: 때
1: 네,
0: 자기를
1: 네.
0: 되돌아봤을 때
1: 아.
0: 그런 플랜을 가지고
1: 예.
0: 저는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 예. 네. 오늘은 이명일 모병관님과 함께 미국 군인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궁금증을 풀어드렸습니다. 물론 뭐 인터뷰 시간이 넉넉치 않아서 조금 부족한 설명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전화번호 657-257-8394 657-257-8394로 전화하시면 우리 임영길 모병관님과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특히 자녀분들에게 좀 좋은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아무쪼록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0: 네.
1: 오늘 이 방송 듣고 많은 분들이 연락하셨으면 좋겠어요.
0: 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네.
2: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 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5: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6: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5: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6: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7: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8: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7: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8: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7: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8: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9: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0: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9: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11: 김수정기.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2: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2: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네, 김범룡 박진광의 친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세인트님, 친구 얘기하니까 저 친구한테 연락 왔네요. 행복한 금요일 저녁 되세요. 항상 열심히 방송하는 고니님 수고 많으시고 아저씨 고마워요 친구. 우리 H님 아는 지인들 알려드리고, 우리 H님 아드님도 네이비 출신인데 정신건강에 아주 좋다고 그러셨네요. 아, 예. 자, 이번에는요, 우리 한국에 계시는 통계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들어와 주셨어요. 아, 신나는 노래네요. 야! 소대입니다.

0: 네, 야, 소대 음성이었습니다. 아, 세인트님. 한국이 오늘 중복 날이라고 삼계탕 먹으면서 보기에 딱 좋다고. 아이, 먹는 얘기하니까 진짜 배고프네요. 예, 지난주에는 바다, 이번 주에는 또 눈으로 아주 시원하게 해줬네요. 자, 전하는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금요일이 좀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무르익어 간다는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한 주를 보통 정리를 하다 보면요, 일이 잘 풀려서 잘 되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한주 내내 답답하고 아 이거 일도 안 풀려 죽겠는데 날씨까지 왜 이래 정말 죽겠네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일이라는 게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어떤 때는 1분도 가지 않습니다. 정말 이런 우리가 표현 많이 하죠. 아유 정말 나 죽을 것 같아. 근데 죽지는 않아요. 죽을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이 나를 중압감을 주고 힘들게 하는 거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이라도 지금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의 귀를 기울이시면서 아이고 다음 주는 또 어떻게 지나나 하시는 분들 그냥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 좀 편안하게 두시고 밥한 끼라도 좀 오늘 제가 2부 시간에 맛있는 식당도 알려드렸으니까 밥한끼 맛있게 드시면서 오늘 하루 저녁이라도 좀 모든 걸 내려놓고 푹쉴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케이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같이 하고 계십니다.
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2: 골프 연습을 할수 있다고요?
1: 네.
2: 수영도?
1: 그럼요.
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3: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4: 렌트비 받아 은퇴하는데 보험료에 택스에 내는 돈은 더 늘어나고 돌아가는 돈은 빡빡하고 어느덧 스트레스에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부동산. 부동산을 해결하고 은퇴를 수립하는 100일의 약속.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7월 20일 월요일 LA, 23일 목요일 세리토스, 그리고 25일 토요일 샌디에고에서 문선영의 머니토크가 100일의 약속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이제 부동산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도록 문선영의 머니토크에게 맡기십시오. 626-827-9599, 626-827-9599.
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5: 선택하세요 품질을,
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5: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7: 세븐디아스 타이어.
8: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9: 물론입니다. 보증 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8: 보증 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9: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0: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0: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풍성하게 지낼 수 있었고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기운 좀 내시고 주말에 좀 편안히 쉬세요. 그리고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자, 비비안님, 이장희 씨 노래를 제가 다 찾아봤는데 먼 옛날에 부른 편지라는 노래는 찾을 수가 없네요. 근데 편지라는 노래는 있네요. 부르신 노래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차분하게 좀 정리하시라고 마지막 곡으로 선택했습니다. 네, 편지란 노래 이장희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내내 오늘 또 내내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시죠?

0: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2: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3: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2: 거대한 빙하 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3: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2: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3: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4: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5: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4: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5: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4: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5: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6: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7: 날씨와 숙면은 상관관계가 없을 수가 없죠. 일단 너무 더우니까 잠을 잘 들 수가 없고요. 또 잠들었다가도 깨곤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너무 허기져서 잠이 오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일찍 저녁을 먹는 게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예 7시에 먹었더니 잠들 때는 다 소화가 되고 이제는 또 배가 고픈 거예요. 참아야 한다, 참아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더 잠이 안 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도 잠들기 직전은 아니라는 전제, 그리고 소량이라는 전제로 전문가가 추천하는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일이 대부분이고요. 요구르트가 또 있네요. 미국의 수면 전문가인 마이클 박사가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으로 바나나, 키위, 파인애플, 그리고 그릭 요구르트를 추천했습니다. 바나나는 천연 수면제라고 아예 불리는데요. 바나나에 많은 마그네슘이 잠들기 전 몸의 긴장을 푸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마그네슘이란 영양소는 신경과 근육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또 수면과 각성을 조절하는 생체 리듬 유지에도 많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키위가 도움이 되는 이유는 세로토닌과 항산화 성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세로토닌은 기분과 수면 조절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일부 소규모 연구지만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많이 준다 그러고요. 전체 수면 시간과 수면 효율이 개선되는 경향이 키위를 먹은 후에 나타났습니다. 자, 파인애플에는요, 수면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호르몬이죠. 멜라토닌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릭 요거트도 자기 전 간식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칼슘과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먹고 나면 든든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 잠들기 직전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양도 적당히 아시죠?
16: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맨해튼 어퍼 웨스트 사이드에서 아시아계 남성과 유대인 남성이 잇따라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센트럴파크 인근에서 57세 아시아계 남성과 50세 유대인 남성이 약 두 블록 간격을 두고 각각 피습을 당했습니다. 두 피해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인근 건물에서 51세 라울 모랄레스를 체포했으며 현장에서는 칼과 드라이버가 회수됐습니다. 제시카 티시 뉴욕 경찰청장은 모랄레스가 범행 직후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쳤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증오범죄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티시 청장은 정신건강 문제가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유대교 명절인 티샤 베아브였으며 유대인 피해자는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변을 당했습니다. 일부 유대인 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란 맘단이 뉴욕시장의 발언이 반유대주의를 부추겼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뉴욕에서 반유대주의 행위와 아시아계를 겨냥한 범죄가 모두 늘고 있다고 밝히며 두 공동체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저녁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연례 만찬에 참석합니다. 행사 장소는 워싱턴 DC 월드오프 아스토리아 호텔로 지난 4월 만찬이 열렸던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변경됐습니다. 지난 4월 25일 힐튼 호텔에서 열린 만찬 도중 무장 괴한이 보안 검색대를 돌파해 총격을 가했고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긴급 대피하면서 행사가 파행됐습니다. 약 석 달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만찬은 참석 인원을 줄이고 보안을 대피